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대개의 사업은 기술적 함량이 매우 높았다. 대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품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했고 가격 협상 능력도 필수적이었다.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는 개인 디스크 암 거래상이 판매하는데 상품이 내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북경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개가 죽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체면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느 해 가을밤, 도도는 직원과 함께 꼬불꼬불한 골목을 지나 성도로 향했고 대형 디스크 암거래상인 맹 선생님의 집에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맹 선생님은 평소 오디오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낮에는 고객을 접하고 밤에는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 디스크를 판매하며 양쪽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맹 선생님의 방에 들어섰을 때 이미 한 여성 고객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곳은 지하 1층의 앞방과 거실이 합쳐진 큰 공간으로 개소되어 있었고 동쪽 벽에는 온통 디스크 서랍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활동식 나무 사다리까지 준비되어 대형 디스크를 쉽게 고를 수 있었다. 맹 선생님은 큰 서랍을 힘껏 열며 고개를 끄덕이고 일반적인 상품은 이 정도라고 말하며 두 사람에게 고르라고 권했다. 도도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랍 안에는 40cm의 사각형 원조 대형 디스크가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표지가 크고 무게감이 있어 서너 장만 꺼내도 들기 어려웠다. 맹 선생님은 두 사람이 먼저 살펴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품은 모두 정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물었고 직원은 선물할 것이며 남편도 몇 장 원하기 때문에 약 20장 정도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맹 선생님은 상의 사람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하며 살짝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맹 선생님은 한 장당 최소 300원에서 400원이므로 그 정도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 물었다. 이때 차를 마시던 여성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고 자신도 디스크를 보러 왔으니 함께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도도가 명함을 확인한 결과 상해 천안 사업 유한회사 부총경리 반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정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자 어색했던 분위기는 풀렸고 맹 선생님은 담배를 꺼내 도도에게 건네며 오늘 두 건의 상품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압수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도도는 고급 담배를 받고 기분이 훨씬 나았다.

아주었다. 맹 선생님은 지금 모든 사업가와 간부들이 대형 디스크를 선호하기 때문에 물량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얘기했다. 직원은 자신은 옆에서 기다릴 테니 맹 선생님과 반총 경비께서 잘 골라달라고 요청했고, 반정은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선물할 대상의 문화적 배경, 성별, 직업 등을 물어야 정확하게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장은 자신이 여기서 400장에서 500장 이상의 디스크를 구매했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고 함께 디스크를 고르며 사업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반장은 도도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여성들과는 성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도도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듬해 가을이 되자 반정은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도도에게 대게의 시세를 물었다. 열흘 뒤에는 다시 전화를 걸어 대게를 고르는 방법을 문의했다. 이후 반정은 자주 도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느 날 반정은 그냥 만나자고 제안했다. 도도는 요즘 너무 바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변명했다. 사실 도도는 마음속으로 망설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뒤 반정은 단호한 어조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도도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내일 꼭 만나달라고 말했다. 도도만 보면 마음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도도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반정의 회사는 중산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날 두 사람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전화 통화에서는 약간 이상한 분위기를 내비쳤던 반정이었지만 직접 만나보면 웃음을 잃지 않고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해에 온 지 오래되었고 회사 법인은 지금 자신의 친한 친구이며 배경이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했다. 또한 자신은 회사의 일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편과 아이는 다른 곳에 산다고 말했다. 최근 두 채의 집을 살 생각이 있지만 남편을 상해로 불러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도도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반정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도는 항상 신중을 기했다. 그는 반정과 비교하면 예전에 만났던 여성들이 훨씬 편안하고 가족적인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와 간식을 먹으며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을 들었다. 옆에 반정이 앉아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음악에 맞춰 조용히 침묵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저녁 9시 30분까지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밖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는 순간 문이 힘껏 열렸다. 머리가 헝클어진 정호번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급히 달려 들어오며 불이 났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순식간에 식은땀을 흘리며 반정을 붙잡고 출구로 달려갔다.

포도는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받으며 반정을 더욱 꽉 붙잡고 빨리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반정도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쥐고 따라갔다. 복도에는 연기가 3분의 1가량 차올라 계단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두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전진했다. 토도는 마음속에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 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숨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의 옆에 있던 반정은 차분하고 태연한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표정은 초췌해졌으며 팔에는 핸드백을 끼고 한 손으로 도도를 꽉 붙잡고 있었다. 바로 이때 연기 속에서 한 명의 당직 아저씨가 걸어나왔다. 그는 열쇠가 수십 개 걸린 나무 판자를 들고 침착하게 안전 비상 계단이 있다고 소리쳤다. 아저씨는 앞장서서 걸었고 사람들은 모두 허리를 굽히고 차례대로 뒤를 따랐다. 복도 끝에는 정말 철문이 하나 있었고 철사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아저씨의 나무판에는 열쇠가 수십 개나 걸려 있어서 어떤 열쇠가 맞는지 하나씩 시도해야 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다. 한 외지 투숙객은 쇠붙이를 들고 북

상당량 들이마신 상태였다.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용감해지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아저씨는 계속 열쇠로 시도했다. 이때 불과 연기가 뒤쪽에서 들어왔다. 옆에 있던 여성은 갑자기 도도의 팔을 꽉 움켜쥐고 울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온몸이 마비되고 눈을 꼭 감았다. 연기가 자욱하고 절망이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비상구가 활짝 열리고 마침내 살아나갈 통로가 생긴 것이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아래로 달려나갔다. 이때 소방차의 소리가 크게 울리고 경찰차들도 뒤이어 도착했다. 반정과 하이힐을 신은 그 여성은 좌우에서 도도의 팔을 잡아당겼다. 도도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혀가 돌지 않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탈출했다. 세 사람은 길을 건너 격렬하게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화재 현장과 소방차에 집중되어 있었다. 심지어 구급차까지 도착했지만 갓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온 세 사람에게는 전혀 시선이 쏠리지 않았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은 울듯한 목소리로 자신의 짐이 아직 3층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반정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위로했다. 도도는 살아난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도도와 반정은 이 공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함께 탈출한 여성이 계속해서 감사를 표하며 이야기를 이어가자 어쩔 수 없이 잠시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명함까지 교환한다. 세 사람은 길을 건너 소방대 관계자에게 상황을 문의한다. 소방대원은 불이 이미 꺼졌으며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고 당사자들에게 제보할 내용이 있는지 묻는다. 함께 탈출한 여성은 자신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를 들었고 연기 냄새가 났으며 순식간에 불이 무대까지 번졌다고 진술한다. 도도와 반정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다. 소방관은 현재 화재 현장에 들어갈 수 없으며 호텔 내의 개인 짐들은 불에 타거나 물대포로 적신 상태이므로 현장 처리 후에 추가로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여성이 이에 응답하자마자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그녀를 꽉 안고 데려간다. 도도와 반정이 나란히 걸어간다. 반정은 웃으며 도도에게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도도는 손을 흔들며 문을 열어준 아저씨가 진짜 좋은 사람이며 그분이 없었다면 모두 끝났을 것이라고 답한다. 반정은 아저씨도 좋지만 자신을 붙잡고 구해준 것은 도도라고 다시 말한다. 도도는 웃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답한다. 반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도가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며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새벽 1시였다. 그는 재빨리 택시를 불렀고 차에 탄 뒤 반정은 도도에게 몸을 기대어 앉았다. 도도는 머리가 혼란스러워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는 상태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도도는 반정에게 자신은 차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 데려다 줄 수 없다고 말한다. 반정도 정신을 차리고 가방에서 열쇠 하나를 꺼낸다. 그리고 도도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며 자신이 이 아파트 39번 방에 살며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열쇠를 도도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도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이 매우 복잡해졌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 박매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매는 몸을 뒤척이며 술 마시고 왔냐고 중얼거린 뒤 다시 잠들었다. 도도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마음이 불안해 욕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화재를 겪은 후 도도는 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다. 큰 공공장소든 작은 사무실 복도든 어디든 위험하다고 느꼈다. 문을 열자마자 안전통로와 출입구 위치를 살펴보고 계단실까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하루 종일 정신이 불안정하고 초조한 상태를 견뎌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은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0: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학대학방 및 준해 각 신학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운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운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면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는 8가지 진기약자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광조, 담향, 자담향, 홍화, 육두구, 천추검, 북사삼, 이런 8가지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우수한 특점을 많이 갖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초운 청심환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단순 왼쪽 앞가슴만 아프거나 왼쪽 앞가슴에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심장병으로서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서 부동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마치 심장병이 아니고 다른 병인가 이렇게 오해할 정도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공동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제일 큰 뼈를 골라서 이야기한다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심장병인데 폐경락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주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리치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뿌듯하고 룩거리 아파나고 그리고 올리숨을 그기 힘들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이런 여러 가지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근본에서 증상을 개선해 주는 우수한 OTC 부신 몽약 유한회사에서 제조된 국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초운 청심환은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몽약이라 하게 되면 기본 우리 지구의 분들은 몽약, 장약 여기에 효과성을 다른 그 지구보다도 몽약이거나 이런 그 고원과 병원 여기에서 체집한 약재로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는 효과성이 아주 약 힘이 세고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해도 심장이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한다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뛰기 시작하게 되면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많은 기관은 주무시는 그 사이에는 기본으로 휴식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심장에는 자나 깨나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혈액량은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체중이 100근이라면 당신의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량은 7근 내지 8근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은 1만 4천 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내 주먹만한 심장이 하루에 수축이완 수축이완하는 차수가 10만 차 좌우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의 핵심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맥이라면 우리 보통 말하는 실리부치를 말하게 되었는데요. 심장이 영허범위에 속하는 심장 박동수는 1분의 60 내지 100차 이 범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게 돼서 40몇 차, 빨리 돼서 120, 30차 위험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보통 연세가 계시면서 병인들은 기본으로서

0: 1분에 평균 수축하는 그 심박수는 60차가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벌써 100차까지 정상 범위를 하지만 해도 90차가 벗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좀 가슴이 침침한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심장병의 핵심 가운데서는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저도 소원 전시원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99년도에 신장에 주사를 두 개 넣었는데 매년이 되니까 또 다시 가슴 쉬고 숨을 찼습니다.
0: 어제는 17년이 지나갔으니까 그 예. 주사가 끝이 아니거든요. 예.
2: 예, 그런데 이거 소원 전시원 쓰니까 지금 가슴도 키우지 않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죠. 주저한 분들 가운데서 이 제품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좋은 효과성은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아집니다.
2: 그리고 혈압은 어떤 게 혈압 조작이 왜 다음불 잘 가진 목사장이 지금 다음불 잘 갑니다.
0: 예.
2: 그래서 이게 효과 좋으니까 배달받아 더 쓰라고 그랬다.
0: 아, 그렇게 하셔. 이미 주저까지 하셨으니까 주저가 끝에 아니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2차, 3차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보수적인 요법을 제일 양 견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잘 선택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심장은 하루에 10만 차자호 수축이완 합니다. 내 주먹만한 심장이. 그러면 이렇게 많이 10만 차자호 심장이 수축이완, 수축이완 100차로 우리 손을 쟀다 놨다 하셔도 바쁜데 심장은 10만차 만차도 아니고 10만차 좌우 수축이완합니다. 이렇다면 이만한 심장이 10만차 좌우 수축이완하고 1만 4천 개의 피를 자기 심장에 담았다 내보냈다 이만한 역할을 하는 데는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관상동맥이 받쳐줍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안에 왕자형으로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지금 전반 내 주먹만한 심장, 겉으로 보는 주먹만한 심장, 그리고 판막이 네 개 있는 이것도 심장 근육 안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만한 심장 근육이 정상으로 수축이완하고 자기 일을 판막이 열었다 닫겠다를 10만 차 좌우 그거 하사하게 되면 관상동맥이 받쳐주는데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이 정상으로 모든 심장 근육에 영양 공급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관상동맥의 영양 공급은 바로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의 어느 부분이든지 그 기본으로서 혈액을 수통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심장 근육이 정상으로 하루에 10만 차자 수축이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관상동맥의 이상이 생기면 바로 관심병으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만약에 범하게 되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부정맥, 이거는 실리부칠 말합니다. 협심증, 신저통 말합니다. 왼쪽 앞가슴, 오른쪽 앞가슴, 그리고 눈꼴까지 아파나고 뒷잔등이까지 아파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협심증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심근경색은 보통 중도로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는데요. 중도로 막힌 경우에는 100분제 40 내지 70 말합니다. 관상동맥이 막힌 건 100분제 40, 70 이 정도를 중도로 막혔다 합니다. 중하게 막힌 경우에는 100분제 70 내지 90 이 정도 막힌 걸 중하게 막혔다 하고 100% 막혔다면 그것은 뭐 이 가슴을 가르고 완전히 큰 수술을 판막 이식 수술이라든지 심장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데 100% 막혔다면 주사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체적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장병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에게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제일 낮아도 100분제 40은 막혔습니다. 이미 100분제 40 그 이상 막힌 게 낮아서 100분제 40이고 보통 40 내지 70이 막힌 경우에만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내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금방 막히기 시작했는가 이렇게 인정하면 완전히 그거는 자기의 심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심장병을 많이 범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너무 뚱뚱하거나 비만하거나 당뇨병하고 심장병이 가깝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서 심부전증, 그러니까 심장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리고 고혈압은 신부전증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은 다시 말해서 콩팥이 노독증 위험까지 가는데 5년 내지 10년 관리하지 않는다면 콩팥이 노독증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당뇨병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신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까?
0: 네. 네, 그렇죠. 말씀하세요.
3: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도 이 좋은 선생님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먹기 전에 숨이 세게 찼습니다.
0: 아, 그렇죠.
3: 숨이, 예, 숨이 차서 예, 어떤 주인들만 말하기도 바빠가지고, 그리고 숨도 차고 이렇게 차다가는 예, 똥 맥히는 것 같아서 일어나서 앉아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0: 어, 예, 예.
3: 그리고 예, 또 혈압이 예, 그냥 도돌아야 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리고 심혈도 영 빨랐습니다.
0: 예.
3: 이 기내리 이하고 먹고 나니까 예, 지금 영, 지금 또 혈압도 다들 잘 되고 예, 혈압도 영색이 내려갔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혈압이 온정되지 않거나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예.
3: 예, 그렇지. 지금 또 혈압이 또 도달되니까니 정신도 좀 맑아지고.
0: 예.
3: 머리도 뭐 그렇게 무겁던 게 머리도 좀 들 수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예, 밥도 영 잘 먹습니다 지금은.
0: 아, 원래 소화제 대야 잘 되지 않아서
3: 예,
0: 식사에 문제가 있었다.
3: 예, 그냥 예. 유약을 달고 있고, 그래도 감기약을 달고 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유약을 지금 그만 안 먹고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3: 예, 예. 그리고 숨쉬기 타서 이들이 뭐 바깥이라는 거는 계단을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정말 사람들이 손 잡고 이렇게 내려가고 했는데 지금은 제대로 바깥에 나갑니다.
0: 그렇죠. 심장병의 제일 전형적인 특점이 숨이 찬 겁니다. 예, 맞습니다.
3: 예. 숨이 차서 것도 꼼짝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말하기도 저도 바쁘고 그랬는데 지금은 용돗게 됐습니다.
0: 예, 예, 그렇죠.
3: 예, 그래 요새도 이내 이거 먹은 지 한 세 개도 안 됐습니다.
0: 아, 예. 생애료 좀 거의 견제해서 복용하셨다.
3: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용 지금이 용
0: 기본으로 심장병이 있었던가 싶지 않게 많이 좋아지셨다 그렇겠죠.
3: 네, 다른 예. 약은 근본 아이 먹고 유니약만 먹어도 예, 용 좋습니다 지금.
0: 그렇죠.
3: 아이 먹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예. 지금. 어떤 어떤 점은 한 날에 한 번 두 번 먹기는 예, 다 보고 한 번은 꼭 먹습니다.
0: 예예.
3: 예. 한 번은 그 선생님이 이야기대로 그래서 꼭꼭 먹고 있는데 예.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0: 아, 그렇게 하셔. 이제 예. 들어보시니까. 어지간한 정도로서 그저 심장병이 나이 들어서 증상이 나타난 거기에만 그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예. 한 번 내지 두 번 가운데서 알수는 숨을 줄이지 말고 한 번 예. 그래 숨알이니까 그 알수를 예. 보증하는 전자에서 한 번 내지 두 번 자기 전 알아서 두 번 하든지 한 번 하든지 이미 생활에서 견제해서 복용하셨기 때문에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견제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3: 예, 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0: 아, 예. 예. 건강하세요. 예.
3: 안녕히 계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그 둘째 고모가 얘 또 당뇨 종아로 인해서 얘 온몸이 눈이나 몸이나 그저 다 붓게서 얘 그저 유리처럼 바짝바짝 합니다. 그러다가 입 냄새가 내고 그러고 이빨은 아예 그렇게 통째나 벌거지 먹은 것도 없다는 게 지네 통째나 꼼짝 못하고 반듯하게 눕지 못하고 모자비를 눕지도 못했습니다. 예. 그러던 게 이거 한 달에 대접시켰더만 지금 많이 좋아지고
0: 있어요. 예.
4: 벌떡 그러던 게 그게 나사지고 예. 지금 반듯하게 못 눕던 게 막 그러고 입에 냄새 나던 게 그게 없어졌다고 그 지네 즐거워합니다.
0: 아 그럼요. 예,
4: 예. 예,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게 이빨이 아프다고. 그리고 활동 못 하던 게 오전 활동, 다리에 붓기가 다 내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0: 그렇죠.
4: 또
0: 예.
4: 아홉각 배달 달래서 그래내 지금 전화드리는
0: 거. 아, 그렇죠. 이제 그 고모분이 이 제품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렇죠. 증상이 그 가운데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관건의 관건은 발동기 치료를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4: 예, 배달... 바쁘게 주제를 하느라 할 게 있으니까 그래 이해하고.
0: 그렇죠. 보수료법으로 되면 주제할 예, 필요가 없습니다.
4: 전력도 예. 잘 되고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4: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네, 그 집에 병인이 조심한 답승계 심장병이 있어서 답승계 지금 너무 좋대서 지금 한결통 배달할 수 있으신가?
0: 예, 그렇죠. 여기 배달 전화번호 33-5번 연락하면 문자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여기다 금방 전화 넣으세요.
5: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 예, 네.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야, 선생님, 저도 전심하는 쓰고 살았습니다.
0: 예, 그래요? 예.
6: 야, 저는 숨이 참이네, 못 걸었었구만.
0: 아, 그렇죠. 심장병 때문에 숨이 찬데.
6: 예, 저 땅집에서 문을 닫아도 부들부들 떨고.
0: 예.
6: 저희 전화 와도 부들부들 떨었었구만.
0: 예.
6: 그래서 이 전심하는 선생님이 이거 소개를 할까 내게 맞겠다 해서 싸먹었었구만.
0: 예.
6: 그런데, 예, 우선은, 예, 그, 선생님 말씀대로, 예, 그 두 개려도 거의 먹었구만.
0: 아, 그래요? 예, 예.
6: 예. 그랬까, 내 어디 단지 약을 구나 가죽 댕기던 게 아예 먹었구만.
0: 아, 구심하는 계속 가죽 다녔는데 지금 구심하는 넣고 다녀도 별 문제 없다. 그렇죠?
6: 예. 예. 야, 그래, 내 혈압이 높았었구만.
0: 예.
6: 혈압이 높아서 혈압약을 세 가지를 먹었었구만.
0: 아, 힘들죠.
6: 그런데 우선은 한 가지를 가지고 두 번만 먹었구만.
0: 그래요? 예.
6: 예. 그래, 왜? 혈압이 높은데 맥박은 기재해서, 예. 43번, 45번, 이렇게.
0: 아, 그거 아주 위험한데요? 예.
6: 선생님, 내 이 사진들 가면, 안에는 내가 뛰다는 한 번은 또 아이 뛰고는 또 뛴다고 이랬어.
0: 예, 심률이 떼다 고르지 않지.
6: 이 정심하는 먹고 나니까 65로 올라갔었고.
0: 아이고,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6: 야,
0: 예.
6: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잘하구만.
0: 아주 듣기 좋게 저리 있게 잘하시네요. 예.
6: 그래, 나 얼마 돈도 모르겠었고. 나는 그래, 하필이란 게 자꾸 했었구만.
0: 그렇죠.
6: 예. 자꾸 깨나도 어쩌 자꾸 해폐했었구만.
0: 그렇죠.
6: 그래서 이제 이 정심하는 선생님 말씀대로 그것도 같이 먹던 게 어서 같이 잘 먹고
0: 보조제품만 먹었구만. 보조제품 함께 드셨는데 지금 정심한만 들고 계신다 그랬네요.
6: 예. 그래도 예. 이렇게 많이 좋아져서 예. 계속 달라도 가고 얼마 돈도 모르겠어.
0: 예예예. 예.
6: 그러니까 제절로 채소라 쌓아 사는 것 같더라구만.
0: 그렇죠. 남선이 이지하기보다 내 절로 내 예. 삶을 좌우지하는 게 그게 기본이죠. 예.
6: 예. 그래서 이 정심하는 계속 가족 내가 갈 때까지 못살구만.
0: 아, 예. 예.
6: 예. 그래서 이 삼삼 어째다가 어째 넣어 눌러서 또 싸게 했었구만.
0: 아우, 너무 기억도 잘하시네요. 예, 그렇게
6: 예,
0: 하세요.
6: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를 했길래 그 사는 것 같으라 감사합니다.
0: 예, 늘 건강하세요.
6: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7: 예, 나도 처음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7: 나는 숨이 너무 차서 저녁에 갈등이 할 전에도 몇 번씩 깨어났댔습니다.
0: 예.
7: 근데 이거 어쩜 넉 달을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7: 예. 그런 증상도 많이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심률도 저기 100이 넘던 건데 80을 정사에 됐어요.
0: 아, 그래요? 예.
7: 예. 너무 정사에, 80을 정사에 돼서 얼마나
0: 대단하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예, 예.
7: 예. 그러니까, 숨이 차던 것도 지금 많이 좋아져서 층계로 오르내릴 적엔 그전에는 몇 번씩 셋다 오르내리는데 지금은 예, 저기 단꺼번에 올라가 단꺼번에 내려갑니다.
0: 예.
7: 예. 완전히 정사할 때
0: 심장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숨이 찬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7: 예.
0: 그게 해결됐다 그래서, 그렇죠.
7: 예, 예. 앞으로 계속 더 쓰려고 지금 더 써줘야 그럽니다.
0: 예.
7: 예.
0: 예. 예.
7: 완전히 치료됐다 그지.
0: 그렇죠.
7: 다들.
0: 예.
7: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0: 예.
1: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좋은 정신환의 이 제품 자체는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에도 이미 주자를 하셨거나 그리고 뇌졸중, 후유증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에 혈전이 내어 올라가면 뇌혈전으로서 심장에서 죽상경화를 형성한 혈액이 뇌동맥경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뇌출혈 같은 것도 형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좋게는 뇌졸중 두 가지 증상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모두 본 제품이 아주 필요한 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보에 어느 정도 물이 찼거나 혹은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셨는데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감기 뒤끝에 심근염이라 하면 심장 근육엔 보통 세균성 염증이 생기는 것보다도 병독성, 바이러스성 염증이 생기게 되었는데 감기는 보통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아보게 되면 병독성 감기라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었을 겁니다. 이 병독이 심장 근육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심근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본 제품 초원청심환이 아주 효과성이 좋은 이런 제품으로 추천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제가 이건 늘 해석해 드렸는데요. 부분적인 심장 근육에 피가 전달되지 못하면 그 심장 근육은 괴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정상 수축위원, 수축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는 오히려 방해 역할을 하는 군살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보온 제품 초원청심환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부정맥이 있거나 협심증이 있거나 신조통 그리고 그 심근경색으로 이미 진단이 나왔거나 중도로 벌써 진단이 나왔다 하게 되면 이때 적극적으로 보온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회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이 199원인데요. 한 곽은 약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이 어디에서든지 똑같은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 신약대학병원이란 간판을 붙인 데서는 모두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각의 한각, 아홉각의 세각, 그 외에 지금 그 열야득각을 쌓으면 여섯각을 드리는 이런 우대활동이 진행되는데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좌우가 됩니다. 한개 치료과정은 넉 달이 한개 치료과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통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다시 말해서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한 개 치료 과정은 넉 달이 한 개 치료 과정인데 넉 달의 량은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물어다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본 그 한 개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18각을 싸면 6각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24각이게 되면 8달 2개 정도를 견제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외국에 부채 보내거나 갖고 나가시는데 지금까지는 해관을 지나는데 다른 문제점이 생긴 적이 기본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차고 하품을 잘하고 뭐 때문에 심장혈의 산소 부족을 말합니다. 심장혈에는 1만 퍼센트의 산소가 필요한데요. 산소가 40% 모자라면 쓰러집니다. 70% 모자라면 혈액은 제대로 소통된다 할지라도 혈액 가운데 산소 함량이 70% 모자라면 당신은 쓰러졌다 영원히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노작이 힘들고 심률이 너무 고르지 않고 이제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평균 심률은 60차 부서져야 됩니다. 70-80차 좌우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어집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노자는 상태에서는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어 있죠. 심장 부담이 많이 가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가슴이 침침하고 숨쉬기 힘들고 그러니까 베개를 고이고 앉아 자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반드시 노자는 경우에 정상인들은 아무런 다른 감각이 없지만 해도 심장병이 심각한 경우에는 반드시 노자는 경우에 심장이 부담이 많이 팽원으로 발끝 머리끝까지 같은 게 심장으로 빨리 모이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서 부담이 더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머리가 아프고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는 이것이 심장병이 많은 증상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어깨가 견전처럼 뜸뜸 아파나고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 밴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바로

0: 심장이 좋아야만이 소화가 잘 됩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소화하는 것도 아닌데 심장에서 위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전제하에서 위에 들어간 음식이 그게 완전히 수축이완하는 과정에서 위산 분비가 되면서 단백 효소가 분비되면서 소화되는데 이 과정을 완성할 수 없으니까 위에 연 음식이 계속 그득한 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서 밥맛이 떨어지고 점차적으로서 소화 공능에 큰 장애를 얻을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생기고 그리고 치아통이 생기고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놀라고 하신이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네. 마비가 오고 등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네, 비 오는 날이면 창밖이 흐릿해지고 공기는 후줄근해지며 출근길은 항상 더 막히고 걸어다니면 신발은 금방 젖곤 합니다. 실외 작업을 해야 하는 군체에게 비 오는 날은 정말 달갑지 않은 날이 되겠죠.
1: 근데 저는 왠지 밖이 추우면 추울수록 실내 공간이 더 아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따뜻한 음료 한 잔에 손을 감싸쥐고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뭐 빗소리 재생 목록 속에 잔잔한 음악에 몸을 맡기면 그 불편했던 상황이 오히려 도시의 섬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온신 보호막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달갑지 않은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스타일로 재구성하느냐는 겁니다. 비는 분명히 달갑지 않지만 한편 그것은 감로수가 되어 세상 만물을 적시고 또 성장시킵니다. 그런 고마움을 기억하면서 비가 내리는 동안만은 일손을 멈추고 상념에 젖어보는 건 어떨까요?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네, 올해 들어서면서 영변의 대지는 짙어지는 녹음만큼이나 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조 전역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다채로운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관광봉사의 질적 향상과 소비 진작 그리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지난 5.1절 연휴 기간 우리조는 문화와 관광의 융합이라는 전략을 통해 관광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꾀했습니다. 길림성 유니온페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번 연휴 연변을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13.5% 증가한 약 31만 명으로 추산되고 관광 지출 역시 지난해보다 8.44% 늘어난 22.14억 원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 네, 이처럼 화창한 날씨와 더불어서 연변의 각 현지에서 다채롭게 쏟아지는 관광 행사들이 있는데요.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행사에 욕심 같았으면 모두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네, 그렇다면 연변의 각종 문화 행사 중 어떤 활동이 관광객들한테 유혹으로 다가갈까요? 네, 연변의 문화 관광 행사가 기타 지역과 구별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주 문화 행사 중에 특별히 추천할 만한 행사가 있다면 여러분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는 이번에 봄의 운치가 있는 연변 다채로운 료정이라는 주제 아래서 다채로운 활동을 기획했는데 특히 다채로운 연변 예술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문화쇼는 낮에는 장터와 대회, 밤에는 공연이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운영 형식을 선보였습니다. 네, 전민이 참여하는 경품 추첨을 통해서 800여 개의 미식 쿠폰과 특산물 꾸러미를 제공하며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의 인파를 불러모았습니다. 또한 민족적 색채와 역사적 소사를 담아낸 장작무역 진달래는요, 젊은 층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내면서 이번 시즌 최고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0: 곳구경 경계를 겨냥한 행보도 두드러졌습니다. 2026 연변주 곳구경 시즌 및 활용시 진달래 문화관광 시즌 개막식에서는 진달래 인물 형상 발표와 함께 상업상담, 민속음식체험 등 18가지 주제 활동이 펼쳐졌는데요. 이와 더불어 곳구경 전용 관광 로선을 개통하고 농특산물 장터를 운영하는 등 입체적인 계획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관광지들의 봉사 성격은 곧바로 폭발적인 인기로 이어졌는데요. 연변 전역의 핵심 관광지들이 새로운 볼거리를 도입하고 운영 체계를 최적화하면서 방문객 수와 매출액 모두 안정적인 상승선을 그렸습니다.
1: 네, 연길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무형문화유산 공연을 상설화하고 고전국 춘향전과 실경공연, 인상연길 등을 잇따라 선보이면서 13만 2,300여 명의 관광객을 불러모았습니다. 네, 도나 륙정산 문화관광풍경군은 민족화합을 주제로 한 꽃차 행렬 공연과 발해 왕자, 민족공주 인물 형상을 활용한 이색적인 소통형 종목을 앞세워서 연 5만 3,100명을 매료시켰습니다. 네, 역사적인 소사와 이국적 풍광이 어우러진 훈촌 발해 거진에서는 300여에 달하는 음악축제와 공연이 펼쳐지면서 연 7만 2,400명의 발길을 끌었고 룡정 비암산 풍경군은 홍색 역사를 접목한 관광용 캐릭터 순회 공연과 특산물 전시를 통해서 연 48,300여 명의 방문객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안도현 송화촌은 몰입형 시골 체험으로 어린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면서 온라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민속 음식과 시골 숙박을 결합한 작지만 강한 향촌 관광의 성공 모델을 제시하면서 연 13,700여 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0: 연변의 매력을 전국으로 알리기 위한 입체적인 선전 전략은 기대 이상의 파급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조는 주요 언론사와 뉴미디어, 소셜 플랫폼, 그리고 여행 인플루언서 등 채널을 통했고 이는 온라인상의 뜨거운 관심이 오프라인 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선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중앙매체 집중 보도로 이어졌는데요. CCTV 뉴스 라이브룸은 훈촌 통상구의 역대급 인파를 조명하며 중로 변경 관광의 열기를 특집 보도했고 인민넷 역시 봄의 운치가 있는 연변 다채로운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활용시 진달래 축제의 성황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1: 네, 디지털상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연길의 완벽한 인증사진 분위기라는 해시태그는요, 틱톡 지역 순위 1위를 차지했고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쇼와 발에 꽂은 게장, 가수 김지문의 특별 공연 등 화제성 넘치는 내용들이 연일 소셜미디어를 도배하면서 관련 화제 지수가 533만 건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0: 네, 이번 연휴 기간 우리지는 명절 소비 수요를 파악한 맞춤형 판촉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정체됐던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네, 상무부 업무 시스템 통일 플랫폼에 따르면 우리조에서 중점적으로 감축하는 27개 주요 유통업체 로종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8.6% 성장한 9,143.5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실질적인 혜택을 전면에 내선 연변은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전방위적인 소비 진작 공세를 펼쳤습니다. 2026년 봄 여름 소비 시즌의 서막을 알리면서 시작된 이번 활동에서 우리조 상무 분야는 실물 서비스, 융합 소비라는 3대 핵심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특히 연변 일표통, 상품 온라인 쇼핑 축제 등 50여 개 특색 있는 판촉 활동을 전개하면서 입체적인 소비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1: 특히 5.1절 연휴 전후로 몰리는 혼수용품 및 가전가구 교체 수요를 총조준했는데 우리조의 70개 가전 디지털 기기 전문 매장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생방송을 통한 온라인 유입 유도, 세트 구매 할인, 업종 간 협업 마케팅 등 파격적인 혜택을 쏟아냈습니다. 그 결과 연휴 기간 가전 및 디지털 제품 보조금 지원을 통해 총 2,616건의 구매가 이루어졌으며 921.6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활기와 온라인 플랫폼의 실적을 리듬감 있게 연결했는데요. 즐거움이 곧 소비로 이어지는 추세에 맞춰 연변의 주요 상권은 다채로운 체험형 종목으로 소비자의 오감을 사로잡았습니다. 각 기업들은 인증사진 이벤트와 온라인 생방송 등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몰입형 소비 환경을 구축해놨습니다.
0: 네, 오프라인에서는 연길백화청사그룹이 마트와 가전제품, 캠핑용품을 아우르는 여러 분야에서 판촉 활동을 전개하면서 명절 대목의 활기를 주도했습니다. 류롱마트는요, 틱톡, 메이투안, 위챗, 미니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할인권을 배포한 뒤 매장 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으로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혼춘 유라시아 연결백화는 나들이객을 겨냥한 전용 쿠폰팩과 소셜미디어 인증 활동을 결부해서 상권 전체 활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온라인 시장의 성장세도 눈부셨는데요. 제8회 상품 쇼핑 축제 참여한 업체들은 냉면과 김치 등 연변의 대표 특산물을 앞세운 파격적인 혜택을 선보이면서 10만 건 이상의 주문량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경동 연변관, 연길관과 금강산 리교두 등 브랜드 대표성 매장의 활약이 솟보였고 연변의 맛 선물 세트 맞춤형 기획전의 인기에 힘입어서 연변 브랜드 제품들이 경동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평균 매출액이 18% 이상 급증했습니다.
1: 전 부문의 역량을 하나로 모은 융합 전략은 연휴 내내 지역 상권의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조 상무국은 새로운 고객 유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유니온페이와 손잡고 연변 티켓 한 장의 초대장이라는 플랫폼을 출시했으며 여행 예약 플랫폼 쥐나을넷의 문화관광 전용 페이지를 개설해 잠재 고객을 선제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특히 연결백화청사그룹을 포함한 27개 주요 상업무역 기업과 유명 관광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최대 25%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소비 체험, 2차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협력의 결과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의 통계에 따르면 연휴 기간 우리조의 생활서비스 분야 온라인 소비액은 길림성 내 2위 전국 95위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0: 네, 이번 연휴 기간 연변 전역은 철저하고 치밀한 대응 체계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든든한 안전 방패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나 돌발 사건 없이 주요 관광지는 질서 정연한 모습을 유지하며 사회 전반이 평온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 연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맞춰 항공과 철도의 운행 노선을 과학적으로 재배치하고 운송 능력을 극대화하여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했습니다. 연휴 동안 총 695편의 열차가 투입되어 지난해 동기 대비 8.4% 증가한 27만 1,000명의 여객을 안전하게 실어 날랐으며 연길공항 역시 15개 노선에서 165회 운항을 차질 없이 소화하며 22,800명의 승객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전주 교통 부문에서는 16곳의 집법 소화, 274곳의 림시 초소를 운영하며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한 결과 대형 교통사고나 장시간의 교통 정체 없이 쾌적한 도로 환경을 사수했습니다.
1: 네, 전주 공항 기관은 연 1.1만여 명의 경찰 인력과 2,100여 대의 순찰차를 투입해서 보나가와 기차역, 주요 관광지 등 인파 밀집 지역을 집중 관리했습니다. 각 부문이 협력해서 상시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친 결과 중대 형사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주에서 열린 6건의 대규모 행사와 12개 핵심 관광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대책을 세우고 1,500명의 경찰 인력을 현장에 고정 배치해서 관광지 내 안전사고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장감독관리부문의 발걸음도 바빴습니다. 주요 관광지와 교통 요충지, 왕홍 맛집과 거리, 민속식당 등을 대상으로 주방위생부터 식재료, 가공, 또 식기소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정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총 329곳의 외식업소를 점검해서 식재료, 증빙서류, 미비 등 8건의 경미한 사항을 즉각 시정 조치했으며 식품 안전 관련 돌발 사고 없이 쾌적한 료식업 환경을 사수했습니다.
0: 또한 주안전생산위원회 판공실은 일일 점검 및 분석 체계를 가동하며 소방, 공안, 위생건강 등 관련 부문과 강력한 현장 감독에 나섰습니다. 5개 종합감독반과 19개 전담 점검팀이 사전 통보 없는 현장 불시 점검 방식으로 현장에서 소방 및 특수설비 등 핵심 시설의 안전 상태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연휴 기간 총 12,226개 감독관리조 2,811명의 조사일꾼이 4,798곳의 생산 경영 단위를 샅샅이 조사하여 1,518건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조사하고 정비를 마침으로써 연변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0: 네, 지난 5.1절 연휴 기간 다채로운 연변에서 변경의 봄경치 구경, 여러 민족 청년 왕래, 교류, 융화 활동이 펼쳐졌는데요. 길림성에서 근무하는 125명의 시가제 청년 간부를 연변에 초청해서 현지 청년들과 함께 변경의 봄경치를 구경하면서 민족의 정을 나누고 사명과 담당을 담론했습니다.
1: 네, 교류 활동의 개막 활동인 동심 충무컵 여러 민족 청년 축구 침묵 경기를 통해 이들은 단결의 힘을 응집했으며 결음 속에서 민족의 정을 돈독히 하고 지역을 뛰어넘어 마음을 잇는 민족 단결 연심교를 구축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다채로운 장면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현장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경기장 밖은 예의와 문화정치로 인해 온정이 차넘쳤습니다. 시가제 청년 간부들은 연변 청년들에게 새하얀 하다를 선물해 고원의 진심어린 축복을 전했고 연변 청년들은 이에 열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굳게 맞잡은 두 손은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완강하게 분투하고 단결 협력하는 체육정신을 생동하게 구현했으며 더욱이 여러 민족의 한마음 한뜻으로 손잡고 분진하는 시대적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0: 네, 이어서 시가제 청년 간부들은 연변 노동자문화궁에서 연변 대중들과 함께 대형 창작 가무국 오세가리량을 감상하면서 민족 특색과 시대적 내포를 겸비한 문예성인을 통해서 연변의 인문 저력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무대 조명과 아름다운 춤사위, 또 소박하고 고풍스러운 가야금 연주는 시가제 청년 간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공연에 흠뻑 빠져들었고 연변의 여러 민족 대중들이 일치 단결해 함께 아름다운 토스를 건설한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습니다. 네, 활동 마지막 날인 4일, 이들은 도문통상구, 연변박물관, 중국조선족민속원 등에서 몰입식 변경 견학관광을 펼쳤으며 현장 방문과 직접적인 체험 과정에서 변강 발전에 거대한 변화를 느끼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했습니다.
1: 연변 박물관에서는 진귀한 문물들과 역사 사진, 복원된 실경들을 둘러보면서 연변 지역의 발전 맥락을 요약하고 여러 민족이 이 땅에서 함께 생활하고 발전한 왕래, 교류, 융화의 눈부신 노정을 통해 민족 문화를 전승하고 민족 역량을 응집하는 행동 자각을 1층 깨우쳤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에서 이들은 화려한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고 고색 창렬한 민속원을 거닐었으며 널뛰기, 근혜 등 전통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체험하고 막걸리, 궁중떡 등 조선족 특색 음식을 시식했습니다. 교류와 소통 과정에서 이들은 각자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서로 어우러진다는 깊은 내포를 몰입감 있게 체득했습니다.
0: 네, 다양한 행사들이 아직도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연변의 산인분들도 외지에선 분들도 우리 연변을 더 잘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만큼 우리 연변이 지금 인기 도시로 부상하고 네. 있는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연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0: 네, 고맙죠. 네,
1: 그래서 더욱이 또 우리 연변에 계시는 우리 연변인민들은 또 이들을 정말 따뜻하게 네. 맞아주시고
0: 그렇죠. 예. 또 이제 좋은 체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1: 저희는 다음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수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5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약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외과 더불어 눈병전문치료약품 명소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명소방은 이번에 아주 여러분들이 접수하기 쉬운 이런 우대활동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 가운데서 사지원액은 한 각에 124원인데요. 40각을 싸면 50각을 물어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명소방은 8각을 싸면 7각을 드리게 되는데요. 한 각에 598원인데 한 각은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여러분들이 너무 한꺼번에 많이 싸지 않아도 우대해드리는 퍼센트는 너무 높은 퍼센트로 우대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싸지문액은 40각에 50각이게 되면 80각에 100각을 드리는 그 돈은 우대활동은 좋지만 해도 그만큼한 손에 진 돈이 한꺼번에 그 지불하기 어려운 분들 가운데서는 이번 활동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확실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0각에 50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때 한 각의 가격은 120원 잡아받게 되지 아니요. 한 각에 124원이니까 한 각의 가격이 아주 싼 가격으로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기회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각에 한 30원 좌우가 되나마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결국 명소방 눈병 치료약품도 그렇습니다. 야득각을 사면 일국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대 정책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야득각에 일국각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잘 향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싸지 원하고 중풍예박으로 먹었는데 한 1년이 됩니다. 넘습니다. 1년이.
1: 예.
2: 머리 싱하고 언하로 올빠나면서 머리 그러니까 얻어맞은 거 계속 얻어맞은 거 둥기 많이 이렇게 먹어봤댔습니다. 예. 이 증상이 요즘은 많이 머리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예, 심장과 예, 뇌혈관이 좋아지는 예. 그 과정에서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씀이죠.
2: 예, 맑아지고 머리 많이 가벼워졌다 말입니다.
1: 예.
2: 그리고 다리하고 다리 저리 내리저리고 손가락 끝에 내리저리고 다리도 내리저리면서 손에기면 자꾸 쥐 올라왔댔습니다.
1: 네.
2: 근데 요즘에는 쥐 아예 올라온다서 많이 해결됐습니다.
1: 이게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은행 잎이 네. 20배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네. 병원에 가서 은행 잎 그 추출물을 그 점적 주사를 맞는 것 제가 많이 봤는데요.
2: 네.
1: 그 은행 잎 한 번 맞는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이 좋을 수밖에요.
2: 네. 예. 그리고 제가 좋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뭐 가슴이 그냥 답답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겠습니다. 콧간 오늘 역시 서 자고 나면 또 놀라서 깨어난다만 조금씩 팔뚝거려서 다 깨어나고 자꾸 이렇게 깊은 잠 자지 못했댔습니다. 근데 요즘 이 약 먹으면서부터 깊은 잠 자시고 잠은 잘 잔다 요즘에는.
1: 어 그렇죠.
2: 예, 예. 심률이 고르지 않게 돼서 그냥 맥이 없었댔습니다. 맥이 없었댔습니다. 근데 심률도 좀 고르게 뛰는 증상이 됐습니다.
1: 예 그럼요.
2: 그리고 명소방 약도 먹는데 좋습니다. 약도 다른 약에 비해서 엄청 효과 빠릅니다.
1: 예.
2: 결막염이 있어서 그냥 한번 나면 가렵고 이렇게 고민성 결막 제모예라 말인데 그러니까 그냥 침침하고 가려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무슨 이런 무슨 꽃가루고 나무지 근데 그래 눈사 눈이 가려봤댔습니다. 그 눈 바깥에도 못 나갔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1: 어 그렇죠. 예예.
2: 이렇게 될지 요즘에는 그 약 먹어서부터 이 증상이 많이 어서 약간으로 가렵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어 이 봄 잡아서 예. 꽃가루 날아다니면서 예. 눈에 몸에 생기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피부에 그 민감해지면서 몸에 생기는가 하면 눈 직접 뭐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니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2: 예.
1: 직접 영향 받게 되는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이 맞습니다. 과민성 여러 가지 뭐 봄 잡아드는 이런 데도 면역력이 올라가야 해결되는 명소방이 종합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2: 조금만 그 집에서 자고 좀 냄새나도 인사 눈이 가려고 이랬대.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2: 그리고 또 이게 눈했다 무슨 소사 있는가 뭐 이 앞에 눈앞에 거미줄 같은 둥둥 또 댕기던 게 그게 지금 많이 없어졌어.
1: 아, 유리체 헌탁입니다. 그렇죠.
2: 약간 있었잖아.
1: 예,
2: 이제
1: 예.
2: 조금 먹으면 완전 낫겠을 때다.
1: 예.
2: 그래서 약은 지금 조금 주머니 배달 학금 있을 때 조금 배달 받았는데 오늘 또 화도 너무 좋으니까 내 또 있는 것 제대로 배달해놓고 오랫동안 목수 없어서 배달 받겠습니다.
1: 어, 그렇게 하셔. 낫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
2: 예.
1: 명사방 눈병 치료 약품에 속하니까 예. 이번 활동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너무너무 좋을 때다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감사합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사지원에 거든요. 좀 반년 이상 썼습니다. 네, 이거.
1: 이거. 예.
3: 예, 이거, 나는 왜 지금 우리 집 식구, 우리 저기 뭐입니까? 우리 아이 거지 같이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사지원액은 확실하게 너무 뭐 민감하게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것도 없는 우수한 대사연의 인류에게 선물한 선물이니까 많은 면역력도 올라가고 이삼노경이 다수의습배 효과니까 아주 잘 어울리죠. 예.
3: 예. 항상에 이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예, 이게 어떻게 돼서 정신이 자꾸 많이 나고 예, 그리고 이게 잠 밤잠 해 못 자면 이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사지원에 먼 후부터 지금 예, 밤잠 잘 자고 머리 어지러운 증세가 완전히 이러고 그다음에 예, 혈압이 원래 언제나 혈압도 참 잘 됩니다. 지금 이것입니다. 네. 예.
1: 그렇죠.
3: 예. 그리고 이 기관지 염려서 이 봄 같은 날 겨울에 이게 날 차오게 되게 된 기침이 자꾸만 나고 목에 가래가 가득 끓이던 이런 정서도 완전 이렇습니다.
1: 예.
3: 올겨울에는 참 편하게 지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소화 계통이라는 게 안 좋아가지고 위라는 게 소화 안 되고 밥 먹으면 딱 얹은 것처럼 내려가던 게 이거 쓴다면 위구에 지금 소화도 참 잘 됩니다.
1: 예.
3: 그 매운 거나 찬 거 먹고 이렇게 되면 전에 설사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위구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그래서 종합으로 소화지는 게 사지원액입니다.
3: 예. 그리고 하나는 이 전력선 미달라서 예. 어제는 10몇 년 넘어 했는데 야, 소배 밤에, 딱, 낮에 내려오는데 밤에 그래도 대여섯 번씩 봅니다.
1: 네.
3: 그리고 시월 못 나가고, 예, 냄새 나는 게 막 소배 많이 나고 이랬는데, 이증서도 어제는 완전 없어져가지고, 하루 쓰다 그래도 예, 한 번씩 봅니다.
1: 예.
3: 예, 그러니까 소배도 시월 잘 나가고, 냄새도 완전 없고, 그리고 특히 이게 또 약이 또, 그, 네, 이 뭐인가 하게 되면, 예, 항상, 조금 나가 긁고 이렇게 되면 다리가 후두두 하면 맥이 없으니까 다리에 맥이 많이 옵니다. 이게.
1: 예. 그렇죠. 예.
3: 뭐, 아니세요. 걸어도 예, 맥 없는 줄 모르고, 그리고 예, 뭐, 어느 매일에 밤잠에 하면 때 제대로 못할 때 옛날에 피곤하면 막 바쁘게 예, 피곤한 줄도 모릅니다.
1: 순환이 잘 되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이삼노경이 다수의 습배 효과. 이게 보통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그런 그 설명이 아닙니다. 이삼이 다수배 효과라는 게 얼마나 큰 효과인데, 노경이 여수배 효과라는 게 얼마나 큰 효과인데, 예. 그런 부작용을 제외하고 우수한 역할만 할 수 있는 이런 공능이 사지원액에서 발휘된단 말입니다. 예.
3: 예. 선생님께 오늘 내 전에 예, 40각도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기회는 아주 40각에 50각을 주는 우대 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겠다면 기회가 됩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501-7766번 이용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제가 사지원약을 예전에 1년 넘어 먹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지금 많은 면에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1: 예.
2: 나는 예, 이 혈압을 내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예.
2: 저기 혈압이 엄청 안 되네가지고 저 항상 파동이 일심하고 예, 이러니까 또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예, 어느 때 별로 저기 혼자 쓰러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많이 나더란 말입니다.
1: 예.
2: 그래도 이 약을 이제는 1년 넘어 먹으니까 그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2: 예,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1: 아, 그렇죠. 불포화 지방산으로 예. 오메가3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천연 오메가3가 예, 혈압이 조절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예.
2: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어지럼증이 그리 나고 그리 나던 증상이 좀 이내롭고 예. 경력이 영 많이 돌아섰습니다.
1: 그럼요. 예.
2: 아, 그래서 오면서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기 나는 이 코로나 그쯤을 늦어서 연구실 많이 했습니다.
1: 예.
2: 나빠가지고 소리. 예. 기간지에 몰라 항상 그렇게 친가리가 심해가지고 소리. 약을 달고 있었습니다.
1: 그렇죠. 그 병 자체가 호흡기통을 상하는 질병이 아니었습니까? 예.
2: 예. 그래든지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지금 기침가래가 까딱 이렇습니다.
1: 아, 그렇죠. 이 제품 자체가 호흡계통뿐만 아니라 종합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기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면역력이 인삼녹용 428가지 영양활성소 2억 3천만 전의 고려한 식물이 장수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지 않을 수밖에요. 예.
2: 예, 그러니까 얼마 전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나는 이 소변이 젊었을 때부터 저기 습관 축소가 되면 자꾸 줄이고 아프고 이래서 맞나 그러만이다. 정말 소염제를 계속 여가도 던졌습니다. 조금만 참은 발작한단 말입니다.
1: 어, 예.
2: 그러던 게 지금 이등설 떨미냐 이롭습니다.
1: 예.
2: 이 사전 차수가 줄어드니까 여기 밤은 비날다 싶단 말이야. 하루치마다 다섯, 여섯 번 일어나던 게 집은 한 번, 어떤 날 미냐 일어난다고.
1: 바로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1: 그렇죠.
2: 예.
1: 콩팥이 든든해지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예, 예.
2: 예.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 밥만 먹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도 나고, 예. 손발이 차고 추위를 세게 타서 이걸 내서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약도 많이 써보고 했는데 그게 안 났던 게 이게 또 익었어지니까 막 몸이 따뜻하고 이러니까 막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지금.
1: 그렇죠.
2: 네. 계속 이 약을 먹어볼까 이 구복이 돼서 흡수도 빠르고 효과도 좋고 내 몸에 맞으니까 지금 계속 쓰려고 냉수강 전문이 없습니다.
1: 네.
2: 우리 친구가 원래 백내장이 있었단다. 그런데 저기 당뇨병으로 인해서 마급성이 들어가지고 시력이 완일색 떨어진단다.
1: 예.
2: 예, 그대로 나도 좀 아주
1: 거의 치료. 보이지 않아서 소경으로 가는 그 정도까지 달할 수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영겁이 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좀 이하고 좀 수수문의 말할까나 그거 조금 문의를 해달라고 그럼 좋다면 쓰겠다고 소리 그래서 좀 문의한다.
1: 지금 이제 친구분이 백내장을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백내장은 그대로 치료하지 않고 나선다면 서약으로는 수술을 제외하고는 다른 특별한 치료 방법이 별로 기본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을 제외하고는 없는데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은 백내장을 비롯한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종합으로 관리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 제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기본 길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은 피가 들어가야만이 정상 대사로 유지하는데 여기 당귀란 성분 같은 게 들어가면서 피가 충족하게 눈에 전달돼서 눈에 좋은 영양이 공급되고 로페버리제 때 빠지게 돼 이게 수정체 혼탕이라는 게 백내장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점차 앞이 흐려지고 뭐 시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잔토이라든지 그러니까 매미 껍질이라든지 찔레라든지 우선 성분이 집중적으로 눈에 좋은 성분이 여기 상처열을 쳐주고 간단 습열을 쳐주고 종합으로 쳐주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눈병 치료에서는 이 제품이 알아주는 제품이니까 그 친구분이 빨리 이 제품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많이 들게 돼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이 싸지문에 한 가지 담은 합시다.
1: 예.
4: 네, 이 싸지문에 써보니까 지금 여러 방면으로 용 좋은데 우리 여기저기 그런 노인이 한 분 있는 게 방광이 자꾸 염증이 생기는 소리.
1: 예.
4: 그래서 자꾸 오실오실 치부면 이 감기를 자꾸 하고.
1: 예.
4: 그 다음에 이 어제 기침은 한나다 한답니다. 근데 목에 가래 딱 붙어서 그냥 그 가래 떨어와서 이건 고상한단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이 사지원에 그네 지금 어제 얘기를 하니까 오, 좋다면 내 그거 좀 먹어야 되겠는데 문의해달라고 그래야 된다.
1: 그분한테 사지 원액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야 되지. 우리 몸에서 가지수를 해서 하면 얼마나 많은 질병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소변에 문제 생기고 호흡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주는 데는 사지 원액입니다.
4: 그렇죠. 예.
1: 사지 원액 빨리 쓰라 하죠. 이거 쓰게 되면 기본사 한 반년, 1년 쓰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었던가 싶게 다 없어질 겁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곰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eo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eo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같은 온도라도 누군가는 따뜻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쌀쌀함을 느낍니다. 온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상대적인 감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요. 개인적인 취향과 기준으로 만들어진 매 한 번의 여행은 나에게는 꼭 맞을지 몰라도 타인에겐 합당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행 온도가 다르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먼저 관광 정보입니다. 5월 18일은 세계 박물관의 날입니다. 이날 동부권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 연변지국이 주최하고 연변박물관 연변일보 미디어 회사가 주관하며 주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및 관광국 동부권 표범 국가공원 관리국 훈춘지구 왕성지구 연변대학 미술학원 연변국화원이 협조하는 연변 첫회 동부권 표범을 주제로 한 서화사진전 호소단정 호소단청 표약 연변이 연변박물관에서 개막됩니다. 연변은 동부범과 표범이 서식하는 신성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중로조 삼국 접경에 위치한 동부범 표범 국가공원은 14,1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광활한 면적을 자랑하며 훈춘, 왕청, 도문 전역이 핵심 관리보호구역에 포함됩니다. 96.6%에 달하는 높은 산림 비봉률은 국내에서 완전하고 우수한 온대 삼림 생태계를 기원하며 동부범과 표범의 번식과 서식을 위한 천연 보호막을 견고히 마련했습니다. 수년간 체계적인 생태관리 보호, 상시 순찰 및 생태 복원, 타 지역과의 면학 보호 관리가 이어지며 이 접경 삼림 바다는 생기를 잃지 않고 이어져왔습니다. 현재 공원 내 야생 동부범 70마리, 표범 80마리가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동부범 표범 개체군은 지속적으로 번식하고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민첩하고 건강한 그들의 모습은 연변의 가장 눈부시고 독특한 생태 상징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감동을 써내고 있습니다. 산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생태 수호의 로고를 기리기 위해 이번 전시회는 전국 서화 사진 명가들을 널리 초청해 장작에 뛰어들도록 해서 100여 점의 우수한 작품을 모았습니다. 붓과 먹으로 산림에서 울려 퍼지는 웅장한 호랑이의 기세와 접경 리메의 사계절 풍경을 생동하게 표현하고 카메라 렌즈로는 호랑이가 푸른 산을 힘차게 뛰어다니는 날렵한 자세와 연변 생태 환경의 활기찬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모든 작품은 연변 산천의 미에 대한 찬가이자 연변 생태보호 성과를 생생하게 증언하는 기록입니다. 예술을 매개로 생태의 운치를 전하고 자연, 예술, 문화가 어우러진 이번 주제 전시는 연변의 깊은 문화적 절액을 발굴하고 연변이 단행간 생물 다양성 보호와 생태 안전 분야에서 힘써온 따뜻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연변박물관에서 자연과 생명이 어우러진 예술의 만남에 함께 참여해서 연변의 뛰어난 생태 환경과 수호의 정신을 깊이 체험하고 이 접경 도시가 지닌 생태적 책임감과 자연의 낭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행의 모든 걸 퀴즈로 풀어보는 여행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행 퀴즈에 도전해 보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열선 전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퀴즈 내어드리겠습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조선족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조선족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퀴즈였고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절강성에는 우리나라 10대 명승지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서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호는 절강성의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절강성에는 우리나라 10대 명승지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서호가 있는데요. 그러면 서호는 절강성의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퀴즈였고요. 세 번째 퀴즈는 무한은 강수량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워서 화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방식으로 이 닭곰을 만들 때 한두 줌만 넣고 중탕에서 익혀 먹던 핵심 재료는 무엇일까요? 옛날 방식으로 닭곰을 만들 때 한두 줌만 넣고 중탕에서 익혀 먹던 핵심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네 개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행 퀴즈 코너인데요. 네 개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조선족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조선족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절강성에는 우리나라 10대 명승지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소호가 있는데요. 그러면 소호는 절강성의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퀴즈, 무한은 강수량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워서 화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무한은 어느 성에 속할까요? 네 번째 퀴즈, 옛날 방식으로 닭곰을 만들 때 한두 줌만 넣고 중탕에서 익혀 먹던 핵심 재료는 무엇일까요? 옛날 방식으로 닭곰을 만들 때 한두 줌만 넣고 중탕에서 익혀 먹던 핵심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네 개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합니다.

0: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1번은 밭쪽입니다.
0: 네, 1번은 밭쪽.
1: 그 다음에, 네, 2번은 항주.
0: 2번은 항주. 그리고 3번?
1: 네, 모르겠어요.
0: 아, 3번하고 4번은 모르겠습니까?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신국사 선생님. 저는 이 시간이 되면 예, 이전에는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는데 이제 맞추는 재미가 예, 정말 쏠쏠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2: 예, 저기 1번은 맨바로 어제 들었으니까 네. 좀 밭죽이고
0: 네.
2: 두 번째는 항주시고
0: 네.
2: 세 번째는 허북성이고
0: 네.
2: 그다음에 전번에 닭고무 이렇게 행천에 닭고무 저기 층에서 먹었는데요.
0: 네.
2: 거기 보니까 자시하고 구기자가 있고
0: 네.
2: 대추가 있는데 대추는 한 줌씩이었는 게 아니고 몇 개씩이었고
0: 네.
2: 구기자겠는지 자시겠는지 이거 예 지금 어머니 생각합니다.
0: 아.
2: 그래서 자슬로 할까 구기자로 할까 하다가 자슬로 하겠습니다.
0: 아. 그 외에 또 힌트를 드린다면은 우리가 먹는 쌀인데 좀

0: 다른 쌀입니다.
1: 가슴 먹으
0: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있는 쌀.
1: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으면, 요새 닭고모 옛날에 나도 많이 한 축인데.
0: 네, 닭고모 할 때 어떤 쌀을 쓰죠?
1: 아, 살쌀?
0: 네.
1: 선생님 너무 고맙고. 네. 아, 선생님.
0: 네.
1: 제가 이렇게 이거 잘 맞게도 괜찮게 맞추지 않습니까?
0: 네.
1: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거기에 다만 있더라 말입니다.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 네,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그래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퀴즈 맞습니다.
0: 네.
2: 예. 첫 번째 거는 팥죽을 합시다.
0: 네.
2: 두 번째는 항주.
0: 네.
2: 세 번째는 호북성.
0: 네.
2: 마지막 거는 차입살을 합시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매 감사합니다.
2: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0: 네, 오늘도 네 개의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1년 중 가장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조선족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절강성에는 우리나라 10대 명소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서호가 있는데 그러면 서호는 절강성의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무화는 강수량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워서 화로로 불리기도 하는데 무화는 어느 성에 속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퀴즈는 옛날 방식으로 닭곰을 만들 때 한두 줌만 넣고 중탕에서 익혀 먹던 핵심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네 개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아, 지금 뭐 수고 많습니다.
0: 아닙니다.
1: 네, 시작합니다.
0: 네.
1: 네, 첫 번째 건이 팥죽입니다.
0: 네, 팥죽.
1: 네, 두 번째 문제는 항주.
0: 항주.
1: 네. 그 다음 세 번째 건이 허북성.
0: 허북성.
1: 그 다음 네 번째 건이 잘산호.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1: 네, 더 나름.
0: 네.
1: 감사합니다.

자레 매 퀴즈의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조선족이 먹는 음식은 바로 팥죽입니다. 음력 11월을 동짓달이라고 부르는데 24절기 가운데서 22번째로 가는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12월 22일 혹은 23일에 해당됩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은 일명 작은 설이라고도 합니다. 동짓날에는 붉은 팥죽을 쓰는데 팥을 푹 삶아서 으깨거나 채로 거른 팥물에 쌀을 넣어서 끓이다가 찹쌀가루를 이겨 빚어 만든 새알심을 넣어 저으면서 그냥 끓입니다. 이렇게 만든 팥죽에 꿀을 타서 먹는 것을 동지별식이라 해서 동지팥죽으로 제사도 지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동짓날에 팥죽을 먹으면 액을 막고 팥죽을 먹지 않으면 잔병이 늘어나며 쉽게 늙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팥죽이 다 되면 식구들이 모여 앉아 먹기 전에 먼저 돌아간 조상에게 팥죽을 올려 자리를 지냈고 팥죽을 문지방, 부엌, 마당, 대문, 담장 등에 뿌렸습니다. 붉은 팥이 양기를 갖게 하는데 붉은색을 띠고 해서 음기가 찬 역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특히 초상을 당했을 때나 이사를 할 때는 붉은 팥으로 적도 죽을 수어 집안 밖에 뿌리기도 하고 이웃과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퀴즈 정답입니다. 절강성에는 우리나라 10대 명승지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서호가 있는데요. 그러면 서호는 절강성의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이런 문제였죠. 정답은 항주입니다. 항주는 우리나라 절강성의 성소재지로 오래전부터 천상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특히 항주는 중국 10대 관광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며 송조 시기부터 번영한 문화와 역사가 깃든 도시입니다. 또한 비단과 차로도 유명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항주는 온난습유는 기후를 가지고 있어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름에는 다소 덥고 습하지만 가을과 봄철이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가을에는 서호의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봄에는 벚꽃과 련꽃이 피어나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서호의 풍경이 색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항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서호입니다. 서호는 우리나라 10대 명승지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즈넉한 호수와 그 우를 떠다니는 전통배 그리고 주변의 로금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서호 주변에는 또 다양한 명소들이 많아서 천천히 산책하며 감상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퀴즈였죠. 이 무화는 강수량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워서 화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무화는 어느 성에 속할까요? 이런 문제였죠. 정답은 바로 호북성입니다. 무화는 중국 호북성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장강과 그 최대 지류인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무창, 한구, 한양 세 개의 도시가 강을 사이에 두고 모여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화는 강수량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워서 화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무화는 예로부터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으며 지금은 중국의 종합적인 공업기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중국 중부 지역의 수륙교통의 중심지이자 대외무역항구이며 유명한 상업시장이기도 합니다. 무화는 동호, 황항루 등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퀴즈였죠. 옛날 방식으로 닭곰을 만들 때 한두 줌만 넣고 중탕에 익혀 먹던 핵심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정답은 바로 찹쌀입니다. 닭곰은 조선족의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지금은 달걀, 뭐 대추, 밤, 찹쌀 등 좋은 재료들을 많이 넣지만 옛날에는 찹쌀 한두 줌만 넣고 중탕에서 익혀 먹었습니다. 닭곰을 요리할 때는 음식이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흐르고 찹쌀밥도 부드러워진다고 해서 닭기름을 절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관광정보와 함께 또 아주 재미있는 4개의 퀴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연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가끔 어떤 인연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행할 때는 역시 계획보다는 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때가 아마 더 많은 것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행길에서 발견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규, 편집의 류현화,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연 가요 데이트.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연길커피를 노래한 가요, 전홍일 작사, 황영하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연길커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커피 향기가 아쉽게 사라져갈 무렵, 이번에는 맑은 시냇물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고향 산골짜기를 돌아 흐르던 시냇물, 여름이면 발을 담그고 놀던 그곳, 허밀한 작사 박광춘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시냇물은 잔잔한 물결 위에 반짝이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이 노래를 감상하시면서 눈을 감고 그 맑은 물소리에 조용히 마음을 맡겨보시죠.

시냇물 따라가다 보면 울타리에 예쁘게 핀 나팔꽃들이 고향의 울바자에서 이쁨을 드러내고 있죠. 리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나팔꽃이 전하는 소박한 고향의 전경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리움을 살며시 깨워줄 겁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란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요?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영근 가수가 부른 백시인생은 흥겨운 멜로디로 삶의 려성을 담은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모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국약 결배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0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중약재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혈배강에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이 세트라는 것은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한 가지는 전문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하나는 전문 혈관, 거기면 혈전이라 녹이고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혈관 내피세포를 수복해주는 이런 펩티드, 이 두 가지 약 조합에 대해서 한 세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한 세트를 한다 할 때는 약과글로 두 곳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6세트에 4세트를 더 드릴까? 10세트 되죠. 10세트면 약과글로는 20곳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 10세트에는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우리 그 환자분들이 오늘이 전화체에서 결정하시는 이런 분들은 우리 혈배강 10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16세트에는 24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10곽이나 더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16세트부터는 침구가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 침구는 전면적으로 나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분들, 아, 나는 중풍이다, 또 혈압이 높다, 또 소화 잘 안 된다, 또 호흡 곤란이랑 온다, 예, 심장이 나쁘다, 뇌실금이 있다, 예, 이것을 제가 다 같이 침을 놔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환자분들마다 제 집 부모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해한다고 소리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아,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안전하게 서리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릴까나, 예, 우리인데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일단 우대 활동에 참가하는 분들은 우리 장뇌통하고 청림유로방 이건 다 드립니다.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특히 다른 데서 치료를 받은 게 병이 점점 더 심해졌다,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제풍이나 맞거나 뇌실금이나 점점 더 심해지거나 요추간판 탈출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마지막에는 위생실 출입하기도 바빠서 벌벌기에 댕긴다, 이런 분들, 우리 이제 수두룩합니다. 이 무릎관절 치료 받았는데 또 잘 걸지 못하는 거, 이런 분들이 다 제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치료한 게 이렇게 됐는가.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잘 그 자기 질병에 대해서 료해가 정확한 료해를 하고 그리고 결정해서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 예. 전화번호 역시 288-0018번에 전화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혈배강 본신은 몽땅 천연약재를 갖다가, 그리고 약재마다 우리 중국에는 정말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약재마다 다 각 곳에 자기 당지 그런 날씨 변화하고 토질 여기에 따라서 이게 제일 약재가 좋은 약재 다 있습니다. 우리를 들어서 삼칠분이란다 할 때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운남 문산 삼칠분입니다. 그다음 울금이란다 할 때는 광시 허츠의 그 울금이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맥동이란다 할 때는 사천의 성도 청두, 거기 맥에 좋고, 오미자란다 할 때는 려닝 후순, 여기 맥에 제일 좋습니다. 단삼은 산동, 이런 웨이팡, 거기 맥에 좋고, 추설한 거는 이 내몽골 통려 있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당지의 약재를 갖다가서리, 정말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500돌튼이라는 이런 추출 기술을 이용해서 작은 분자로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 이 약은 중국 중의학과학연구원 특효 증서를 받은 이런 약입니다. 전문적으로 혈전을 녹이고 그 다음에 심장 근육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신경을 수복해주는 이런 특정적인 이런 특효약이라고 이렇게 특허 증서를 받은 겁니다. 이 500돌도 말이 간단하지만 우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약물 분자가 작음으로써 효과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은 구급치료약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혈압약을 장기적으로 달고 있어도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된다. 어떤 분은 양배 40까지 올라가는데 혈압약을 4가지나 바꿔도 잘 내려야 간다. 특히 아래오 혈압 차이가 점점 커진다.
0: 네.
1: 예, 이런 분들은 첫날부터 우리 이 혈배관 가족들이 혈압약 대체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장 주자람 해가족들이 또 여러가지 이런 서약을 달고 있는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아스피린이라면 특히 화발린 같은 이런 약이라면 다딘가의 리비글레이 이런 약들은 독성이 엄청 셉니다.

0: 우리 설명서에 다 명백하게 썼습니다. 불량 반응이. 이런 독성은 간 콤파치를 대량적으로 해치기 때문에 간이 나빠지면 눈이 나빠지는 게고 콤파치가 나빠지면 마지막에 노독증이 오는 게고 몸이란 붓기는 증세 나타나고 몽땅 이런 독이 세지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선생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약 한 알이가 내가 먹었다 할 때 그 독성은 간에서 25년 동안 잠복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중약의 독성 무서워한다는데 기실은 중약의 독성은 10시간 안에 다 나가버립니다. 어제 그런가 천연약재이기 때문에 이 우리 자연계에서 우리 사람과 공존하는 이런 식물에서 추출해낸 게 있기 때문에 그 독성은 인차 나가버립니다. 예, 절대 몸 안에서 잠복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느 게 독성이 더 센가 이거 정확한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예. 이 완전한 그 완전 인식을 다르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우리한테 와서 치료받는 분들은 제가 집 놔드리면서 이런 데 대한 설명 다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쓰는 분들 보게 되면 드문드문가다 혈압이 쫙 올라갈 때면 제가 가량해랍니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내려옵니다. 무서운 게 뭐인가? 서약을 장기적으로 써가지고 혈압약 써가지고 서링이 그 혈관에 탄력이 못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 번식은 혈관 자꾸 확장하는 걸 통해서 혈압 낮추는 게죠. 매일마다 혈압약 딜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설명하는가? 매일마다 혈관을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혈관도 고무줄과 한 가지입니다. 자꾸 늙어 놓게 되면 마지막에 다 터진다고 뜻입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같은 거는 혈관이가 얇아집니다. 쉽게 터지죠. 그래서 혈압약을 오래 써서 뇌출혈 오는 게지 절대 무슨 혈압이 높아져서 뇌출혈 오는 게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저는 관심병으로 앓고 있던 환자입니다.
0: 네.
2: 항상 숨이 차고 땀 줄줄 흐르고 해서 하루에도 한두 벌 옷은 꼭 갈아입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밥을 할 좀 한다 해도 그저 뒷잔들이 키우고 또 혈압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 그저의 하늘이 그냥 혈압이 한 100씩 올라간다 할 때는 하늘이 막 노랗고 정말 뱅뱅 돌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0: 네.
2: 이러니까 또 이 기억력도 그리 좋지 않아서 자꾸 실수할 때 있더라 말입니다. 예.
0: 네.
2: 부탁한 일도 잊어먹고 그다음에 이게 한글 같은 한문 같은 거는 예 본문 읽을 줄 아는데 쓰다면 깜짝깜짝 글이 잊어진다 말입니다. 본문 네. 다 읽고 있는데
0: 네.
2: 이래까 예 정말 이 노년에 정말 무슨 일 하기 바쁘더라 말입니다.
0: 네.
2: 그래 후에 또 우리 집 아버지에 중풍 맞았다는 사람인데. 발다리가 꿋꿋하고 말씀도 변변하게 하지 못하고
0: 네.
2: 움직임이 영 온전하지 못해서 옆에 사람 부축 받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둘이 다 같이 의학을 쓰게 됐는데 두 사람이 다 정말 지금 혜택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예.
0: 네.
2: 아이는 그 꿋꿋하고 움직임이 변변했던 게 많이 나빠져서 지금은 마음대로 5층에서 내려와서 마당에 나가 산보도 할 수 있고
0: 네.
2: 올라오는 것도 그렇게 숨이 아이타다 합니다.
0: 그렇죠.
2: 예. 예. 그리고 나도 보면 예, 땀이라 나던 게 정말 고전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이거 저단에 학습할 때 보면 700명 약박사들이 함께 연구를 해낸 약이라고 해준다. 예 선생님.
0: 네. 예.
2: 정말 이 정말 연구를 해낸 약이 좋긴 좋다 말입니다.
0: 그렇죠.
2: 예. 그래 지금 예, 이렇게 그 낭효전을 보는 가운데서 계속 우리는 이 약을 써야 되겠다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래야 지금 더 저기나 제품도 오지 않고 더 에라에 맡길 수 있단 말입니다.
0: 네. 그렇죠.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 내가 들어놓게 되면 정말
2: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이제 제품이 예. 오면 왈라지
0: 옆에 뭐. 사람 에라에 맡기는 예. 게지 되지.
2: 예. 난 이 약을 계속해서 활동하는데 참가해서 예, 약을 쓰겠습니다.
0: 네.
2: 예.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예. 선생님 힘이 많으니까 예. 효과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아발 몸.
0: 맞습니다. 예.
2: 예. 그 친구가 확실히 좋긴 좋습니다.
0: 예.
2: 예. 그래 이거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은 예, 좀 참고라고들이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와서 치료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2: 예. 수고하셨어.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말씀 주세요.
3: 예,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한 서너 달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중풍 후유증을 어림증이 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되고 예. 이발 쓰겠고 그리고 맥이 없습니다. 맨날 예. 다리 맥이 없고 딩딩 묶이고 그리고 그런 저 그러니까 소화가 안 돼서 자꾸만 끌끌하면 식은물이 자꾸만 올라오고 예. 트림해도 영 더럽게 트림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 예, 가슴 것도 정말 청약은 많이 썼습니다. 저탕약은 다 쓰고 그런데 효과는 못 봐요. 혈배강하고 건신고를 한 대 써놓거나 예, 효과도 더 빠릅니다.
0: 네.
3: 머리가 흐리 우수 먼저 머리가 흐리터분한 게 맑아지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그 소화가 그 트림 더러운 게 올라오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0: 네.
3: 그리고 예, 밤잠 잘 자놓고 정신이 납니다. 그리고 맥이 나오고 예.
0: 네.
3: 이 예. 그리고 뭐 그랬던 게 뭐 아이 그걸 걸지 못해서 그랬던 게 그 아이 어제는 맥이 나고 정신 나고 할까나 몸도 헷갈아지고 할까나 예. 잘 걸고 있습니다. 그래 활동이 좋을지 16세트
0: 24세트를 더 드리고
3: 예. 거기 활동에 참석해서 좀
0: 친구들도 12번 놔드리고 오늘 결정한 예. 사람들도 혈배강 결과도 더 드립니다. 예.
3: 네. 네, 저희가 알선해서 예. 고맙습니다.
0: 2880018번 전화 치세요.
3: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계속해서 문의하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4: 예, 예. 예 저는 지금도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4: 저는 지금, 예, 이 혈배강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4: 예, 원래 내가 지금 이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그래. 다소 손이도 차고, 땀이 흐른 다음에, 정말, 예, 힘겹습니다. 목걸이도 하고 더 들어가고, 예.
0: 네.
4: 예, 하루에도 몇 번씩 이래 갈아입고, 그리고, 저, 뒷단둥이 겨운 다음은 또, 예, 이내 아파가지고, 소리, 또, 그냥 두드리고, 이런 정도였습니다.
0: 네.
4: 예, 근본상에서, 예, 누워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앉아서 잠잘 때도, 예, 많습니다.
0: 네.
4: 예. 그리고 혈압이 발동이 심해가지고 서리 혈압이 올라간다 하면 그저 막 어떤 데 양배까지 올라가고 뒤 이 골이 아프다 하면 예 뒤통수가 막 터지는 것 같고
0: 네.
4: 이 온몸이래 막 뻣뻣해 나고에 이 정말 그런 하늘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으면서리
0: 네.
4: 항상 이 가슴이가 이렇게 예, 두근거리면서, 예, 영 어지럼증이 많다 말입니다.
0: 네.
4: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경력이라는 게 좀, 말이 아닙니다.
0: 네.
4: 예, 금방 하다고 하던 일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이제 금방 무슨 생각을 했던가, 이런, 예, 것조차 다 잊어버리고, 그렇습니다.
0: 네.
4: 그리고 우리 집이 그 아와에는 정말 중풍이 심했습니다.
0: 네.
4: 팔다리도 꿋꿋해 나고 말도에 잘 못한다.
0: 네.
4: 그냥 이렇게 걸음이가 잘 되지 않고 예, 혈압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고 이럴 정도 됐습니다.
0: 네.
4: 그리고 예, 항상 이래 땀도에 저기 줄줄 나고 예. 그래면서리 저기 이 선생님이 이 그런 뭐인가 이 약간 걸어 듣고 소리 선생님이 네. 예, 강의하는 거 이거 듣고 소리

0: 정말 이제라
1: 혈배강 예.
0: 예, 혈배강이 이 약을 이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아바이도 예, 팔다리도 아프지 않고 영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 오고 나도 그거 먹고 난 후부터는 예,
1: 예.
0: 좀 힘도 나.

0: 맞습니다. 예, 부지미 사놓고 서리 이래 잡수는 예. 게 좋죠. 예, 경제적으로도 예. 많이 전략이고. 예,
1: 예.
0: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1: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네. 네.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장기적인 임상 실험을 거쳐가지고 이런 그 특허 증서를 받은 게죠.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신경세포를 수복해준다는데 이게 다섯 가지 이런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한 방면에는 우리 그 신경세포의 활력을 도와주면서 신경이가 이런 신호 전달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다음에 신경의 이런 퇴행성 병변 특히 론행성 치매 증상이라는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거나 그다음 반신이가 잘 말아야 되거나 예 이런 방면에 좋은 물질이 들어가 있죠. 이 물질을 우리 그 약상에서 뭐라는가 엘로하고 알파 갈린산 단젠이랍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실백약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3: 예, 실백약 먹기 전에는 정말 이 혈액순환도 잘 알려고 가슴 통풍도 있고, 심장도 나쁘고, 위도 소화 안 되고,
0: 네.
3: 예, 모든 방면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모든 방면에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0: 네.
3: 그런데 실백약 먹고 또 거기에다 풍수빵 나눔 같이 먹었습니다.
0: 같이 쓰지.
3: 예. 예. 같이 쓰시니까 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0: 네.
3: 예. 소화도 안 되던 게 지금 밥도 잘 먹고 밥 잘 먹으니까 맥이 없던 게 힘도 납니다.
0: 예. 예.
3: 그러니까 이 실백약이 확실히 예, 약이 좋습니다.
0: 네. 예. 예.
3: 그리고 저기 다리 통증도 정말 다리 아파서 고통스럽던 게 다리도 좀 나사지고 예 못 걸던 게 걸을 수도 있고
0: 네.
3: 예 이 혈배강이 아마 피순환이 잘 되니까
0: 네.
3: 아마 예 다리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심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3: 예.
0: 그래서 우리
3: 예.
0: 심장은 30살 예. 되는 심장 60세 된 심장, 30살 되는 심장으로 바꿔주는 게 우리 약입니다. 예.
3: 예, 심장이 좋아지니까 잠을 잘 삽니다.
0: 네.
3: 잠을 잘 사니까 힘이 나는
0: 거죠.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혈바강 먹겠습니다. 계속.
0: 예.
3: 예. 안녕히 계세요.
0: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4: 예, 우리도 혈액암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0: 네.
4: 예, 그런 게 우리 둘이 다 두 부부가 같이 쓰는데, 영 잘, 효과도 잘 보고 있습니다.
0: 네.
4: 예, 우리 집에 남편은 고혈압이 돼서 한 20몇 년 전 했습니다.
0: 네.
4: 예, 그래, 그 혈압약을 계속 갈고 있을 때에는, 정말, 저라고, 너무 오래 먹어 그런지, 혈압약 오래 먹어 그런지, 마지막에는 혈압이 막 떨어지더라.
0: 네.
4: 예, 막 110, 위에게 110이고, 아래에게 막 70에, 60에 이렇게 막 떨어지더라. 그래서, 그런 무슨, 그래도 혈압약을 계속 썼댔단 말입니다. 예.
0: 네.
4: 이래, 가량하면서도 이래. 감소하면서도 이래 썼댔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런 약이 없을 때니까.
0: 네, 맞습니다. 예, 네.
4: 예, 그래서 후에부터는 이런 약이 나온 다음부터, 지금 이 혈백약이 나온 다음부터는 이 약이 좋은 약이 나오게 되거나, 그 혈압약은 저리 아이 먹습니다, 우선은.
0: 예, 아이 잡사 됩니다. 우리 예. 혈백약은 유일하게 혈압약 당날부터 끊을 수 있는 약입니다. 예.
4: 예, 옳습니다. 내 써보니까, 우리 집에 고혈압제에서는, 내 써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0: 네.
4: 예, 그래, 혈압이 오를까 하게 되면, 우리도 요만큼 차 사고를 해서, 부실로 막, 그런, 뭔가 충격을 먹고 나니까, 막 혈압이 오르고 이러고 하던 게, 내 그런 무슨, 혈백아이고, 막 증가를 해서, 막 좋단 말입니다.
0: 네.
4: 예, 그런 게 이롭을 때다. 야, 정말 약이 영 빠를 때다.
0: 맞습니다. 예.
4: 예, 정말 예, 선생님이 설명대로 예, 구급약이라 하더만 나 이렇게 구급약인 거는 써보니까 나 확실히 예, 용 빠르게다.
0: 네.
4: 예, 그래서 나 예, 그래 두 알을 쓰고서 한 게 뭐 아직까지 이렇대니까.
0: 맞습니다. 예.
4: 예, 그래야지만 지금 그 좀 이렇습니다. 남에게 속은다면은 혈백약을 쓰고 이러고 하던 게

0: 아이 무슨 얘기인가 자꾸 화를 내기도 하던 것도 그렇습니다. 영 이렇게 얘기도 영이 재밌게 하고 이랬나.
1: 맞습니다. 예, 원래보다 얘기를 정말 잘하시죠. 예.
0: 예. 그래 그 그래 고사리가 나면은 무슨 얘기인가 어지럽고 이것도 예 없어지고 예.
1: 예.
0: 예, 또 그다음에 나는 그런 머리에 땀이 나야 되는 것도 없고 잠 못 자던 것도 예, 잠도 잘 자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나는 예, 영상당한 효과 같습니다. 이야기 이렇게 잘 들으면 예, 생각 못했습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나도 그 약이란 약은 다 돌아다니며 쓰고 해도 예, 점점 자꾸 더 하고지 더 하는지 예.
1: 네.
0: 효과 보는 게 아니라 점점 더 하더라 말입니다.
1: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이 무슨 배나 예. 약이 뭐 좋은 약은 많습니다. 그런데 네. 내한테 맞는가? 특히 이런 뚜이증한가? 증상과 딱 맞는 약인가? 뚜이증하게 되면 약은 당날부터 효과 보는 겁니다.
0: 예, 지금은 이렇게 선생님적인 약이 나왔으니까 선생님 설명을 듣고 이라고 써본 게 정말 좋습니다. 정말 빠르긴 빠르더라.
1: 예, 우리 약은 전문 당날부터 혈압약 끊을 수 있는 특효약입니다. 예.
0: 맞습니다. 우리는 한나노 해코 해가지고 나노 더 해가지고 하던 게 보셨네요. 먼저 신호 맞으면서 선생님께서 혈압약을 된 게 얼마나 좋은가 보죠.
1: 예, 특허 증서를 받은 약이죠. 예,
0: 예 정말 이 특허래도 정말 특허긴 특허입니다.
1: 맞습니다.
0: 예, 예. 먹어보니까 나 빠른 게 정말 확실히 아낀다. 내 약이란 약은 정말 많이 썼습니다. 아, 이랬나 말입니다. 어째 니한테는.
1: 어쨌든 예, 이 두 가지 약 조합이 있거나 예, 심리혈관 약 중간에서도 예, 예, 특효약으로 불리우는 겁니다. 예.
0: 그렇습니다. 정말 특허긴 특허입니다. 네, 이 와들와들 놀라던 게 심다 용 좋아졌다 말입니다. 예.
1: 그래 우리 심장 주자라는 분들이라면 중약 가지고 뭐 심장 주자라는 사람들이 서약을 여러 가지 뭐 다딘가이라든가 아스피린이라든가 이거 끊으라 말 못합니다. 근데 우리 혈배강은 직접 그거 끊어도 됩니다. 이미 또 끊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인데.
0: 예, 내 담임에 볼까 그 주자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께 댕김에.
1: 네.
0: 심하게 댕김에서리. 서약을 끊는 분들이 많지 않까.
1: 그래, 전번에도 그 어머님도 주자를 얘기한 분인데. 주자 네개 했다 해서 서약을 달고 있는 데서 그 주자가 막히지 않는다. 누구 장담 못합니다. 그 어머님도 몇 년 지났거나 그 주자한테 또 막혀가지고 병원에 갔거나 또 그거 바꿔여라. 그 다음에 새로운 주자를 또 해여라. 이랍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자 이 뒤끝에 서약을 여러 가지 오래 쓰게 되면 간, 곰팡이 위 다 나빠집니다.
0: 그렇습니다. 그래 정말 이야기 다 어디나 용서하지 아니 내 얼마 심했을까.
1: 맞습니다. 예.
0: 예 심하다 못.
1: 어머님은 심한 게 그 우울증 증상이죠. 첫감에 우리인데 올 때는 좀 말하기도 싫어하고 남이 자기를 좀 이렇게 없이 볼까봐 이런 눈치도 보이고 이러던 게 지금 우리 환자들과 좀 담아도 얼마나 잘합니까? 예.
0: 인사라는 효과 많이 보고 있다.
1: 맞습니다. 예예예. 예,
0: 예. 예. 그래야 지금 날마다 이 영 유쾌하게 즐겁게 살고.
1: 예 맞습니다.
0: 너무 좋아서리.
1: 예. 예예.
0: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수경과 약이 돼서 계속 저걸 꾸준하게 더다 쓰려고 합니다. 네,
1: 좋지요? 예예.
0: 예.
1: 예, 건강하세요.
0: 항상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댕기랍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네, 저도 여러 가지 약을 다 썼지만 효과를 못 보다 선생님 강의에서 듣고 이 저기 혈액강을 썼는데
1: 네.
3: 아이 지금 여러 면을 떴습니다.
1: 네.
3: 저기 그런데 혈압이 너무 그냥 높아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다 없어지고 그런 90만을 계속 걸음만 이어가서 다녔는데 그거 여치 않아도 혈압이 정상이고 예.
1: 네.
3: 그냥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1: 네.
3: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 정말 좋습니다. 저기는.
1: 네.
3: 네. 두세 가지 약 그거 한 대 저기 혈배당하고 또 그 풍수밥 무슨 또 그다음 그 지니고 이 다섯 가지 약을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1: 네.
3: 제가 다 쓰는데 아 정말 다 좋아지고 있어요.
1: 혈배당, 풍수밥, 그다음에 또 우리 건 건신고의 세 가지 약 같이 쓰면 효과도 좋습니다.
3: 네. 약 다 쓰는데 그 정말 약이 아주 제게는 알맞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 약이 얼마나 아이 특효약입니까?
1: 네, 특효약이죠. 예.
2: 네, 그래요. 네, 시간이 다 됐어요.
1: 네, 시간이 됐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수시대의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름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3: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소화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랑과 닮지 않았나요? 최근 작사 유춘섭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나는 해바라기 이 가요는 사랑하는 사람만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겠죠? 해바라기처럼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랑 함께 느껴보시죠.

해바라기의 열정적인 사랑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 미는 그리운 고향으로 떠나볼까요? 조창령 작사, 김동인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고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향이라는 두 글자에 담긴 그리움과 정겨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히 울려퍼질 노래입니다. 잠시 눈 감고 당신의 고향길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푸른 하늘 아래 연변의 들판은 넓고 아름답습니다. 날 따라 멋지게 변해가는 연변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자호감을 금치 못하게 하는데요. 아래 김등만 작사, 남리령 작곡의 도명일, 전혜성 가수가 부른 날에 치는 연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웃고 울던 옛 친구들이죠. 지금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운 그리운 사람들을 노래한 가요. 최금단 작사 정예성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생각나는 친구에게 인사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겐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자리한 편히 쉴 수 있는 그것이죠. 허도 작사 김경애 작곡의 박홍철 가수가 부른 마음의 고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음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초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경만 작사, 오영란 작곡의 박초월 가수가 부른 초심으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초심, 지금도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아,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정 정치국제 25차 집단학습 시에 한 중려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호남 장사 류양 시의 한 폭죽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에서 한 중려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길림성에 대해 전개한 일반 통계 독찰 정황에 관한 국가통계국의 반영 의견에 관한 정신 및 우리주의 관철 실시 의견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정 정치국제 25차 집단학습 시한 중요연설은 재해 방지, 감소, 구조사업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깊이 천명했고 7가지 견제의 소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했으며 자연재해 경계 대응 능력 제고에 대해 중요 포치를 함으로써 재해 방지, 감소, 구조사업을 잘해나가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과 원천 관리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강인성 요구를 국토공간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에 관통시켜 1년의 자연재해 방지 중점 공사 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체계, 기초시설, 위험관리 통제 등 방면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각종 재해 위험 우환을 상시화로 조사, 치리해 문제를 싹트기 전과 재난 발생 전에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재해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안전, 대응급 구도하에 응급주의 기제를 구축하고 상시와 위험 공동의논 및 연구판단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 중요 시계, 감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 응급 예비안을 완성하고 세분화하며 각종 돌발 재해 위험을 과학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층 응급 사업 토대를 다지고 기층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사업 조직 체계와 대호 역량 체계를 건전해야 하며 기층 응급 장소 건설과 물자 장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의 재해 감축과 방지 및 치리 참여를 잘 틀어주어 전민 재해 방지 및 위험 대피 의식과 능력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자신의 재산으로 바꾸며 안전생산 재반 사업을 잘 틀어주어 중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꽃불 폭죽 전사슬 감독관리를 엄격히 틀어줘야 합니다. 꽃불 폭죽 불법 단속 및 규정 위반 정도는 특별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꽃불 폭죽의 운송, 저장, 판매, 사용 등 각 고리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경영, 가게와 주택 병용, 초과량 저장, 규정 위반 사용 등 두드러진 문제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우리주의 꽃불 폭죽 업종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분야의 안전 경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탄광, 비석탄 광산, 위험 화학품, 도로교통, 건축시공, 도시가스 등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고층 건물, 학교, 양로원, 대형 상업종합체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중대사고 위험 동태 제로화 행동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안전생산감독관리지법의 현장감과 관통력을 강화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안전우환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각 현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속지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고 당정 주요 책임자는 솔선적으로 감독 검사와 현장 근무를 전개해 불안한 문제를 주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각 업종 부문에서는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이행하고 기업의 안전 투입, 안전 양성, 기초 관리, 응급 구조 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독촉 지도해 안전 생산 책임을 최소 단위까지 이행시키고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 한 중요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우리 주의 자원첨품, 산업토대, 지역특점과 비교 우세에 립각해 현지 실정에 맞게 기초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혁신 창조 활력을 더욱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기초연구 계획 배치를 중시해야 합니다. 대학, 과학연구기구가 기초연구를 강화하도록 지지하고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 과학연구 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해야 합니다. 연변대학 장백산 천연약물연구중심,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음검측중심 등 플랫폼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화의 혁신사슬을 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재라는 이 근본을 힘껏 틀어주어야 합니다. 양성, 영입, 사용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과학교육협동인재육성기제를 최적화하고 과학연구 일선에서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기초연구인재와 혁신팀을 적극 영입해 기초연구 인재대오를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켜야 합니다. 정책 지지와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투입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업 자금, 사회 자본이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에 투입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특성에 부합되는 과학기술평가, 인재격려, 성과전화 등 제도기제를 수립, 완선해 량완 과학연구 생태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주임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12기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6년 제1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법치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보치 요구에 따라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종합시책을 견지하며 전면의법치조 사업의 질과 효능을 힘써 제고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치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엽 주석이며 주당위 전면의법치조위원회 부주임인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판공실 협조소조 사업세칙 시행,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판공실 구성인원, 판공실 협조소조 구성인원 조정건의 명단,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5년 사업총화,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6년 사업요점, 연변주의인대 상무위원회 2026년도 립법사업계획, 연변조인민정부 2026년 립법사업계획 등 문건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법치좌표를 정하고 배치하며 힘써 실행해 전면의법치국에 관한 일련의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을 창조적으로 제기하고 습근평 법치 사상을 형성했는 바 법치 중국 건설이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었습니다. 2025년 11월에 소집된 중앙전면의법치국 사업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면의법치국 사업에 대해 중요 지시를 내려 더욱 완성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할 때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새 로정에서 전면의법치국을 추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터득하면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보치 요구에 따라 변강민족적 법치 건설의 실제에 입각해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이 서로 협동되는 것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 공평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며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준법을 전면 추진하고 전주 각 방면의 사업 법치화를 전면 추진해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견강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방법규 체계를 다그쳐 완성해야 합니다. 립법에서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주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적 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통괄 추진해 립법질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립법을 잘 다잡아야 합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통용언어문자법 실시방법, 연변 조선족 자치조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등 법규의 제정, 수정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장례 관리 관련 립법 조사 연구 론증을 착실히 전개해 량법으로 개혁을 추동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선취를 보장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부문의 행정 규범성 문건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동급 인대 등록 심사 범위에 전면 피복을 실현해 문건이 있으면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된 문건은 반드시 심사하며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법규의 관철 실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조 자치조례, 연변 조선족 자치조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등 중점 법규에 초점을 맞추고 관철 실시 정황에 대한 특별조사 연구 검사를 깊이 전개하며 문제 반영, 정돈 시정, 추적 감독 기재를 건전해 법규 조문이 전면적으로 락착되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정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법치정부 건설의 주체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정부 치리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진정으로 법치 궤도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직책을 이행하며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과학적 결책을 견제해야 합니다. 법률 고문의 참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중 참여, 전문가 론증, 위험 평가, 합법성 심사, 집체 심의 등 법정 절차를 참답게 이행하며 결책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책임 추궁 기재를 건전해 중대 행정 결책이 법적 근거가 있고 법과 규정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합니다. 시장 감독 관리, 교통 운수, 자연 자원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고 기업 관련 행정 집법 중점 문제를 바로잡아 군중 주변의 구체적인 실사 추진 난관 공략 행동을 깊이 전개하며 정부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법치화된 경영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변조 정법기관 경영환경 최적화 기업 혜택 조치 4.0판을 깊이 실시하고 각종 경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 법치의 보장, 수호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법 공평 정리를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사법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사법 권력 운영을 규범화하며 사법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 여러 민족 대중이 매 하나의 사법 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법 위민을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 민생 분야와 관련된 사건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심리하고 부녀,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사법 구조와 기소 지지 등 법률 봉사 통로를 원활해 대중의 소송 난제, 권익 수호 난제 등 실제 문제를 알심드려 해결해야 합니다. 사법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복잡, 간단 분류 기재 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시범성 소송 플러스 일괄 조정 기재를 완성하며 소액 소송 절차, 간이 절차 적용을 강화하고 규범화해 비슷한 분쟁을 원천에서 해소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 공평 정리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사법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사법 간섭 방지, 세 가지 규정 등 금령을 엄격히 집행하고 형사, 민사, 행정소송 활동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이며 집법 사법의 두드러진 문제를 법에 따라 시정해 당사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사회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기층 사회치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치정신을 선양하며 법치문화를 선전하고 법치관념을 증강해 전 사회가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지키고 활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기층치리의 법치와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과 상사조정의 역할을 협동적으로 발휘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소를 강화하며 소송과 비소송 접목 기재를 완성하고 각종 조정의 접목 연동 구도를 구축해 모순 분쟁이 기층에서 해소되고 맹아 상태에서 해소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법률 봉사 자원 공급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공공법률 봉사 규범 제고 3년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변호사, 공정, 조정, 중재, 법률원조, 사법감정 등 공공법률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학교, 상가, 새 취업인원 등 분야로 법치봉사 피복면을 점차 확대해 여러 민족 대중의 다차원, 다분야, 다양화, 고품질 법률봉사 수요를 힘써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치선전교양을 깊이 추동해야 합니다. 법치선전교양 제9차 5개년 계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법관, 검찰관, 행정집법인원, 변호사들이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는 활동과 법률 7가지 진입활동을 착실히 전개해 법치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조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위원, 조직속 관련 부문과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5월 13일 우리조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4진 신소사건 도합 9건, 중점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8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7건, 안도현 1건, 훈춘시 1건, 중점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33.3%,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기타 오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를 차지합니다. 6만 매체간 줄인 뉴스입니다. 연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10일 대학 졸업생 전문 초빙을 포함한 2026년 연결시 사업단위 사업일꾼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59개 사업단위에서 213개 일터를 제공하며 325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0: 2026년 제2회 전국 전민 건강체육대회 동북구 계열 활동 및 룡정시 아마추어 축구 경기가 일전 룡정 해란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 기관, 향진, 기업과 사업단위 7개 대표팀 선수 근 200명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2: 연결인민공원 등산로 양쪽에 해당화와 매화가 만발해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0: 5월 19일 중국 관광일 당일 장백산 북풍경구, 서풍경구는 무료로 대회에 개방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남경원이었습니다.
3: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동충하초 발효균보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상강중의관 창립 10주년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6곽 구매하시면 상강중의관과 동충하초 공장에서 함께 5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12곽을 더드리게 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4곽을 더 드리는 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상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전에는 무료 배송 및 문전 배달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상담 및 긴급 구매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강중유관 10주년 기념일을 축하해서 진행하고는 특대우대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예,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약을 살 때 약을 많이 주는 이런 우대 활동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전화에 참여하시고 사시는 전 시명 환자분들한테는 398원에 달하는 선물도 드리게 되고, 또 우리 지금 약을 사시는 분들이 283-0666번에다 전화하시고 가시게 되면 우리 지금 그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0: 이런 제품도 함께 더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렸는데 우리 이번 활동이 아직까지 지금 변경이 되지 않은데 예, 오늘이라도 전화와서 끊으라 하게 되면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을 쓰시고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 계속하여 사실을 하는 분들 그리고 여러가지 약에서 효과가 잘 나지 않아가지고 동청화초를 바꿔보려 하시는 분들 새롭게 사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우대 활동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이런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이런 제품들도 함께 드리고 있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 우리 동청화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지금 여러 곳에서 동청화초라는 것이 생산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 그 장약 가운데서도 나고기 우리 나고기란 것이 지방 이름인데 나고기 동청화초를 발효하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중초조대, 중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이라든가 태류, 알파분해메, 비모포자균, 셀린 등을 추출해낼 수 있어가지고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 그리고 이제도 말했지만 우리 발을 해가지고 지금 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이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분에서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청화초라는 건 또 우리 4,500m 이상이 우리 악랄한 이런 환경에서 우리 그 자란 이런 유일한 약재로서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이 신체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생명초라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도 갖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약에서 잘 되지 않았던 분들 또 우리 동청화초를 복용할 것도 권장하고 싶고 그리고 본초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체로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조절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음양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 많습니다. 항상 우리 뭐 팔다리가 또 시리거나 또 어떤 분들은 열이 난다거나 이런 분들 우리 차다 덥다 또 높다 낮다 이런 증상들이 몸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청화초 발효균은 한 가지 약으로 오장육부를 치료하는 이런 약품으로서 이 여러 가지 또 증상 가운데 음양 조절이 잘 되지 않은 분들이 제일 먼저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2: 네,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네. 에,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우리는 선택해서 예, 부부간이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이 약을 먹기 전에는 예, 두 분이 다 예, 신체가 약해가지고 예, 에, 이 약, 저 약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효과가 별로고 하여 선생님이 그, 말씀을 열심히 들고서를 예, 이 약을 선택해서 예, 3년 먹어, 넘어 먹고 있는데 예, 지금은 건강을 찾았습니다.
0: 맞죠, 예.
2: 예, 오래 예, 먹을수록 예,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0: 맞죠, 예.
2: 예, 선생님이 말씀과 같이 예, 특별한 약으로서 예, 예, 서장 고원 4,500m 높고 악렬한 곳에서 자라는 약이라 예,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자라는 이런 신기한 약으로서의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맞죠, 예.
2: 예, 그리고 예, 동충하초로 예, 발효해서 예, 한 약이라 30% 이상이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하니 그 효과가 예, 더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예, 우리 부부가는 예, 건강을 찾았지만 예, 매일 한 번 봉지씨에 계속 먹고 예, 운동하러 다니고 그랍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예, 계속 이 약을 예, 정기적으로 예, 먹으려 합니다.
0: 그렇게 하십시오.
2: 그리고,
0: 예.
2: 예, 그리고 선생님께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예, 우리 이 아파트 14층에 얼호 집 아내가 예, 혈압이 조금 예, 높답니다.
0: 예.
2: 그런데 예, 이 봄을 맞으면서 예, 맥이 없고 예, 정신하고 예, 별로 부위 올 것 같은 게 좀 예, 한자고도 뜰 하면

0: 소리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예, 우리 부부간이 하도 생기 있고 예, 정신이 나고 해서 예, 무슨 약을 썼는가 그래 물어봅니다. 그래서 동충하초 발효분을 쓴다고 그래 그 얘기를 예, 다 했더니만 예, 그거 선생님하고 물어봐라 달랍니다. 그거 쓰면 어떻겠는가 하고.
1: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예. 붕이 이미 왔던 분들 예? 예.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한 60대, 70대 되면 다 경색이라는 네. 게 옵니다. 그런데 우리 검사를 하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그 정도가 좀 네. 어떤 분들은 좀 중하게 나타나고 어떤 네. 분들은 경하게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조금 이렇게 우리 네. 그때 이 나이 먹은 다음에 시기는 뭐 자기도 모르게 풍이 지나가는 건 모르고 지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는 우리 풍이 온다는 게 혈압하고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그리고 뭐 우리 맥이 없다거나 지금 삐뚤거린다거나 이 중풍이 오기 전에 선조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네. 분들한테는 또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분이 맞게 되고 어떤 우리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단지 우리 중풍뿐만 아니라 우리 네. 몸에 뭐 골가뼈라든가 소화가 안 되거나 예, 우리 네. 기침 자꾸 나가는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을 다 오지 않습니까? 예.
0: 네.
1: 우리 내세에 계신 분들한테는 동충하초 발효균은 또 다른 약에서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이런 병도 네. 치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0: 네.
1: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꼭 맞기 때문에 싸서 쓰라 하십시오. 예.
0: 예, 예. 그래. 예. 만약에 좋다 하면 예, 아홉 가구 지금 당장 싸겠답니다.
1: 예, 지금 인사 사라 하십시오. 이게 언제 네. 이 활동이란 게 인사 끝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83에 네. 0666번에다 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네. 그리고 예, 우리도 예, 부부가에 먹기 때문에 예, 전번에 싸기는 쌌지만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 18가구 사겠습니다.
1: 맞습니다. 우리 또 부부가에 쓴다 하니까 예.
0: 예.
1: 이번에 사게 되면 경제상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0: 예.
1: 예. 그리고 약이 두 곽이라 해도 지금 두 곽 더 준다게 되면 1960원이란 걸 내가 또 그 뭐니까 예. 우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이런 우대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예. 얘기를 드리지만은 283-0666번에다 다시 한번 연결하십시오.
0: 선생님 좋은 약을 악수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2: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하세요.
3: 예.
2: 네.
3: 그 선생님 하나님 문의합시다.
1: 예.
3: 그 동충하초 그 약이 당뇨 환자에게는 어떻습니까?
1: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당뇨병 오는 분들이 당뇨병 자체보다도 우리 나이가 되게 되면 2년 내지 5년 사는 그런 그 후유증이란 게 옵니다. 그 우리 당뇨병이 오게 되면 한 80여 가지 이런 합병증이 올 이런 가능성이 많게 되는데 합병증 때문에 생명의 위험을 갖다 주게 되는데 그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쓰시게 되면 예, 그 우리 당 수치가 예,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이 합병증으로 고생하신다 하게 되면 어떤 합병증이든 우리 오장육부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오장육부를 네, 다 치료해 주기 때문에 내가 네. 지금 어느 증상이든 좀 중에서 또 다른 약에서 잘 되지 않더라 이런 것도 예, 우리 동충하초는 다른 약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병들에서 뭐 다른 그 약에서 우리 병이 해결되지 않았던 분들 또 꼭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이서는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쓰는 데는 딱 맞습니다. 손님이 지금 오늘 예 저한테 당뇨병만 이야기하지만 어떤 내시가 계시다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하강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예, 적게 많게 경하게 중하게 증상이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약을 복용만 하기만 하면 생각밖의 병도 예, 함께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우대 활동하는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3: 예, 잘 알았습니다. 싸겠습니다.
1: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동충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1: 예.
4: 중풍이 와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아, 예.
4: 오른쪽 팔과 다리 다 쓰지 못해서 지팽이를 찍고도 잘 걷지 못했는데 이전에 지팽이를 찍지 않고도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좋은 효과죠. 예.
4: 예, 그리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예. 혈압이 높다고 지금 전산을 되고 있어요.

0: 맞습니다. 예.
1: 변호사 기다려서 예, 서별 다듬어보게 지금 서별 다듬어보지 않고 서변의원 시원에 나갑니다.
0: 맞지요, 예.
1: 그리고 영 피곤하고 맥이 어떻게 지금 피곤하자고 맥이 납니다.
0: 맞습니다, 예.
1: 괜히 이렇게 효과도 없고 열이라도 가고 배달받아 계속 쓰려고 합니다.
0: 예, 오래 쓰려 하시는 분들이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이 활동이 어느 날이 딱 끝나겠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쳐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1: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예, 저도 동성화차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신장이 나빠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두근거리지 않고 얼리 숨이 잘 올라오지 않던 게 지금 예, 얼리 숨이 잘 올라오고 있고 심혈이 일별이 10개씩 뜨는 게 이제는 80개씩 뜹니다.
0: 증상이죠.
3: 예,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이제는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 심했는데 어린 변비 해결됐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지금 한 번도 약순에 감기를 하지 않고 경력이 없어요. 건방 한 말도 생각나지 않았는데 경력이 회복되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3: 선생님, 동청하천은 4,500m 이상 고산 지역에서 자란 저장약이고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자란 신기한 약입니다.
0: 맞죠. 예.
3: 동청하천은 바르던 약이거나 예, 30배를 높인 약이거나 효과 빠르고 효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3: 저는 바르던 약이고 예, 30배를 높인 약을 처음 써본다. 이 약을 예, 써볼까나 예, 숨을 쓸수록 딴 약에서 효과 없더니 오랜 곳을 뺀게 다 하나 사지고 있습니다.
0: 맞죠, 예.
3: 선생님, 이제 오늘 안에 뭐 내일부터 요즘은 우리 활동이 별로 끝난다고 예,
0: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3: 약 있는 것도 예, 오늘 18각 배달받아서 계속 쓰겠습니다.
0: 그러십시오. 우리 그냥 지금 어쩌는 몇 년 동안 약을 쓰시던 분들은 어쨌든 우리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 자유능력이란 것이 우리 다 하강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약으로 꼭 보충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청화차 발효부문에서 그냥 유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경제상에서 좀 도움이 되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3: 예, 약은 정말 좋냐면 이런 약 처음 써본다. 감사합니다.
0: 맞죠.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네.
4: 예, 노원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4: 예, 저도 동춘하초 발효 견분 먹는 한답니다.
0: 예.
4: 예, 이거 먹은 지 어느 한 1년 됩니다.
0: 예.
4: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제 이리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면서 계속 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며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0: 예.
4: 예, 그래 진짜 영심 힘들었습니다. 몇 년 이렇게 고상했습니다. 한 5년 고상함이 그간에 그랬다 약 많이 썼죠. 뭐 이사도
0: 중이 들어요.
4: 진약도 예, 진약도 먹어보고 그다음에 강고약도 먹어보고 예, 말을 들을 것처럼 하다가 또 반복이고 반복이고 이러면 말 안 듣더라 말입니다. 야,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살이 그래도 팍팍 내리 한 20도 넘어 쫄았습니다.
0: 그랬겠죠. 예.
4: 예, 예, 진짜 뭐 힘든 거 말하다 뭐 어디다 말했으면 좋겠는지 계속 막 이 막 우울증 증상까지 그 정도까지 다 오게 됐단 말입니다.
0: 아, 예.
4: 예, 예.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또 의사들이 그 우울증약 또 그 떼서 그것도 무슨 모르고 먹으면 그것도 가 물어보면 이거 오래 먹으면 아주 좋다고 또 막 이래가지고서 그래 또 그거 끊어봤다. 자관 어쨌든 별주스 다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내 우연하게 이 방송 들었는데 이 동춘하초 발효 견분에 대해서 이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어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이 약이 이 선생님 이래 강의하는 게 영특이 하더라 말입니다. 이 무슨 4,500m 되는 고산 지역에서 자랐다지. 걔는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하고, 예. 걔는 또 이게 발효도 했다지 하니까, 예. 너무 하도 신기해가지고 내 이거 먹어봤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거 먹은 게 진짜 이게 수선이 이 가슴이 후들후들 거리고 이 혈압 조절이 아예 되던 게 이 혈압 조절이 잘 되면 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던 게 이게 많이 이제 나사지더라 말인다.
0: 먹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4: 예. 그러게 그러면 잠이 잘 오고 예.
0: 맞죠.
4: 다만
0: 예.
4: 이게 밥 맛이 없던 게 밥도 먹, 잘 먹고 진짜 얘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얘 금이랑 지금 온 상태대로 다 돌아왔단 말입니다.
0: 예, 좋아졌다.
4: 예, 자원님 약이란 거 먹어봐야 안다고. 예. 그래서 나도 무슨 게 좋다 뭐 이게 좋다 그게 막

0: 되는 거 안에 먹어보고 먹어보고 해도 자꾸 반복이고 아이디어든 게 이 덩치나 또 바로 경분을 내 지금 이게 해결 보고 있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 이 하도 이야기 너무 좋으니까 이, 이 활동이 좋을 때 좀 아웃박도 이게 배달받아서 계속 먹어야 되겠습니다.
1: 내가. 맞습니다. 이럴 때 사는 게 예. 맞습니다. 예.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283-0666번에.
1: 예.
0: 예, 예,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가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 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네, 끊겼네요. 네, 계속 말씀 주시죠.
3: 네, 우리 지금 우리 백제 시대라고 말하게 되는데 백제 시대로 가는 건강의 길에서 우리 만성병이거나 왕관병을 어떻게 전승하고 생명을 연장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새로운 도경을 개척한 천년 약물이 발효 특징을 과시한 제품으로서 전통적인 제조 방법이 부족점을 미봉하고 새로운 현대 발효 기술을 채용해가지고 이야기 난제를 해결해주면서 인체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제가 예전에도 그냥 말했지만은 우리 일반적으로 막혔다 이렇게 되면 침을 막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내가 복용하는 방법으로 기를 통하게 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고 혈관을 통하게 하고 음양을 조절해주고 오장을 동시에 치료하고 동충하초의 세포수복소로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예, 그냥 했지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수복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용해야 되면 사망된 세포를 대체해가지고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또 우리 그 한가지약으로 신체에 나타나는 같지 않은 병을 동시에 치료하는 이런 약품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많은 분들 나이가 들었대서 또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되지 않을까 그게 뭐 되겠는가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치료를 포기하셨던 분들 이런 치료를 포기하신다게 되면 인생이 종점에 남먼저 가게 되지만은 지금이라도 신심을 갖고 그러니까 또 이미 우리 이런 분들 7, 80대, 90대 되는 분들 우리 다시 신심을 갖고 동충하초 발효균부을 복용하는 위에는 늙은 나무에 새색이 돋아나고 꽃이 필 수 있고 새롭게 청춘이 활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 면역력하고 저항력이 제거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젊은 분들이 걸리는 병에서 해탈될 수가 있고 늦게 발병할 수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 성과가 우리 표명한 데 한다게 되면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중약이 온정성하고 안정성에 대해서 보증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중약 효과를 30배로

0: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와이.
0: 예.
1: 네.
0: 연결하십시오. 예.
2: 저 위암에, 위암에 어떻습니까?
0: 아, 암까지 고생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만들어, 어떤 분들은 우리 지금 그, 예, 병원에 가야 되면 화려랑, 황료랑 하지 않습니까? 예.
2: 화려랑 이미 했습니다.
0: 했습니까?
2: 일곱 달 치료하고 왔는데.
0: 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우리 동천하초 발효금이니 피모포자균이라는 이런 물질이 다른 약이 없는 이런 물질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 그 암치료에 도움을 주게 되고, 예. 그리고 그 암세포가 확산하지 않게 지금 우리 암병으로 진단받은 분들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면서 자꾸 확산하지 않습니까? 이런 확산한 거에 확산하지 않게 하는 이런 피모포자균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의 한 가지약으로의 또 우리 오장육부의 어느 장기에 내가 어떤 장기에 위암이든지 간에 이런 면역력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우리 어떤 이런 외래의 이런 침범을 받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그럼 우리 위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뭐 간암이라든가 이런 진단받은 분들이 모두가 동청하초 발효균을 써가지고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뭐 지금 뭐 이런 그 뭐 화려하고 황료를 했다니까요. 좀 시간이 긴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이런 치료를 끝낸 다음에 면역력을 제거해 가지고 이런 그 암세포가 확산하지 않게 하게 하는 이런 피모포자균이라는 것이 동청하초 발효균분이 있기 때문에 손님한테는 꼭 맞는 겁니다.
2: 예.
0: 한번 써보십시오.
2: 씁니다.
0: 아, 쓰고 있습니까? 아, 예. 그래서 예. 손님 지금 우리 그 암진단 받지 않았습니까? 일반적으로 예. 제가 예, 경암분들은 하루에 한 봉지만 하라는데 손님은 좋겠니 두 봉지를 하십시오.
2: 예, 두 봉지, 예.
0: 두 봉지를 합니까?
2: 예.
0: 예, 아침에 꼭 두 봉지를 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예. 예, 치료를 견제한다게 되면, 이런 암세포가 더 확장하지 않게 되고, 예, 우리 또 모종에서 막게 되면,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우리 위암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2: 예, 예. 알았습니다.
0: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맞아,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청하초 발효균분은 우리 지금 중암병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주는데 우리 중암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암이라고 진단받은 분들 이제 그분처럼 뭐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폐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화려하거나 황료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는 것도 내가 면역력이 높아야 받아내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도 우리 전화 오신 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분에는 피모포자균, 지금 많은 분들이 포자균이라고 합니다. 약이 그 여러 가지 약 가운데서 우리 포자균이라 할 때가 되면 어느 약에 비해서나 비싼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모포자균이라는 거는 우리 그 동청하초에서도 나곡에서 나는 동청하초에만이 우리 축출을 재는 이런 피모포자균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암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성공을 쫓아서 아등바등 살지 마라. 꿈이 없어도 괜찮아. 참 지쳤을 때 위안이 되는 말들이죠. 아이러니한 건 그런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이미 성공했고 꿈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특출하지도 않고 뭐 하나 확실한 것도 없고 때로는 존재감도 미미해서 한없이 작게 느껴집니다. 하여 가슴 속에 작은 꿈 하나씩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꿈들이 고단한 현재를 지탱해주고 결국 나아가게 하는 연료가 돼주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쪽 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개였던 대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8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6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

매주 한 권 읽어볼 만한 책을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음악, 뇌과학, 심리학, 인류학 등 최신 과학계가 주목한 음악의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시간에는 음악 전문가 마르쿠스 헨디크가 지은 쓸모있는 음악책을 준비했습니다.

네, LP판, 테이프, 저마다 음악을 듣는 방식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해도 음악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하는 무언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이정표,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토닥임이 돼주기도 하죠.

우리의 귀는 불쾌한 소리를 즉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음산한 저음이 흐르면 긴장합니다. 개개인이 특정 음악을 듣고 느끼는 감정은 성장 환경이나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음악은 따뜻하고 인간적인 예술 장르입니다. 인류가 태동한 이래 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몸을 흔들고 악기를 다뤄왔는데요. 음악은 뼛속 깊이 새겨진 인간의 기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인류 최초의 히트곡은 무엇일까요? 저자는 어렸을 때 아이에게 불러주는 자장가를 손꼽습니다. 자장가는 아이에게 편안한 상태로 수면에 이르게 하고 불러주는 부모도 그 과정에서 휴식과 치유의 느낌을 받게 합니다. 진화학에서는 어린 시절 자장가를 들으며 자란 아이들의 생존력이 더 강하다고까지 주장합니다. 어쨌거나 자장가는 애착 관계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인류의 공통한 언어인 음악. 인류가 태동한 이래 우리는 음악을 통해 춤을 추고 교류하고 치유받았습니다. 계속하여 음악 전문가 마르쿠스 헨디크가 지은 쓸모있는 음악책을 알아봅시다.

부모라면 모차르트 효과의 신화에 한 번쯤 빠진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주면 아이가 더 똑똑해진다면서 말이죠. 책에서는 이처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야기거리에 담긴 이면을 짚어봅니다. 이런 소문들은 대부분 신뢰 없는 연구를 판매 수단으로 이용한 것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성 함양 등 발달에 도움되는 건 음악 외에도 동화를 읽어주는 등 여러 방법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두 뇌의 발달에 수동적 음악 감상보다 능동적 악기 연주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훨씬 낫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좋은 음악을 아이에게 들려주는 게 해가 될 건 없지만 교묘한 상술에 지나치게 목매는 것은 삼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으로 심리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을 더 거두기 위해서 오르간 음악을 트는 건 약과일 뿐이라는데요. 음악을 무기로 활용한답니다. 과거 음악을 고문 도구로 활용하기도 했다니 충격적이기도 하죠.

이런 사례가 많다는 건 음악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자명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음악을 오용하는 대신 좋은 방향

으로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음악을 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책에서는 잠들지 못하는 이를 위한 음악,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기 위한 음악, 이별의 아픔을 치유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 등 다양한 음악이 등장합니다. 책을 보는 내내 음악에 관한 연구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주면 잘 자란다는 연구, 젖소의 우유 생산과 음악과의 관계, 곤충이 좋아하는 음악 등 재미있고 신기한 연구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만큼 음악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에 과학자들이 매력을 느꼈다는 것인데요. 음악의 진심인 저자, 철학 박사인 마르쿠스 힐리크는 이 책에서 무게를 잡지 않았습니다. 심심풀이로 읽어볼 만한 이야기처럼 호기심을 던지며 재미있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 즐기며 읽을 수 있는 실용적인 음악 상식 책. 이상 오늘의 추천 도서 쓸모있는 음악책이었습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나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엔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환한 미소의 기본 조건인 하얀 치아. 웃으면서 드러나는 치아가 누런 색상을 띈다면 어딘가 청결하지 못한 인상을 남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오늘 꿀팁 시간에는 누런 이를 만드는 치아의 변색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매일 사용하는 치아, 치아의 변색 혹은 착색은 원래 하얀색을 띠는 치아의 색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 누런빛을 띠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 치아의 색상은 색조, 빛의 투과도 치아를 구성하는 범람질의 두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범람질은 얇아지고 상아질은 두꺼워지면서 치아의 색이 누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아의 변색 이유는 외인성과 내인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인성 변색은 외부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류형으로 대표적으로는 세균의 노출로 인해서 표면의 변색을 일으킵니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흡연을 하는 분들은 치아의 색이 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담배 속의 타르와 니코틴 성분은 치아의 착색을 일으키게 됩니다.

카페인 성분도 치아에 착색을 유발하게 됩니다. 홍차, 커피와 같은 음료의 섭취를 자주 한다면 줄여주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식사 후 구강 청결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음식물의 찌꺼기나 착색을 유발하는 성분 등으로 치아의 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환한 미소의 기본 조건인 하얀 치아. 치아의 착색이나 변색에는 외인과 내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치아의 변색을 방지하는 원인과 하얗게 다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부의 문제로는 치아의 발육 장애에 의한 변색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소를 과하게 복용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치아가 자라나는 시기에 테트라사 이클린을 복용할 경우 어두운 색상부터 다양한 색상의 변화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 치아 자체의 신경이 괴사되거나 내부 색소 침착으로 손상이 일어나 내부 혈관 출혈로 인해서 누런 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제대로 검사를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착색 현상을 완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방식은 레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간 레몬은 몸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누런 이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즙을 내어 화장솜에 적신 다음 이를 마사지하듯이 천천히 문질러주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성 성분 때문에 1, 2주에 한두 번 정도만 해야 합니다. 다음은 물과 사과 식초를 희석시키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손가락에 묻혀 마사지하듯 골고루 묻혀주는 방법과 희석한 물을 30초가량 각을 하듯이 실시해줘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용 치아 미백 팩 제품들이 시중에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매일 하는 칫솔질과 함께 전용 미백 팩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준다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누런 이를 만드는 치아의 변색 원인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치아 착색을 제거하고 싶다면 치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뇌과학, 심리학, 인류학 등 최신 과학계가 주목한 음악의 잠재력에 관한 이야기, 마르쿠스 헬리크가 지은 쓸모있는 음악책, 그리고 꿀팁 시간에는 누런이를 만드는 치아의 변색 원인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꿈은 존재하는 자체로 우리 마음속에 남아 힘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가슴 속에 작은 꿈 하나씩 품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윤려나,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대개 사업은 기술적 함량이 매우 높았다. 대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품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했고 가격 협상 능력도 필수적이었다.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는 개인 디스크 암 거래상이 판매하는데 상품이 내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북경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개가 죽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체면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느 해 가을밤, 도도는 직원과 함께 꼬불꼬불한 골목을 지나 성도로 향했고 대형 디스크 암거래상인 맹 선생님의 집에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맹 선생님은 평소 오디오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낮에는 고객을 접하고 밤에는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 디스크를 판매하며 양쪽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맹 선생님의 방에 들어섰을 때 이미 한 여성 고객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곳은 지하 1층의 앞방과 거실이 합쳐진 큰 공간으로 개소되어 있었고 동쪽 벽에는 온통 디스크 서랍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활동식 나무 사다리까지 준비되어 대형 디스크를 쉽게 고를 수 있었다. 맹 선생님은 큰 서랍을 힘껏 열며 고개를 끄덕이고 일반적인 상품은 이 정도라고 말하며 두 사람에게 고르라고 권했다. 도도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랍 안에는 40cm의 사각형 원조 대형 디스크가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표지가 크고 무게감이 있어 서너 장만 꺼내도 들기 어려웠다. 맹 선생님은 두 사람이 먼저 살펴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품은 모두 정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물었고 직원은 선물할 것이며 남편도 몇 장 원하기 때문에 약 20장 정도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맹 선생님은 상의 사람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하며 살짝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맹 선생님은 한 장당 최소 300원에서 400원이므로 그 정도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 물었다. 이때 차를 마시던 여성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고 자신도 디스크를 보러 왔으니 함께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도도가 명함을 확인한 결과 상해 천안 사업 유한회사 부총경리 반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정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자 어색했던 분위기는 풀렸고 맹 선생님은 담배를 꺼내 도도에게 건네며 오늘 두 건의 상품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압수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도도는 고급 담배를 받고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맹 선생님은 지금 모든 사업가와 간부들이 대형 디스크를 선호하기 때문에 물량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얘기했다. 직원은 자신은 옆에서 기다릴 테니 맹 선생님과 반총 경비께서 잘 골라달라고 요청했고 반정은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선물할 대상의 문화적 배경, 성별, 직업 등을 물어야 정확하게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장은 자신이 여기서 400장에서 500장 이상의 디스크를 구매했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고 함께 디스크를 고르며 사업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반장은 도도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여성들과는 성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도도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듬해 가을이 되자 반정은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도도에게 대개의 시세를 물었다.
열흘 뒤에는 다시 전화를 걸어 대게를 고르는 방법을 문의했다. 이후 반장은 자주 도더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느 날 반정은 그냥 만나자고 제안했다. 도더는 요즘 너무 바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변명했다. 사실 도더는 마음속으로 망설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뒤 반정은 단호한 어조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도도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내일 꼭 만나달라고 말했다. 도도만 보면 마음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도도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반정의 회사는 중산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날 두 사람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전화 통화에서는 약간 이상한 분위기를 내비쳤던 반정이었지만 직접 만나보면 웃음을 잃지 않고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해에 온 지 오래되었고 회사 법인은 지금 자신의 친한 친구이며 배경이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했다. 또한 자신은 회사의 일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편과 아이는 다른 곳에 산다고 말했다. 최근 두 채의 집을 살 생각이 있지만 남편을 상해로 불러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도도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반정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도는 항상 신중을 기했다. 그는 반정과 비교하면 예전에 만났던 여성들이 훨씬 편안하고 가족적인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와 간식을 먹으며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을 들었다. 옆에 반정이 앉아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음악에 맞춰 조용히 침묵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저녁 9시 30분까지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밖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는 순간 문이 힘껏 열렸다. 머리가 헝클어진 정업원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급히 달려 들어오며 불이 났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순식간에 식은땀을 흘리며 반정을 붙잡고 출구로 달려갔다. 이때 이미 많은 연기가 실내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도도는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받으며 반정을 더욱 꽉 붙잡고 빨리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반정도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쥐고 따라갔다. 복도에는 연기가 3분의 1가량 차올라 계단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두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전진했다. 도도는 마음속에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 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숨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의 옆에 있던 반정은 차분하고 태연한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표정은 초췌해졌으며 팔에는 핸드백을 끼고 한 손으로 도도를 꽉 붙잡고 있었다. 바로 이때 연기 속에서 한 명의 당직 아저씨가 걸어나왔다. 그는 열쇠가 수십 개 걸린 나무 판자를 들고 침착하게 안전 비상 계단이 있다고 소리쳤다.
아저씨는 앞장서서 걸었고 사람들은 모두 허리를 굽히고 차례대로 뒤를 따랐다. 복도 끝에는 정말 철문이 하나 있었고 철사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아저씨의 나무판에는 열쇠가 수십 개나 걸려 있어서 어떤 열쇠가 맞는지 하나씩 시도해야 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다. 한 외지 투숙객은 쇠붙이를 들고 북방 사투리로 아저씨에게 비켜달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문을 깨뜨리겠다고 했다. 그는 힘껏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넘어졌다. 그는 이미 연기를 상당량 들이마신 상태였다.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용감해지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아저씨는 계속 열쇠로 시도했다. 이때 불과 연기가 뒤쪽에서 들어왔다. 옆에 있던 여성은 갑자기 도도의 팔을 꽉 움켜쥐고 울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온몸이 마비되고 눈을 꼭 감았다. 연기가 자욱하고 절망이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비상구가 활짝 열리고 마침내 살아나갈 통로가 생긴 것이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아래로 달려나갔다. 이때 소방차의 소리가 크게 울리고 경찰차들도 뒤이어 도착했다. 반정과 하이힐을 신은 그 여성은 좌우에서 도도의 팔을 잡아당겼다. 도도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혀가 돌지 않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탈출했다. 세 사람은 길을 건너 격렬하게 숨을 홀떡였다. 하지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화재 현장과 소방차에 집중되어 있었다. 심지어 구급차까지 도착했지만 갓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온 세 사람에게는 전혀 시선이 쏠리지 않았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은 울듯한 목소리로 자신의 짐이 아직 3층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반정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위로했다. 도도는 살아난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도도와 반정은 이 공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함께 탈출한 여성이 계속해서 감사를 표하며 이야기를 이어가자 어쩔 수 없이 잠시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명함까지 교환한다. 세 사람은 길을 건너 소방대 관계자에게 상황을 문의한다. 소방대원은 불이 이미 꺼졌으며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고 당사자들에게 제보할 내용이 있는지 묻는다. 함께 탈출한 여성은 자신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를 들었고 연기 냄새가 났으며 순식간에 불이 무대까지 번졌다고 진술한다. 도도와 반정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다. 소방관은 현재 화재 현장에 들어갈 수 없으며 호텔 내의 개인 짐들은 불에 타거나 물대포로 적신 상태이므로 현장 처리 후에 추가로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여성이 이에 응답하자마자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그녀를 꽉 안고 데려간다. 도도와 반정이 나란히 걸어간다. 반정은

웃으며 도도에게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도도는 손을 흔들며 문을 열어준 아저씨가 진짜 좋은 사람이며 그분이 없었다면 모두 끝났을 것이라고 답한다. 반정은 아저씨도 좋지만 자신을 붙잡고 구해준 것은 토도라고 다시 말한다. 토도는 웃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답한다. 반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도가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며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새벽 1시였다. 그는 재빨리 택시를 불렀고 차에 탄 뒤 반정은 도도에게 몸을 기대어 앉았다. 도도는 머리가 혼란스러워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는 상태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도도는 반정에게 자신은 차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 데려다 줄 수 없다고 말한다. 반정도 정신을 차리고 가방에서 열쇠 하나를 꺼낸다. 그리고 도도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며 자신이 이 아파트 39번 방에 살며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열쇠를 도도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도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이 매우 복잡해졌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 박매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매는 몸을 뒤척이며 술 마시고 왔냐고 중얼거린 뒤 다시 잠들었다. 도도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마음이 불안해 욕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화재를 겪은 후 도도는 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다. 큰 공공장소든 작은 사무실 복도든 어디든 위험하다고 느꼈다. 문을 열자마자 안전통로와 출입구 위치를 살펴보고 계단실까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하루 종일 정신이 불안정하고 초조한 상태를 견뎌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 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련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문화형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서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서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네.
0: 자, 오늘은 또 그 요즘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이 계세요.
1: 아유, 그렇죠. 요즘은 네, 일교차 때문에 네. 감기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주위 분들이. 네. 그래서 옷을 꼭 너무 지금 기온이 좀 높다고 해서 옷을 그래도 좀 많이 아침에는 네. 챙겨 입으셨다가 날씨가 좀 또 이렇게 정심쯤 되면 좀 기온이 좀 올라간다 싶으시면 그때 또 벗어두는 게 좋을 듯.
0: 일교차가 심하더라고요.
1: 예, 그렇죠. 네.
0: 오늘 또 특별히 또 판소리를 처음 하러 예. 오신 분 예. 뒷좌석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1: 예. 환영합니다.
0: 네,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판소리를 또 처음 네 또 배워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맛인지 현장에서 또 느껴보는 거랑 예. 방송을 들어보시는 거랑 좀 다를 거예요.
1: 그렇죠. 네. 또 현장 또 판소리는 네. 또 현장이죠.
0: 그럼요.
1: 그래서 판소리는 현장에서 또 배우는 또 그 맛이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어려운 소리를 또 이렇게 선뜻 용기를 내주셔서 네. 현장에 와주셔서 더욱 반갑습니다.
0: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판소리 춘향가중 춘향모친이 네. 나오는 대목 거의 뭐 절반이 그렇죠? 절반은 안 되죠. 네. 그 지금 안일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네. 있고요. 네. 사설에서는 거의 뭐 3분의 1 정도
1: 그렇습니다.
0: 배웠네요.
1: 네. 네. 네. 네. 전번 시간에 배웠던 부분 중에 정경환이 배우를 이루구나라는 그 대목이 잘 안 되셨나 봐요. 제가 네. 스튜디오를 들어오면서 들었는데 네. 계속 연습을 하시고 네. 그 부분이 안 되시니까 막 또 속을 또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필코 이거를 좀 잘 네.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시더라도 집에 돌아가셔서 꼭 또 다시 한번 하시다 보면 네. 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잘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일이 부분부터 저희가 꼭 다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안일이 부분에서 키가 정해지기 때문에 너무 높게 잡으시거나 낮게 잡으시지 않게 평소에 연습을 하실 적에도 그렇게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안일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소리부터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대 가시면 네. 업되시잖아요. 긴장돼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키를 좀 높이 달시거든요. 그러면 뒷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못하세요. 그래서 꼭 연습하실 적에 큰 소리로 그 키를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일이 부분은 전분에 너무 잘하셔서 오늘은 쓱 지나가시고 뒷부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그때요 준양모치는 자
3: 그때요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1: 그렇죠? 근데 아무 물색도 이렇게 올라오시면 키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물색도 모르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때요
3: 준양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1: 자
3: 처제녀 창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는 중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 하나보다
4: 울음이지 장차

0: 길었으니 춘향모 친히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1: 그렇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지금 한번 나와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발음이 한번 아니라 한번 나와 보는디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한번 나와 보는디. 자,
2: 한번 나와 보는디.
1: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저에게 한번 나와 보는디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와 보는디 하고 춘향모 친히 나온다. 자,
2: 춘향모 친히 나온다.
1: 아이씨고.
2: 춘향모 친히 나온다.
1: 하나 둘 셋.

0: 그렇죠. 하나, 둘.
1: 주양방 영상 앞에
0: 식어
1: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길을 잘하셨네요.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이거 다리를 막 이렇게 미시네요. 아. 너무
2: 찔러야 되니까.
0: 너무 간절하셨나 봐. 네. 나도 모르게 다 이별이 이로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귀여우세요.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너무 잘하시고 팍도 지금 너무 좋으세요. 굳이 한번 다시 제가 훑어보겠습니다. 한번 나와 보는 디 하셨죠? 그리고 춘향 모친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지금은 춘향 모친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 소리가 가는 방향이 조금 다르죠. 저희는 춘향 모친이 나온다랑 춘향 모친이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꼭 저희 그 동작을 꼭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나와 보는 디.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허. 돈을 쳐놓고.
0: 저세요? 허. 돈일이신데 허. 돈일 이렇게 되거든요. 입 모양의 문제. 그래서 허. 돈일 이렇게 오셔야 돼요. 자, 하!

0: 밀쳐 여기에 달려 있지 마시고 밀쳐 넣고 쳐주세요.
1: 밀쳐 넣고
0: 그렇죠. 상처 머리
1: 주심아.
0: 상처도 지금 보시면 상처 머리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입 모양을 보면 상처 머리랑 상처 머리는 다른 거죠. 자,
1: 상처 머리 행주지마. 요시다온다.
0: 하나 둘 셋.
1: 문양방 영창 앞에.
0: 좋으세요. 모량이는 한숨 쉬듯이. 여기서 소리를 바라지 마세요. 그냥 모량이 옵신다온다. 다 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춘향방인데 이걸 잘 못 잡으세요. 그러면 나온다 하시고 쉬지 마시고 호흡을 넣지 마시고 계속 읽는다고 이어간다고 생각을 할 때 발음이
1: 나온다 춘향방
0: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그런데 호흡을 넣으면
1: 나온다
0: 춘향방 이렇게 건너가시거든요. 그러면 뭔가 앞이랑 뒤가 연결이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습을 하실 적에 이게 포인트입니다. 너무 좀 어렵게 제가 얘기를 했나요? 아,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이 없이 나온다. 자,
1: 뭐냐 이 없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춘향방
0: 그렇죠.
1: 영창 앞에.
0: 그리고
1: 산이 올라서
0: 올라서 그렇죠. 스가 먼저 나오고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지금 올라서 이렇게 나오시죠. 올라서
1: 올라서
0: 올라서 자
1: 올라

그렇죠. 귀를 들으니 청량한 이들이로구나. 여기서 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정명한 이의 힘이 붙어야 이별이로구나 이렇게 가시거든요. 네. 그런데 정명한 이별이 리가 중요해서 거기를 달려가시다 보면 앞에 호흡이 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에서 딱 잡히세요. 정명한 이별이로구나. 자, 정

0: 별이 힘이 딱 있으세요. 이별에서 별에서 풀지 마시고 이별이 이러구나 그 힘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자,
1: 이별이 이러구나.
0: 그렇죠. 그렇게 하신 거죠.
2: 힘은 너무, 너무 잘하시네요. 힘은 이별을 이자에다 넣으면 네. 뒤에 이자는 그냥 딸려가는 거죠.
0: 잘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요. 네. 그 힘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죠. 네. 뒤에는 그냥 근데 압축됐던 거를 내가 그냥 풀어내는 거죠. 네.
2: 거꾸로 어. 하면 할수록 네. 이별이로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랑
0: 그렇죠.
2: 이별이로
0: 멋지고 아우
2: 묻어서
0: 소리가
2: 묻어서 하는 거
0: 이제 저 명창 반열에 들어선 것 같으세요. 너무 저, 잘하시는데요.
2: 제가 아~ 옆에서 듣고 아, 박서연 선생님이 아니 그 그 애청자분들이 저그 지름길 예전에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전에 근래 그렇죠. 와서는 제가 지름길을 말씀 안 드렸는데 예. 오시에서 편장에서 배우시면 아마 더더욱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아.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가끔씩 예. 제가 여러분 좀 쉽게 예.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쉽게 갈 수 그렇죠. 있도록 풀이해 그렇죠. 주고 있어요. 예.
0: 근데 저는 생방송 중에 너무 좋은 것들이 저도 계속 제가 지금 하는 패턴이 있거든요. 가르치는 네. 패턴이 네. 제자들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또 다른 객관적으로 만약에 오미란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설명을 탁 덧붙여서 해주실 때 얻는 또 저득이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히려 저도 얻고 가거든요.
2: 아유.
0: 그래서 제가 저는 편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으로 들으셨을 때 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해서 했을 때 그 소스가 너무 맛있거든요. 아. 그러면 저도 그거를 또 갖다가 잘 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2: 그 판소리, 네, 판소리 또 전문 그 우리 학생들 전공자들에게 전공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어쨌든 영어가 우리 그렇죠. 아마추어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0: 그럴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래서 저는 통속적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듣고 그렇죠? 장난도 좀 풀이해서. 예. 그냥 일반 그 전공자들은 뭐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이렇게 하면은 예. 그냥 박자를 분리 안 해줘도 예.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청자분들이 좀 어렵다 하면은 정 두 박자 정령한
0: 두 박자
2: 이별
0: 두 박자
2: 이렇구나
0: 그렇죠.
2: 두 박자시고 이렇게 그렇죠. 하면 훨씬 가기가 쉬워요.
0: 굉장히 좋은
2: 그렇죠.
0: 예, 네. 방법입니다.
2: 그래서 저는 그것도
0: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제가 그 네. 수업을 하는 그 리나라는 학생이 있는데 이 네.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 제가 또 살짝 그 부분을 어미라쌤한테 네. 들었던 부분을 두박두박 하면서 제가 또 가르쳤습니다.
2: 아이고,
0: 그래서 저도 그래요. 또 소득이 있고 굉장히 같이 학습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습니다.
2: 네. 아, 우리가 빨리 배우는 게 또
0: 괜찮으신가요? 그 부분까지 네. 괜찮으시죠? 꼭 발음에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거기서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자,
1: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0: 그렇죠. 그리고 춘향 묻힌 기가 막혀. 자.
1: 춘향 모친 기가 막혀
0: 기가 막혀
1: 기가 막혀
0: 그렇죠.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이거예요.
1: 춘향 모친 기가 막혀
0: 켜 뱉어내세요. 혀의 힘으로 막으셨다가 켜 그렇죠. 배 힘이랑 혀의 힘이 같이 위에 입천장을 막아내는 힘이 같으셔야 돼요. 켜
1: 켜.
0: 그리고 콕 풀어주세요. 켜.
1: 켜.
0: 그리고 어간바로. 자.
1: 어간바로.
0: 좋아지셨습니다. 첫 소리를 꼭 그렇게 어간바로. 자.
1: 어간바로.
0: 섭쭉 올라.
1: 섭쭉 올라.
0: 섭쭉 하고 쪽의 귓받침을 본인 귀로 꼭 확인을 해주시고 건너가셔도 됩니다. 지금 섭쩍 올라 이렇게 가시거든요. 섭쩍 내가 듣고 올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자
1: 섭쩍 올라
0: 그렇습니다. 올라 닫아주시고 올라 그렇죠.
3: 두손뼉
0: 두손뼉 땅땅
1: 두손뼉 땅땅
0: 써세요. 두손뼉
1: 두 손뼉
0: 두 손까지 넣으셨는데 두 손을 못 듣고 가시기 때문에 두 손뼉 이렇게 발음이 되시는 거예요. 두 손뼉 자,

0: 오기를 제일 걱정했는데 제일 잘하세요.
1: 열년이. 아,
0: 그렇죠. 예. 화가 평소에 좀 많으셨나 봅니다. 이 기회에 많이 풀어내세요. 굉장히 잘하십니다. 굳이 여기에서 또 포인트 하나를 더 드리자면 어허 하셨죠? 어허 하고 별일 났네 이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어허 하고 힘이 그대로 있죠? 허 별 여기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어허 하고 지금 별일 났네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살짝 저 남도에서 살짝 북쪽으로 넘어간 느낌이 들어서 어허 자 그렇죠. 별일 났어.
2: 별일 났어.
0: 그렇죠. 하나 둘 한초상도.
2: 한초상도.
0: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초상도. 그렇죠. 한초상도.
2: 한초상도.
0: 한처럼 하늘 하셨던 것처럼 한초상도가 아니라 한초상도.
2: 한초상도.
0: 얼씨구 그거예요. 어려운디
2: 어려운디
0: 세초상이 웬 말이냐
2: 세초상이 웬 말이냐
0: 얼씨구 아이고 너무 잘하셔서
1: 그러니까
0: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하고도 제가 놀랐어요.
1: 네.
0: 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근데 이해를 너무 빨리 잘하십니다. 생각처럼 그게 빨리 되시는 게 아닌데
1: 네.
0: 이해를 너무 잘하셔서 쭉쭉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괜찮으신가요? 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을 꼭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연습하실 적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꼭 물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신가요?
1: 괜찮나요?
0: 연습학생 진짜 괜찮은가요?
3: 우선벽 땅땅
0: 소리. 오,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두 손뼉 지금 윤성우 버전 두 손뼉 땅땅 이렇게 되죠. 땅땅 이러면 정말 총을 쏘는 땅이 되고 두 손뼉 땅땅 그래서 땅땅 네 글자로 가셔야 돼요. 쓸 때는 두 글자지만 땅땅 자
2: 두 손뼉 땅땅
0: 얼씨구 같이 갈게요. 별일자 별일난데 우리 집에 별일 났어. 그렇죠. 한초상도
2: 한초상도
0: 너무 잘하십니다.
1: 오, 잘 따르죠.
0: 야 진짜 감탄이 나는데요. 그렇죠? 예. 하늘 넘으시면 한초상도 잡히지 마시고 한초상도 자
2: 한초상도
0: 어려운디
2: 어려운디
0: 다 힘을 가지고 가시면 어려운디 이렇게 되시는데 어에만 힘을 줬다가 풀어주시면 어려운디
2: 어려운디
0: 그렇죠. 힘을 그대사 모아서

0: 좀 친구를 나가요. 상차요?
1: 가죠.
0: 괜찮을까요?
1: 네. 다시 한 말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 오늘까지 새 초상이 웬 말이냐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쌍창문 번쩍 열고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 들어가 방으로 뛰어 들어가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주먹 쥐어 주어 주여
0: 쥐어
1: 이걸 쥐어줘
0: 예, 그렇죠.
1: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야 연연아 쓱 죽어라 야 연연아 쓱 죽어라 내가 일상 말어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죠
0: 네 아, 여기까지도 지금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사설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지만 네. 아직 뭐 그 오늘 사실 배운 부분은 한 초상도 어려운 뒤 세 초상이 웬 말이냐
0: 예.
1: 쌍창문 번쩍 열고 방으로 뛰어들어가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야 연연아 쓱 죽어라 여기까지 해도 괜찮겠죠
0: 굉장한
2: 되나요?
0: 또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도
2: 예.
0: 이제 또 출향이 어머니가 처음에는 초성도 땅땅 어허 하면 이렇게 놀리시다가 이제 생각을 해보시니 화가 나셨나봐요 이제 정말 예, 좀 꾸짖는 지금 혼을 내는 네. 장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부분을 초과한 그 감정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리 이면이 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쌍창문자 하나 둘
3: 쌍창문
0: 쌍도 쌍창문이 아니라 쌍창문
3: 쌍창문
0: 얼씨구 번쩍
3: 번쩍
0: 그렇죠? 또 기억 받침을 듣고 가겠습니다. 번쩍
3: 번쩍
0: 열고
3: 열고
0: 어서 오세요. 지금은 직선으로 가시기 때문에 열고 이렇게 가시죠? 거기에 손만 이어주면 열고
3: 열고
0: 그렇죠? 방으로
3: 방으로
0: 어떡하죠? 또 그 목이 네. 또 나왔습니다. 뛰어들어가
3: 뛰어들어가
0: 그렇죠? 뛰어 자
3: 뛰어를
0: 뛰어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아래로 깔아서 뛰어 힘주시고
3: 뛰어
0: 힘을 놓지 마시고 들어가
3: 들어가
0: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세 번 떠셨거든요. 두 번만 뜨셨는데 들어가
3: 들어가
0: 들어가
3: 들어가
0: 그렇죠 이거예요 쩌는 목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어려운 거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가성으로 된 이기 때문에 살짝 더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쌍창문 번쩍 열고 자
3: 쌍창문 번쩍 열고
0: 번쩍을 소리 이면에 맞게 번쩍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번쩍 번쩍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3: 쌍창문 번쩍 열고
0: 열고
3: 열고
0: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가 아니라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
2: 열고
3: 열고
0: 쉬고 그렇죠. 열고
3: 열고
0: 방으로
3: 방으로
0: 힘을 놓지 마시고 뛰어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0: 뛰어 놓지 마시고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0: 뛰어 하고 여기에서부터 배까지의 호흡을 놓지 않은 대로 앞으로 끌고 갈게요 뛰어 세지 마시고 뛰어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0: 오미란 선생님 100점이에요 이쪽 귀로 너무 잘 들립니다 뛰어 들어가
3: 뛰어 들어가
0: 그렇죠 주먹 쥐어 딸 겨누며
3: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주먹 쥐어 딸 겨누며
3: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그렇죠 이제 울 것 같습니다 야요

0: 내가 일상 말하기를. 이제 우는 장면이에요. 야연연하자
1: 야연연하
0: 응축하라 자
1: 썩 죽어라.

0: 거냐.
1: 그렇죠.
2: 그렇죠.
1: 아유, 다 됐네요, 여기까지.
2: 아이고, 잘하십니다. 아, 너무 잘하셔서.
3: 네, 예, 괜한 걱정을 제가 자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잘하세요. 발음이 굉장히 좋아지셨습니다.
1: 네.
3: 그 어렵다는 남도 발음이.
1: 그럼요.
3: 너무 잘하셔서. 아, 진짜 정말 너무 잘하세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방으로!
0: 방으로!
3: 띠어읏! 띠어읏!
0: 띠어읏!
3: 지금은? 띠어읏! 업 되셨죠? 날리지 마시고. 아래 가둬서 뛰어 들어가
0: 뛰어 들어가
3: 그거죠. 그렇죠. 호발하면 끝까지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뛰어 들어가
0: 뛰어 들어가.
3: 그렇죠. 주먹 쥐어 딸 겨누며
0: 주먹 쥐어 딸 겨누며.
3: 그렇죠. 야요년아 자
0: 야요년아
3: 쓱 죽어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자.

0: 거냐.
1: 그렇죠.
2: 네.
1: 이야, 잘하십니다.
2: 그러니까요.
1: 정말 잘하십니다. 아유. 요런 소리를. 괜찮으신가요?
2: 오늘은 계획대로 여기까지는 될 것 같아요. 아, 3분의 1 남았네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이렇게 쭉쭉 그렇게 진도를 나가도 될 만큼 연습을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오늘 한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2: 한 조상도자.
0: 한 조상도.
1: 아까처럼 하시면 저희 손을 보면 한 조상도.
0: 한 조상도.
1: 어려운디.
0: 어려운디.
1: 힘을 모아서 새 조상이 웬 말이냐.
0: 새 조상이 웬 말이냐.
1: 그렇죠. 쌍창문 번쩍 열고. 자,
0: 쌍창문 번쩍 열고.
1: 그러면 손으로 가면 쌍창문 번쩍 이렇게 하셔야 돼. 지금은 번쩍 번쩍 이렇게 하시거든요. 자,
0: 쌍창문 번쩍 열고.
1: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에서 바람을 섞으시면 열고
0: 열고.
1: 방으로
0: 방으로.
1: 의 힘이 풀리지 않게 방으로
0: 방으로
1: 자 들어가
0: 들어가.
1: 그렇죠. 주먹 쥐어 딸 겨누며. 자,
0: 주먹 쥐어 딸 겨누며.
1: 그렇죠. 야,

0: 날씨가.
1: 그렇죠.
2: 아유, 잘했네.
0: 아유, 잘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잘하세요.
2: 네. 잘 배웠죠. 어떻습니까?
3: 잘 배웠습니다.
2: 그럼요.
3: 근데 제일 바쁜 대목이 여긴 것 같아요.
0: 예. 그런데 네. 너무 어려운데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네. 판소리를 할 때는 이제 된 것 같은데 남녀미녀를 이제 했었으니까 또 이렇게 판소리를 할 시간이 되었는데 네. 너무 그러네요.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아서 예.
2: 판소리를 배우니까 또 이제는 예. 남도민요가 더 쉬워지죠.
0: 그렇죠. 네. 예, 남도민요를 거쳐서 판소리를 네. 배우셔야 되는 거거든요. 남도민요 네. 후에 단가, 단가 네. 후에 판소리 이렇게 순서가 잡혀집니다. 예, 단가는 저희들이 또 했었죠. 이산 네. 저산 네. 꽃이 비니 그렇죠? 네.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이로구나. 그렇죠? 봄은 찾아왔건만은

0: 신부구나. 그렇죠?
1: 제일 좋아하는
0: 서편제, 아, 서편제는, 서편제에서는 이산저산이 나왔던가요? 아닌 것 같아요. 서편제에서 친도아리랑이 나왔고, 예, 천년학이라는 그 박경호 선생님, 대금을 잘 부시는, 예, 박경호 선생님의 그 대금 소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예, 그렇죠. 아유, 참, 서편제를 다 보셨네요.
2: 네. 가야금도 지금, 저, 하시고, 또 퉁소도 하시고,
0: 예. 쉽지가 않은데.
2: 그러니까. 예. 거다 또 판소리까지도 하시면은.
0: 그렇습니다.
2: 네.
0: 정말로. 얼마나 좋으세요. 무대가 많으니까. 네. 또 이렇게 좋은 예, 공연도 많이 하시고.
2: 그럼요.
0: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 네.
0: 그러면 그 처음부터 여기까지, 아, 오늘 배운 내용을 쭉 이어서 네.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가능하실까요? 한 초상까지 하셔도 좋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때요, 준양모 치는. 자. 그때요 준양모치는 물색동으로 초저녁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니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저것들도 사람싸움 하나보다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준양모치니 동정을 살피러 한번 나와 보는디
3: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그렇죠. 들어갈 때
3: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0: 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1: 춘향방 명창 앞에
0: 그렇죠
1: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1: 길을 오늘이 청량한 이별이로
0: 얼씨가 그렇죠
1: 춘향꽃인 기가 막혀
0: 그렇죠
1: 바로 석적 올라
0: 그렇죠
1: 두 선

0: 저 하나는 한초상도 어려운디 세초상이 웬 말이냐.
1: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잘 이어내셨네요. 좋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적에 해놓으시고 별난데 우리 집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은 별난데 우리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지금 화가 네 한 번 더 쳐주셔야 돼요. 한 번 더 밀어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이제 거두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습하실 때 또 다 되시니까 네. 거기까지 또 집에 가서 한번 또 해보시라고 제가
2: 그럼요. 네,
1: 마지막에 또 한번 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2: 너무 오늘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0: 그렇죠? 예, 잘, 정말
1: 또
0: 너무 잘하셨습니다.
1: 나머지는 우리가 돌아가서도 연습 많이 하는 걸로 예, 해야겠죠. 자, 오늘도 박수원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1: 네.
0: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어요.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0: 네.
1: 지금까지 오늘의 노래 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춘향가 중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엄이란이었습니다.
2: 푹 들어 하루나 앉고 누워 둥글면서 자연히 사랑가로 즐기는 언니.

무더우고

0: 이런 사랑이 이러면
1: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소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검, 북사삼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발하게 합니다. 잘 여러분들 공능 주체를 들어보시게 되면 심장병 치료약품이라 했는데 폐경락은 절대 홀시할 수 없는 주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폐를 유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숙통되게 합니다.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걸거지 아파나고 가슴이 늘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여기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장병 환자들은 기본으로서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단순한 증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관한 아주 중요한 학설 범위에 속합니다. 중요한 림상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심장병 환자들을 왕왕 보게 되면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기본으로 동반되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초음 청심환은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뭔가 뭐 관심병이 있어서 방송 듣고서 지금 초음 청심환 얻은 여러 다채 먹고 있습니다.
1: 예.
2: 숨이 너무 많이 차고 심심하고 가슴이 또 그냥 항상 불안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거 오랫동안 좀 먹었으면 어쩐 1년 거리게 먹으니까 나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2: 가끔씩은 또 감정 조절도 잘 안 되고 하면서요. 허리 손격은 내가 신경질 많이 쓰면서요. 가본 뭔가 좋았다 나빴다 그랬댔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좋아졌어요. 감정 조절도.
1: 아, 그렇죠. 심장병으로 인해서 예. 여러 가지 감정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는 예. 게 그게 기실이 병적으로 나타나는 일종 증상인데 예. 자기 전은 단순히 개성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예. 거죠. 예.
2: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발등이 또 붓기고 입술도 제 색깔이 났었구나. 푸릇푸릇했어요. 근데 이게 제 색깔로 돌아왔습니다.
1: 어, 하신이 부종이 예. 생기는 게 심장병 증상
2: 예.
1: 가운데
2: 나왔습니다.
1: 예. 예.
2: 그리고 허혈이 있으면서 마음 기침이 항상 자꾸 났댔습니다.
1: 예.
2: 그래서

0: 그에 가지 않아도 혹시 뭐 어떤 데 가도 뭐 어찌나 쾌쾌거리는지 사람 상기 바쁩니다. 막 어떤 데 곧 참 나면 깨지 나면 이랬을 때가
1: 심혈이 심한 증상이죠.
0: 예, 예. 그게 심하게 좋아졌습니다.
1: 예.
0: 그래 우리 언니는 이랬디다. 내 너무 서둘러서 먹긴 먹었는데 먹으니까 나 좋더란다. 잠이 잘 온단다. 예. 잠이 또 너무 손발하고 뜨거워서 다시 못했단다.
1: 괜찮지? 예.
0: 이거 약 어제 내 말에서 한 두 개 그걸 먹는데 잠이 잘 온단다. 뜨거운 게 지만 없어졌단다. 저는.
1: 그럼요. 예, 예.
0: 예, 그 잠이 잘 온다고. 그 나는 계속 먹겠다며. 오늘도 배달 받겠다며. 이랬대다. 그 우리 언니가 둘이 같이 먹자. 오늘도 우리 같이 9개 배달 받겠습니다.
1: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3-9번.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0: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그렇죠. 말씀하세요. 예.
3: 심장이 나빠서 그 정신하는 먹기 시작했는데 이 정말 효과가 예 빨리 알립니다. 어제는 조금 더 먹었는데 뭔가 뭐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 거리면서는 심장이 또 빨리 뛴다. 병원에서도 그래 심전투 하니까 나 그 뭐 1분이 120 뛴다고 그래.
1: 심동 가속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너무 빨리 뜁니다.
3: 예.
1: 60부터 100차까지 영어 범위를 하지만 해도 120이면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3: 예, 그래서 병원에서 주의를 하면서 그래 약도 뭐 먹었는데 어째 뭐 효과가 그리 없을 때다. 그래서 예, 선생님 강의 듣고서도 정말인가 뭐 이하고 먹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빨리 나타납니다.
1: 전성심한 효과가 좋더라 그렇죠.
3: 예, 예, 예. 그 심장이 우선은 이래 심장 박동이 그저 차수가 우선 세게 돌았습니다. 80 됐습니다.
1: 예, 정상 돌아오셨네요. 예, 예.
3: 예. 그러니까나 몸이 저 심장이 안 가면 가슴이 이래 답답하지 않고 빨리 뛰지 않고 그러니까나 영 주머니가 뭐 저 전하게 잠도 잘 잔다.
1: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 조명감이 활동이 좋을 적에, 네, 오늘도 9개 주문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아무튼 이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 없는 특점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OTC 먹약에 속하기 때문에 실을 놓고 쓰세요. 예.
3: 예.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소원 성심환을 지금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1: 예.
4: 나는 쓰는 거는 이게 소원이니까, 네. 쓴 스스로 벌써 좋은 게 알긴 남합니다.
1: 그럼요.
4: 예, 이러니까 신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좋은 게, 걔든 내게는 어쨌든지 이게 암삼 써도 이게 맞더라만 합니다. 우리 생지간에 보면 유전인데, 이 쓴 게 보면 다 한마디라만 합니다.
1: 예.
4: 약가서. 그러니까 이 그 약이라는 게 이게 그 초약 내 많이 썼는데 이 중이들 보면 다 해놨더라는데 근데 이 좋은 정신화니까 이게 말 잘 된다만
1: 예
4: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니까 우리는 이 신경 열어야 될까요 저 이거 외매드 그 활동이 좀 생각해 많이 싸다고 얘 될까 좀 배달 받자고
1: 그렇게 하셔 예 건강 기원합니다
4: 예 안녕
1: 문제가 있어서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을 끊었다 줄였다 가지수를 줄였다 하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0: 예, 그래 선생님 이 심장약이 정말 심장약 지금 진짜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0: 예 그래 나는 이렇게 효과 좋고 내 동생도 싸서 쏘란 게 내 동생도 용 효과 좋답니다
1: 예
0: 그래 오늘 이 효과 좋고 배달 받아서 쓰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열심히 견제 복용하시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에 다른 이상이 생기는 거 완전히 거의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청심치명 발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가격이 199원인데요. 한 가게는 약 12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순회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면서 직접 배달이 필요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배달 전화번호 33-9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주 범위 내에서 무료 신약대학방이란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

0: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드립니다.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물어다 드리고 열여덟 각을 싸면 여섯 각을 드리는데 세 각에 한 각이게 되면 한 달 반 좌우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고 아홉 각의 세 각은 넉 달 동안 복행할 수 있습니다. 넉 달은 한 개치로 가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열여덟 각을 싸면 여섯 각을 물어다 주는데요. 이 정도게 되면 여덟 달 두 개로 전 가정 견제할서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특점으로 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외국 생활에 진출하시면서 왔다 가실 때 갖고 가시거나 여기에서 계시는 분들이 부채 보내거나 이래지만 해도 지금까지 해관을 지나는 데는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적은 기본으로 얻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번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하시게 되면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여러 가지 심장병이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몽약은 우리 지구의 분들이 비교해서 그 효과성으로 놓고 말하게 되며 효과성에 대해서 믿고 쓸만한 이러한 그 몽약 자체지만 해도 여기 성분 자체가 야드까지 아주 진귀한 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심장병은 기본으로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적거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품을 또 따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이 백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심장병 약을 썼는데 고혈압 약을 끊었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꽤나 계시고 있어서 심장병 치료가 고혈압 약으로 놓고만 하게 되면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 이루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작용이 많은데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부터 시작해서는 혈압약을 떼니까 기타 부작용도 따라서 없어지고 일신이 편해지고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때때로는 너무 부작용이 적거나 없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먹었든지 먹지 않았든지 이걸 위에 부담이 없고 간과 콩팥이 부담을 주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편안감은 느낄 수밖에 없어서 때로는 이렇게 헷갈릴 때도 다 있습니다. 지금 심장병의 증상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그 반드시 노작이 힘들어집니다. 반드시 노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꽉 누르고 있는 감을 느끼게 되었고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고르지 않은데요. 정상 심률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 정상 범위에 속한다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1분의 60차 벗어져서 7, 80차 잡으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이미 노령 계단에 들어섰는데 심률이 40몇 차 결국 너무 빨리 떼서 130차 모두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이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그리고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초원 청심환을 쓰는 환자입니다. 예. 저는 예, 1년 많이 넘었었습니다. 예, 숨이 차고 감기만 오면 헐떡헐떡거리고 식음땀 흘리고 반대석에 눕지 못하고 모자 빌려도 못 눕고 그래서 베개를 놓고 앉아서 잤습니다. 어떨 때는 앉아서도 못 잤습니다. 지금 헐떡거려서 숨이 올림 내리고 내리지 깨지 못해서
0: 그렇죠.
2: 그리고 거기다가 이바이스 아이 후추 한 다음에 정말 어떻게 냄새 나는지
0: 예, 심혈이 심한 증상이죠.
2: 예. 빠지는 것 같으니
0: 예.
2: 그래서 이거 썼는데 어제 한 달 됐거나 이 고쳐한 거하고 이빨 아픈 건 인차 없어집니다.
0: 예.
2: 예, 그리고 밴드사기 모든 땡기 밴드사기 넣고 혈압 조절이 잘 됐거나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0: 아, 그럼요.
2: 한 달 자는 게
0: 그게 중요하죠.
2: 예. 예, 그게 얼마 좋습니까?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그렇게 붓기든 다리들이 싹 내리고 없습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몸이 헷갈아지고 활동 못하던 게 활동할 거라 얼마 좋습니까? 그래 좋아지고 저기 한 번씩이라도 계속 견지하자고 9각을 빼.

0: 그렇게 하셔.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전화가 끊겼네요.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어깨가 견주염처럼 띄엄띄엄 아파납니다. 왼쪽 어깨가 아픈가 하면 왼쪽 어깨 밑으로 내려가며 겨드랑이 사이가 아파난다는 분들도 계시고 반사통으로서 오른쪽 어깨까지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고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가 흔들거나 치아통이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발등이 붓기거나 발목이 붓기거나 쉽게 놀라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지금 배가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리가 아프고 부종이 생기고 쥐가 자주 올라오고 발바닥에 해면을 디딘 것 같고 이러한 원인 자체는 심장에서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은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심장에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노덕증 환자들이 후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부투석이라는 방법 그것도 바로 심장에서 직접 복강동맥을 통해서 투석하는 방법에 속하고 주자를 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어떤 분들은 바로 고동맥을 통해서 직접 심장에 주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동맥에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떤 분들 가운데는 혀끝이 재빨가거나 입술이 새까맣게 질리거나 팡찬이란 진단을 심방세동이란 진단을 받거나 이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문 키우기보다도 마지막에는 뭐 주자를 하는 방법으로서 대처하지만 해도 좋게는 보수료법으로서 중도로 막힌 경우까지는 우리 보수료법을 할 수 있으니까 본 제품이 필요합니다.
1: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정 정치국체 25차 집단학습 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호남 장사 류양시의 한 폭죽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에서 한 중요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길림성에 대해 전개한 일반 통계 독찰 정황에 관한 국가통계국의 반영 의견에 관한 정신 및 우리주의 관철 실시 의견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정 정치국제 25차 집단학습 시한 중요연설은 재해방지, 감소, 구조사업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깊이 천명했고 7가지 견제의 소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했으며 자연재해 경계대응 능력 제고에 대해 중요 포치를 함으로써 재해방지, 감소, 구조사업을 잘해나가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재해방지, 감소, 구조, 재반사업을 착실히 잘해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사전예방과 원천관리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강인성 요구를 국토공간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에 관통시켜 1년의 자연재해방지 중점공사 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체계, 기초시설, 위험관리통제 등 방면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각종 재해위험 우환을 상시화로 조사, 치리해 문제를 싹트기 전과 재난 발생 전에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재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안전, 대응급 구도하에 응급주의 기재를 구축하고 상시와 위험 공동의논 및 연구 판단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 중요 시계, 감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각종 재응급 예비안을 완성하고 세분화하며 각종 돌발 재해 위험을 과학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층 응급 사업 토대를 다지고 기층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사업 조직 체계와 대호 역량 체계를 건전해야 하며 기층 응급 장소 건설과 물자 장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의 재해 감축과 방지 및 치리 참여를 잘 틀어주어 전민 재해 방지 및 위험 대피 의식과 능력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자신의 재산으로 바꾸며 안전생산 재반 사업을 잘 틀어주어 중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꽃불 폭죽 전사슬 감독 관리를 엄격히 틀어줘야 합니다. 꽃불 폭죽 불법 단속 및 규정 위반 정도는 특별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꽃불 폭죽의 운송, 저장, 판매, 사용 등 각 고리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경영, 가게와 주택 병용, 초과량 저장, 규정 위반 사용 등 두드러진 문제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우리 주의 꽃불 폭죽 업종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분야의 안전 경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탄광, 비석탄 광산, 위험 화학품, 도로교통, 건축시공, 도시가스 등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고층 건물, 학교, 양로원, 대형 상업종합체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중대사고 위험 동태 제로화 행동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안전생산감독관리지법의 현장감과 관통력을 강화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안전 우환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각 현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속지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고 당정 주요 책임자는 솔선적으로 감독 검사와 현장 근무를 전개해 불안한 문제를 주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각 업종 부문에서는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이행하고 기업의 안전 투입, 안전 양성, 기초 관리, 응급 구조 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독촉 지도해 안전 생산 책임을 최소 단위까지 이행시키고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선 종료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우리 주의 자원첨품, 산업토대, 지역특점과 비교 우세에 립각해 현지 실정에 맞게 기초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혁신 창조 활력을 더욱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기초연구 계획 배치를 중시해야 합니다. 대학, 과학연구기구가 기초연구를 강화하도록 지지하고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 과학연구 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해야 합니다. 연변대학 장백산 천연약물연구중심,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음검축중심 등 플랫폼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화의 혁신사슬을 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재라는 이 근본을 힘껏 틀어주어야 합니다. 양성, 영입, 사용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과학교육협동인재육성기제를 최적화하고 과학연구 일선에서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기초연구인재와 혁신팀을 적극 영입해 기초연구 인재대호를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켜야 합니다. 정책 지지와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투입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업 자금, 사회 자본이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에 투입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특성에 부합되는 과학기술평가, 인재격려, 성과전화 등 제도기제를 수립, 완선해 량완 과학연구 생태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고 조당위 서기이며 조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주임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12기 조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6년 제1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조항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보치 요구에 따라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종합시책을 견제하며 전면의법치조 사업의 질과 효능을 힘써 제고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치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엽 주석이며 조당위 전면의법치조위원회 부주임인 조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판공실 협조소조 사업세칙 시행,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판공실 구성인원, 판공실 협조소조 구성인원 조정건의 명단,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5년 사업총화,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6년 사업요점,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2026년도 립법사업계획, 연변조인민정부 2026년 립법사업계획 등 문건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장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법치 좌표를 정하고 배치하며 힘써 실행해 전면의법치국에 관한 일련의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을 창조적으로 제기하고 습근평 법치 사상을 형성했는 바 법치 중국 건설이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었습니다. 2025년 11월에 소집된 조항전면의법치국 사업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면의법치국 사업에 대해 중요 지시를 내려 더욱 완성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할 때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새 로정에서 전면의법치국을 추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터득하면서 조항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보치 요구에 따라 변강민족적 법치 건설의 실제에 입각해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이 서로 협동되는 것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 공평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며 과학적 입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준법을 전면 추진하고 전주 각 방면의 사업 법치화를 전면 추진해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견강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방법규 체계를 다그쳐 완성해야 합니다. 립법에서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주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적 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통괄 추진해 립법질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립법을 잘 다잡아야 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화민공화국 국가 통영 언어문자법 실시 방법,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 진보 촉진 조례 등 법규의 제정, 수정 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장례 관리 관련 립법 조사 연구 론증을 착실히 전개해 량법으로 개혁을 추동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선취를 보장해야 합니다. 등록 심사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부문의 행정 규범성 문건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동급인대 등록심사 범위에 전면 피복을 실현해 문건이 있으면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된 문건은 반드시 심사하며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법규의 관철 실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 진보 촉진 조례 등 중점 법규에 초점을 맞추고 관철 실시 정황에 대한 특별조사 연구 검사를 깊이 전개하며 문제 반영, 정돈 시정, 추적 감독 기재를 건전해 법규 조문이 전면적으로 락착되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정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법치정부 건설의 주체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정부 치리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진정으로 법치 궤도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직책을 이행하며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과학적 결책을 견제해야 합니다. 법률 고문의 참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중 참여, 전문가 론증, 위험평가, 합법성 심사, 집체 심의 등 법정 절차를 참답게 이행하며
결책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책임 추궁 기재를 건전해 중대 행정 결책이 법적 근거가 있고 법과 규정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합니다. 시장 감독 관리, 교통 운수, 자연 자원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고 기업 관련 행정 집법 중점 문제를 바로잡아 군중 주변의 구체적인 실사 추진 난관 공략 행동을 깊이 전개하며 정부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법치화된 경영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변조 정법기관 경영환경 최적화 기업 혜택 조치 4.0판을 깊이 실시하고 각종 경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 법치의 보장, 수호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법 공평 정의를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사법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사법 권력 운영을 규범화하며 사법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 여러 민족 대중이 매 하나의 사법 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법 위민을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 민생 분야와 관련된 사건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심리하고 부녀,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사법구조와 기소지지 등 법률 봉사 통로를 원활해 대중의 소송 난제, 권익 수호 난제 등 실제 문제를 알심드려 해결해야 합니다. 사법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복잡, 간단 분류 기재 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시범성 소송 플러스 일괄 조정 기재를 완성하며 소액 소송 절차, 간이 절차 적용을 강화하고 규범화해 비슷한 분쟁을 원천에서 해소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 공평 정의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사법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사법 간섭 방지, 세 가지 규정 등 금령을 엄격히 집행하고 형사, 민사, 행정소송 활동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이며 집법 사법의 두드러진 문제를 법에 따라 시정해 당사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사회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기층 사회치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치정신을 선양하며 법치문화를 선전하고 법치관념을 증강해 전 사회가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지키고 활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기층치리의 법치화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과 상사조정의 역할을 협동적으로 발휘하고 모순분쟁조사 해소를 강화하며 소송과 비소송 접목기재를 완성하고 각종 조정의 접목연동구도를 구축해 모순분쟁이 기층에서 해소되고 맹아상태에서 해소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법률봉사자원 공급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공공법률봉사 규범제고 3년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변호사, 공정, 조정, 중재, 법률원조, 사법감정 등 공공법률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학교, 상가, 새 취업인원 등 분야로 법치봉사 피복면을 점차 확대해 여러 민족 대중의 다차원, 다분야, 다양화, 고품질 법률봉사 수요를 힘써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치선전교양을 깊이 추동해야 합니다. 법치선전교양 제9차 5개년 계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법관, 검찰관, 행정집법인원, 변호사들이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는 활동과 법률 7가지 진입활동을 착실히 전개해 법치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위원, 조직속 관련 부문과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5월 13일 우리조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4진 신소사건 도합 9건, 중점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8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7건, 안도현 1건, 훈춘시 1건, 중점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33.3%,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기타 오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를 차지합니다. 융암의 재간 줄인 뉴스입니다.
연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10일 대학 졸업생 전문 초빙을 포함한 2026년 연결시 사업단위 사업일꾼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59개 사업단위에서 213

0: 100개 일터를 제공하며 325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1: 2026년 제2회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 계열활동 및 룡정시 아마추어 축구경기가 일전 룡정 해란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 기관, 향진, 기업과 사업단위 7개 대표팀 선수 근 200명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0: 연결인민공원 등산로 양쪽에 해당화와 매화가 만발해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1: 5월 19일 중국 관광일 당일 장백산 북풍경구, 서풍경구는 무료로 대회에 개방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남경원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우정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은 중풍이 온 분들한테 특별히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예, 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중풍이 치료된다고 딱 씌어 있는 이런 약입니다. 예, 지금 중풍이 와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보면은 기혈 부족으로 인해서 혈이 많이 부족해지죠. 예, 그런데 이 장약 심리방을 볼 때 기를 조절해 주면서 기도 보충해 주고 혈도 보충해 주고 준다고 약과기 치료 범위 딱 밝혀놓은 약이고 기혈 부족이 좋은 이런 성분들이 들어갔는데 서홍화라든가 이 서홍화가 서상이 홍화를 서홍화라기도 하고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예, 이런 서홍화라든가 홍경천 황계라든가 또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와 혈을 보충해 주는데 이렇게까지 잘 보충되는 약이 없습니다. 예, 이 어혈이라는 것은 깊숙이 있으면 문제 생기죠. 예, 어혈이 이제 혈관을 막아놓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지나다가 심장이와 막히면 심근경색을 유발하고 머리와 막히면 뇌경색을 유발합니다. 예, 이래서 인체에 깊숙이 박혀있는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주는데 제일 좋은 성분인 당귀하고 천궁이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혈을 녹여서 밖으로 내보내고 통증을 먹게 합니다. 예, 그리고 서홍화하고 지룡이 배합이 아주 잘 됐는데 경련이 나타나면서 많이 뜬다거나 입을 떨고 사지를 막 뜬다거나 덮음을 개제제 흘리면서 떨고 가다붙는데 많이 좋아집니다. 예, 제대로 되는 이런 심혈관 질환을 좋아지게 하려면은 간이 수서 먼저 제일 좋아져야 됩니다. 예, 간은 바람을 일구는데 바람을 일고가지고 경련이 자꾸 일어나게 하죠. 예,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서홍화하고 천궁하고 소목하고 당귀하고 우술하고 담남성 지룡이 간 경락이 들어가가지고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간을 보양해주고 간이 해독작용을 해주면서 양간 민우호도 해준다. 예, 간을 보양해서 눈을 밝게 해주셔. 예, 그래서 바람도 일고가지고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시켜준다. 예, 그리고 어떤 환자분들 보면은 중치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들이 처져 내려가는데 이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기는 모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예, 원기하고 중치, 영치, 외치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약 심리방은 이 네 가지 기가 부족한 것을 다 조절해줄 수 있는 약입니다. 예, 중치가 부족하면 장기가 처지 내려가면서 위하수라든가 지질, 자궁탈수라든가 간이 처지 내려갑니다. 예, 그리고 콩팥이가 처지 내려가는 증상이 나타나죠. 예, 이걸 중치샤센증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몸이 몸속의 오장육부들은 몽땅 심줄을 따라서 그 골격 조직에 붙어 있습니다. 예, 그 심줄이 탄력이 좋아야 딱 잡아당겨줄 수 있죠. 예, 그런데 심줄이 탄력이 없다 할 때 아래로 축 처지면서 장기들이 아래로 처져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장약 심리방에 보면은 소목이라든가 또 천궁이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우슬 지룡이라든가 또 서홍화라든가 당귀 여기에 간경락이 들어가 가지고 심줄이 탄력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장기를 딱 잡아당겨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을 보호해주면서 중치를 올리받

0: 들어 얼려주면서 처진 장기를 얼려줄 수 있는 황계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종치샤샨증에도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15년간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인데
0: 예.
2: 우연하게 황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야기 고혈압이 좋다니까 애쓰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효과가 참 좋습니다. 네, 어전에 1년 반 쓴 뒤에 약달 반부터 선생님하고 문의하고 혈압이 과감하게 뛰는데 지금까지 혈압이 온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0: 예, 이야기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2: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큰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그 약이 너무 신기하게 좋으니까 그 다른 약은 다 어선 지쳐놓고 이 약만 쓰고 있는데 다발성대 임세 있음 어지럽고 되던 것도 나아지고 심자에 또 그러면 뭐니까 시리부치가 심하고 쉽게 놀랐겠습니다.
0: 네.
2: 예, 기침 소리도 놀라고 무릎 확 달아도 놀라고 남이 뭐 참할 정도로 이랬는데 지금 이 심자가 많이 안정되고 놀라지 않고 거기 또 아랫배부터 아래 다리까지 발까지 너무 차가지고 발이 그래서 얼음장 같았습니다. 여름에도 네. 나비를 신고 다니고 영사했는데 지금 이 다리 아랫배부터 다리가 온기가 생기고 발바닥에 땀이 납니다.
0: 아, 피가 많이 보충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그렇습니다. 예.
2: 예, 미시허가 잘 아예 통하던 게 통하는 것 같아요.
0: 예, 좋은 일이죠. 예.
2: 예, 그리고 변비 또 심해가지고 변비 영 고생해서 약도 먹고 했는데 지금 하루 한 번씩 딱딱 보고 그리고 여러염이 있고 방광염이 있어서 소변량이 적고 또 아프고 다수 보고 했는데 지금 거의 정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0: 네.
2: 네, 너무 좋아서 남편하고 둘이 먹자고 서른에서 꼭 따라왔는데 내 얘기를 듣고 아랫집에 아줌마 지금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이 아줌마는 3층인데 아예 계단에 높지도 않으니까
0: 계단에
2: 가슴이 후두후 떨리고 다리 맥이었고 심장이 항상 그래서 불안하고 숨이 차고 그렇답니다. 그 아주머니 내 얘기 듣던 게 아 이런 사람 어떤가 선생님과 좀 물어봐서 자기도 썼으면 좋겠다고 우리 둘이 그런 소리며 숙박 싸겠답니다.
0: 예, 그분 보고 예, 좋다고 말씀하십시오. 예, 이 계단을 오를 때 활동량이 좀 더 많아지니까 심삼치이라도 예, 그분들 놓고 말하면은 이게 계단을 오르는 게거나 활동량이 많아진다. 이게 예, 심장이 같이 일을 마련해야 되죠. 예, 이런 분들 보면은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꼭 심장 기능을 높여주는 이런 그 약이 들어간 그런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됩니다. 예. 우리 이 약은 심장병 중에서 제일 그 띵지 약입니다. 예, 그 심근경색까지 치료해준다는 이런 약인데, 예, 이런 약을 써주면은, 이게 또 심장 기능이 많이 높아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요 심장 기능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예, 홍경처이라든가 또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지룡이 여기 심장 경락에 들어가가지고 심장 기능을 많이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리맥이 없고 계속 그 숨이 차고 또 가슴이 후두두하고 많이 힘들어함에 계단을 오르는 이렇게 힘들어하던 이런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 그분한테 이렇게 맞는 약이기 때문에 예,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2: 예, 알았습니다. 그 배달번호로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0: 예, 2417979번입니다. 예,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2: 예, 2417979.
0: 맞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이, 뭐니까, 중풍 환자 집에 있어서 이 약어서, 예, 5년 동안, 어선 5년 넘었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하신 지도 어선 5년 넘어됩니다.
0: 이 약 강의한 지만 어선 5년 넘어됩니다. 저희가.
3: 예, 그러니까 5년 넘어됐다나, 그지, 아, 연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20년간 집에서 정말 죽은 기억에서 해탈되었고, 또 이 약은 또 듣기에 더 기약 선수가 있다 해서 우리는 선생님 강의를 딱 믿고서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
0: 예.
3: 그 선생님이 이때까지 수많은 이렇게 아이 이렇게 강의하셔도 정말 한마디를 보태 말할 줄 모르고 한 글자도 정말 무슨 확대를 말할 줄도 모르고 우린 들은 다 안다. 어느 분이 어떻게 강의하는 것 딱 약과기에 그래서 딱 써있는 거 그래서 강의를
0: 그걸 존중해야 된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
4: 약간 주치공리가 내빈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 딱 보고서를 치료하게 되니까 중풍을 치료한다, 뇌경색을 치료한다, 심근경색을 치료한다. 이런 게 딱 써있으니까, 그 다음에 효과받다만 한다. 그런 게 써있지 않은 거, 그래서 이렇게 허망되고 있으니까, 병이 낫지 않습니다, 선생님.
0: 아, 원래 그렇죠. 예. 약공사에 예. 어째서 그리 많습니까? 약이라는 게 중점이 있습니다. 딱, 그 어느 거나 무슨 몇 배까지씩 다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리고 또 이 약은 또 무식이니까, 아이, 네 가지, 그, 뭐니까, 그게 난 한 금이 또 들어간 약이겠구만.
0: 맞습니다, 예.
4: 4,500m 이상 되는 그 지렁이라든가 서홍아라든가 천궁이라든가 5,400m 이상이 되는 홍경천.
0: 맞습니다, 예.
4: 홍경천은 정말 면역력으로 되게 높은 약이고, 예.
0: 산소를 많이 몸에서 산생하게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4: 예, 산소화상이 예. 엄청나게 많고, 항암상이거다 한다고, 예. 정말 이 책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거는 병이 난다는 거는 근본 근원은 기후 부족이라만 한다. 예. 환경은 또 길을 또 많이 도와준다. 선생님 강의하셨습니다.
0: 당신도
4: 길을 많이 도와주고. 결과나 기후 부족이 이 좋은 약재들이 다 들어갔단 말입니다.
0: 그런데 그렇지.
4: 어떤 약들은 한 가지 약 가지고 무슨 아이적이나 그 아이 그 뭐니까 연어 한금이라는데 이거는 네 가지 연어 한금이 들어갔다.
0: 아, 그렇죠. 예, 다릅니다. 이거는
4: 완전히. 그러니까 이 약이 힘이 얼마나 세다는 우리 듣는 사람들이
0: 결국 이기는 비밀 처방도 예. 또 들어갔습니다.
4: 예. 예. 그리고 또 기르니까나 뭐 한 아이 환자들도 암 환자들도 이게 병이 해탈돼 나오고 또 병이 엄청나 또 그래서 그 심리할 질병이라면 정말 목숨을 뺏어가는 혈압이 높아 우리 남편은 혈압이 양대 40까지 올라가. 그래도 세 번 약, 몸에 서약을 잡수하지. 쓸데없을 때다. 병을 세 번 들어가다. 근데 이 약을 잡수고, 10달 잡수고, 그래서 혈압약 됐으니까 이 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0: 그렇죠. 예. 예.
4: 그러니까나, 그게 인간의 약 가서 혈압약을 떼고, 인간의 약이 암 환자들이 해탈되냐고, 그렇게 뭐 9달 동안 15 쓰고, 얼굴이 깨고도.
0: 9달 쓰고 15 끈 그 암 환자도 근이 올랐습니다. 그 암 환자, 그래서 이제 한 달이면은 기구 돌아가신다던 그런 사람이 15근이 근이 올랐다는 거는 그게 어지간한 일이 아닙니다. 그게 다 그게 근이 빠지지 대비 오르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 암 환자는.
4: 예. 예. 그러니까 이 연한금으로 되는 네 가지 약재 들어서 사람이 항산화 작용하고 그다음 면역력을 크게 높이니까 이게 중풍 환자고 정말 중남병들이 정말 해탈돼서 다 언니 같은 분들이고 다 정말 오빠 같은 분들이고 부모 같은 분들이 다 해탈돼서 정말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는 정말 오래오래 살기를 정말 원하지.
0: 그렇죠.
4: 예. 정말 예. 그러니까 약은 뭐 어쨌든 예. 이건 좋은 약이건 사실입니다.
0: 많이 특허를 받은 특효약 증서까지 예. 있는 약인데 무슨.
4: 특효약 증서까지 있는 약이 예. 정말 다르긴 다른다. 다른 약은 그렇게 좋다는 약 그렇게 써서 지금 보세요. 다른 약은 그렇게 좋다는 비싼 약들을 써가지고 하나도 효과 없다면서 이야기들이 다 돌아와서 한단 말인데 이건 정말 뭐
0: 예, 그렇죠.
4: 다 이렇게 번식하는 분들이 다 알지, 그러니까.
0: 맞습니다.
4: 정말 계속 앞으로, 예, 우리 심리가 지병에서 정말 죽음의 길에서 해탈되게끔 선생님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선생님께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0: 아이고.
4: 우리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선생님.
0: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생각 있으면 2417-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4: 예, 감사합니다.
1: 예. 네, 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우리도 이 약을 매일 잘 먹고 있습니다.
0: 예.
5: 약이 좋으니까. 예, 우리 아빠 중풍이 걸려가지고 엄청 고사했습니다.
0: 예.
5: 어전에 2년이 거의 되는데 이 약으로 지금 집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원래 예. 혈압이 엄청 아이 돼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해지라면서 예수 끝내 노공이 걸렸댔습니다.
0: 예.
5: 그래서 무슨 약이랑 약은 다 쓰고 좋은 이산 다 벌고 해도 어째 그쪽이나 그래서 어느 마음 정도를 거서 그만하고서 그정적이나 치료 못했댔습니다. 이 중풍이 걸려가지고 흔들흔들하고 걸지 못해가지고 맥이 쓰고 머리 얼빤해가지고 밤머저리 됐댔습니다.
0: 아, 예.
5: 예. 이래도 못 나고 밥도 못 먹고, 예. 그래, 목소리 심장이 좀 나쁘지. 그 다음에 또 머리 얼빤하지. 위 나빠 소화를 못 시키지. 전이 서 있지 해서 얼굴. 주문에 지난 4시 케이스 됐습니다.
0: 아유, 그럴 수 있어.
5: 바깥에 못 나가. 바깥에 나가면 계속 두 사람 어깨 짚고 이래고. 저기는 혹시나 이 동네 5층에서 내려가는 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못 나갔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소리 병원에서 좀 약 먹고 있다가, 소리 안 되겠다고, 소리 어쩌면 이럭저럭 살아야지. 어찌겠는가 하고. 그래서 마음고생 얼마 했는가 합니까? 그러다가 선생님 강의 듣고서 예, 방송 듣고서 이 아기 딱 진통을 치료한다고 공룡수술이 딱 쉬어 있으니까요. 근데 정말 이 그 말라같이 딱 그 치료됐대다. 딱 많이 해라 약이 끊고 그 다음에 차차차차 예, 밥 좀 밥맛이 당긴 남기라고.

0: 처음 사람이 정신하면서 똘똘해지기 시작하던 게, 8달 만에 불안장 안 먹고, 그 다음에 10달 되니까 밥 잘 먹고 해서, 그 다음에, 그런데 아빠를 10달 이래 쓰니까, 바깥쪽으로 댕깁니다. 지금은 활동실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 어디서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했는가, 치료했는가, 이런다 못하고.
1: 아유, 좋은 일이죠, 예.
0: 좋긴 하겠습니까? 예. 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약 먹다가서 그 다음에는 나도 또 심장이 또 나빠가지고 숨을 차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얼빠 안 나고 얘 경력식이나 또 고파. 그래서 개개부리에 살다가서 이 약 먹은 게 사참 정신이 똘똘해지던 게 지금은 완전히 똑똑한 여자 됐습니다. 사람들 모두 말합니다. 예. 사람 똑똑해 졌다고. 예. 이 약이 정말 최고입니다. 예. 이 약 같은 거 찾으면 없겠습니다.
1: 그렇죠.
0: 이 하나만 좋습니다. 예. 엄마 이런 약 알았다면 우리 정말 더 젊어서 깨는 거 그리한다. 우리도 다 말한다. 이만한 게 똘똘한 게 없다고 가만히 보면서 막 울었을 때다 얼빤해서 그래서 흔들흔들하고 예, 멍해 다닙니다. 예.
1: 아, 그렇습니다.
0: 이 약 때문에 예, 체삼합니다.
1: 예, 그렇죠. 예.
0: 예, 예, 우리는 그 법만 활동할 때면 싸운다 먹어야 되지.
1: 그렇죠.
0: 돈은 게 뭐하겠습니까? 예. 이 약 먹어도 아깝지 않는데 돈이 예, 줄어드니까나. 우리 같은 동생이 예, 일본에서 예, 집에 금방 돌아왔는데 신랑의 주자리에 예, 체결했다 넣었답니다. 그 논리 있는 밖에 안 됐는데 왼쪽 가슴이 가늘로 쏙쏙 찌르는 것처럼 갖고 뒷장병이 겨우면서 숨이 찬답니다.
1: 아...
0: 이게 주제로 또 해야 되겠는가 하고 엄청도만 고민된답니다. 이게 겁이 난답니다.
1: 아 그럴 수 있죠.
0: 이 약이 좋다는데 선생아 물어보자고 이 약이 정말 주제로 이 약을 쓰면 주제로 알려도 되겠는가 하고 이래서 문안을 해달라게 전화드립니다.
1: 아 예. 이 그분이 심장이 주제로 세 개나 넣었는데 이게까나 이제 한지 2년 된다 잼까 연지 예, 우리 이 주자를 넣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어느 극부를 해결해 줬을 뿐 전반적인 심장병이 다 나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자를 이미 한 환자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2개, 3개, 4개, 5개를 더 해야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이런 분입니다. 예, 예 우리 이 장약심리왕에 보면은 혈전을 녹여주고 아, 또 그 어혈도 풀어주고 관상 동맥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령이랑 아, 당귀랑 우슬이랑 아, 또 소목이랑 소홍화가 들어갔죠. 예. 현대의학에서는 이 관상동맥이 한 70%부터 75% 이상이 막히게 되면은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장약 심리방 같은 이 약을 보면은 딱 그 약과기 치료범위 관상동맥 경화를 치료를 해준다고 딱 약과기 치료범위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그리고 부단히 이게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해주죠. 예. 예. 이런 약이 정말 없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관상동맥이 딱 치료된다고 쓰여있는 이런 약이 개교 지자를 한 이런 분들이라면 꼭 관상동맥이 치료된다고 주치공능이 쓰여 있고 심근경색이 치료된다고 쓰여 있는 이런 약을 딱 골라 써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렇게 맞는 약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예?
0: 이사 선생님 된다면 오늘 저녁을 내도 배달 받겠다.
1: 예, 저녁에도 배달 되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예,
1: 알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이 도냥 알선한 덕에 저는 도마 있나이 때, 그죠? 5년 이상 이 약 쓰고 도마 병에서 해탈되니까는 너무나 그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1: 하,
3: 선생님은 예. 도마 첫날, 이 아이 제 첫날에 강의를 해서 내 그날 오후에 저리 강의 듣고 배달받아서 이 나이 때까지 썼는데 정말 이 5년 이상 지금 강의 들음에 보면 선생님은 정말 있는 그대로 공동수치 그대로 그래서 강의를 해주니까 우리 환자들이 더 믿음이 가고 더 정말 쓰고 싶고 이런 겁니다. 그래
1: 네.
3: 이거 쓰고 정말 이거 쓰기 전에는 정말 많은 병원약도 쓰고 또 다른 광고약도 다 써봤지만 안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다 네. 이게 고산이 그런 4,500m 이상의 이런
1: 야생약제잼까
3: 야생약제로 만든 약이고 투표를 받은 투표약이라고 공무치 닦고도 중풍치료한다고 아예 관상동맥 경화에 그다음에 심근경색에 뇌동맥 경화에 모든 관심병 치료한다까 요 약 쓰면 닦고도 내 병이 쓰고도 해체될 것 같아서도 막 자식들 그만하라고 광고약은 그만 쓰라고 반대하는 것도 그래서 고집 쓰고 썼는데 이렇게 효과가 올 줄이야. 이렇게 새로운 생명 가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 이 약을 쓰고 효과 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약이 나쁘면은 우리 이렇게 5년 이상 근본상 강이 두릴 수가 없습니다.
3: 오늘
1: 보관이 얼마나 약을 많이 바꿔야 되는지 말도 못하죠.
3: 동의상입니까? 5년 동안 쓰겠어. 5년 이상 쓰겠습니다. 그렇죠. 효과 좋으니까 하나만 붙들고
1: 맞습니다. 예.
3: 정말 쓸수록 좋아지고 저는 정말 기혈 부족이 심해가지고 아이 그런 피가 모자라니까 나중에는 영양실종이 와가지고 정말 사람이 죽게 되지 그만. 그래다 이렇게 품까지 와가지고 정말 거기서 얼굴 다 덮고 눈이 다 덮이고 얼굴 마비에 어느 당에 밥도 먹자 하면 삼키기 힘들어서 줄줄 흘리고 태그 떨어지 무슨 정말 사는 게 산 맛이 남까 그래서 약이 아이 얼마쯤 써보면 효과 못 보니까 그 다음에는 더 차도 없으니까 나 사람이 그 다음에는 실망이 들어가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단
1: 그렇죠,
3: 말입니다. 그래다 이렇게 좋은 소당약을 만난 덕에서만 지금은 사는 게 기분 나고 살 맛이 나고 약이 선택이 얼마나 그래서 이 사람
1: 중요합니다. 약이 선택이가
3: 운명 바꿔주는 이런 예. 그런 게란 말입니다. 야 예. 그리길래 그럼 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는 친척, 친우, 형제들 모두 요 가깝에서도 내 도와주는 거 보고 다 쓰고 있습니다. 모두 효과 좋아서 나를 계속 야 약이 얼마나 좋은 약이 이제까지 간과약이 좋다는 거는 정말 이 약밖에 있는 것 같다고 이래면 소리 말하죠. 근데 아 이거는 토크를 받은 투표약이고 소장의
1: 밀방이 밀방약이고 들어갔고 예. 이 약은 아주 독특한 약입니다.
3: 눌러주고, 아이, 녹여주고, 용해, 통하게 하고.
1: 예, 용해. 그렇죠.
3: 아이, 그 다음에는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신경 활성 효소의 예. 생대를 하니까 중풍환자들 일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1: 하하, 그러면, 그렇습니다.
3: 다 부러진 거, 아이, 그것도, 아이, 있어주니까, 나, 이렇게.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고 정말 얼마 좋습니까? 선생님 돈 말을 어디다 다 하겠습니까?
1: 에휴 정말 정말 정말 환자분은 어서 5년 이상 우리 약을 쓰고 있으면서 네.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3: 한 가지만 딱 붙들고 있어. 얼마나 매일매일 머리 어지러운 건 모르고 내 옛날엔 빈혈로도 쓰러져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머리 다 이런 뭘까 무서워서 박아서 다 째려먹고 이래 고생했대는데 지금은 무슨 이 약 쓰면 정신 바짝 난다.
1: 정신 바짝 난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약을 소개를 해주면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여 먹습니다.
3: 맞습니다. 예. 다 좋다고 말합니다. 예. 그리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선생님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우리 친구 아들이 그 뭘까 40대 중 후반 넘었는데 이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그런 센생까지 오고 그 뇌경색도 오고 나오고 있어요. 뭐, 경력도 지내 없고 하던 게 지금은 2년 거의 썼는데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친구 있다 이거 활동이 좋다니까 예. 더 싸겠다고 36가 배달해달라.
1: 예, 댄션에도 그렇게 좋잼까. 예,
3: 예. 먹으면 댄션 아이르고 우리 친구 그렇지. 남편도 이 용동에 있는데 아이르고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구만. 놓고 있는 것까지만 세 번씩 입어놔든지 입어놔야가지고.
1: 예, 그분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항상 선생님께 예. 감사드립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중풍이 온 지 10년이 되는데, 예, 이분에는, 약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예, 10년이 되니까. 이분은 중풍이 있을, 온 지 10년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심장병도 또 심합니다. 예. 그런데 밖으로 근본상 집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 계속 집 안에서, 계속 있으면서, 겨우 10년 동안은 중풍 치료를 했다는 게 다섯 발짝밖에 못 걸었습니다. 예, 이분이. 근데 이분이 우리 약을 쓰고, 한 달 좌우 쓰고, 저희한테 전화 왔는데 선생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이 약을 쓰고 10년 동안 그렇게 치료를 많이 했는데도 겨우 다섯 발짝밖에 못 걸었는데 이 약을 한 달 좌우 쓰고 50발짝 걸을 수 있답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아프지 않고 숨이 차지 않아가지고 반드시 누울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또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이분이 넉 달 후에 전화 왔는데 선생님 내 우선 바깥에 나가 걸어댕깁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드시면서 이제 반년, 1년, 1년 반, 2년 드시고 나면 많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분은. 그리고 중풍이 온 지 8년이 되는 환자분인데 어느 장애가 와가지고 8년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용한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첨약도 쓰고 침도 많이 맞고 병원 이야기 방송에서 또 소개하는 이런 약들을 많이 써봤는데 8년 동안 계속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0: 우리 장약 심리방을 선택해 쓰게 됐는데 이 환자분 남편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어서는 8년 동안 치료를 하다 보니까 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역적이다 생각하고 거기서 이 마지막으로 이약 써봅니다. 이러더라 말입니다. 예,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남편이 이약을 배달받아서 저녁부터 그러니까 아내한테 대접시켰는데 50일에 대해서 이분이 예, 저희한테 전화 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우우하면서 말을 하려고 한답니다. 예. 그런데 알아듣지는 못하겠다고 하셨죠. 예. 예, 그리고 그분이 또 넉 달이 돼서 전화 왔는데 저희한테 또 한 번 전화 왔습니다. 예. 이 장약을 복용하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말을 완전히 그렇게 똑바로 하지는 못하지만 발음이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식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한다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예. 예, 이렇게 우리 중풍이 온 이런 분들 집행일을 짚고 다니던 분들도 아주 그 지금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있죠. 예. 예, 우리 지금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은 330원입니다. 예,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예, 17곽이 원래 5,610원인데 네.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예, 그 1,610원이 달하는 혜택을 볼 수 있죠. 예.
1: 네,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
3: 복경 시간으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동전을 넣으면 자동 판매기에서 캔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입력과 출력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동전을 넣어도 감감 무소식인 판매기도 있고 반대로 캔 두 개 연속 나오는 경우도 때론 있다고 합니다. 입력한 만큼 출력이 되고 수고한 만큼 보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땀을 흘린 것만큼 결실을 맺는 날이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 인생을 내다보면 인생은 입력한 만큼 출력이 되고 믿는 만큼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고 싶은데요. 자, 믿는 만큼 애쓴 만큼 좋은 날들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개이던대로부터 때론 구름이 많겠습니다. 저녁에는 1, 2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7도,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2도입니다. 자, 우리 주 산림화재위험기상등급은 4급, 공기오염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자, 이어서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보겠는데요. 자, 전화로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1: 현재
0: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저는 현재 북경 에릭슨 회사에서 소식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박명혜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재 북경에서 에릭슨 회사에서 소식 매니저로 근무하고 계신 우리 박명혜 씨를 모셔봤습니다. 자, 이 소식 매니저란 직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어떤 직업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1: 네. 소식 매니저라고 하는 직무는 간단히 우리말로 채굴이라고도 하는데
0: 네.
1: 외부 공급사들 발굴 및 선정을 하고 가격을 협상해서 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과 그리고 서비스를 조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이러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자, 이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공급사를 발굴하고 비교하고 선정하는 과정부터 이거 가격 협상까지 책임지면서 이 회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일을 하셨습니까?
1: 네, 정식으로는 24년 5월부터 에릭슨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면 2년 좀 남짓이 됐는데요.
1: 네.
0: 처음에 일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1: 네, 제가 23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첫 번째로 입사하게 된 엑센추어라는 회사에서 IT 컨설턴트로 일했었는데 이 시스템에서의 영업과 구매 이 두 가지 모듈을 전문적으로 담당을 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네, 이 일을 하면서 업무적으로도 특히 구매에 대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접촉하면서 점점 이 직무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네.
1: 그때 2년 전쯤에 이직을 고려할 때 소식 방향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다양한 경험 속에서 이 방향을 찾아가고 또 그 고민의 결과로 지금의 직무를 선택한 점인데요. 아, 어때요?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꼽는다면 어떤 일을 꼽고 싶으십니까?
1: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각 소싱 케이스마다 또 협업하는 부문 그리고 공급사들이 달라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떠오르기는 하지만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일은 올해가 저희 회사 150주년이거든요.
0: 150주년이요?
1: 이야. 네, 150주년이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북경 오피스에서 이 150주년 출시 행사를 준비했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네, 왜냐하면 그때 마감 기한이 비교적 촉박해서 주말 시간까지 쪼개서 공급사들 또 찾고 또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마지막에 비교적 합리적인 견적서를 계약을 했는데
0: 네.
1: 이벤트 당일에 제가 준비했던 이 결과물들을 온 회사 직원들이 같이 즐기는 모습 보니까 꽤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0: 네.
1: 네, 과정은 조금 힘들었지만 재밌었던 경험이었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이 뭐 시간을 쪼개가면서 준비한 과정은 분명 쉽지 않았을 테고 어찌 보면 좀 설레임과 좀 피를 말리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완성된 결과를 보면서 동료들과 함께 해왔던 시간을 돌이켜보면 좀 뿌듯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을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 네, 기억에 남는 분은 저희 팀 리더셨던 CB님이신데요.
0: 네.
1: 제 인생 커리어 초반에 운 좋게 이렇게 훌륭한 리더님을 만나서 일적으로도 그리고 인생에서도 되게 많은 영감과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그때 집이 같은 단지에 있어서 월요일 아침마다 같이 네. 회사에 가곤 했는데 되게 네. 차 안에서 시답지 않은 일상 대화를 나눴더라도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지금은 아쉽게도 회사에 계시지는 않지만
0: 네.
1: 그래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소중한 분들 중 한 분입니다.
0: 알겠습니다. 이 커리어 초반에 좋은 이 리더를 만난다는 건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자, 일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삶의 방향에도 영향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이해를 하면서 어때요? 좀 이러저러한 어려움 같은 거 없으셨나요?
1: 네,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내부 우리 회사 내부 부문에 원하는 것과 그리고 회사의 규정, 공급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 세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잡는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0: 네.
1: 어느 한쪽 편만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 무엇을 누구에게 또 어떤 조건으로 살지를 매일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큽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이 내부의 부수의 요구도 그렇고 회사의 규정도 그렇고 또 공급업체가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조건까지 서로 다른 기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어려운 점은 어때요? 지금쯤 극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극복하셨습니까?
1: 네, 그래도 어렵게 극복을 하고 있는데
0: 네.
1: 첫 번째로는 아마도 내부 회사 내부적으로 기준과 정책을 먼저 명확히 세움으로써
0: 네.
1: 무엇을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산지를 먼저 투명하게 공유한 다음에
0: 네.
1: 다시 데이터와 팩트를 기반으로 설명하면서 감정보다는 이러한 원칙에 기대어 판단하는 습관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 기대어 판단한단 말이 특히 몸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조직 전체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필경이 외국 회사입니다. 다양한 국가 파트너와 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글로벌 협업에서 이 가장 중요한 소통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글로벌 팀원으로 있으면서 또 여러 국가와 지역의 파트너들과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영어가 기본 언어로 탑재되어 있어야 하고
0: 네,
1: 그리고
0: 네.
1: 단순한 언어 능력뿐만이 아니라 시차, 그리고 문화 차이,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 등등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학습하고 상호 존중하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이 대화로서는 영어가 기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각 시장의 각 지역의 또 시장 환경까지 또 그 문화까지 조금 더 섬득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자면은 뭐 종합적인 능력 필수겠고요. 또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역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최근입니다. 이 소싱 공급망 분야에서 이 몸에 와닿는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1: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은 아마도 데이터 자동화나 그리고 AI 기반 이러한 소싱이 확대돼서 우리의 리스크 분석이나 협상 이러한 곳곳에 AI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진짜요? 야, 이게 뭐 말로만 뭐 AI 시대 했는데 이제는 뭐 진짜 피부로서 느낄 수 있는 부분까지 왔군요. 자, 이 단순한 뭐 경험 넘어서서 어찌 보면 이 데이터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또 AI를 기반으로 이 전반적인 과정이 좀 정교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여야나 디지털 기술이 참으로 이 업무에 참 구체적인 영향을 주고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1: 네, 이런 AI나 디지털 기술은 우리의 반복적인 업무 과정을 최대한 자동화하고
0: 네.
1: 또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공급사와 단가를 저희들한테 빠르게 추천함으로써 우리의 업무가 전에 그런 비교적 반복적인 업무 과정보다는 전략이나 의사결정 중심으로 전환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서도 매년 이러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그리고 회사 직원들의 아이디어 제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AI와 디지털 기술이 반복적인 업무 과정을 대신하면서 이제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최적의 공급사와 조건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자, 어때요? 일을 해오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이 성장했다고 느끼는 개인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십니까?
1: 네.

0: 에릭슨에서 근무하면서 전략적인 소싱이나 글로벌 협업이나 프로젝트 관리 분야에서 비교적 탄탄한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던 전 환경과는 달리 에릭슨에서는 제가 이 소싱 케이스를 전체를 독립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타인의 지원에 좀 의존을 한다고 하기보다 홀로 전 소싱 업무를 자율적으로 리드하고 이렇게 책임지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어때요? 이 일을 하면서 좀 꼭 갖춰야 할 능력이 있다면 또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소싱 매니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전체 이 구매 업무 과정을 리아하고 끝까지 홀로 책임질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분석력 그리고 내부의 리해 관계자나 외부의 공급사들과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는 이러한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 역시 어느 분야이나 이 소통 능력이 참으로 필수일 것 같습니다. 자, 소싱 매니저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 좀 입체적이라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결국 이 판단력과 조율력을 동시에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요. 좋은 얘기 많이 들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0: 네, 저는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신뢰를 받으며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네. 또 저희 후배들을 지원하고 제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이러한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현재 북경 에릭슨 회사에서 소싱 매니저로 근무하고 계시는 박명혜 씨를 모셔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청취자분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오늘 이 저의 간단한 커리어 공유가 많은 취준생 그리고 사회 초년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네. 이러한 바쁜 하루 속에서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자 오늘 방송 참여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이상 오늘 라디오가 만난 사람들 코너에 북경 에릭슨 회사에서 쇼싱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박명혜 씨를 모셔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께서도 겪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시.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다한 지식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클래식 음악사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도시, 바로 파리의 이야기와 함께 그곳에서 꽃피운 두 예술가, 작곡가 클로드 디비시와 시인 스테반 말라 르메의 우정을 들어보겠습니다. 클래식 음악사에서 파리가 가는 의미는 정말 독보적입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파리는 클래식 음악의 중심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중요한 사건과 사고가 이곳에서 일어났죠.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문학 등 모든 분야에서 파리는 빛나는 존재로 남아있고 있습니다. 18세기에는 파리에서 데뷔해 음악가로 성공한다는 통념이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예술가에게는 일종의 관문 같은 도시였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순위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빈과 파리는 종종 1등과 2등을 두고 기싸움을 펼쳤고 런던과 암스테르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술가들이 도시 파리에서 살던 음악가들은 자연스럽게 시인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작곡가 디비쉬와 시인 말라 르메에도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절친이 됐습니다. 음악은 선율을, 문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예술을 향한 리상과 목적이 같기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1880년대 파리에는 상징주의 문학에 매료된 문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를 경계로 언어로 풀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진지한 고민은 매주 파리에서 이어졌습니다. 일명 화요회라고 불리는 이 모임은요, 신 스테판 말라르메가 만든 자리였습니다. 중학교 영어 교사였던 그가 본격적으로 시를 쓰기 시작한 것은 샤를 피에르 보들레리에게 강렬한 인상을 받은 후 직후였습니다. 화요회는 그들만의 독특한 예술적 상징성을 만들어 나갔죠. 당시 젊은 문학인들에게 이 모임은 입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밤 말라르메의 아파트에 모여서 자신들의 작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라르메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20년간 지속된 이 모임은 20세기 초 프랑스 문단의 혜성처럼 등장한 레니, 지드 등 많은 문인들을 배출하면서 프랑스 상징주의 문학사의 아주 귀중한 장소로 남았답니다.

말라르메의 화요회가 한창일 무렵 파리에는요 디뷔시가 살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디뷔시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 장소였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었든 결국 음악가로 성공한

운명이었는지도 모르지만 파리에서 생활하다 보니 몽마르트르의 카바레에도 자주 놀러 갈 수 있었다고 하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말라르메를 만났습니다. 둘은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았다고 하니요. 시와 음악에 대해

고마글이 89번지로 찾아갔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말라르미가 지은 116행의 장편시 목신의 오후가 이것을 듣게 됩니다. 이 시는 시칠리아에서의 따스한 한날 졸고 있던 목신이 꾸는 꿈과 현실 사이를 오가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목신은 꿈속에서 만난 아름다운 요정을 끝내 붙잡지 못하고 아쉬움 속에 다시 잠들에 빠지려는 내용입니다. 자, 현대음악지휘로 유명한 피에르 블레주는 이 곡을 듣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현대시가 보들레르의 시 안에서 확고하게 그 뿌리를 내린 것과 같이 현대음악은 이 곡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아주 정말 멋진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절을 넣으면 캔 음료가 나오는 자판기처럼 입력한 만큼 출력이 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동절을 넣어도 아무 일 없는 자판기도 있고 가끔은 캔 두 개가 나오는 행운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네, 그래도 믿고 싶은 건 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결국 입력한 만큼 출력이 되고 땀 흘린 만큼 결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작은 입력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큰 출력으로 돌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3: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영길시 현대병원에서 허리질환을 무료로 치료해드리는 활동 여전히 진행하는 중입니다. 네, 현대병원에서 왜서 허리질환을 무료치료를 해드리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병원에서 연구개발해낸 혁신적인 치료 부강주사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은 병원의 원장이신 리관례 박사 선생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서 이 치료 방법은 우리 국내적으로나 또는 외국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독특한 치료입니다. 이 치료 방법이 개발된 나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암병, 난치병 치료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파악 있는 치료가 허리 질환입니다. 가장 흔한 척추협착증 또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서 허리도 뻐근하고 허리로부터 엉덩이 혹은 허벅지, 장딴지, 발바닥까지 내리받치면서 걷기 어려운 질환, 이게 아주 흔한데 지금으로서 이학 수준으로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점점 더 엄중해지면서 나중에 가서 큰 병원을 찾으면 수술하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이같이 어려운 치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증상만 공지하는 치료하다가 결국은 수술하는데 수술 치료에 비해서 우월한 점이 훨씬 더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효과입니다. 그리고 현대병원에서는 무료 치료가 한 번뿐만이 아닌 두 번도 세 번도 네 번도 났을 때까지 책임지고 치료해 드립니다. 결국 현대병원만 찾으면 낫게 해드리는 치료라는 뜻입니다. 어느 때까지 무료 치료해 드리는가? 일단 치료받으면 3년 내까지 다시 증상이 나타나거나 하면 또다시 병원에 오셔서 돈을 받지 않고 책임지고 치료해 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동생,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2: 우리 사촌 언니가 이 현대병원에 땡기면서 부강수사료보러 이 추간만 탈출이 협착까지 와가지고
1: 네.
2: 허리 아파가지고 했네. 걷지 못하고 앞을 자꾸 꼬꾸라지고 밤에 뭐 통신 나서 영 저기 달아눕기도 바쁘고 이랬댔습니다.
1: 네.
2: 이래든지 저기 내가 소개를 해가지고서 이 현대병원에 가서 저는 이미 두 번 치료를 받았습니다.
1: 두 번 치료했습니까? 예.
2: 예, 그런 게 지금 많이 났답니다.
1: 예, 나서야죠. 예.
2: 예, 지금 통증이 많이 완화됐답니다. 예, 통증이 많이 났으니까 예, 또 이 허리를 그냥 꼬부리고 피지 못하던 게 좀 허리를 펼 수 있고
1: 펼 수 있고 예.
2: 예, 그럼 조금 얼마 못 가고 앉아있고 하던 게 조금 먼 거리를 걸을 수 있고 다리가 지금 그래서 이전에는 발걸음 되니까 뭐 영 무겁고 걸음이 안 되던 게 다리가 많이 할까 봐 좋다는
1: 아, 예.
2: 예, 그래서 지금 영 좋아한다.
1: 예.
2: 그래서 치료를 할 적에 지금 영 심한다 우리 언니가.
1: 심하면 세 번은 기본상 치료받아야 되고 아무래도 한 네 번쯤은 치료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2: 예. 예,
1: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드리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
2: 그렇죠. 예. 그럼 저기 농촌이 있었을까 나에 이 방송도 잘 듣지 못하고
1: 그렇죠.
2: 좀 웃습니다.
1: 예.
2: 이런 소식을 못 듣는단 말입니다.
1: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내가 사별 해가지고 그런지 지금 두 번 치료받고 많이 지금 좋아져서 그래서 조금 한 번 더 치료받자고 소리
1: 네.
2: 내일로 예약하자 그랬다.
1: 아,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2: 예, 알았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2: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지, 예, 그런 우리 할머니가 어디가서 학을 내서 이 척추고 무릎이고 다 뺏겨진데 어제는 덜씨 지날까나 예, 어제는 3년 넘을까나 어제 약이랑 약을 써서 이럽던 게 또 내지 있을까나 또 발작하는 것 같아 허리를 펴지 못한다. 그리고 어디
1: 네.
3: 발을 걸지 못하고 그래 현대병원에 가서 검사도 시키고 내일에 뭐지 갈까 내서 그래 전화드렸습니다.
1: 예, 현대병원 치료받으려면 265-2120에 먼저 예약을 해야 됩니다.
3: 예.
1: 예,
3: 알겠습니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영길시 현대병원의 이 무료 치료, 즉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리는 예, 이 활동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회를 잘 이용해서 이미 치료받은 분들은 주변에 친구나 지인한테 널리 알려서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치료를 진행하는 가운데 첫째, 예, 꼭 분명하게 얘기 드릴 것은 검사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검사비 몇 가지 기본 검사, 예, 혈상교, 뇨상교, 예, 그리고 혈당검사, 심전도, 이거는 기본 검사로서 이 검사의 네 가지 검사의 비용이 135원이고, 그리고 또 허리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절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엑스레이로서 알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주간판 탈출 예, 또는 인대의 그 두꺼워지는 변화라든지 척추관이 좁아진 정도 이거는 MRI나 CT 촬영으로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제가 예, 그 허리가 많이 아프단 말입니다. 예.
1: 허리 아파서.
4: 그래, 예, 그래 허리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예, 여주간만 탈출이고 골절 증상이랍니다. 예.
1: 예.
4: 예, 그래서 허리 많이 아플 때는 예, 이 다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엉치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징징 돌리면서
1: 맞습니다.
4: 못 한단 말입니다. 예.
1: 예.
4: 특히 밤에 진짜 아파서 자지 못하고 고생했습니다.
1: 예. 예.
4: 그래서 침도 맞고 안마하고 그랬는데. 그 할대뿔도 자꾸 재발하더란 말입니다. 예.
1: 네.
4: 예, 여러 해 지금 고생했는데 거기서 지금 연비를 지금 받은다니까 제가 지금 내일 가볼까 하네 그랍니다.
1: 네. 지금 말 그대로 네.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립니다.
4: 예.
1: 예. 예. 연락전화는 265-2120입니다.
4: 얼마랍니까?
1: 265.
4: 265. 예.
1: 2120.
4: 2120.
1: 예.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말씀하세요.
5: 예, 제 손동서에 역사마 탈출이고 자극심 병원까지 있고 또 갱성관절까지 있어 현대병원이가 치료로 두 번 받았습니다.
1: 두 번, 예.
5: 예, 제 농민이니까 일을 닦아야 되는데 아파서 일을 잘 못했습니다.
1: 그렇죠, 예.
5: 이제 두 번 치료한 게 아이 금년 밤에 일이 용달한답니다.
1: 아, 예.
5: 예. 그래가 지내서 또 한 번 가서 치료 더 받자고 소리 한 번 내지 두 번 그 의사 선생님 오란 데까지 오겠다며 내일 예약하자고 그랬다.
1: 예. 그 몇 번을 오시라 했으면 그에 꼭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예. 본인이 결정할 일이 아니고 그런데 여러 번이라 해도 이 병원에서는 났을 때까지 여전히 돈 받지 않고 치료해 드립니다.
5: 예, 예. 근데 어디 있습니까?
1: 그럼요, 예.
5: 네, 감사합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수고하십니다.
1: 네, 말씀하세요.
6: 예, 여기 저기 노인 한 분이가 저 허리 옛날에 저기

0: 이제 놀랐는데 걔네 지금 와서 뛰어났다만다.
1: 허리를 삐끗해한 적이 예. 있습니까? 예.
0: 예. 그런데 그게 지금 4시가 뛰어난다만다.
1: 4시 어떻게 됐습니까?
0: 어제는 80 넘었습니다.
1: 예.
0: 근데 그게 그런... 돌아도 못 눕고 아, 서주도 못하고
1: 예.
0: 거기 서는데 그 허리를 아끼다나 간에 바빵한다만다.
1: 예.
0: 서도 오래 못 있고 그래서 예. 화장실에 댕기고 이래 몸 다
1: 겨우 화장실 출입이나 예. 하고
0: 그런 상황이에요.
1: 예.
0: 그래서 내가 말했던 말 신대병원에 지금 그 용왕 이사 박사 이사가 지금 이거 개발했는데 이거 지금 나들 가서 그거가 신대병원 치료하기 좋게 좋은데 그저 앉아있지만 가봤어.
1: 예.
0: 내일도 여야 하다가
1: 예. 80여 세를 하면 이런 분들이 허리 물론 다친 적이 있어도 없어도 이와 같이 예, 이게 다 좌골신경통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예, 이거는 노화가 주요 원인이므로 예, 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 다다서서 다 있습니다. 예, 지금 무료 치료 여전히 진행하기 때문에 좋은 기회입니다. 265-2120에 먼저 전화하시면 이해하기 됩니다.
0: 예, 잘 알았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우리 속해. 아이, 그 징수일로 가서 예, 머리지 빗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이 이 둘로 가세도 못 가고 바로 선생님 한다고
1: 예이
3: 어릴 금년에 신세살인다 개인기 들어서 잠도 미네 못 잔다 잠 자는 거 그래 좀 약도 같이 그 이걸려면 아니면 그 같이 써라 다음번에는 약도 같이 찍게
1: 아 이미 치료받아 예
3: 한번 맞으게 이곳에 이 머리 빗는 게 없이 단 올라가도 절반은 올라간다
1: 아예
3: 예,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받자고 지금 받으라 해서 받자고 생각하는데 이미 잘못 안 그 영사 치료한다 그래가 다음번에 두번 갈게 두번다 어제 첨약을 한 6시 돼서 계단 먹겠다 그랬겠다
1: 네.
3: 예 그래 머리 이거 빗는 거 이제 한 번만 이제 또 말씀을 빌 머리 빗을 것 같으니 머리 빗는 거 올라 못 가게 머리 감는 것도
2: 네 끊겼네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한국에 갔다 와서 어제는 한 반년 되는데 그간에 이게 야 한국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 그런지 허리 너무 저기 아파 쓰지 못해서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도 어제는 이제 두 번 받았습니다 와서 지금.
1: 네.
4: 그래 진단 받은 게 그랬대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척추
1: 협착증.
4: 예.
1: 네.
4: 그래서 치료도 지금 이제 두 번 받는데 되게 좋습니다. 지금 예, 원래는 예, 거기서 갔다 온다면 완전히 업데이트 일하고 서기 바빠하고 충실대 올라갈 때도 예, 우리 집이가 4층짜리 집인데도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지금 원래는 수술 뭐 이렇게 한국에서 수술 그거
1: 그렇습니다. 예, 엄중하면 그저 수술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4: 그런데도 지금 그래도 수술 안 나고 내가 그때 오라서 여기 현대병원에서 지금 이렇게 특수한 치료법을 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와서 그래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두 번 치료
1: 두 번 예.
4: 예, 지금 완전히 나가 뭐 그저 되게 충실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많이 났습니다.
1: 네.
4: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한 번 더, 이제 해야 되겠지, 두 번 해야 되겠지, 선생님은 그랬대다. 어쨌든 세 번을 기준하면 안 되면 또 와야 되고 그랬대다.
1: 네, 네 번 치료해도 돈은 여전히 받지 않습니다.
4: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1: 그러니까, 그렇죠.
4: 예, 완전 또, 나선 또 안 가도 되니까.
1: 맞습니다. 예.
4: 예, 그래도 지금, 가려고 내일 가려고 좀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와, 예.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말씀하세요.
5: 허리 너무 나빠서 지금 다 걷지 못한다.
1: 머리
5: 아프고요. 예.
1: 예.
5: 집행기 찍어도 먼데 못 간다. 그래서 한 두 미터 가는가 그래서 또 섰다가 오고 섰다가 오고.
1: 두 미터밖에 못 걸습니까? 그건 좀 예. 엄중합니다. 예.
5: 예. 그래서 핸드폰

0: 어머니가 그래. 지금은 두 번 치료를 한 게.
1: 예.
0: 그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지금 지팡이 안 짚고 돼. 이건 뭔데, 이건 각수에 있습니다.
1: 예.
0: 시장에 가서 채소 마음대로 싸우는 게 있고, 예. 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0: 그래, 이제 두 번, 그랬으니까, 이제 한 번, 마지막 세 번, 네. 아, 세 번 그 다음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1: 그래도 그게 좀 엄중한데 한 게, 세 번 이상은 아마 치료 수여될 것 같은데, 전문가 선생님이 지시에 따르도록 하면 됩니다.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남동생이 한국 갔다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다가 무거운 거 들고 날까? 예, 탈출이 왔단 말입니다.
1: 네.
3: 그러니까 신체도 약하지. 그러니까 나의 지내 허리 통신하고 구부리지는 못하고 병원에서 거기서 수술을 하면 좋다 하더란다.
1: 그 예. 예,
3: 수술하는 게 그게 또 아, 해난 사람들이 또 다 아이도 없고 그렇단다.
1: 네.
3: 집으로 왔는데 이렇게 아직 나이 어린다. 이제 60대 초반인다.
1: 네.
3: 그래놓고 집에 라디오도 없는데 제가 소개했단 말입니다. 지금 공비를 치료해줬는데 검사비는 본인이 내고 이랬다 할까. 아, 거기 지금 거리 관리 원장이가 부강치료요법안데 다 용해서 못 걸던 사람들도 나사서 좋아한달까, 깨까, 제동 세가세, 두 번 치료했습니다.
1: 이미 두 번 치료, 예.
3: 예, 두 번, 예, 무상으로 했는데, 아, 우선은 통신하던 것도 잃었고, 그 다음에 한 20m 가다 다리를 두드려야, 예. 가던 게 아이 두드리고 우선 걸을 수 있단다. 그래서
1: 예.
3: 자기 생각에 이제 두 번만 맞으면 비슷하게 잃었을 것 같다며 진행해서, 야, 이렇게 중국의 용안이 사 있는가고, 무상으로 치료해줄까, 얼마 좋은가. 그래서 내 동시에 지금 내일이, 병원 가자고 예약하자고 전화한 게입니다.
1: 네. 예약 전화는 265-2120입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5: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지금 들어도 못 본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이 부강주사료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 이거는 말 그대로 현대병원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볼 수

0: 수가 없습니다. 이 보강수사료법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퇴화된 세포를 갱신하고 노화된 인체 조직을 젊어지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염제나 치통제나 격소, 어떤 분들은 주사 맞았다 하는데 그 주사가 대부분이 봉폐주사, 즉 격소주사를 의미합니다. 이런 격소는 치료인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잠시적으로 소염, 지통하는 작용이 있지만 그러나 자주 이런 치료받게 되면 이게 혈당도 올라가고 체중도 증가하고 그리고 또 골다공증 위험도 있고 백내장 위험까지도 증가시킵니다. 병을 고치려 하다가 오히려 다른 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는 치료인 것이 아니라 잠시적인 증상 공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강주사는 이런 소염, 지통, 격소 치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 부강주사는 좀 아무리 심한 정도라 해도 다 치료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척추협착증, 부강주사료법, MRI 검사상의 협착이 한 90% 이상, 협착이란 말이가 척추신경관이 좁아졌다 하는 뜻입니다. 척추는 한마디 한마디 뼈가 이어지면서 경추, 흉추, 요추로 쭉 이어지면서 관을 형성합니다. 대뇌로부터 나오는 중추신경이 통하는 길, 이 통로가 정상적으로 한 1.6 내지 1.8 공분 정도인데 좁아지면 1.2나 혹은 1 공분 정도, 이건 좀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허리도 뻐근할 뿐만 아니라 엉덩이도 불편하고 허벅지 장단지 그리고 발바닥 발가락까지 내리뻗치면서 무겁고 저리고 아프고 걷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아주 엄중한 90% 이상 협착이 왔을 때 이거는 우리 국내적으로 북경이든 천진이든 심지어 외국에 가서도 방법이 없어서 수술 치료밖에 할 수 없다 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말씀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1: 네, 전화가 끊겼네요.
0: 예, 이같이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만약 수술한다면 수술하는 것과 이 부강주사의 차이가 많습니다. 우선 수술의 비용은 우리 국내적으로 몇 만이 듭니다. 7만, 8만 정도. 외국 같은 경우에는 몇십만 정도.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1: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저 현대병원 문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우리 고모에 가서 허리 아파서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게 좀 좋았을 때다.
0: 예.
2: 그래서 그 아래층 할머니도 있다니까, 어느 연세도 많지 허리용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제대로 직접 가서 되겠는지 해그랬다. 그분은 외제에서 또 전화하기도 불편해서 그랬다.
0: 무슨 증상이 있답니까?
2: 그러니까 허리 그 우리 고모처럼 아프단 말입니다. 80 넘으니까 허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일어날 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0: 직접 가기 전에 2620에다가 전화하면 예약이 됩니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말씀하세요.
3: 허리 통증만 무려 치렵니까? 다른 병 안 돼요?
0: 이 병원도 사실 다 이 경제가 너무 어려우면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 다 치료하면 좋겠지만 지금 딱 허리 질환만 무려 치료해 드립니다. 말씀하신 분은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3: 허리도 아프지만 경추뼈에 내는 그래.
0: 경추.
3: 그게 저 골파뼈인데.
0: 네.
3: 그거는 무료지.

0: 유라이어입니까?
1: 아, 예, 그거는 이 무료 치료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뭐 어디 가나 확실하게 뭐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그래도 현대병원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현대병원.
0: 본인이 치료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무료 치료를 해줘서.
1: 뭐 효과를 본 분들이 있는가 얘기입니까?
0: 예.
1: 무료 치료해서 효과를 받는가 하는 분입니까?
0: 예.
1: 이 방송 아마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치료받고 난 분들이 매일매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효과를 잘 본다는 얘기 늘 하고 있는데 예, 믿기 어렵다면 한번 예,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 예, 예, 시내에 계십니까?
0: 예, 연결에 있습니다.
1: 연결에 있으면 한번 예, 뭐 지금 날씨도 좋고 하는데 3선, 11선, 22, 38, 47, 예, 29선 예, 공공버스 타고 변방호텔 여기서 내리면 북쪽을 거니다 보면 현대병원 간판이 환하게 보입니다. 예, 한번
0: 저기 부강주사료병원 이관리 선생이 저기
1: 예.
0: 창설을 했다는데 그거 이학공사 무슨 저
1: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예, 상세한 전화 265-2120에다가 먼저 연락을 해서 문의하면 좋겠습니다. 265-2120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해 세계급 과학기술혁신재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가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사천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열고 온남 발전의 새 국면을 펼쳤습니다.
1: 중국과 미국이 한국에서 경제무역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0: 1.4분기 전국에 새로 설립된 경영조치가 509만 8천 개에 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평 총석에는 오늘날 세계는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혁을 겪고 있다면서 기술 혁신이 그중 하나의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석에는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추진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논술을 했고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중대한 전략을 진의 계획하고 진의 배치하며 진의 추진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으로 3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원천적 혁신의 주요 발원지를 신속히 형성했으며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지원하고 이끄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에 해 북경 경진기, 상해, 장강 삼각조,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 3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가 집중적으로 힘을 쏟아 과학기술 혁신 원천적 능력, 첨단 산업 선도 능력, 최고 인재 집결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당 18차 대회 이후로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항은 과학기술 혁신을 국가 발전의 핵심적 위치에 두고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심도 있게 시행했으며 북경 경진기, 상해 장강 삼각조,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 국제과학기술 혁신

0: 센터 건설을 이끌고 추진함으로써 이를 중국 과학기술 혁신 지도의 전략적 중점과 핵심 엔진으로 삼았습니다. 북경 천진 하북에서 석군평 총서기는 우리나라 자주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자 원시 혁신의 주요 발원지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강 삼각주에서 총서기는 국가 전략에 대한 봉사를 견인력으로 삼아 과학기술 혁신의 원천 기능과 고급 산업의 선도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에서 총서기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에 주목하고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융합을 강화하며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현대화된 산업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의 3대 국제 과학기술 혁신센터 건설은 단일 질점 돌파에서 지역 협력 일체화 발전으로 교육 배치에서 확장과 승격으로의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을 다그치고 원천적 혁신의 원천 능력을 통해 세계 선도적인 과학기술 경쟁 우세를 빠르게 형성해야 합니다. 3대 주요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는 기초연구 배치를 통합적으로 최적화하고 혁신 자원의 분산과 정책 협력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혁신의 심층융합을 추진하고 지역 차원의 혁신 고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북경은 북경 천진 하북에서 원천 혁신을 선도하는 중책을 맡고 있고 차세대 정보기술 등 세계의 조단위의 산업 클러스터와 스마트 제조, 항공 우주 등 세계의 조단위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천진은 중간 중추에 장점을 발휘하고 하북은 산업 수용에 장점을 발휘하며 북경 천진 하북 세 지역은 더 높은 수준으로 지역 협력 발전의 대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강 삼각주 지역은 혁신 전환 중추로서 원천 혁신에서 산업 응용으로의 연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의 제조업은 기반이 강하고 산업화 체인이 완전하며 상해 국제 금융센터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직접 회로 생물의학, 인공지능 등 분야에서 여러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했습니다.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은 중대과학기술 기반시설이 밀접하고 기업 주체가 활약적이며 인재활력이 분출하고 산업부대 요인이 완비화 등 5세 의회에서 10개 조 단위 산업 클러스터를 이뤘고 심수, 향항, 광주 클러스터는 2025년에 최초로 세계 100강 혁신 클러스터 1위에 올랐습니다. 3대 센터는 첨단 연구와 미래 산업 호주로 과학기술 혁신의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경 역장 마라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해 극한 시험 경주로를 개척해서부터 상해가 전 세계 최초의 침입형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의료기기 출시를 다그치기까지 그리고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의 중국 스플릿 중성자원 강조 중이원 가속기 등 대형 과학장치 클러스터가 혁신연구 플랫폼을 제공하기까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는 당면 미래 산업과 응용 환경을 다그쳐 포치하며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새 출발점에서 3대 국제과학기술혁신센터는 점차 작은 과학기술의 고봉으로부터 자체 영향력으로 주변을 견인하는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강한 혁신의 고원으로 되어 고품질 발전을 인솔하는 데 강력한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최근 사천성과 운남성이 각각 15차 5개는 계획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15차 5개는 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현지의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 등을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는 계획 시기는 사천성이 새로운 발전 동력을 형성하고 새로운 경쟁 우세를 형성하는 중요한 창구 시기입니다. 사천성은 경제발전, 혁신주도, 민생복지, 친환경 저탄소, 안전보장 등 다섯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23개의 주요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16개의 주요 과제와 조치를 배치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사천성은 신품질 생산력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조직적인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을 촉진하며 15+N 중점산업에 강력한 사슬을 구축하고 전자정보, 에너지화학, 식품과 경공업, 방직공업 등 6개의 조단위 산업 건설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 생물의학 등 5개의 국가선진제조업 클러스터의 역량을 강화하여 신시대 서부 대개발을 추진하는 중요한 엔진을 강화하고 전략산업기지, 물자 비축기지 및 인프라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전략의 배후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상호 역량 강화 및 상호 발전을 통해 중경지역의 두 도시 경제권 발전 능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15차 5개년 계획기간 운남성은 풍부한 친환경 에너지와 물종 자원을 기반으로 친환경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 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중국 라오스 철도를 주축으로 주변의 공동 수상 및 항공 합동 운송 네트워크 구축을 일괄 추진하고 립체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짜서 산업대를 강화하게 됩니다. 통상구의 기능 향상과 통상구 경제 발전, 통상구 도시 건설을 일체적으로 추진하고 철도 연선의 첨단 장비 제조, 희소 귀금속 가공 등 우세 산업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조성하여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향후 5년 동안 운남성은 자원형 산업을 강하고 우수하게 발전시켜 친환경 플러스 첨단 제조업의 새로운 강점을 확대할 것입니다. 고원 특색 농업, 문화관광 산업 등 우세 산업을 단단히 틀어주고 문화관광 강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깊이 있게 시행하고 우리나라 서남부의 생태 안전 장벽을 단단히 구축합니다. 민생 보장, 사회 관리, 공공 안전 등 분야에서 많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하여 변강의 공고함과 안녕, 인민의 안락한 생활,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좋은 국면을 유지할 것입니다.
0: 현지 시간으로 5월 13일 중미 정립봉 부총리와 미국 측 책임자인 베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서 경제무역협상을 개최했습니다. 의량 측은 의량국 원수의 종량 합의를 지침으로 삼아 상호 존중, 평화 공존, 협력 상생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서로 관심하는 경제무역 문제 해결과 실무적인 협력을 한층도 확장할 때 관련해서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1: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5월 13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사분기 전국에 새로 설립된 경영주체는 509만 8천 개에 달했습니다.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신규 설립 경영주체는 각각 22만 9천 개, 39만 6천 개, 447만 3천 개로 집계되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4대 신흥경제기업은 2684만 8천 개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제조업 관련 기업의 반복적인 승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사분기 동안 첨단기술 제조업이 성장을 가속화했고 집적회로 제조와 지능형 무인기 제조 분야의 신규 설립 경영 주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 15.7% 증가했습니다. 봉사업은 역량 확대와 품질 개선을 이루고 검사, 감정 봉사와 과학기술 성과 전환 봉사 분야의 신규 설립 경영 주체는 모두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산업 성격과 신품질 생산력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0: 올해 들어 중국의 지속적인 개방 확대와 함께 외국 자본 기업들의 봉사업 분야 투자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제조업 성격의 가속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봉사업 분야에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여러 외국계 소매 기업들이 중국에 새 매장을 열었습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하며 자산 관리와 투자 은행 업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중소형 외국 자본 기업들이 진흥형 운전, 친환경 저탄소 등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전국에 새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 기업은 1만 3천 개를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 연구개발 설계를 대표하는 첨단 기술 봉사업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7.8%라는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점점 더 많은 외국 자본 기업들이 연구개발 단계를 중국에 배치하며 중국에서 혁신하고 전 세계를 위해 사용하는 구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북경에는 332개의 외국계 연구개발센터가 있으며 올해 55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상해는 647개의 외국계 연구개발센터가 있고 올해에 15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외국 자본의 중국 내 연구개발센터는 의량적 질적 동시성장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무부는 봉사업이 전국 실제 외자 사용액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다음 단계는 봉사업을 중심으로 시장 접근과 개방 영역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새로운 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조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올해 들어 우리나라 수력 발전 청정 에너지 기지 건설이 전면적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1년에 중대한 수력발전 공정이 가동되어 효과를 거두면서 에너지 안전 보장과 친환경 저탄소 발전 추진에 견고한 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총 설비 용량이 86만 킬로와트에 달하는 대도화 금천 수력발전소는 단일 용량이 21만 5천 킬로와트인 혼류형 수차 발전기 4대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 가동된 것은 첫 번째 기기입니다. 현재까지 대도화 류역에서 집중적으로 가동된 수력발전 설비 용량이 2천만 킬로와트를 넘어 우리나라 주요 청정에너지 생산 기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도화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금사강, 아롱강, 란창강 3대 류역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건설 역시 전면적으로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란창강 류역 14개 대형 수력발전소의 총 설비 용량은 약 2,430만 킬로와트에 달하며 성숙한 단계별 개발 구도를 갖추었습니다. 금사강 상류에서는 웅룡, 엿바탄 등 세계급 수력발전소 건설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기지 총 계획 규모는 5,700만 킬로와트에 이릅니다. 아롱강 류역은 수력,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수소 데이터 센터 등 일체화 발전을 목표로 2035년까지 전요소 청정에너지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2026년 1.4분기 기준 전국 수력발전 누적 설비 용량은 4억 5천만 킬로와트에 달했습니다.
0: 고가철도그룹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철도 고정 자산 투자는 2,00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 고가철도그룹은 고가중대전략 및 지역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고가의 두 가지 중대 지원 정책을 충분히 활용하며 봄철공사 성수기를 잡아 새로운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다수의 중점 프로젝트 건설이 공정적인 진전을 이루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수안안강 고속철도, 항주소홍 대주고속철도, 온룡옥환 구간이 잇따라 검수를 시작했고 중경권명고속철도, 사천운남 구간은 설로 부설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중경만주고속철도 터널은 전 구간이 관통됐으며 성도중경중선고속철도 내 신설 중경과학성역, 천진유방고속철도, 진고해하 터널 등 다수의 중점 통제 프로젝트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요효 투자의 파급과 견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여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1: 5월 13일 자연자원부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2025년 전국 비석유가스 지질 탐사 투입 자금이 252억 5천만 원에 달해 동기 대비 10% 늘었고 대중형 광산지 200곳을 새로 발견했습니다. 자연자원부는 2025년 우리나라 비석유가스 탐사가 연 5년째 성장을 실현했다고 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로 발견한 금, 철, 석탄, 리튬 등 광물의 대중형 광산지가 200곳에 달해 광산자원 재산이 한층 더 많아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망간, 니켈,

0: 주석 등 전략적 신흥 광물에 대한 탐사 투입도 대폭적으로 늘어 우리나라가 관건 광산자원 자주적 보장 능력을 다그쳐 제고시키려는 전략 방향을 반영했습니다. 자금 투입 구조에서 볼 때 2025년 우리나라 지질 탐사 분야는 다양화 발전 구도를 이루었고 재정 자금과 사회 투자가 협동적으로 힘을 쓰며 공익성 지질 조사와 상업성 탐사가 일괄 추진되어 정부가 인도하고 시장이 주도하며 각 측이 참여하는 광산 탐사의 새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1: 수리부가 밝힌 데야면은 당면 전국 봄철 관계가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농업 생산 용수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수리부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당면 전국 관계 수온이 상대적으로 충족하고 9,677채 중점 저수지 저수량이 4,739 립방미터에 달해 왕년 동기 대비 10% 더 많았습니다. 북방 각성의 저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동북 쪽이 관계 절정기를 맞았습니다. 흑룡 강성의 규모가 가장 큰 관계구인 청룡산 관계구에서는 전국 단일 펌프장 요량이 가장 큰 양수상이 만 헥타르의 옥토에 끊임없이 물을 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관계구 진흥 관계 시스템은 수로 수유와 요량, 토양 수분 상태, 기상 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로 시작점에서 논밭에 이르는 전사슬 정밀화 관계를 실현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9곳의 건설 중에 있는 대형 관계구 건설과 104곳의 대중형 관계구 현대화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표준 논밭 수로 체계와 관계구 골간 공정 간의 조목을 강화함으로써 이미 완공한 프로젝트들이 봄철 관계에서 효과성을 발휘하도록 확보했습니다.
0: 안전한 사회 환경과 갈수록 편리해지는 출입국 정책 그리고 각 지역의 지속적인 문화관광 공급의 최적화와 국제화 수준 제고에 힘입어 점점 더 많은 해외 관광객이 중국을 찾아 이곳의 독특한 자연 풍경, 인문 정취와 시대적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섬서성 서안 당락궁에서는 몰입형 당나라 가무실경 공연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입국 관광객들의 인기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서성 주장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온 대형 입국 관광팀이 잇따라 방문하여 옛 마을에서 무형 문화유산 민속을 체험하고 강남의 일상적인 정취와 천년 문화 맥락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천성 여러 관광지는 다국어 봉사와 국제 결제 편의를 최적화했습니다. 올해 1.4분기 입국 관광객 수는 작년 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화관광 체험의 질적 향상과 함께 국제화된 소비 봉사 체계도 함께 완비화되고 있습니다. 북경은 주요 외국인 관련 상권에 20여 개 언어를 아우르는 다국어 봉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과 스마트 번역 장비를 갖추어 외국인 관광객에게 소비 상담, 민원 접수, 분쟁 조정 등 원스톱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의원은 풍부한 중국 제품과 과학기술 신제품을 바탕으로 많은 해외 관광객이 단순한 중국 여행에서 중국 쇼핑으로 전환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여행하고 중국에서 쇼핑하는 것은 결국 안전한 중국이라는 금빛 명함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호한 사회 안전 환경은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중국에서 안심하고 여행하며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5월 13일 세로종에서의 본투자 종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보다 굳건한 미중 관계는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하다고 한 미국 쿤 재단의 로버트 로렌스 쿤 주석의 견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세계가 많은 불안정한 요소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미중관계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쿤 재단의 로버트 로렌스 쿤 주석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0: 미국과 중국 모두 자국의 핵심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쿠는 국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은 상무관계의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는 이번 원수회담이 양측의 협력에 더 큰 여지를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협의 기재를 통해 계속해서 공감대를 증진하고 차이를 관리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미중 양측은 소통 채널을 한층 더 넓히고 인공지능 안전감독관리, 펜타닐 타격 등 관련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틀을 구축해야 합니다. 쿠는 현재 미중 간에 많은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도전에 직면하여 미국과 중국은 반드시 손을 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양국이 정확한 관계 방식을 모색하고 쌍무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전 세계의 안정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층 소통을 통해 미중 관계의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긍정적인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쿠는 기업이 계획 수립과 경영 활동을 펼치려면 안정적인 시장 환경이 필수적이지만 불확실성은 기업 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시장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기업 활동과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더욱 굳건한 미중 관계는 전 세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쿠는 미중 간에는 정상적인 소통을 유지하고 필요한 협력을 진행하는 등 경쟁 관리 기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쿠는 미중 관계의 안정성은 이제 글로벌 비용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불안정성은 고위험을 촉진하고 투자를 억제하며 기술 표준을 분리하고 기후와 공공보건 분야의 협력을 약화시켜 개발 자금 조달과 부채 문제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쿠는 더욱 굳건한 미중 관계가 미중 양국과 양국 인민 모두에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차원에서 미중 기업 간의 협력은 경제 발전과 성장의 경계를 넓혀 공동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탈동조화는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쿠는 미국 기업이 여전히 중국의 시장, 제조체계, 소비군체와 과학연구 인재를 떠날 수 없다고 표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입되는 자본투자, 관리 경험, 해외 고객 등 역시 중국 기업의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중 관계를 개선하는 최선의 방식은 모든 차원의 인문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쿠는 젊은 세대 사이의 상호 리해가 미중 미래 협력의 기반이라며 사회, 문화, 의료, 보건, 언론 매체 등 분야에서 인문 교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원수의 성공적인 회담은 일반 민중들에게도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간의 비자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고 국제 항공편이 증편되며 국경 관광이 일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대학 간의 협력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과학연구 인력의 학술 교류가 회복되며 기업이 고객을 다시 확보하여 경제무역계의 신뢰도가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다 굳건한 미중 관계는 전 세계에 아주 중요하다고 한 미국 쿤 재단의 로버트 로렌스 쿤 주석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0: 진흙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전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전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학습 시간 코너에요.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가 중미 정상회동을 기대하는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 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4: 배움의전당에서진보하는학습시간
5: 포스트코로나시대의아름다운세계를함께가꾸어가자2022년1월 17일 이 글은 습근평이 2022년 세계 경제 포럼 화상회의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대변환의 국면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변환의 국면은 어느 한 시기나 사건, 어느 한 나라나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심각하고도 폭넓은 시대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변화와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서로 겹쳐지면서 세계는 새로운 불안정한 변혁기에 들어섰습니다. 감염병 사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것은 세계 각국의 인민이 공동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대한 문제이자 우리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는 시급한 중대 과제이기도 합니다. 천하의 정세는 성하지 않으면 쇠하고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세계는 항상 모순의 운동 속에서 발전하며 모순이 없으면 세계도 없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인류는 바로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성장하고

0: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전진 론디에 따라 전진하고 시대 발전의 흐름에 따라 발전해야 합니다. 모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류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장주기를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서 사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미세한 부분에서도 사물의 변화를 통찰하여야 하며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변곡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면서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는 강대한 힘을 결집시켜야 합니다. 첫째, 손을 잡고 힘을 합쳐 감염병 사태를 이겨내야 합니다. 인류의 전도와 운명에 관계되는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완강한 저격전을 펼쳐왔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위기라는 살아온 파도 속에서 각국이 190여 척의 작은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같이 하는 큰 배에 함께 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배는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지만 거함은 살아온 파도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공동의 노력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방역 사업에서 중요한 진전을 가져왔으나 감염병 사태가 반복되고 지속되면서 바이러스 변이가 증가하고 전파 속도가 빨라져 인민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고 세계의 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신심을 확고히 다지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은 감염병을 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올바른 길입니다. 서로 견제하거나 무단히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하는 것은 모두 방역의 적정 시기를 놓치고 큰 국면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방역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약물 연구 개발 관련 협력을 적극 전개하면서 다중적인 방역 방어선을 함께 구축하고 인류 위생 건강 공동체를 서둘러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백신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하고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확보하며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고 국제적인 면역 격차를 좁혀 생명과 건강을 잘 수호하고 인민의 생활을 확실하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각으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영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가 중미 정상회동을 기대하는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금평 조석의 초청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산 회동 이후 두 나라 원수가 재차 마주앉아 진행하는 회담이고 9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입니다. 두 원수는 중미 관계 그리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을 두고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 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다가올 중국 방문을 많이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무 관계 중 하나인 중미 관계의 좋고 나쁨은 세계의 안정 여부와 직결됩니다. 국제사회는 중미 원수의 회동이 중미 관계라는 큰 배가 안정적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이끌고 두 나라가 동반자이자 친구가 되어 세계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수 외교는 시종 중미 관계의 라침판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가 재차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중미 두 나라 원수는 7차례의 중요한 소통을 진행하여 중미 관계에

전반적인 안정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100년 변곡이 가속화되고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직면하여 중미정상의 회동 자체가 세계의 안정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미국 크리스토퍼 뉴포트 대학의 학자는 이번 회동의 목표가 중미의 구조적 경쟁이 지속되는 배경 속에서 쌍무관계의 방향을 잡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적해야 할 것은 중미 관계라는 큰 배에 안정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자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중국이 반드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을 수호할 것이고 절대 대만이 분열되게 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측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양대 경제체로서 중미의 경제 총량은 세계의 3분의 1을 넘고 상품 무역액은 세계의 약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국제사회는 경제무역협력이 중미관계의 주춧돌이자 추진력으로 되어 세계 경제의 안심제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원수 외교의 인수하라에 중미 쌍방은 경제무역 분야에서 여러 차례 고위급 협상을 진행하여 많은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국 미국 상공회의소가 올해 1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미국 기업의 근 60%가 중국 내 투자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는 많은 미국 기업 고위 책임자들도 동행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문제 목록은 줄이고 협력 목록은 늘려나감으로써 글로벌 경제의 큰 판을 안정시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국의 크기는 책임과 담당에 있습니다. 현재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고 인공지능 안전 리스크가 높아지며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에너지 공급이 긴박해지는 등 일련의 글로벌 난제에 직면해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이 대국의 책임을 짊어지고 두 나라 나아가 세계에 이뤄온 큰일, 실질적인 일, 좋은 일을 더 많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최기고를 통해 중국과 미국이 손잡고 인공지능 안전 도전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중미 원수회담이 심도 있는 소통을 진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인류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을 함께 풀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게 2026년은 모두 평범하지 않은 한 해입니다. 중국은 제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시작의 해이고 미국은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며 두 나라는 각각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와 20개국 그룹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중요한 해에 열리는 중미 원수의 회담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는 총결산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공동으로 발전하고 각자의 번영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사람들은 북경을 출발점으로 하고 중미 원수회담이 중미 관계라는 큰 배가 풍파를 헤치고 안정적으로 전진하도록 계속 이끌어 혼란한 세계에 소중한 안정성과 확실성을 주입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시간이었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압력, 학우관계, 가정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역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브랜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4월의 마지막 날 서울 강남구에 새로 문을 연 중국차 음료 브랜드 페왕다히의 플래그십 스토어 앞에는 줄 서는 사람들이 길모퉁이를 몇 번이나 돌 정도로 길게 늘어섰습니다. 영업 시작 얼마 되지 않아 모바일 주문 시스템이 주문 폭주 상태가 되었고 일부 주문의 음료 수령대기 시간은 3시간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유리문 안쪽으로 동양풍의 매장 디자인과 중국어 요소가 새겨진 컵은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사진 명소가 되었습니다. 밀크티를 마시던 한 한국 여학생은 기자에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추천을 보고 먼 곳에서 일부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중국의 호남 요리 브랜드 농경기는 서울 명동 상업가의 문을 연 지 한 달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인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 피크 시간대에는 대기 줄이 지하 광장까지 이어질 정도입니다. 많은 한국 고객이 대기하면서 메뉴판에 호남 특색 요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농경기의 제품 격리 류강은 레스토랑 오픈 초기 소비자가 주로 중국 유학생과 제한 화교였으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확산과 입소문이 퍼지면서 현재 한국 현지 고객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류강은 한국 소비자들이 단순히 중국 요리뿐만 아니라 진정한 중국 식문화를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요식업 외에도 중국 영화와 드라마가 더 일상적인 방식으로 한국 젊은이들의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직원 정하숙은 중국 드라마를 보기 좋아합니다. 그녀는 긴장감이 높고 감정 자극이 밀도 있게 전개되는 작품들에 비해 중국 드라마는 더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며 등장인물 사이에 가볍고 재미있는 소통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하숙에 따르면 중국 드라마가 해외 관객을 끄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어, 의상, 음식, 생활 방식 등을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중국에 여러 번 가봤다면서 중국 드라마를 접한 후에는 다시 가보고 싶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인터뷰 대상자가 모두 현재 중국 브랜드가 다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대학교 류자양 교수는 밀크티, 트렌디 플레이, 드라마, 스마트 기기 등 중국 브랜드가 정서적 가치를 제공하는데 점점 능숙해지고 있고 기능적 수요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동행감, 여유로움, 그리고 소셜 경험을 창출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이제 서울에서 점점 더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대형 쇼핑몰에서는 중국 브랜드 로고 청소기가 눈에 띄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무인기와 스마트 기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언급하는 것은 중국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상해와 심수를 찾아 중국 소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최근 이 현상을 중국 브랜드의 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국제산업정보학과 리기범 교수는 이는 중국 기업이 초기에 생산형 해외 진출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소비 경험을 핵심으로 하는 라이프스타일 해외 진출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무인기와 로봇 청소기를 구매하는 것은 이미 많은 한국 젊은이들의 소비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리기범 교수는 무인기가 전문 도구에서 대중적 취미 소비재로 전환하고 있고 한국에는 무인기 동호회가 대거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한중경제사회연구소 강호구 소장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중국 브랜드는 장기간 축적된 인재, 기술 등 우세를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을 선도하는 단계로 점차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호구 소장은 중국 브랜드가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해외 시장의 인식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자연계에서 모든 동물들은 특유의 생존 예술을 갖고 있습니다. 곤충을 먹이로 하는 작은 동물인 천산갑은 맹수의 위협을 자주 받습니다.
1: 온몸의 단단한 비늘은 나를 보호해주는 갑옷입니다.
2: 위기가 곳곳이 도사리고 있는 초원에서 코뿔 쏘는 그 어떤 동물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3: 나는 날카로운 뿔로 용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0: 자유롭게 노니는 상어는 해양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4: 강대한 등 지느러미는 나의 풍채를 더해줍니다.
2: 동물 생존은 일종의 예술입니다. 이들을 해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행입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귀한 정보를 나누는 시간,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대의 지혜가 담긴 서장의 감로장약에 대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서장의 장리학은 수천 년의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는 철학을 바탕으로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돌보는 특별한 치료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깊이 있는 비밀과 효능을 도 선생님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6시 30분 전으로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길씨 덕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덕길 장약방에서 5월달에 진행하는 우대 활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5월달에는 10일이면은 바로 이 다음 주 일요일이 되면은 어머니절이죠. 이렇게 어머니절을 기념해서 또 아주 큰 우대 활동 진행합니다. 예, 이번 달 우대 활동이 주요한 약품은 수간전황입니다. 예, 우리 수간전암 3개월 분위가 바로 90날 분위가 원래는 가격이 7,180원인데 이번 활동에서 2,980원이면은 석 달을 드실 수 있는 약을 드립니다. 예, 때문에 원래 한 달 분 약이 가격에 속합니다. 그리고 다른 약품들도 또 우대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라 할 때에는 덕길 장약방이 이제는 감로 장약 전매점에서 민족의학유한회사로 승급했습니다. 때문에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소수민족약을 다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환자분들에게는 예, 아주 좋은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환자분들이 병원 치료도 할 만큼 다 했고 또 외국에서 보낸 자식들이 보낸 약까지 다 썼는데 되지 치료가 잘 안 돼서 또 덕길 장약방에 찾아오셔서 장약을 또 배합한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난병하고 만성질환 치료에서는 바로 우리 고질, 그 보통 환자분들은 고질질병이라 하죠. 예, 이런 질병 치료에서는 예, 우리 장약을 배합해 쓴다 할 때에는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스허의 수간전황이라 할 때에는 국제발명 금상도 있고 국가특허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시장 진출 약품이고 중국민족의학학회 추천 약품입니다. 예, 그리고 중국 약사전에 기재된 이런 약품에 속하고 또 여러 가지 간질환을 예, 다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품이기 때문에 우리 장약이라 할 때에는 간병 치료에서는 독특한 이런 우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예, 뇌경색으로 이렇게 아파가지고서 병원에서 예, 이번 치료를 받았댔습니다. 그런데 예, 그냥 예,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예, 이렇게 올라내리락 하면서 예, 머리도 아프고 휑하고 어지럽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예, 심장이 아파서 관심병이라는 이 진단을 받았는데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거리고 예, 이렇게 답답하면서 예, 맥도 너무 힘들게 보냈댔습니다. 그래다가서 서장약 좋다는 선생님 방송 들었댔습니다. 그래서 그거 듣고서 그 약을 써보자고 해서 좋다 하더라니까 당대표님 찾아가서 병 보이고 그 치수의 전주완하고 아우의 천시향완하고 깡시향완 이 세 가지 약을 가지다 먹은 지 한 두 달 됩니다. 그런 게 요즘에는 예, 혈압이 온정됐습니다. 그래서 예, 머리 휘하고 예, 어지럽고 아프던 게 없어지고 예, 그 심장이 답답하고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거리던 것도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아무래도 예, 이게 약과 병이 잘 맞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하고 보니까 이렇게 몸이 요즘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게 정신도 나고 맥이 나고 좀 이렇게 기분 난단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2: 예, 몸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아무래도 쓰던 약을 계속 쓰다고 그랬는데.
1: 예. 이 장약으로는 이 심내혈관 질환은 치료한 분들이 신뢰가 아주 많습니다. 예, 네. 그래서 치수의 전주환은 지금 재구매률이가 90% 이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치수의 전주환에다 이 장향환, 천향환이 그리고 네. 좀 중풍 후유증으로 오래 고생하는 분들은 또 쌍후환도 같이 씁니다. 이러면은 기본상 다른 약에서 보지 못한 이런 좋은 효과로 봅니다.
2: 예.
1: 그래서 예, 수시로 또 찾아가셔서 자문하면서 이래 예. 예, 다시 또 배웠다고 이름에 쓰십시오. 예,
2: 예, 예.
1: 예 그렇게 예, 하십시오.
2: 예.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요즘 날씨도 이래 좋아졌는데 몸이 작아봐서 용이 초보한다.
1: 예.
3: 예. 그러니까 예, 아이 땅에 바람도 들고 땅단지에 쥐도 올라오고 아, 그 다음에 또 요새 조금 지금 하품이 그리 나는지
1: 네.
3: 아, 손발도 차고 하여튼간에 이것도 언사증이 그래 붙여보니까 혈관이 떠라든지 또 이 살도 좀 아파됐습니다.
1: 맞습니다. 기혈순환장애입니다. 정사이가.
3: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서 이 방송 나도 열심히 좀 듣습니다. 예, 이래 모두 당약을 잡수고 모두 효과 봤다니까 그 도끼 당약방 찾아가서 내 증상 다 말했더니까 그 장 대표 두 가지 약 추천합니다. 예, 치수의 전주환하고 과신코피에리오 추천합니다. 그거 답답하라고 얘기하고 얼떨 전에 쌌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먹는 게 아이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몸이 좀 용 따스한 감도 느끼고 예. 하여튼간에 어떤 때는 이 짜게 바람 불던 게 그것도 아예 불고 하여튼간에 감각이 용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소식이 아이 내가 같은 이런 증상 있는 분들한테 전하고 싶어서요. 전화했습니다.
1: 예. 그 화신코프에는 지금 새로운 약입니다. 예. 새로운 약이고 예. 먼저 온 거는 환자분들이 다 가져가고 없고 새로 지금 한 일주일 만에 도착하는데 내일이면 또 새로 또 도착합니다.
3: 아, 그렇습니까?
1: 예, 그래서 이 구약은 아, 이 동맥경화 있거나 이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당 신면증 이 여러 가지 이런 증상 다 치료합니다.
3: 아,
1: 예,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처럼 혈액순환 장애 있고 이 몸에 한기가 있고 이런 증상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이 이런 증상이 아주 좋습니다. 나도 지금 약을 한번 피뜩 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 환자분들이 호폐가 대단히 높습니다.
3: 이게 우리 거부에 대한가 용 흡수다.
1: 그렇죠. 흡수가 또 빠른다. 그래서 지금 환자분들이 보면은 이 혈압 조절하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근데 지금 임차 이게 조절이 된다.
3: 아.
1: 예.
3: 실이 효과 용 좋습니다.
1: 예, 그리고 이 그 커피에는 이 그런 멍요입니다. 예, 멍요인데 그래서 우리 지금 덕길 장약방위가 인천의 감로장약 전매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수민족 약품 유한 회사로 지금 승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약이 인천은 장약, 먹요, 그 다음에 서약까지 다 들여옵니다. 예, 그래서 그저 아프면 덕길 장약방은 직접 찾아가시면 됩니다.
3: 예, 예. 가겠습니다.
1: 예, 예.
3: 증상도 예, 말하고.
1: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약은 어떻게 효과 좋는지 환자분들이 지금 이미 먼저 쓰신 분들이 지금 자꾸 찾아서 예. 그래서 지금 이 내일이면 또 셀로 또 도착합니다.
3: 아, 예. 아 그럼 이거 다 먹고 또 찾아가 써야 되겠네.
1: 예예. 그래 예. 그래 찾아가십시오. 예.
3: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예 저는 예 원래 간이 나쁩니다.
1: 예.
4: 빈간이 있습니다.
1: 네.
4: 예. 예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입이 쓰고 예. 항상 배가 계속 무직하고 선생님이 밥을 아이 먹어도 예. 배고픈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아이 되고 무슨 단남도 또 나쁘다니까 예. 기름진 것도 고모아스라고 시간도 못 먹고 예. 그 때로는 눈에 피도 피었으면서 예. 그럴 때마다 예. 물에 막 키우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 선생님 이 방송을 통해서 주관 전화에 던지 망대로 예. 두 가지를 어떤 한 70을 먹었습니다. 근데 영 좋은 좋은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입이 뜨겁던 것도 어떤 아이 뜨겁고 예. 그 검사한

0: 이게 간에 수치디 그것도 한 4주이나 됐디다. 간이 좋아졌다고 이랬디다. 그리고 이, 그, 이 눈에 피 서거나 그 다음에 그 항상 그 배고픈 줄 모르던 게 매일 한시도 먹고 있는데 지금 막밥이 다니는데. 예,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얘 아침에 일어나면 그 불안감이 나고, 그 다음에 맥이 나고, 얘 힘든 줄 모르고, 얘 굵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얘, 이 약을 더 쓰겠는데, 얘 선생님께 한 가지 문의하자고 그랬는데.
1: 네.
0: 지금 이 수관전화에, 저기, 활동이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어떻게 하는지
1: 활동 용 좋습니다. 원래는 이게 한계료증 우리 90날 석 달이죠. 예? 석 달이 원래 값은 7,180원입니다. 근데 이번 활동이가 이 한계료증 석 달이 2,980원에 드립니다. 원래 한 달분 값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활동이가 이 간을 좀 보양하겠다, 간을 한번 치료해 주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제일 먼저 늙는 게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수명도 길어지고 다른 만성 질병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지금 이번 이 활동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한계료증 그저 2,980원이 이번 활동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0: 예. 예. 그래, 활동에 참가해서 먼저 예약을 해야 됩니까?
1: 예, 예약하십시오. 508-9929번에 연계해서, 예.
0: 예, 직접 예. 찾아가겠습니다.
1: 예, 직접 찾아가셔도 되고, 예. 예. 지금 모두 그저 우리 덕길 장약방은 그냥 문을 열고 있으니까, 네. 아침부터 와서 정황도 얘기하고 상담도 하고, 와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자주 찾아갈수록 또 환영합니다. 예.
0: 예.
1: 그래, 찾아가십시오. 예.
0: 예,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이제 부모입니까? 다리 이렇게 그냥 저리고 거서 뻣뻣하고 얘 뼈영세 아팠습니다. 예.
1: 예.
3: 그래 거기다 또 머리가란 게 어지럽지 심장이란 게 어찌든 좋지 않고 걔가 들어의 정주하니 그게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3: 말 우리 친구 정주하는 게 나는 머리 어렵지 나는 게 낫지 심장도 좋지 소화도 잘 되지 맥이 나지 잠도 잘 잔다 때
1: 맞습니다.
3: 이제 선생님이 또 강의하시게 정주할 제일 좋다세.
1: 맞습니다. 그건 거죠. 이 감로 장약을 대표하는 약입니다.
3: 예, 그래서 하나, 우리 하나 씩먹까 예, 얼마 동안 뭐 그래 거기다가 예 얼차하는 수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 진피제부전은 그것
1: 맞습니다.
3: 예. 이게 이때가 이 다리 절해서 걸지 내 발 뛰지 못했습니다.
1: 예.
3: 이제 그래서 한 예 그래서 열을 보름 내지 스무 날 뭐가 이게 저리고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뼈리 아프고 그게 나았습니다. 그래서 먹으니까 예, 나서는 게 알기 때문에 그래 조금씩 걸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이 정수하는 뭐니까 머리 어른지 나는 거는 인상이로울 수 있다.
1: 맞습니다. 예.
3: 이 이야기, 그니까.
1: 제가 얘기하죠. 일곱 가지 순환. 인체 길이 막히면은 어지럽고 아프고 병이 나고 또 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일곱 가지 순환은 다 통하게 합니다. 예, 기혈순환이, 기순환, 혈액순환, 그 다음에 림프순환, 신경순환, 대사순환이, 이 생물전기순환, 이러고 다 뇌척수액순환 다 시켜주기 때문에 인차 좀 어지럽거나 어디 막혔던 게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인차 효과 봅니다.
3: 예, 그 어제 무슨 한 일주일 뭘까요? 머리 어지럼증이 완전히 났다는 감이 듭죠. 이게 무슨 진통제 들어가는가
1: 그런가
3: 봐.
1: 예, 이건 좀 특수합니다.
3: 이게 정말 어렵지 않은 게 얼마나 바쁜가요?
1: 그렇죠.
3: 그다음 예, 다리 저리고 그래서 뻣뻣하고 그래서 예, 저린다 하면 그래서 앉아있습니다. 더 하고 다리 쭉 펴고 앉아있어야 됩니다.
1: 예.
3: 그래서 약간 막 이렇게 쭉 펴는 게 그것도 한 시간 조금 기르면 또 가속이 쉽고 그렇겠구만.
1: 그렇죠.
3: 그러니까 가속은 또 저리고 그런 게 그게 낫을까나. 그다음에 이 걸린 게 집안에서도 걸린 게 이렇다 말입니다.
1: 예.
3: 그래 내 요 약하고 장대표 배우고 요거 쓴데 요거 예전에는 한 달 그래서 한 40일 썼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 예. 네, 한 가지 뭐 물어보겠는가 뭐 우리 동미에 어제 와서 예, 좀 콩팥이 많이 허에 가서 세게 알았습니다. 근데 소비 잘 안 하고 근데 특징 뭐인가 하면 두비 있지 않습니까? 콩제품은
1: 네.
3: 그거 못 먹는다. 그거만 먹으면 붓기고 똥똥이 붓겠다 내렸다 붓기 고기도 못 먹고 그다음에 또 무슨 갈륨이 들어간 무슨 바나나 이런 거 못 먹는다. 못 먹는다. 그래서 소변 잘 안 나가지. 약간 다섯 개
1: 그렇죠.
3: 힘 써야 나간다. 그게 눈대기 붓기는데 눈꼬리 짝이 붓긴다. 그래가지고 농촌에서 가야 사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달에 돼지고 뭐든가 띠벌 바꾸면 한 달에 무슨 얼마 무슨 야 300원도 받고 산다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눈대기 내리는 거
1: 그거만 하면 이
3: 어느 거 안 좋습니다.
1: 스파웨이 허즐리뇨완입니다. 스파웨이 허즐리뇨완을 쓰십시오. 그러면은
3: 네, 그것은 뭐 눈대기 여기 그
1: 그렇죠. 이 그거는 이 신장 공동도 회복시켜주고 눈 지금 눈뜨기 붓기고 눈꼬리 지금 이 염증이 생긴 분들이 눈꼬리가 그 그렇습니다.
3: 요 염증이 생기면 눈꼬리 그렇습니까?
1: 예, 그 어디 그간에 콩팥이라매 염증이 아, 있는 분들이
3: 콩팥이 너무 나쁩니다.
1: 예, 그래 그렇습니다. 그 원래는 허즐리뇨완하고 런칭망절을 같이 쓰면 좋습니다.
3: 그러면 두 가지는 못 쓰겠다.
1: 두 가지 약이 다 녹습니다. 그 비싼 게 아닙니다. 창제하고 치수의 전조알이 비싸지 그 다음 약들은 다 아예 비쌉니다.
3: 그렇습니다.
1: 예예. 예. 그래서
3: 그 니뇨완 무슨 이제 스파워의 니뇨완
1: 허즐리뇨완 예.
3: 허즐리뇨완
1: 예예.
3: 허즐리뇨완 니뇨완은 알 수 있는 허즈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1: 약제입니다. 허즈라는 게 인체의 모든 균형을 잡아주는 이런 약제입니다.
3: 그러니까 허즈란 게 약제 이름이
1: 예예예 예, 저 말로 가자입니다. 가자
3: 그런 것도 없습니까?
1: 예?
3: 허즈란 그 약제라는 그 허즈가 어느 방면 돕는가?
1: 여러 가지 작용이 있는데 허즈가 예, 우리 장약에서는 사민 균형을 잡아준다 이렇습니다. 사민 균형이라는 게 풍한습 이것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내열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거 균형 잡아준다. 예.
3: 콩팥질 그 방광염도 있고 뇌관염도 다 한데 있단 말입니다. 그거.
1: 예, 맞습니다. 지금 그 환자분이 증상은 좀 엄중합니다.
3: 잠깐만 눈대기 자꾸 끝이나에 붓기.
1: 예, 그리고 소변이 변화가 그렇게 어제는 소변이가 개고 나가는 이런 상태 대해서 지금 딱 사구체만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신장 전체가 지금 기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좋기는 허즐리뇨완에다 런칭망제를 같이 쓰면 좋습니다.
3: 그 허즐리뇨완이 위는 아예 상합니까?
1: 아예 상합니다. 예.
3: 아예 상합니다. 먹기 쉽죠? 식후에 먹습니까?
1: 식후입니다. 허즐리뇨완은 식후고 예. 런칭망제는 식전이고 이렇습니다.
3: 내게 그 친구 이제 나이는 그리 많지 않은데 우리 집에 주머니 놀러와서 그래 얘기네. 자꾸 내보고 물어봐달라는 게
1: 지금. 두 가지로 예. 같이 쓰면 빠릅니다. 예.
3: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스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저는 10년 넘게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1: 네.
4: 안대 아니면 아프소를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1: 네.
4: 그래서 지금 치수의 전주와 로드커와 안천화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4: 지금 저녁에 잠을 자다가 눈이 8시간 푹 잘 잡니다.
1: 네.
4: 잠을 잘 때, 저녁에 누워 잠을, 꿈도 꾸지 않고, 그래서, 한 번도 깨어나지 않고, 예, 잠을 잘 자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영 좋습니다.
1: 네.
2: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4: 예, 딴 약 많이 써봤는데, 그 당시에는 잠을 자는 것 같다도 인사생활 합니다.
1: 네.
4: 이 약은 우리 언니도 예, 잠을 자지 못하냐, 먼저 썼다는데, 이 재발하지 않아 좋습니다.
1: 네.
4: 예, 이렇게 효과 좋거나 예, 선생님 병을 공부를 하자고 예, 내일 배달받아 더 쓰겠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예, 불면증만 해결해도 예, 우리 심내혈관 질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신경계통 질환 이게 다 치료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예, 실제로 환자분이 한 분은 아프졸은 4년 썼다는 분이 요즘에 그렇게 쓰고 어제는 아프졸은 잠깐만 끊자니까 아니, 반의 뭐 살이도 부들부들한다고 또 열이도 나고 막 불안하고 그분이 영 바빠했습니다. 근데 우선 다 끊었습니다. 예. 네. 그렇게
4: 당연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보면 나할까요?
1: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랬으면서 또 조절을 또 하며 쓰십시오. 예,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약품이 장약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 약품들도 다 들어옵니다.
4: 예. 예.
1: 그러세요.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서장약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위 나빠서, 예, 저, 따시하고, 창월하고,

0: 그렇습니다.
1: 네.
0: 지금은 맥이 나고 정신이 나서 예. 운동도 어디나 다 다니고 어디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1: 네. 장애한 것 쓰면 그렇습니다. 다 이 네. 삶의 질이가 많이 높아집니다. 예. 네.
0: 그 알바를 썼는데 이렇게 효과를 봤습니다. 네. 더 써야 됩니까?
1: 아주 석 달까지 쓰셔.
0: 아, 석 달 쓰셔.
1: 예, 3개월씩. 이게 장약은 예, 그저 네. 병마 치료하는 게 아니라 조절해주고 변경시켜주기 때문에 이 조절하는 과정을 꼭 줘야 됩니다.
0: 예, 예.
1: 예. 그래, 예, 3개월을 그냥. 쓰고 그 다음에 또 장대편대 가셔. 예.
0: 예, 예. 예. 네, 알았습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하십시오.
2: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미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4: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지금 이번에 활동하고 있는 이 수관 전환은 간하고 담낭, 비장, 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 수관 전환을 쓰면은 예, 소화계통 질병이든 심내혈관 질환이든 혹은 우리 관절 질환이든 낫는 게 빠릅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지금 수관 전환 활동도 진행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떤 증상이 있는데 이거 써서 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죠.
2: 네.
1: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에는 간하고 담낭이 기능이 떨어지거나 병이 생겼다 할 때에는 몸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심리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 네.
1: 예, 우리 간이라 할 때에는 우선 모두 알다시피 해독 작용이 중요한 작용이죠.
2: 네.
1: 예,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보면은 음식에도 독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음식에는 인체에 해로운 독성도 있고 식물 이 자체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이라는 건 약간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2: 네.
1: 간이 좋은 사람들은 이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간에서 해독을 잘 못하면 몸에 병이 생기죠.
2: 네.
1: 예, 그래서 우리 간은 이러한 식물이 해독 외에도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해로운 성분들을 분해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기능을 합니다.
2: 네.
1: 예, 그리고 간에서 생산한 담즙은 소장으로 보내서 소장의 영양소를 잘 흡수하게 하면서 소화를 돕게 합니다.
2: 네.
1: 예, 때문에 담낭이 좋게 되고 이 담낭에서 기능 잘하자면은 간에서 분비도 또 잘해야 되죠.
2: 네.
1: 그래서 간에서 지방을 분해해서 체중도 조절하고 근육을 다스려서 몸을 골고루 바르게 합니다.
2: 네.
1: 예, 우리 인체가 바르지 못하고 이 비만이 생겼다 할 때는 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하면 됩니다. 때문에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수관 전환 활동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2: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미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

0: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 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겸손과 감사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나무가 숨쉬는 비밀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은미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방울방울 물방울이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경쾌한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하늘의 꽃밭을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가장 빛나는 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원에 여러 가지 꽃들이 살았어요.

장미는 예쁜 꽃송이를 자랑하고 개나리는 향기가 좋다고 으스댔어요. 하지만 작은 민들레는 자신이 하나도 예쁘지 않다고 늘 위축돼 있었죠. 어느 날 벌새와 벌들이 정원에 찾아왔어요. 화려한 꽃들은 꿀이 너무 깊숙하게 숨겨져 있어 작은 벌들이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들레는 꽃술이 활짝 펴져 있어서 꿀이 쉽게 보이고 벌들이 안전하게 꿀을 모을 수 있었어요. 민들레 덕분에 벌들은 꿀을 가득 채울 수 있었고 덕분에 꽃들의 씨앗이 잘 생겨서 정원에 더 많은 꽃이 피게 됐답니다. 민들레는 자신이 다른 꽃들이 씨앗을 맺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감격했어요. 다른 꽃들도 자기들을 대신해서 벌들을 불러주고 정원을 풍성하게 만든 민들레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함께 어우러져 폈어요. 그때 민들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겸손하게 남을 돕는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네, 정말 따뜻한 이야기죠. 누구나 각자 소중한 모습이 있고 겸손하게 서로 돕는 마음이 진짜 아름다운 거랍니다. 네, 동요 한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꽃꿈을 들려드립니다.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우리 몸은 잠을 잘 때 성장하고 피로를 풉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서 키도 쑥쑥 크고 몸도 튼튼해질 수 있죠.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면 다음날 학교에서 집중력이 높아져서 수업도 잘 듣고 운동도 더욱 신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늦게 자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기 쉬우므로 저녁 9시 이후에는 휴대폰이나 TV를 보지 말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는 건강을 지키고 내일을 활기차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키를 쑥쑥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좋은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버들 강아지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키를 쑥쑥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좋은 생활 습관은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은미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소학교 3학년에 다니는 은미예요. 제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자신이 없어요. 친구들은 다 뭔가 잘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은미 친구 자신이 없고 위축되는 마음 정말 잘 알 것 같은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워한답니다. 별이 언니가 따뜻하게 조언해 줄게요. 친구마다 잘하는 게 다 달라요. 뭐 그림 잘 그리는 친구, 노래 잘하는 친구, 친구를 잘 위로하는 친구. 각자 다 다른 빛을 가지고 있는데요. 은미 친구도 분명 남들이 모르는 좋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착한 마음, 꼼꼼한 모습,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성품도 모두 아주 소중하고 훌륭한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칭찬해주며 자신을 믿어보세요. 은미 친구는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빛나는 아이입니다. 별이 언니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들려드립니다.

마치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물방울이 둥글고 터지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예요. 친구들, 물방울은 왜 항상 둥글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왜 톡 하고 터질까요? 그것은 물 분자들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요. 이 힘으로 물 표면이 최대한 작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둥근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벽에 닿거나 바람이 불면 이 잡아당기는 힘이 깨지면서 톡 하고 터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표면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아침에 이슬 맺힌 풀잎을 보면 작고 둥근 물방울들을 볼 수 있죠. 이제 밖에 나가서 물방울 모양을 직접 관찰해 보세요. 정말 신기할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뵐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연길 씨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구골폐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폐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 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1.4분기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3: 훈춘, 경신 습지를 대표로 하는 생태 모델들은 생태적 우위를 발전의 우위로 전환하면서 생태 우선 녹색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2: 제3회 동북도서교육방담회가 14일 장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 들어 우리주 농림목축업 경제 운행질과 효익이 증가되고 녹색순환 발전 리념이 뿌리를 내리면서 특색현대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상대되고 특색산업이 왕성한 발전세를 보여 대중의 쌀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의 질을 높이며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독특한 생태 자원에 의탁해 특색농업 등 산업의 질 제고 효익 증대를 추진해 성장 핵심 엔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달걀 생산 가공기지 9개 표준 지능형 닭장이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인삼 달걀 제품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총경리 급장림입니다. 현재 사양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토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병아리 사양장을 증가하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는 지능화 사양과 특색 달걀 가공을 실현해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올렸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1억 2천만 원 올릴 수 있습니다. 목축양식 산업이 가속도를 내는 동시에 인삼 산업도 발전 속도와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도나시 윤덕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는 인삼 산업 재배, 연구개발, 제조, 판매, 전산업 사슬을 연결한 기업으로 길림성 자홍삼 중점연구기지이자 장백산 인삼협회 회장 단위입니다. 단연간 회사에서는 인삼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주력해왔으며 주로 홍삼, 흑삼 원액 및 인삼 꿀편 등 정밀 가공 제품을 생산합니다. 연초일에 회사에서는 전국 각종 전시 판매회에 적극 참여해 판로를 넓히는 동시에 흑삼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며 인삼 꿀편을 개량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윤덕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 판매 경리 묘군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5개 우수 고객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생산액 약 200만 원 올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의 1.4분기 판매액은 100여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근 200만 원에 이릅니다. 1.4분기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그중 목축업 생산액이 10억 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7% 증가해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의 87.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계속해 식량 안전, 특색 육성, 대상 건설에 초점을 맞춰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농업 종합 효익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농림목축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향촌 진흥에 지속적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3: 근년에 우리주에서는 녹수청산이 곧 근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깊이 실천하면서 체계적인 보호와 과학적인 복원을 견지하며 습지 관리 보호, 생태 치리와 생물 다양성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생태 바탕색을 수호했습니다. 훈춘, 경신 습지를 대표로 하는 생태 모델들은 생태적 우위를 발전의 우위로 전환하면서 생태 우선 녹색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훈춘 경신습지에는 매년 봄철 가을철에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머무르다 날아갑니다. 올해 3월 참수리 흰 꼬리 수리들이 잇따라 도착했고 철새들이 하늘을 날아이는 장관은 연변의 생태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세계 3대 철새 이동 통로 중 하나인 경신습지는 명실상부한 철새의 락원이자 유명한 조류 관찰, 촬영 명소로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배경에는 우리 주의 끊임없는 생태계 치리와 강력한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습지 복원과 생태 보호를 병행하고 습지 자연 보호구역 관리 보호와 식생 복원 강도를 끊임없이 높여 생태 보호 붉은선 비율이 전성 1위로 상승했습니다. 훈춘시에서는 루계로 약 5천 헥타르를 림지, 초지, 습지로 복원했습니다. 훈춘시에서는 철새 5위 일체 보호 련동 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습지 중점 구역에 레이더 감시, 이동 경무실, 무인기 순찰 설비를 배치해 전천후 전면 피복 지능형 생태 감측 방호망을 구축함으로써 철새의 서식, 번식에 튼튼한 안전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기제를 1층 완선했는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상업보험을 구매하고 신속한 배상 통로를 내와 생태보호와 대중의 생산생활 수요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췄습니다. 이로써 전 사회에서 조류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생태를 지키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신 삼림파출소 민경 장창호입니다. 지금은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인기가 순찰하고 물가에는 이동 경무실 민경들이 근무하며 고공에는 클라우드 감시가 있습니다. 우리 습지의 환경도 점점 좋아져서 이 계절이 되면 많은 철새들이 습지로 이동해 서식하고 번식합니다. 지속적인 생태 보호는 뚜렷한 생물 다양성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훈춘 경신 습지의 조류는 10여 년 전에 수십 종에서 200여 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국가 1급, 2급 보호 조류가 50종을 넘습니다. 좋은 생태 환경은 철새 경제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해 향촌 진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년 습지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촬영 애호가들은 주변의 음식, 민박, 교통 등 관련 산업의 빠른 발전에 조력해 향촌 관광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습지 생태 우세 의탁해 기러기 입살 등 생태 브랜드를 만들고 조류 관광 전용 로선을 개통하며 조류 관찰, 촬영 활동을 펼쳐 생태 우세를 발전 우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이 집 가까이에서 증수를 실현하도록 해 생태 보호와 경제 발전이 쌍방향으로 힘을 내도록 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구사평촌 식당 경영자 량정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생태 재배를 권장하고 조류 관찰 관광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철새가 점점 많아지면서 마을의 사진을 찍고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점점 많아져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철새들이 날아드는 모습에서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모습까지 생태보호에서 산업진흥에 이르기까지 훈촌 경신습지의 변천은 우리주의 생태우선 녹색발전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우리주에서는 계속해 두개산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안전장벽을 공고히 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해 녹색이 고품질 발전의 가장 생동한 바탕색으로 되게 할 방침입니다. 5월 14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5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안도현 1건, 도나시 1건, 훈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소음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 기타 오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제3회 동북도서교육방담회가 14일 장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 길립민족문자출판기지에서 주도하고 연변이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길립민족녹음녹화출판사에서 함께 조성한 전국민족문자출판전시구역이 주회장 핵심구역에서 선보였습니다. 260평방미터의 몰입형 공간은 전국 소수민족 문자 출판의 정수를 응축해 개막 첫날부터 가장 인기를 끈 명소로 됐습니다. 전시구역에 들어서면 높이 3m가 넘는 원주형 도서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등 민족 문자판 중점 주제 출판물이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몽골어, 장조고, 위그르, 조선어 등 10여 개 어종의 100여 종 정품 도서가 진열됐고 국가 길립민족문자출판기지의 주제출판, 창작정품, 학술연구, 융합출판 등 분야의 최신 성과가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 전시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문자의 운치를 담고 도서로 정감을 전하며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고 함께 화려한 장을 쓰다를 주제로 정품 전시, 문화소통,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몰입형 전경, 소통체험 및 교육을 일체화한 다기능 복합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전시구 안에는 민족문자, 문화창의제품, 무형문화재 파생품, 출판 IP 상품 등이 풍성하게 전시돼 도서 플러스 문화창의 플러스 무형문화재 융합발전의 새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현장에는 상담시설이 갖춰져 도서 구매, 저작권 합작, 대상 연결에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전시구역을 참관했습니다. 동북 삼성과 내몽골 자치구에서 손잡고 구축한 대표적인 문화성회로서 이번 동북도서교육방담회는 5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 로정에서 무수한 분투자들이 기층 일선에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고수로 담당을 해석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치 않은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변경에 뿌리 내려 본보기와 함께 특별 보도를 내와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기층 일선 사업일꾼들의 이야기를 알아보게 됩니다. 왕청현에는 주민들로부터 친근하게 조은석이라고 불리는 사회구역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18년을 하루와 같이 천문만호를 돌아다니고 여러 민족 대중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전국 로령모범이자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인물인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미석이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입니다. 왕청현 강북사회구역 홍성류 문화관 주민들이 함께 춤추고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아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사회구역의 책임자인 오선아는 민족단결시범거리 홍성류 생활관, 홍성류 문화관을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시범거리의 벽화에는 여러 민족 대중이 손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홍성류 생활관의 식당은 노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됐습니다.
홍성류 문화관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정서

0: 민족 교류를 더욱 깊이 하면서 민족 단결 한가족 리념을 깊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류봉향입니다.
1: 지지.
0: 사회구역에서는 청년, 당원, 공청단원, 제대 군인들을 조직해 노인 장애인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봐줍니다. 이웃 돕기 활동 때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노인들의 집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오선아 서기와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우리를 아주 관심합니다. 오선아의 사무실 책상에는 17권의 낡은 수첩이 쌓여 있습니다. 수첩에는 복도등이 안 켜져요. 일자리 좀 찾아주세요. 약을 집에 가져다 주세요 등 주민들의 사소한 요구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수첩들은 그녀가 주민들의 일상을 마음에 품고 18년간 헌신해온 로정을 증명해 줍니다. 오선아입니다. 저는 2008년에 사회구역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일하던 곳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민위원회 위원으로 1200가구를 맡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가정 방문을 시작해서 방문을 통해 모든 인구 정보를 갱신했습니다. 사업을 한 지 10년 정도 될 때 관할 구역 전체가 고층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오선아는 다년간의 사회구역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300 사업 방법을 혁신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오선아입니다. 사업 경험을 정리해서 300 사업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300 사업 방법은 백가의 모습을 그리고 백가의 걱정을 알며 백가의 정황을 요해하는 것입니다. 300 사업 방법의 하루 두 차례 방문과 같은 경우 각 격자장들은 매일 관할 구역을 돌면서 각 가정의 상황과 요구사항, 급한 고민들을 파악하고 이를 모아 실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300 사업 방법의 인솔하에 지금까지 강북 사회구역에서는 루게로 100여 명의 공동건설 당원을 동원해 물자 10만 원어치를 기부하고 작은 서원 200개를 수령했으며 대중 연 5천여 명에게 봉사하고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큰일 15건을 해결했습니다. 2021년 강북사회구역은 길림성 사회구역 7위 시범 단위로 선정됐고 2024년에 300 사업 방법은 연변주 풍격 경험 전용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18년간 오선아는 루게로 분쟁 500여 건을 조정해 작은 일은 사회구역을 나가지 않고 모순은 싹틀 때 해결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오선아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은 진심과 열정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데로부터 사회구역 주민들의 인정을 받기까지 사회구역의 사업은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리념은 작은 일은 집을 나가지 않고 큰 일은 사회구역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은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선아는 18년간 기층에 뿌리 내려 여러 민족 대중에게 열심히 봉사해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5년 오선아는 전국 노령모범 칭호를 받아 연변주 기층 7위와 민족 단결 사업의 생동한 전형으로 됐습니다.
2: 용암의 재간초리 뉴스입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일전 장촌시 동식물공원에서 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국의 관련 책임자는 인기 IP 설병 원숭이와 재미있게 교류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5월 13일까지 이 화제는 4일 연속 동성 인기 검색 1위를 차지했으며 조회수가 533만을 넘겼습니다.
0: 초여름 도나의 북상공원과 발해 광장은 녹색으로 가득하고 생태적이고 살기 좋은 경관으로 초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휴식 명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다채 연변 유래 수행 2026년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결 관광상품대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브랜드 설계류와 실물 상품류 우수작품을 모집합니다. 접수기한은 5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연변문화관광 연결관광 위챗 공식 계정에서 상품대회를 검색해 확인하면 됩니다.
0: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감동의 좋은 글로 따뜻한 마음과 감사를 나누고 문화예술과 함께 쉬어가는 공간. 일상생활에 지친 당신에게 힐링이 되는 프로그램 라디오 산책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이 힐링되는 이곳 힐링 1번지입니다. 프로사회를 맡은 남경원 인사드립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왼손잡이의 형성원인 뇌를 10년 젊게 하는 생활방식, 잠잘 때 왼손으로 잠에 생기는 신체 변화, 아이의 사춘기와 우울증을 구별하는 방법 등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왜 90%가량의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약 10%의 사람들은 왼손잡이일까요? 이는 타고난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환경에서 훈련된 결과일까요? 최근 중국과학원, 동물연구소 등 단위의 최신 연구 성과가 오랫동안 우리를 곤혹스럽게 했던 이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과학자는 훈련을 거치지 않은 생쥐는 먹이를 먹을 때 오른발과 왼발을 함께 쓰고 특정된 습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실험 중에서 과학자들은 특수한 우리를 만들어 특정 위치에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구멍의 위치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 생쥐가 구멍 속에 먹이를 얻으려면 특정 발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과학자들은 생쥐들이 왼발만 사용하거나 오른발만 사용해 먹을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생쥐에게 오른발 사용을 강제하여 단 5회에서 7회만 훈련시켰음에도 생쥐가 오른손잡이로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생쥐에게 발을 사용하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아도 생쥐는 오른발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먹이를 먹었고 이 습관은 한 달 이상 지속됐습니다. 만약 강제적으로 왼발만 사용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생쥐는 왼손잡이가 됐습니다. 이는 왼손과 오른손의 선호도는 사실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 얻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목의 가장 관건적인 부분이 등장합니다. 과학자는 또 한 가지 역방향 교정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생쥐가 한쪽 발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한 다음 다른 쪽 발로 먹이를 먹도록 강제했습니다. 그 결과 쥐의 오른손 잡이 습관은 일단 형성되면 매우 완고하여 교정하기 어려웠지만

이는 인류 중 절대 다수가 오른손잡이인 실제 상황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오른손 선호는 후천적이라는 보수적 가설을 제기했습니다. 인류의 능숙한 손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생명 초기에 한 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선호도가 왼손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개체 발달 과정에서 점차 우위를 점하게 된 거죠. 여기에 오른손주도 사회 환경의 지속적인 강화가 더해져 결국 인류 사회의 오른손 세계가 구성됐다는 분석입니다. 참 재밌죠?

혹시 이런 적 있나요? 하려던 말이 갑자기 생각 안 나고 방금 놓은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바로 찾지 못하고 밤에 누워서 하루 종일 머리가 멍하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피곤한 느낌. 나이 탓이라고만 하지 마세요. 뇌의 노화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인민일보가 최근 과학적 근거가 있는 7가지 생활 방식을 소개했습니다. 음악, 운동, 사회생활, 독서 등 다양하며 중요한 것은 하루에 3분에서 15분만 투자하면 뇌가 10년 젊게 된다는 점입니다. 첫째는 음악 조절로 3분 리셋 버튼인 셈입니다. 기분이 답답하고 집중이 안 될 때 이어폰으로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들으면 기분이 확 달라집니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리듬감 있는 음악을 들을 때 뇌의 주위 네트워크가 기대, 충족 순환 모드에 들어가 작업 기억과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에서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돈을 받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그 3분을 얕보지 마세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리듬감 있는 노래면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최고죠. 업무 틈이나 기분이 가라앉을 때 커피 마시는 것보다 음악 한 곡을 들을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로는 걷기로 영감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달리기를 고집하며 달릴 때 머리가 비워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감을 원한다면 달리기보다 걷기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실험에 따르면 앉아있을 때, 걸을 때, 달린 후에 각각 창의성 사고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걸을 때 창의적 산출물이 평균 60% 증가했으며 이 효과는 걸은 후에도 잠시 지속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걸을 때 뇌는 긴장하지도 않고 느슨하지도 않은 상태에 있으며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에이파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때 영감이 가장 잘 떠오르죠. 아인슈타인도 많은 생각을 산책하면서 떠올렸다고 말했습니다. 걷는 방법에도 노하우가 있습니다. 느린 걸음보다는 작은 걸음으로 빠르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걸으면 뇌 혈류가 15에서 20% 증가하고 BDNP라는 단백질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것은 뉴런의 비료 역할을 하여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시간이 많이 들지 않지만 뇌는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다음은 언어 학습인데 두 언어를 할 줄 알면 뇌가 느리게 늙는다고 합니다. 캐나다 요크 대학교의 10년 이상에 걸친 추적 연구에서 두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리는 평균 연령이 한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4년에서 5년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인지 예비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두 언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매일 뇌에 유산소 운동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두 언어를 전환할 때 뇌의 전두엽 피질, 기저핵 등 실행 제어 영역이 고강도로 작업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영역의 기능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해집니다. 30대에서 40대 언어를 배우기에는 늦지 않을까요? 스웨디의 군사대학 실험에 따르면 성인들에게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외국어를 학습하게 했더니 기억 중추인 해마의 부피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전문가 수준이 될 필요 없이 듣기와 말하기에 중점을 두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만 해도 뇌는 이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15분 앱으로 따라 읽으며 하다 보면 석 달 후에는 외국어 하나를 더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머리도 더 빨리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넷째는 사고 훈련인데 5분 복기로 머리가 점점 더 맑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말을 조리 있게 하고 핵심을 찌르는 것을 본 적이 있죠. 이것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신경과학자들은 사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복잡한 과제를 할 때 뇌의 활성화 영역이 오히려 더 작고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을 신경 효율이라고 부르며 더 적은 정신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훈련 방법은 매일 정리하기입니다. 독서 후 내용을 다시 말해보고 대화 후 요점을 되새기고 자기 전에 오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일과 깨달음을 적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 뇌가 핵심 정보를 추출하고 논리적 연결

관계를 구축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면 말이 더 조리 있어지고 일처리가 더 깔끔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로 적당한 게임을 노는 것인데요. 똑똑하게 즐기면 뇌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게임은 뇌에 나쁘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연구에서 로인들에게 특별히 설계된 게임을 하게 했더니 그들의 멀티태스킹 처리 능력이 거의 3배 향상됐으며 그 효과가 6개월 이상 지속됐습니다. 게임 유형에 따라 길러지는 능력이 다릅니다. 슈팅 게임은 공간 능력과 주의력 훈련으로 로체스터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대비 감도가 50% 향상됩니다. 추리 게임은 뇌의 마음화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논리적 사슬을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경쟁 게임은 결정 속도와 스트레스 내성을 기릅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플레이어는 일반인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결정 속도가 25% 빠릅니다. 여기서 적당함이 핵심이죠. 매일 15분에서 30분 친구들과 보드게임을 하는 것도 뇌 건강과 사회성에 좋습니다.

여섯째로 사회적 뇌 건강을 키우는 것인데 낯선 사람과 몇 마디 나누면 뇌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과의 대화는 편안하지만 낯선 사람과 말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빠르게 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뇌에 필요한 운동이죠. 하버드대학교의 80년에 걸친 추적 연구에서 로년기 인지 건강에 가장 강력한 예측 지표는 유전자도 식이습관도 아닌 인간관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과의 교류는 더욱 그렇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신경과학자들은 뇌파 측정을 통해 낯선 사람과 5분 동안 대화하면 전 전두엽 피질의 활성화 정도가 아는 사람과 대화할 때보다 2, 3배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표현 방식을 조정하며 불확실성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뇌에게 근력 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집단 상호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할 때 뇌의 갈등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여 자신의 판단을 재검토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인지적 갈등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사고 훈련입니다. 매주 집단 활동에 한 번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낯선 사람과 몇 마디 나눠보세요. 돈도 별로 안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 않지만 뇌는 점점 더 유연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설 읽기인데요. 이야기를 읽는 것도 사고 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고 실용서를 읽는 것만큼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토론토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소설을 읽은 사람들이 타인의 심리 상태 리해 테스트에서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에모리 대학교는 더 나아가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소설 한 권을 읽은 후 뇌의 언어 처리 관련 영역 간 연결이 강화되고 이러한 변화가 최소 5일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설을 읽을 때 뇌는 등장인물의 감정, 동기, 의사결정 과정을 자동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이것은 머릿속에서 한 편의 연극을 연습하는 것과 같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이자 신경과학자인 간델은 픽션 문학이 기억, 감정, 언어, 인지 시스템을 동시에 동원하는 뇌의 가장 복잡한 훈련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15분 소설 읽기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뇌에게 몰입형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생활 방식은 각각 한 번에

3분에서 15분만 필요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소량 지속이죠. 뇌의 가소성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데서 옵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가끔 몰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음악, 걷기, 언어 배우기, 복기하기, 게임하기, 사회생활, 소설 읽기 모두 사소한 일처럼 보이지만 각각 다른 경로로 뇌의 다른 영역을 활성화하여 함께 선순환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두 가지를 골라 21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한 달 후 아마도 머리가 그렇게 멍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움직임에 있다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그 생각들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데요. 행동이 언제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지라도 행동 없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말은 마치 멈춰 있는 호수보다는 흐르는 강물을 따라가야 빛을 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본질을 건네줍니다. 이 말이 진실된 이유는 행복이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을 어떤 성취의 끝점, 고정된 상태로 생각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심장 박동과 함께합니다. 아무리 막막한 길이라도 첫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그 길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행동이 실패로 끝날지라도 그 움직임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채워나가지요. 어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재료를 구입만 해두신 분은 없나요? 아니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 한마디 건네는 것을 오늘도 미루고 계신가요? 그 작은 망설임과 두려움 뒤에 행동으로 인해 열릴지 모르는 세상이 있습니다. 실패한 프로젝트, 상처받은 관계조차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공백보다는 우리 인생 지도에 의미 있는 좌표를 남깁니다. 행동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단지 행복의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살짝 건드리던 그 생각 그대로 두지 말고 작은 행동으로 꺼내어 보세요. 그 움직임이 바로 당신의 행복이 세상에 스며드는 첫 번째 빗줄기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는 낯설미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말수가 줄어들고 방문을 닫아 걸며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모습에 이게 내 아이 맞나 싶을 때가 있죠. 우리는 흔히 이런 변화를 성장통이나 반항기로 치부하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고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단순한 사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청소년기의 우울은 성인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이 지속적인 슬픔과 무기력함을 호소한다면 청년은 더욱 짜증스럽고 예민해지거나 이유 없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공부에 대한 흥미가 뚝 떨어지거나 가장 친한 친구와도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것도 흔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아이의 표정이 굳어가는 것을 그저 성격이 변한 것쯤으로 생각할 뿐 그 안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 놓치고는 합니다. 그러니 다 큰아이가 뭘 그리 힘들어해 라고 퉁명스럽게 대하기보다는 그 변화의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세심하게 관찰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방문이 닫힌 것은 단순히 혼자 있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과의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의 표현일까요? 아이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바로잡으려 들기 전에 그저 그 감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감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내 아이의 모습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저녁은 조용히 아이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청소년 우울증 테스트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권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이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용기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기라고 하는데요. 기가 충만된 사람은 더욱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자, 어떤 기가 넘치면 좋은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눈에는 총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를 흡입하듯 바라보는 맑은 눈, 마음속의 평안, 기쁨, 정성을 보여주는 관심의 표현, 상대를 제압하고 이끌어가는 힘이 나타납니다. 얼굴에는 화기가 돌아야 합니다.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대해야 웃음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항상 스마일한 모습, 자신감 있는 표정 관리는 중요한 성공의 자세라는 것을 알고 속으로는 울어도 얼굴로는 웃을 수 있는 자세로 사업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에는 열기가 있어야 하죠.

열정이 있어야 자신감이 생기는 법입니다. 사업의 비전을 알고 뜨거운 열정을 느끼지 못하면 사업에 열중하여도 진행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사에 뜨거운 열정으로 자신감 있는 성공의 자세, 그것만이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길입니다. 몸에는 향기가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장부터 최고의 복장으로 몸가짐도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숙일 줄 알며 존경할 줄 아는 마음 자세로서 항상 몸에서는 향기로 가득한 자세로 고객의 마음을 잡을 때 나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유발되어 시선을 끌게 됩니다. 행동에는 용기가 있어야 하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움에 임하는 자는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고야 말겠다는 마음의 자세 또한 성공할 수 있는 자의 용기라고 할 수 있죠. 부정을 버리고 긍정적인 자세로 어려움을 앞서 해결하고 기다리지 않고 일을 찾아서 하는 것 또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어려울 때는 끈기입니다. 어떠한 일도 어려움이 없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누구나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마음 자세와 끈기 있는 정신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꺾일 때는 오기죠.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가족들의 외면, 친구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 가장 믿은 자가 나를 믿어주지 못할 때입니다. 이럴 때 오기심으로 반드시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마음 자세 또한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힐링 1번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힐링이 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힐링되는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기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회가 차려진 사람이 행운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회는 그냥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자에게 차려지는 겁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터널이 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시간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부르리라 부르고 멈춰서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성공의 화려한 순간 앞에는 아무것도 봐주지 않은 외로움의 시간이 반드시 자리하고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도 혼자서 인내하고 계시나요? 주변에서 언제 될까 의문을 던지고 자신조차 계속 가도 되나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믿어보세요. 그 기다림 헛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당신에게 곧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배우자에 대해 뭐가 궁금하세요? 결혼 15년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궁금한 거요? 없는데? 1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다 알죠?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나요? 여러분도 15년차 남편과 같이 답을 하지 않나요? 한 심리학자는 나이가 들수록 잃지 말아야 하는 게 호기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애할 땐 서로의 모든 게 궁금했는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배우자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이미 다 알아라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이 착각이 관계를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42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남편을 안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 나이 42. 인생의 정확한 절반을 남편과 함께 보낸 셈이죠. 22 풋풋하다 못해 아릿하던 대학 시절에 만나 32에 결혼 도장을 찍었고 올해로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남자를 20년을 봐왔습니다. 인생을 통틀어 20년이나 곁을 지킨 인연이 몇이나 될까요? 고중통창 몇몇을 제외하면 사실 제 삶에 가장 오래된 사람은 부모님 다음으로 바로 남편이죠.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이 이토록 적절할 수 있을까? 저희 사이엔 이제 설렘의 파동도 갈등의 폭풍도 없습니다. 그저 잔잔하다 못해 고여있는 연못 같죠. 사실 저희 관계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 집 거실을 채우는 건 TV 소리와 8살 딸의 제잘거림뿐 부부 사이의 대화는 메마른 지 오래됩니다.

저희가 나누는 대화는 오직 지극히 정말로 기능적인 것뿐들입니다. 애 화금비 냈어? 애 학원비 보냈어? 응? 곧 어머님 생신인데 뭐 사드릴까? 난 상관없어. 당신이 골라. 오늘은 당신이 집 청소 좀 해줘. 나 나갔다가 와야 돼. 육아, 교육, 집안일, 경조사. 그리고 생활비. 저희의 언어는 철저하게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 용어들로 점철되어 있죠. 몸이 건조하다 못해 가끔은 사무실 동료와 업무 회의를 하는 기분마저 듭니다. 한때는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꿈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저희는 서로에게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가고 저희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전멸한 상태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봐온 사람인데 남편의 식성, 잠버릇, 심지어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들고 가는 핸드폰의 각도까지 모르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끔찍이도 싫어하는지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용량 초과 상태입니다.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저희 남편이 오늘 저녁 국물 요리를 원하는지 비빔밥을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반응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 때 화가 나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채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결혼 8년 차인 친구 부부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결혼 연차는

비슷하지만 연애 기간은 2년으로 짧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식사 내내 그들은 서로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이 그릇 무늬 어때? 당신 취향인가? 나는 조금 더 심플한 게 좋긴 한데 당신 요즘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가 끌려? 요즘 이상하게 복잡한 게 예뻐 보이더라. 사소하다 못해 시시 끌렁해 보이는 물음들입니다. 하지만 그 물음들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저희 집과는 사뭇 다르죠. 그들은 여전히 서로가 미지의 영역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8년을 살았음에도 서로의 취향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림없이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의 얼굴을 슬쩍 훔쳐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약 2년만 연애하고 결혼했다면 지금쯤 저들처럼 서로를 궁금해하며 살고 있을까? 저희의 연애 10년이 너무나도 길었던 탓에 결혼 생활의 설렘을 연애 시절에 미리 다 가불에 써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억울함마저 들었죠. 물론 친구 부부를 보니 사소한 다툼도 꽤 잦아 보였어요. 서로를 잘 모르기에 생기는 오해와 충돌이겠죠. 반면 저희는 너무 잘 알아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애초에 묻지 않으니 충돌할 지점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지레짐작이 평화를 부정하지만 그 평화는 어딘가 모르게 박제된 나비처럼 생동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알 수 없는 회의감이 저를 덮치는 걸까요? 20년을 아무 탈 없이 잘 살아봤는데 왜 갑자기 이 고요한 평화가 위험 신호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8살 된 딸아이의 눈에 비칠 말없는 부모의 모습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친구 부부의 그 유치한 질문 세례가 진심으로 부러웠던 걸까요? 결정적 계기는 아마 며칠 전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읽게 된 짧은 글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간 매일 배우자에게 새로운 질문 세 가지씩 하세요. 아직 몰랐던 것을 물어보세요.

처음 그 글을 읽었을 때 제 반응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새로운 질문? 2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난 그 바쁜 그 사람 뼛속까지 다 아는데?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함께 묘한 반항심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퇴근하는 내내 아이를 재우고 맥주 한 캔 마실 때 심지어 남편과 나란히 누워 등 돌리고 잠을 청할 때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눈앞에 알른거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여전히 20대 때 말했던 유럽의 어느 소도일지인지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최근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걸까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언제 던져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밝혔습니다. 관상동맥이 보통 어느 정도 막혀야 나에게는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며 중간쯤 막혀야만이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중도 두사이라 합니다. 근데 중간쯤 막힌 경우는 벼슨 들어놓고 말하게 되면 100분제 40 내지 70을 중도로 막혔다. 중도 두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낮아도 당신이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거의 40 내지 50% 막힌 경우에만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내 병은 이제 0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이렇게 인정하면 절대 착오입니다.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빠른 속도로서 중하게 막힐 가능성이 중도 두서 묵을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에서 그 심근경색은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75 내지 90%를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분제 70 내지 90 막힌 경우에 병원에 만약 실려간다면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주자는 뭐 막힌 부분을 열어줄 뿐이지 전반 심장혈을 몽땅 개조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자를 했다면은 어제는 내 정생 심장에 대해서는 싫은 나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지만 해도 이건 절대 싫은 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한 개하고 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가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거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그때 당시 그거 하지 않으면 막히니까 심장 근육에 피가 가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아이가 쓰러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자를 병원에서는 권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주자를 하게 되면 당신이 몸에 뭐 고관절 수술을 받아서 거기에 철근을 고정했거나 혹은 또 뭐 기타 어떤 그 신체 내에 이미 심장 근육 안에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는 MRI 같은 걸 못합니다. MRI는 자기마당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동맥경화로 인해서 막혔다 하거나 혹은 뇌출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게 심장 근육에 들어가 있다 하게 되면 많이 그게 병원에다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자기마다 의사에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이 그 MRI 하는 그 기계 자체는 자기마다 아주 셉니다. 어지간한 바지 띠꼬리 같은 거 풀어놓고 빼지 않는다면 자기절로 쭉 내 깔고 누워있었지만 천자이가 떡 붙습니다. 이렇게 자기마다 의사에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본 제품 정원 정신만을 견제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저원 정심하는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총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지식을 갖추고 품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했고 가격 협상 능력도 필수적이었다.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는 개인 디스크 암 거래상이 판매하는데 상품이 내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북경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개가 죽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체면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느 해 가을밤, 도도는 직원과 함께 꼬불꼬불한 골목을 지나 성도로 향했고 대형 디스크 암거래상인 맹 선생님의 집에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맹 선생님은 평소 오디오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낮에는 고객을 접하고 밤에는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 디스크를 판매하며 양쪽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맹 선생님의 방에 들어섰을 때 이미 한 여성 고객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곳은 지하 1층의 앞방과 거실이 합쳐진 큰 공간으로 개소되어 있었고 동쪽 벽에는 온통 디스크 서랍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활동식 나무 사다리까지 준비되어 대형 디스크를 쉽게 고를 수 있었다. 맹 선생님은 큰 서랍을 힘껏 열며 고개를 끄덕이고 일반적인 상품은 이 정도라고 말하며 두 사람에게 고르라고 권했다. 도도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랍 안에는 40cm의 사각형 원조 대형 디스크가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표지가 크고 무게감이 있어 서너 장만 꺼내도 들기 어려웠다. 맹 선생님은 두 사람이 먼저 살펴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품은 모두 정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물었고 직원은 선물할 것이며 남편도 몇 장 원하기 때문에 약 20장 정도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맹 선생님은 상의 사람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하며 살짝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맹 선생님은 한 장당 최소 300원에서 400원이므로 그 정도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 물었다. 이때 차를 마시던 여성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고 자신도 디스크를 보러 왔으니 함께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도도가 명함을 확인한 결과 상해 천안 사업 유한회사 부총경리 반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정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자 어색했던 분위기는 풀렸고 맹 선생님은 담배를 꺼내 도도에게 건네며 오늘 두 건의 상품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압수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도도는 고급 담배를 받고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맹 선생님은 지금 모든 사업가와 간부들이 대형 디스크를 선호하기 때문에 물량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얘기했다. 직원은 자신은 옆에서 기다릴 테니 맹 선생님과 반총 경비께서 잘 골라달라고 요청했고 반정은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선물할 대상의 문화적 배경, 성별, 직업 등을 물어야 정확하게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장은 자신이 여기서 400장에서 500장 이상의 디스크를 구매했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고 함께 디스크를 고르며 사업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반장은 도도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여성들과는 성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도도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듬해 가을이 되자 반정은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도도에게 대개의 시세를 물었다. 열흘 뒤에는 다시 전화를 걸어 대개를 고르는 방법을 문의했다.

이후 반정은 자주 도더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느 날 반정은 그냥 만나자고 제안했다. 도더는 요즘 너무 바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변명했다. 사실 도더는 마음속으로 망설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뒤 반정은 단호한 어조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도도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내일 꼭 만나달라고 말했다. 도도만 보면 마음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도도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반정의 회사는 중산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날 두 사람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전화 통화에서는 약간 이상한 분위기를 내비쳤던 반정이었지만 직접 만나보면 웃음을 잃지 않고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해에 온 지 오래되었고 회사 법인은 지금 자신의 친한 친구이며 배경이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했다. 또한 자신은 회사의 일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편과 아이는 다른 곳에 산다고 말했다. 최근 두 채의 집을 살 생각이 있지만 남편을 상해로 불러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도도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반정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도는 항상 신중을 기했다. 그는 반정과 비교하면 예전에 만났던 여성들이 훨씬 편안하고 가족적인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와 간식을 먹으며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을 들었다. 옆에 반정이 앉아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음악에 맞춰 조용히 침묵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저녁 9시 30분까지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밖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는 순간 문이 힘껏 열렸다. 머리가 헝클어진 정호번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급히 달려 들어오며 불이 났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순식간에 식은땀을 흘리며 반정을 붙잡고 출구로 달려갔다. 이때 이미 많은 연기가 실내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도도는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받으며 반정을 더욱 꽉 붙잡고 빨리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반정도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쥐고 따라갔다. 복도에는 연기가 3분의 1가량 차올라 계단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두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전진했다. 도도는 마음속에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 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숨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의 옆에 있던 반정은 차분하고 태연한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표정은 초췌해졌으며 팔에는 핸드백을 끼고 한 손으로 도도를 꽉 붙잡고 있었다. 바로 이때 연기 속에서 한 명의 당직 아저씨가 걸어나왔다. 그는 열쇠가 수십 개 걸린 나무 판자를 들고 침착하게 안전 비상 계단이 있다고 소리쳤다. 아저씨는 앞장서서 걸었고 사람들은 모두 허리를 굽히고 차례대로 뒤를 따랐다.

복도 끝에는 정말 철문이 하나 있었고 철사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아저씨의 나무판에는 열쇠가 수십 개나 걸려 있어서 어떤 열쇠가 맞는지 하나씩 시도해야 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다. 한 외지 투숙객은 쇠붙이를 들고 북방 사투리로 아저씨에게 비켜달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문을 깨뜨리겠다고 했다. 그는 힘껏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넘어졌다. 그는 이미 연기를 상당량 들이마신 상태였다.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용감해지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아저씨는 계속 열쇠로 시도했다. 이때 불과 연기가 뒤쪽에서 들어왔다. 옆에 있던 여성은 갑자기 도도의 팔을 꽉 움켜쥐고 울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온몸이 마비되고 눈을 꼭 감았다. 연기가 자욱하고 절망이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비상구가 활짝 열리고 마침내 살아나갈 통로가 생긴 것이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아래로 달려나갔다. 이때 소방차의 소리가 크게 울리고 경찰차들도 뒤이어 도착했다. 반정과 하이힐을 신은 그 여성은 좌우에서 도도의 팔을 잡아당겼다. 도도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혀가 돌지 않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탈출했다. 세 사람은 길을 건너 격렬하게 숨을 홀떡였다. 하지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화재 현장과 소방차에 집중되어 있었다. 심지어 구급차까지 도착했지만 갓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온 세 사람에게는 전혀 시선이 쏠리지 않았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은 울듯한 목소리로 자신의 짐이 아직 3층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반정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위로했다. 도도는 살아난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도도와 반정은 이 공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함께 탈출한 여성이 계속해서 감사를 표하며 이야기를 이어가자 어쩔 수 없이 잠시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명함까지 교환한다. 세 사람은 길을 건너 소방대 관계자에게 상황을 문의한다. 소방대원은 불이 이미 꺼졌으며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고 당사자들에게 제보할 내용이 있는지 묻는다. 함께 탈출한 여성은 자신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를 들었고 연기 냄새가 났으며 순식간에 불이 무대까지 번졌다고 진술한다. 도도와 반정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다. 소방관은 현재 화재 현장에 들어갈 수 없으며 호텔 내의 개인 짐들은 불에 타거나 물대포로 적신 상태이므로 현장 처리 후에 추가로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여성이 이에 응답하자마자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그녀를 꽉 안고 데려간다. 도도와 반정이 나란히 걸어간다. 반정은 웃으며 도도에게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도도는 손을 흔들며 문을 열어준 아저씨가 진짜 좋은 사람이며 그분이 없었다면 모두 끝났을 것이라고 답한다. 반정은

아저씨도 좋지만 자신을 붙잡고 구해준 것은 토도라고 다시 말한다. 토도는 웃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답한다. 반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토도가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며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새벽 1시였다. 그는 재빨리 택시를 불렀고 차에 탄 뒤 반정은 도도에게 몸을 기대어 앉았다. 도도는 머리가 혼란스러워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는 상태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도도는 반정에게 자신은 차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 데려다 줄 수 없다고 말한다. 반정도 정신을 차리고 가방에서 열쇠 하나를 꺼낸다. 그리고 도도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며 자신이 이 아파트 39번 방에 살며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열쇠를 도도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도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이 매우 복잡해졌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 박매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매는 몸을 뒤척이며 술 마시고 왔냐고 중얼거린 뒤 다시 잠들었다. 도도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마음이 불안해 욕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화재를 겪은 후 도도는 겁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다. 큰 공공장소든 작은 사무실 복도든 어디든 위험하다고 느꼈다. 문을 열자마자 안전통로와 출입구 위치를 살펴보고 계단실까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하루 종일 정신이 불안정하고 초조한 상태를 견뎌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요즘 시대는요, 어찌 보게 되면요, 황혼육아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1: 네, 여유로움을 즐겨야 할 때 진땀을 빼며 황혼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로인순의 황혼육아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황혼 육아 로인순. 황혼 육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세월에 퇴직 후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여행 등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손자를 돌보고 교육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노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육아 방식에서의 세대 간 차이 때문에 자녀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황혼 육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까? 육아 방식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손자 손녀 교육엔 우리 늙은이가 경험자지. 김노인은 요즘 사위와 딸의 자식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대단히 불만스러워했다. 손녀가 겨우 4살밖에 안 됐는데도 딸은 억지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시키고는 휴일에도 어린 것한테 쉴 틈을 안 주고 피아노 연습을 시키노라고 야단이었다. 어린 것은 엄마가 곁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으니 여리디 어린 손가락으로 어쩔 수 없이 피아노 건반을 누른다. 어떤 때는 너무 싫어서 울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와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김노인네 량주는 방 안에서 단가마 외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 감히 방을 나설 엄두를 못 낸다. 딸이 노인들이 애 교육을 잘못 시킨다고 난리를 치기 때문이다. 손녀의 조기 교육에 관한 일로 김노인은 딸과 몇 번이나 얼굴을 붉혔는지 모른다. 오랜 교육자인 김노인은 우리 그땐 조기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나라 규정에 따라 8살에 학교를 붙였어도 넌 대학까지 가고 좋은 직장에도 다니지 않았냐 라고 질책했다. 딸은 딸대로 요즘은 다들 조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보다 시작이 늦어져 평생 뒤떨어진다며 양보할 생각을 안 했다. 조부모들은 연세가 있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다. 하기에 자녀들의 그릇된 교육관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 그러나 노인들의 간섭에는 그 어떤 악의도 없다.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는 마음뿐이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예전에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대가족 풍경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조선 3대가 자연스럽게 한 집에서 살면서 교류와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큰 기대를 한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는 쉽게 화를 낸다. 하지만 조부모는 다르다. 한 세대를 건너뛴 관계인지라 손군에 대한 기대나 갈망이 상대적으로 작다. 흔히 격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질책이나 비난보다는 너그러운 타이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격세 교육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할머니는 아이의 대소변 가르기 훈련에서부터 옷 입기, 밥 먹기, 말버릇 등을 차근차근 가르쳤고 동요며 옛말도 들려줬다. 격세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핵가족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격세 교육의 미풍량속이 거의 사라졌다. 65세의 오로이는 퇴직 후 친구들과 같이 장기도 두고 낚시도 다녔다. 또 아내와 함께 광장 무용도 쳤다. 그런데 이처럼 다채롭고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한 살짜리 손자가 집에 오면서부터였다. 오로인의 며느리는 외자 기업에 출근하는데 평소 출장이 잦았다. 그리하여 아이가 첫돌이 되자마자 아예 젖을 떼고

시집에 맡겨버렸다. 오노인의 령조는 모든 취미 생활을 접고 손자를 키우는 일에 매달렸다. 처음 한동안 손자는 밤중이면 울면서 엄마를 찾았다. 두 노인은 손자를 달래느라 진땀을 배곤했다. 그런 날들이 지속되자 지쳐버린 오노인의 령조는 륜번으로 손자를 보기로 했다. 먼저 오노인이 밤 12시까지 손자를 돌봤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일어나서 오노인을 대신했다. 손자는 쪽하면 감기에 걸렸고 감기에 걸렸다 하면 대뜸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곤 했다. 그 바람에 량주는 오밤중과 새벽에 혼비백산해서 몇 번이나 병원에 달려갔는지 모른다. 오노인의 량주는 2년간 손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의 태도는 예상밖이었다. 아들 며느리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애보러 왔는데 올 적마다 놀잇감이며 간식을 한아름씩 사들고 왔다. 애는 아빠, 엄마가 자기를 끔찍히 생각하는 줄 알고는 부모가 곁에 있을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 말도 잘 안 들었고 게다가 밥은 먹으려 들지 않고 사탕 과자만 담했다. 때문에 아들 며느리가 왔다 간 뒤면 2, 3일간 손자를 제 궤도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다. 이뿐이 아니었다. 한 번은 손자를 데리고 거리에 나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 인사를 하는 사이에 손자놈이 혼자 뛰어놀다가 넘어졌다. 그날 넘어지면서 손자가 이마를 살짝 벗겼는데 그번 주일에 애보러 온 아들 며느리가 죄인 다루듯 오노인을 훈계하는 것이었다. 그 후부터 오노인의 량주는 손자가 잠깐만 안 보여도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오노인의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오노인은 혼자서 아내를 보살피랴 손자를 돌보랴 하루 종일 팽이처럼 돌아쳐야 했지만 아들 며느리한테 미움을 살까봐 손자를 데려가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워낙 낙천적이던 오노인은 하루 종일 이 근심 저 근심에 쌓여 있었고 그런 정사가 한밤중까지 이어지면서 실면까지 겪었다. 확실히 지금은 시대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아이를 하나씩 키우는 핵가족이 늘면서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젊은 부모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노인들을 무식한 사람 취급할 때가 종종 있다. 황혼 육아 과정에 많은 조부모 세대와 젊은 부모 사이의 모순 충돌은 허다한 경우 젊은 부모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는 데서 초래된다. 애가 열이나 온몸이 불덩이구만 병원에 안 가고 알코올로 닦아주기만 하다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집해요.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일회용 기저귀가 완전히 젖지 않았다 해도 더 이상 채워서는 안 돼요. 아이한테 무슨 옷을 이렇게나 많이 입혔어요? 이러니까 애가 땀을 너무 흘려서 감기 들 수밖에 없죠. 자꾸 애만 감싸도니 애가 버릇없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손주를 해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이런 말들은 황혼 육아에 가뜩이나 육체적으로 고달픈 노인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예리한 비수가 되고 가시가 된다. 당연히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연로한 부모님에게 자기 아이 양육을 맡기는 황혼 육아는 자칫 잘못하면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평화로운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의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미리 규칙을 정한다. 애들은 자기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양육 방식이 서로 다르면 혼란스러워한다. 때문에 아이 부모는 연로한 부모에게 자기 자식을 맡길 때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모순을 피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함께 육아 지침서를 쓰거나 육아 방침과 육아 기간 등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둘째,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인정해 드린다. 사실 연로한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자신만의 육아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그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무작정 불만을 표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칭찬 먼저, 요구는 나중에, 그리고 노인의 하소연을 들어드린다. 노인이 불만을 말할 때에는 일단 칭찬해드리고 나서 그렇지만 여차여차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일정한 주기에 한 번씩 가족회의를 열고 육아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갈등사항 같은 건 육아 지침서에 추가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에는 아이를 보느라 무엇이 힘들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충분히 듣고 공감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모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넷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황혼 육아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이 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황혼 육아는 힘든 일이다. 부모님한테 경제력이 있더라도 육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매달 얼마씩이라도 양육비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양육비보다 돈 봉투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황혼 육아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불가피하다. 어떻게 하면 상호간의 모순을 피하고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기교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젊은 세대는 자기 자식을 돌봐주는 노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억지로 맡기고 맞는 관계의 육아가 아닌 서로 에너지를 주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황혼 육아. 격세 교육이 되려면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

네, 황혼 육아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불가피한데요. 육아는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일입니다. 서로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지요. 네, 이슬기로는 황혼 육아를 위해서 젊은 세대는요,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자칫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대화를 통해 서로 잘 헤쳐나가야 하겠지요.

다음으로 김인덕의 쌀 유기견 잡담을 함께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쌀 유기견 잡담 김인덕. 생활이 요족해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날로 늘고 있다. 현대통신수단이 발달되면서 인간 간의 연계가 훨씬 원활해진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소통은 날로 단절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개인은 인간 본연의 사회성을 보상받기 위해 애완견을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기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애완견을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진정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거리에서 유기견을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 유기는 말 그대로 내다 버린다는 뜻이다. 물론 유기견 중에는 주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애완견도 있겠지만 그 숫자는 어디까지나 미미하다. 거리에서 도도는 유기견을 한눈에 가려볼 수가 있다. 덕지덕지 때가 묻어 횡색이 초라한 데다가 잘 먹지 못하다 보니 빼빼 마르고 다리나 혹은 눈에 장애가 있는 것이 공통한 특징이라 하겠다. 유기견은 낯선 사람을 만나서도 애교를 잘 부리는데 이것은 이미 인간의 사랑에 길들여져 주인의 때 묻은 손길을 잊지 못하고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 때로는 길바닥에서 대굴대굴 굴기도 하고 흰 배를 드러내놓고 네 다리를 강동거리곤 하는데 음식물을 얻고자 하는 유기견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한때는 주인의 손끝에서 애지중지 호강을 부리다가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은 유기견들의 처지가 십분 처연하다. 하지만 갈 길이 바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유기견에 맞닥뜨릴 때마다 연병이라도 걸릴까봐 물지감치 피해가기가 일쑤다. 2년 전 어느 날부터인가 직장의 마당에서 유기견이 떠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요인 대신 배가 항상 뚱뚱 불러 있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직장에 마음씨 고운 선배가 유기견에게 굴을 지어주고 매일 음식을 날라다 준 것이었다. 그 선배는 유기견이 다른 사람들이 음식물을 너무 많이 가져다 주어 비만이 온 것이라 생각하고 굴 옆에 음식물을 함부로 갖다 주지 마세요 라는 글을 적어놓기까지 했다. 후에 그 유기견이 새끼를 뵌 것을 알고 집에 데려다가 보살폈는데 얼마 후에 새끼 세 마리를 낳았다. 동물들은 인간 먼저 지구라는 커다란 공간에서 자유롭게 저마다 삶의 공간을 차지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인류가 나타나고 개발이라는 명목이 생기면서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그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연 속에서 모든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여가 생활이 풍부해지면서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주급 민간단체만도 500여 개를 웃돈다. 하지만 동물보호 민간단체는 아직 한 개도 없는 줄로 안다. 우리도 이제는 먹고 살 만하게 되었으니 유기견 보호를 세움으로써 유기견의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네,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동물도 엄연한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죠. 심심하면 뭐 키우고 귀찮으면 버리는 책임감 없는 행동은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길에서 날로 늘어난 유기동물들을 보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 10의 자릿수는 10의 자릿수끼리 더해야 한다고. 너 그럼 말해봐. 2 더하기 3은 얼마야? 5. 그럼 2 더하기 3도 5고 20 더하기 3도 5야. 그게 말이 돼? 나는 끝내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으며 아이가 겁에 질려 하건 말건 바락바락 악을 쓰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제 딴에는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급기야 눈물을 똑똑 떨구기 시작하는 아이를 보며 나는 어디에도 쏟을 길 없는 화만이 점점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아졌다. 한편 학교에 입학하기 전 내가 아이에 대해 했던 커다란 착각에서 슬슬 깨어나기 시작했다. 여느 엄마들이 다 한 번쯤은 느끼는 이를 테지만 내 아이는 왠지 전제 같았다. 그림을 그릴 때면 크레용으로 원색을 벅벅 칠을 해도 왠지 특별해 보이는 것이 아이한테 그 어떤 미술적인 천부가 느껴졌다. 어른들도 따라 부르기 힘들어하는 노래도 두어 번 듣고 나면 척척 곡절을 따라 넘기는 것이 음악 세포도 있는 것 같았다. 어디 그뿐인가. 어디서 주워 들었을 리는 없는데 말을 할 때면 제법 근사한 단어를 불쑥불쑥 내뱉는다. 얘가 문학적 소질도 갖춘 걸까? 블록놀이도 잘한다. 내가 보기엔 머리가 다 지끈거리는 립체 도안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블럭을 맞춰가는데 얘가 누굴 닮아서 공간 감각이 이리도 뛰어난 건지 찬탄이 절로 나갔다. 아, 이쯤 하면 우리 아이는 천재가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아이에 대한 환상이 고작 20 더하기 3, 5에서 깨지다니 나는 쉽게 포기를 할 수 없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일 거라고 문제 사고력은 차근차근 키워가는 것이라며 나설로 나를 다독였다. 그래서 올림픽 수학 과외를 시키기 시작했다. 극성스레 아이와 함께 수업에 참가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강의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곱씹어주는 것으로 겨우겨우 진도를 따라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영 신통한 방법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깊어만 갔고 그럴 때면 나는 제때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아이와 영락없이 소리를 지르고 만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는 아이의 올림픽 수학 과외를 그만뒀다. 어쩌면 내가 지쳐서 그만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2학년이 된 아이에게 이제 20 더하기 3이 왜 5가 아닌지를 깨치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 대신 다른 어려운 것들이 많고도 많다. 요즘은 시간 익히기를 배우는데 그놈의 시바늘과 분바늘은 왜 그리도 헛갈려 하는지. 그래서 어제는 남편과 둘이 총동원을 해 아이에게 맹훈련을 들이댔다. 효과를 보긴 했지만 그리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 어렵던 시바늘과 분바늘의 차이도 척척 알아보고 시간도 제때 가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낸단 말인가. 다른 아이들은 두 자릿수 더하기 덜기를 척척 계산해낼 때 내 아이는 고작 20 더하기 3의 발목을 묶여있었고 다른 아이들이 시간을 척척 보아내고 곱하기 나누기도 식은 죽 먹기로 해낼 때 내 아이는 아직도 시바늘과 분바늘을 가려내지 못하니 때가 되면 다 알 것이라는 위안을 삼기엔 이 어미의 배포가 그리 크지 못하다. 또다시 마음이 급해난다. 올림픽 수학 과외를 견지시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들기 시작했고 방과 후 공부 지도반에 보내야 하는 게 아닌지 갈팡질팡 마음이 어수선하다. 1년 동안 수없이 아이와 부딪히고 깨지고 덤으로 아이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음에도 나는 여전히 조급증을 참지 못하는 엄마이다. 내가 이런 엄마라니. 정신을 차려보니 이건 내가 되려고 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주고 아이가 행복해하는 순간을 같이 있어주는 엄마이고 싶었다. 그런데도 불쑥불쑥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분노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튀어나올 때면 나는 아이처럼 당황해지고 만다. 20 더하기 3은 왜 갓기 5가 아닌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아이처럼 말이다. 과연 나의 이 분노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 역시 한때는 치열한 입시 전쟁 속으로 듬떠밀린 사람 중 하나였다. 9년의 의무 교육 과정을 거쳐 고중에 입학했고 공부를 한 것 외에 별다른 상큼한 추억 몇 개 만들어내지 못한 채 이른바 청소년 시기를 흘려보냈다. 그 시절 내 생활의 키워드는 공부 그리고 시험 성적이었다. 그런 나에게 유일한 취미이자 장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책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적 순위로 한 사람이 평가됐던 당시 그 상황에서 보면 글 하나 잘 쓴다고 해서 대학 입시 시험에서 남들보다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할 것 같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학과목을 두루 다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나에게 이 같은 도리를 누누이 설명하는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수긍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과연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나 할까요를 몇 번 외쳤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마다 입시 교육의 병폐를 생각하며 혼자 씩씩 마음속 분노를 삭혔다. 이 한 무리 입시 대우는 먹이를 찾아서 때를 지어 천이하는 룡양의 무리처럼 엎치락 뒤치락 앞으로 내쳐 달리기만 한다. 무리에서 뒤처지는 자에게는 곧 죽음이 닥쳐올 테니 말이다. 아이에게 도하기 덜기를 가르치면서 시간을 익히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나는 또 한 번 마음속으로 분노한다. 이깟 도하기 덜기 나중에 계산기가 다 알아서 두드려줄 것이고 시간은 휴대폰 액정의 숫자로 고스란히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이한테 더하기와 덜기의 변종으로 출제된 수학 문제의 풀이 방법을 납득시키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며 시계의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시간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에겐 아이가 그것을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명백한 이유가 벽처럼 단단하게 세워졌다. 그래, 바로 사고력을 키워 아이의 논리적 사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야. 급기야 나는 어렸던 내가 힘들게 익혀왔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입시 대우에 뒤섞여 휘청거리며 달리던 날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대수나 기하 문제가 손쉽게 풀려 답을 다 이러는 나를 한 후배가 지적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말이다. 아무렴 그때도 내가 이 깊은 도리를 다 알고 있었더라면 난 올챙이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개구리였지. 그러니 모든 개구리는 다 올챙이의 시절을 지나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인데 아이에게 무작정 올챙이를 뛰어넘어 개구리가 되라고 하니 그건 잘못이어도 큰 잘못이라고 후배가 또 지적할 것이 분명하다. 밤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고 노곤하게 잠이 든 아이 얼굴을 들여다볼 때면 마음이 자꾸만 알지근해 난다. 무엇을 위해서 너는 이토록 치열해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걸 절대 알 리가 없는 나의 올챙이. 아직은 머리가 크고 몸통이 가느다라며 여린 아가미로 숨을 쉬는 작고 말캉말캉한 올챙이가 꼬리를 흔들거리며 내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챙이에게는 뒷다리도 생기고 앞다리도 생겨나 제법 높이 뛰기를 위해 준비하는 개구리로 되겠지.

가족끼리 무엇이든 배워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기하게도 가족한테는 남들보다 인내심이 없어지는데요. 모두 아무것도 모르던 데로부터 천천히 남에게 배워왔는데 말이죠. 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올챙이는 뛸 수 없다며 남을 하게 되죠. 네, 내 표현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더 솔직한 감정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그래도 가족이라서 더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1: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연길커피를 노래한 가요. 전홍일 작사, 황영하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연길커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커피 향기가 아쉽게 사라져갈 무렵, 이번에는 맑은 시냇물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고향 산골짜기를 돌아 흐르던 시냇물, 여름이면 발을 담그고 놀던 그곳, 허밀한 작사 박광춘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시냇물은 잔잔한 물결 위에 반짝이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이 노래를 감상하시면서 눈을 감고 그 맑은 물소리에 조용히 마음을 맡겨보시죠.

시냇물 따라가다 보면 울타리에 예쁘게 핀 나팔꽃들이 고향의 울바자에서 이쁨을 드러내고 있죠. 리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나팔꽃이 전하는 소박한 고향의 전경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리움을 살며시 깨워줄 겁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란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요?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영근 가수가 부른 백시의 인생은 흥겨운 멜로디로 삶의 려성을 담은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뇨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M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륙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륙관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륙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과개 가격 4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과개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과개 가격 698원이고요. 3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어이시아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5월 17일까지 하는 특수 우대활동이 있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을 한마디로 귀결해서 말하면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지출을 큰 지출을 하자니까 아림차던 분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겠다며 여러분들한테는 한가게 평균 가격도 떨어지게 되어 있지만 해도 손에 쥔 돈이 너무 많지 않은 전제하에서도 저희들 설명드리는 몇 가지 우수한 제품을 제때 행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천희 박사 노벨상 두 번째 받은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일 뭐 어려운 질병 40여 가지를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이런 천희 박사는 12각을 싸면 12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12각에 12각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싸지 않아도 20각에 20각에 이렇게 20각 싸자면 좀 아림차지만 해도 이번에 12각 싸는 데는 우대활동도 좋고 하니까 잘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698원인데 지금은 6각을 싸면 4각을 물어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세신이로 같은 제품 자체는 우리 노인성 질병 그리고 만성질병, 어려운 질병은 많이 상하는 부분이 콩팥을 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콩팥을 중심으로 해서 소화계통,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 포함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 세신이로 6각을 싸면 4각을 드리고 명서반 눈병 치료약품은 한 각에 598원인데 야드각 싸면 7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번에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확실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교대해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데는 그만한 충족한 일리가 있는데 그 일리 가운데서 충족한 림상 실험을 거쳤습니다. 300집이 산자병원의 10년의 림상 경험을 통해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경 협화라든지 해방궁 쌀댕이라든지 북경대학인민병원이라든지 큼직큼직한 이런 큰 병원의 300여 집이 10년 동안 임상 경험을 총화해서 나온 제품 자체 노벨상 두 번까지 받자 하면 이런 충분한 임상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제품이 노벨상 받는 데서는 이게 중요한 근거 가운데서 그 효과성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거로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는 심장과 뇌혈관 직접 뇌졸중으로서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해도 뇌졸중 위험에 빠져 있거나 혹은 심률이 너무 고르지 않거나 그에 어려운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천희 박사가 명품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거 뇌경색 후유증으로 혈압 온도 안 되고 자주 머리 아프고 특히 어지럽증이 많아고 예. 경력도 여기까지 복합합니다. 그리고 심장도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약 먹었는데 큰 어른 못 보다 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조금 천희 박사 먹고 있는데 이 혈압이 엄청 되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증이 조금 많이 납니다.
1: 아, 그럼요.
2: 예, 기억력이 돌아서지. 그리고 아, 심장도 항상 왜 구두두두 떨기든 특히 식은땀 나든 이 증상들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천희 박사 없어.
1: 그렇죠.
2: 예, 내가 이, 아이, 효과 좋은 나는 계속, 구조를 계속 먹을래 자네고, 예, 저시대로 좀 문의합시다.
1: 예.
2: 아, 형님이 어째, 음식 먹으면 왜 소화 안 되고, 왜? 특히 기름진 음식 좀 먹으면 자주 설사라고, 또, 거기다 전립선이 있어서 고생하는데, 아이 서신으로 좀 써보고 싶어 하는데 아주 알아봐달라고 합니다.
1: 바로 그런 데 쓰는 제품이 세신이로입니다. 하나는 전력선에 문제가 있는 데는 세신이로가 기본으로 말 듣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여기 성분들 자체가 우주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가며, 그리고 이제 이야기한 여름으로서 불편한 점 가운데서 지금 심장과 뇌혈관뿐만 아니라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 여기에 우수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녹혈정, 전녹근, 32가지 중약제, 기타 성분 다 제외하고라도 어제 어느 분이 말씀한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32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성분 가운데서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즈황계라든지 닦은백술이라든지 이런 성분 자체는 소화계통을 도와서 충분하게 심장 공능을 도와줘서 위동력이 좋아지는가 하면 직접 소화계통에 유사한 이런 성분도 들어갔고, 콩팥이 좋아지면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라는 그분한테 선택하는 게 너무 적절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이번에 우대활동이 또 우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이니까 5027766에 전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이번에 활동 참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전이 박사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3: 혈압 조절에 한해서 예, 항상 그저 머리 어지럽고 기억력이 없고 해서 예,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어도 별로 크게 호전 못 보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전이 박사를 먹고 있는데, 아, 맨 처음 알린 게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1: 네.
3: 네, 그러나니까 그렇게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게 많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예,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불안하고 황황하고 예, 놀라던 증상이 많이 없어지니까 마음 편안하니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예, 정신이 나니가 알림다지.
1: 그렇죠.
3: 와, 예,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난 예. 그래 바달바달 계속 쓰려 하면 예, 이거 세심이라는 문의 하자고 합니다.
1: 예.
3: 우리 언니가 제 여지가 예, 소화 안 되면 음식 먹으면 따가서 목에 걸린 것 같은 게 내려야 간답니다지.
1: 예.
3: 그냥 이게 방광염에 무슨 여시로금이 있어나가 소변제 자고, 아, 이게 물소리도 그래서 소변 찌끔찌끔하고 대떡에도 소변 막 나오고, 아, 이 외출하기엔 겁이 나답니다. 실수할 거 봐.
1: 예.
3: 네, 그래, 이런 증상이 이 약 먹어 되겠는지 문의해 달라 그런다.
1: 이제 집에 그 언니분이라고 했죠.
3: 네, 네, 예. 맞습니다.
1: 그분이 세신이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 쓰게 된 그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주약의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실금이 생기거나 혹은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과 뇌혈관 여기 32가지 중약제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32가지 중약제는 놀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언니분이 하나는 그 콩팥에 이상이 있거나 뭐 뇌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이 세신이로가 너무 잘 맞고, 황차 32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소화계통, 상초, 중초, 하초, 호흡계통 도와주는 맥동이라는 성분, 윤폐 역할을 하는 맥동, 그리고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복령이라든지, 그리고 닦은백술이라든지, 그리고 즈황계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내는 종합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종합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인데 이걸 풀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이로입니다. 예.
3: 그럼 오늘 예, 배달받아 쓰겠다면 그럽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3: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0: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아저씨 지금이 세시미로로 쓰고 있습니다. 소변차수 한날 밤에 한 대 뻔 봅니다. 그러니까 예, 밤에 쉰 것 같지 않을까 맥이 없어서 항상 그거 집에서 누워 있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세시미로로 석 달 잡수고 나니까에 어서는 서변 차수가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해봅니다.
1: 어, 증상도 돌아왔습니다.
4: 예, 예. 그러니까 지내 좋아서 예, 잠을 푹 자니까 예, 영 좋고 깨우 또 예, 이 세시미로를 쓰고 나니까 예, 원래 감기를 달고 있어서 예, 감기 걸리면 댄디를 맞아야 됐습니다.
1: 아, 면역력이 올라가죠, 이 제품.
4: 예, 근데 이 세시미로를 쓰고 나니까 예, 그것도 감기하고 조금 잡수면 또 인차일 없을까나. 아, 그 돈을 많이 절약하고 사람도 힘들지 않고 이 세시미로의 면역력을 올려주고 원기를 도와주는데도 매우 좋습니다.
1: 그렇죠.
4: 예, 걸른데도 예, 걸어댕길 때는 아랫다리 허도도하고 맥이 없었는데 우선 예, 이 다리도 맥이 나고 영 좋단다.
1: 예, 그럼요.
4: 예, 그리고 나는 또 예, 이 그 천이박사를 쓴다.
1: 예.
4: 근데 이 천이박사 정말 좋습니다. 이건 예, 정말 박사 학위를 두 번 받았다니까.
1: 예, 아이, 예. 천이 박사.
4: 노벨상 두 번
1: 예,
4: 받았단 말입니다.
1: 예, 노벨상 두 번까지. 예.
4: 예. 이게 신경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예. 혈압도절이 잘 되니까 골이 좀 신어서 아침에 뭐에 딱 골에 두껍이 씌워놓은 것처럼 얼빠나던 게 이게 혈압도절이 잘 되니까, 예. 나는 전 혈압약을 할랄고 내려 먹어도 됩니다.
1: 예.
4: 예. 그리고, 예. 예 항상 또, 또 어제 어전 70 넘으니까 예, 기억이 없습니다.
1: 그렇죠.
4: 어제 예, 그래서 빙창문을 열었다도 아니 이거 무슨 거 꺼내자고 열었는가 또 봤습니다. 딱 머저리 갔습니다.
1: 예.
4: 그래서 한참 생각했다가 열고 또 이래 재고 아 이거 찾아던 게 생각이 안 났구나 이러던 게 이 선희 박사네 어디 메모병이 있으면
1: 거기 따라가서 조절해주면
4: 따라가면서 치료해준다.
1: 오, 잘 내라고 계세요.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그리고 예. 이게 또 위도 잘 돕아줘서 밥이 맛있고 예, 정말 아 영 좋습니다.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예, 영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17일까지 우대 활동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요 세신 1호하고 천이 박사를 오늘이 대달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포의 신호를 우리 어디에 문제가 있다면 벌써 신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4: 예.
1: 혈압이 높다면 혈압이 높은, 소화되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는, 변이 불편한 변이, 이거 따라가면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조절해주는 공능이 있는 제품 자체가 천명이 이학박사가 연구에 성공해 난 이런 시에 MP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논의내는 기본으로서 견지할 만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돼서 노벨상 두 번 받았다는 게 너무 반복적으로 말하니까 그것 지나가는 말처럼 듣기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 받으려 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0: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예 저는 명소망 씨 왔습니다. 우선 한 넉장 썼습니다.
1: 예.
5: 네. 하는데, 이슬산 많이 좋아지고, 예. 물체가 또 두 개 더 보이는 게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5: 그리고 병사에서 물체가 희미하게 한 게, 이제 이것도 많이 좋아서 좀 반하게 보입니다.
1: 예.
5: 이리 또 야면증 밤에, 사람 좀 뭐하라고 합니다. 앞에 딱 와야 보지. 그래 예. 이것도 많이 좋습니다. 야맹증에도 많이
1: 그게 여러 가지 질병이 시작이 야맹증이 있는 분들이 빨리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도 야맹증이 있는 분들이 빨리 시작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저 야맹증은 밤에 냈으려고 하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눈병이 시작이 야맹증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5: 이 눈약 많이 써봤으면 뭐 시청약을 효과 못 받는 이야기지만 눈약 중에 저는 최고 약이잖아요.
1: 느끼죠 확실히. 예, 예 바로 그렇습니다.
5: 그래 이번에 효과 볼 때 약을 좀 배달을 쓰고 예. 그것도 하나 물어보고 세신이로
1: 예.
5: 저희 친구가 차운전 한다 말은 차운전이
1: 예.
5: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점심 비대도 있고 내기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뭐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다 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가 물어봅니다.
1: 차운전

0: 앉아있게 되어 있으니까 콩팥에 부담이 많이 가고 뇌도 이계통에도 부담이 많이 가게 되어 있어서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세신이로가 너무 잘 맞습니다. 우리 중약은 쌍후싱하고 올리뜨는 약하고 내리누르는 약인데 이 제품 자체가 모든 기능을 올리쳐주는 역할하는 원기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소화가 잘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고 특히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그 운전하는 그분한테는 이게 제일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신이로 잠은 없어. 예. 신이로, 야, 이게, 이야기 정말 좋다. 우리 오빠님이 석 달 반, 넉 달에서 거기 쓰는데, 세심이로를 조금 점이 싸서 이렇게 석다반을 쓰고 나니까 그 남자들이 그 젤레세 있지 그만
0: 전열선을 해서 그 고통을 야, 받죠.
3: 이게 우리 오빠 맞다 남자들은 62살 젤레세 다 해도 내 좀 심하다 가 검사나가 젤레세 좀 많이 어쨌든 이게 좀 뭐니까 어쨌든 염증이 심하다는 거래더란다. 그래서 거기 약을 개다 염려병원 약을 개다 먹어도 다 서약이고
0: 그렇죠.
3: 그랬거나 꼭 먹을 때 뿌지기 다음에
0: 그렇죠.
3: 계속 먹을까나 위 아프고 그랬거나 이하고 그 다음에 쓰기 시작했는데 다음에 다섯 번 여섯 번 넣었는데 지금은 한 번 두 번밖에 해본단다.
0: 그렇죠.
3: 그리고 이야기 특징이 있다면 그게 무슨 특징이 있어 하거나 허리 든든해지면 아랫다리 맥이 온단다 선생님.
0: 그렇죠. 건파진 든든해지니까 아랫다리 맥이 오는 그게 맞습니다. 이게 비교적 그 얼리 떠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맥이 날 수밖에 없죠. 예.
3: 다리 맥이 있어서 원래 한 그것 10분이나 걸었습니다. 이게 그것 허리 뒤에 아프고 소매 밤에 보고 날까 밤 자지 못하지 정신이란 게 힘이 나지 그런 게 그것 어서 지금 반 시간 한 시간이 이제 여름이 오면 이제 여기서 등산 조금 원래 등산했을 때 맞는다.
0: 예.
3: 너무 몸이 약할까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좀 다음부터는 조금 등산 조금씩 하다 좀 늙어야 되겠다면 이랬대다.
0: 예.
3: 하여튼 이야기 이 남자들이 이야기 쓰면 무조건 체력이 100% 떨어진다고 그랬지다.
0: 아하예 그 말이 맞습니다. 예.
3: 걔 진심으로 그렇게 완도
0: 진심 있다는 걸 써보니까 알리죠. 예.
3: 다리 맥이 온다가 살 것 같지 않다. 다리
0: 그렇죠.
3: 맥은 살 맞으면 늙는 게 다리 맥 붙은
0: 다리 맥이 거니까. 없어지는 게 늙음이 주요하게 맥이 없어지는 게 다리 맥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그러니까 다리 맥이 나까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맥이 나무 그다음에 약간은 계속 숨이 연장하고 또 어렵게도 좀 나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0: 그렇죠. 거니까. 움직일 수 있고
3: 맛있고 그렇죠. 발이란 다리가 다리 맥이 온 뿐만 아니라 이 허리 맥이 온 다리 맥이 온데 다리 이 손가락이 다 맥이 온다
0: 뜨는 그렇죠.
3: 팔찌면
0: 맥이 솟는단 말이 맞습니다. 예.
3: 힘이 아이 드는 것도 힘이 안 들어볼 그랬던 게 어디는 인간은 힘이 드는 것도 힘이 아이 술 써서 거서 이때 가다 힘이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손이 힘이 용세 많다는 그랬다.
0: 예.
3: 다리 힘이 세.
0: 예.
3: 이번 우리 하던 게 들은 모네피다 여섯 가구 네가 쓴다는 게 옳습니까?
0: 예, 그렇죠. 예.
3: 세신이로요?
0: 지금 세신이로는 여섯 각 3인 4각을 줍니다.
3: 예.
0: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할 때 특수한 할 때입니다.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이번에는 우대 할 때
3: 그러니까 한 각에 한 달 넘어 먹습니까?
0: 한 각은 35일 복용합니다. 예.
3: 예, 먹기 좀 홀딱대다.
0: 그렇죠. 예.
3: 알아서, 오늘 배달하겠답니다.
0: 예, 잘 이용하시라 하세요. 예.
2: 네.
0: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지금 천이 박사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예, 쓰면 쓸수록 이 좋은 게 이 천이 박사라고 합니다.
0: 예.
4: 항상 머리가 힘나면서 기억력이 자꾸 없고, 손이 자꾸 저리고, 발이가 자꾸 지지가 올라오고, 이래고 또, 이 세신이론을 저기, 우리 집사람인데, 이 소변이가 제일 빈번해서, 귀에서 쓰던 소리가 자꾸 나지. 그러면 이제 허리랑 아프다지. 이래서 우리 둘이서 같이 이거 쓴다만.
0: 예.
4: 내 처음에 썼는데 확실히 병 증상 둘 다 비슷하다만. 그래 둘이서 내 썼는데 전혀 방사님 얼마 안 써서 기억력이 돌아서면서 머리가 힘가든 게 혈액 운동되면 머리 힘가든 게 없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 발 귀가 자꾸 올라오고 손 저런 게 이게 몇 달 뒀으니까 차츰차츰 없어지니까 아기들만
0: 그렇죠.
4: 이렇게 이게 효과 영 상당히 빠르

0: 드라마입니다.
1: 지금 보통 무대 활동을 할 때에 되면 내관이 비슷하게 나이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비슷한 네. 증상이 나타나는 여기에 우리 이 설명드리는 제품들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네.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릴 때는 확실한 효과성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여기서 소개하게 되었으니까 실어놓고 써도 됩니다.
0: 예, 본인이 먼저 쓰다는 거니 그래서 무슨 허돈도 안 썼다면 내가 좋으니까 뭐 집사람도 같이 이거 써야 할까 그건 뭐 애들도 없다면
1: 그렇죠.
0: 지금 스스로 좋다면 어쨌든
1: 그렇죠. 예.
0: 그래 시간이가 일정하게 좀 길게 써있나면 이 예. 약이란 건 이 그 고장하고 약이란 낙타에서 아이스마이면 이 꾸준히 쓰면 나는 그 어떤 이 약에 대해서 좀 신심 가지고서 꾸준히 견지하다 그랬다.
1: 그렇죠. OTC 공약은 기본 요성이 백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예, 이, 예. 이 활동도 이렇게 좋을 때 우리는 이 활동 빠야지 계속 쌓는다만.
1: 예, 그렇죠.
0: 예, 굉장히 고맙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실 수 있는 이런 범위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서 기본으로서 뭐 한 가지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오랜 질병, 여러 가지 질병, 결국 노인성 질병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쓰느라며 간과 콩팥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원기를 돋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단순 뭐 콩팥에서 콩팥 역의 치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우선 남성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들 전열선하고 뇌도가 한 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열선이 우쭐하게 되면 뇌도를 꽉 누르게 되어 있어서 신호는 오는데 소변은 나가지 못하고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점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세신이로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 콩팥의 문제점은 남성들이 전열선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열선은 단순히 전열선에서 전열선 치료하기보다도 콩팥을 든든하게 하게 되면 전열선이 누그러들 수밖에 없고 염증이 소염되고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우수한 성분이 우리 기력을 처세우는 각도에서 어려운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동치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전노근 이거는 사슴이 전반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녹혈증 사슴이 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는 어디서 얻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처방에는 이런 게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약제가 쉽게 추위를 타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혹은 또 호흡기 등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정하면 설사거나 혹은 변비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그다음에 간과 콩팥을 든든하게 하는 차원에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비뇨계통이 좋아지게 돼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정하면 귀가 얼빤하게 들리거나 귀에서 소리 나거나 이런 문제도 해결받게 돼 있고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세신이로니까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3월 2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화재를 겪은 후 도도는 거부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다. 큰 공공장소든 작은 사무실 복도든 어디든 위험하다고 느꼈다. 문을 열자마자 안전통로와 출입구 위치를 살펴보고 계단실까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하루 종일 정신이 불안정하고 초조한 상태를 견뎌냈다. 저녁이 되어 아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박매는 집안일을 했다. 도도는 신문을 넘기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다. 기사에는 어젯밤 중상공원 198번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도도는 하루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마침내 터져나왔다. 그는 신문 제목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다. 박매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도도는 흥분한 목소리로 어젯밤 자신이 그곳에 있었으며 불이나 목숨을 걸고 달렸다고 말했다. 만약 자신이 타 죽었으면 온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얘기했다. 박매는 손을 닦고 신문을 받아 읽은 뒤 도도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자세히 묻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도가 중산공원까지 술 마시러 갔냐고 물었다. 그리고 앉아서 어젯밤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대답하라고 했다. 박매는 도도가 새벽에 돌아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묻지 않았을 뿐이라고 얘기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솔직하게 말하라고 다그쳤다. 도도는 속으로 한탄했다. 화재의 여진도 견뎌야 하고 박매의 신문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었다. 이후 이야기는 매서와 강청재의 만남으로 넘어간다. 강청재는 택시 안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고 있었다.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감정 경험을 이야기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매서와 매우 닮아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시골에 다녀온 기억이 떠오르자 강청재는 갑자기 매서와 그리워져 즉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매서는 전화를 받으며 매우 기뻐했고 자신이 강청재에게 전화를 걸려던 찰나에 전화가 왔다고 생각했다. 강청재는 웃으며 매서의 요즘 생활과 현재 위치를 물었다. 매서는 최근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에서 집 관련 절차를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청재는 매서가 집을 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했다. 매서가 집주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인지 물었다. 매서는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살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청재는 택시 운전사를 살짝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추고 지난번 이야기했던 문제가 해결되어 이사를 결정한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서는 잠시 주저하며 자신과 남편의 상황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매서는 스스로를 아껴야 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집의 인테리어를 완성하면 바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다. 강청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경청했다. 매서는 시공팀을 불러 공사를 진행해야 하고 욕조도 구매해야 한다는 계획을 덧붙였다. 강청재는 매서의 바쁜 일정을 듣고 수고가 많을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사흘 뒤 매서는 또다시 강청재에게 전화했고 어머니가 상해를 완전히 떠났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상해에 온다고 해도 호텔에서 지낼 것이라고 했고 어머니가 떠날 때 자신이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놓았다. 짐을 쌀 때 매서의 어머니는 자신의 물건들을 보면 안 좋았던 옛 기억이 떠올라 증오감이 들고 자신의 아름다운 젊은 시절을 모두 낭비했다고 화를 냈다고 한다.
매서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정말 할 말을 잃었고 그날 자신이 무언가를 만지기만 하면 어머니는 모두 버리고 비우라고 말하며 주민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했다. 방 구석에는 큰 욕조가 놓여 있었고 안에는 예전 유행했던 다양한 구두들이 가득 차 있었다. 네덜란드식 하이탑, 앞가죽 T자형 구두, 소맥머리형 구두, 버트슈즈, 가로끈이 달린 구두는 물론 여러 쌍의 댄스 구두까지 있었고 그 중에는 1948년 유명 구두점 람탕에서 구입한 양가죽 중급 구두도 있었다. 가죽 수선공이 이 구두의 끈을 꿰매 춤출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정성껏 수선한 것이었다. 강 총재는 람탕 구두점의 양가죽 중급 구두가 매우 유명하고 품질이 좋았으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댄스홀에 가면 어머니들 세대가 여전히 그런 구두를 신고 다녔다고 얘기했다. 매서는 맞다고 답하며 구두를 보자마자 예뻤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과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가 늙어가는 모습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자 안에는 어머니가 결혼 전후에 입었던 민족 복장이 가득 담겨 있었고 그 종류도 다양했다. 비단 소재는 광택이 나는 꽃무늬 비단, 줄무늬 천등이 사용되었고 색상은 하늘색, 도자기색, 잔잎색, 연한 태춘잎색 등 소박하고 아름다운 색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민족 복장은 허리가 매우 가늘게 제작되었고 스타일도 각기 달랐으며 테두리 처리, 포장 단추, 단추 디자인 등 모든 부분에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었다. 매서는 이 옷들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옷들은 전혀 입을 수 없으니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매서는 기념으로라도 갖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는 상자 밑에 인조 비단 복장이 몇 벌 더 있다고 말했고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 연한 파란색 등 다양한 색상이 있었으며 그중 흰색이 가장 유행했었다고 얘기했다. 당시에는 남성들이 흰색 양복을 입고 여성들이 흰색 민족 복장을 입는 것이 가장 유행하는 스타일이었다. 매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또 다른 물건 더미를 펼쳤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교복들이 놓여 있었다. 매서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 강 총재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자 매서의 마음속에 조금 짜증이 났다. 매서는 복장점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게 안이 온통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기억을 얘기했다. 가게의 천장에는 여러 줄의 철사가 달려있었고 점원이 영수증을 쓰면 지폐를 집게에 끼워 철사를 타고 계산대까지 빠르게 보내고 도장을 찍은 뒤 다시 철사를 타고 돌아오는 시스템이 운영되었다. 가게 안 높은 의자에는 한 아저씨가 앉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들에게 도둑을 조심하고 지갑을 잘 지키라고 외쳤다. 강 총재는 매서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 매서는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닦았고 어머니가 상해를 떠나며 남긴 수많은 물건들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모두 강 총재에게 쏟아냈다. 강 총재는 매서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내지 못했고 그저 듣는 역할만 할 뿐이었다. 이어서 배체의 이야기로 돌아간다. 배체의 할머니는 상해에 온 지 오래되었고
최근 계속해서 시골로 돌아가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살았다. 할머니가 시골로 돌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고 고난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금을 캐려는 목적이었다. 배채는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로 가서 외할머니 무덤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연말 계획은 계속해서 지연되었다. 11월이 되자 배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회의에 참석했다가 누군가에 의해 고발당하는 큰 사건이 발생했다. 배채의 어머니는 회의에 참석해 남편의 억울함을 털어놓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배채의 부모는 집에 돌아올 수 없게 되었고 오직 할머니만이 배채를 곁에서 돌보고 있었다. 배채는 여러 차례 아버에게 할머니가 시골로 떠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며 물었고 아버는 할머니께서 계속 시골로 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아버는 배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달래주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1966년 어느 날 배채는 할머니에게 어제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다. 배채는 꿈에서 할머니가 물고기로 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다물며 내는 물소리만 들렸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할머니는 갑자기 배채의 입을 막으며 그만 이야기하라 했고 자신도 어제 배채가 물고기로 되는 꿈을 꿨으며 매우 무서웠다고 말했다. 배채는 두 사람이 꾼 꿈이 비슷하다는 점에 매우 신기해했다. 아버는 웃으며 물고기로 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되고 매일 피아노를 치지 않고 물만 마시면 된다고 농담을 했다. 배채는 눈을 반짝이며 정말 그렇냐고 물었고 꿈에서 할머니가 물고기로 변한 뒤 자신도 반짝반짝 빛나는 금붕어로 변했다고 말했다. 배채는 애교를 부리며 자신이 물고기라고 주장했고 아버는 그만 이야기하라고 했다. 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꿈을 꾼 뒤로 배채는 눈을 비비면 전날 머리핀으로 표시를 해놓은 자리에 물고기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사실은 악보의 일부 음표들이 금붕어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었다. 아버는 피아노를 자세히 살펴보았고 피아노는 상당히 낡았으며 금반 우쪽에는 여러 줄의 긁힌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버는 피아노 몸체를 쓰다듬으며 낡은 피아노에는 오래된 자국들이 많고 특히 흉터와 긁힌 자국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채는 물고기가 그 자리에 멈추면 자신이 피아노를 치다가 멈추고 매번 열 마디를 치면 물고기가 튀어나온다고 얘기했다. 아버는 배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피아노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농담을 했다. 아버는 피아노 소리가 나면 물고기가 헤엄쳐오는 것이라고 맞장구를 쳤고 할머니는 배채를 끌어당겨 작은 곱슬머리를 쓰다듬으며 큰일이 생길 것 같다고 걱정했다. 아버는 배채가 어린 나이라 용기가 없고 할머니께서 몇 날 동안 시골로 가버리면 배채가 매우 힘들어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배채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울기 시작했고 갑자기 할머니 품에 안겼다. 할머니는 배채를 다정하게 달래주었다. 아버는 겨울 방학이 되면 할머니와 배채를 모시고 함께

함께 시골로 가자고 제안했고 대치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닦으며 바로 웃었다. 대치는 배를 타고 시골로 가고 싶다고 말했고 할머니도 젊은 아버가 자신을 데려가주면 체면이 생긴다며 기뻐했다. 아버는 상해에서 시골까지는 자동차로 갈 수 있고 소형 증기선을 타고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이 할머니를 쳐다볼 때쯤 하늘은 완전히 오독해졌고 눈덩이가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창유리에는 눈이 닿는 소리가 들려왔고 배채는 추위 때문인지 할머니를 꽉 안았다. 할머니는 눈을 꼭 감았고 마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꿈을 꾸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순간이 지난 뒤 할머니는 몸을 움직이며 시골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불안하지만 아버가 이미 어엿한 소년으로 자랐고 다들 시골로 가는데 곁에 있어주니 정말 안심이 된다고 얘기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곳이 바로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이지요. 고향은 멀리 있어도 생각만으로도 힘이 되는 법입니다.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김은연 가수가 부른 고향은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이라는 두 글자에 담긴 그리움과 정겨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히 울려 퍼질 가요인데요.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고향길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녁 너울이 내리고 불빛이 하나둘 켜지면 연길의 밤은 또 다른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맞이합니다. 최문섭 작사, 박광춘 작곡의 김옥화 가수가 부른 연길의 야경은 황홀하여라는 반짝이는 불빛 아래 펼쳐지는 연길의 밤 풍경을 노래에 실어 전해드립니다.

때로는 노래 하나에 가슴이 뛰고 입가에 미소가 번지기도 합니다. 김인덕 작사, 장영남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노래가 좋아. 이 경쾌한 리듬에 맞춰 기분 좋아지길 바랍니다.

범은 소녀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설레이고 두근대고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답게 느껴지죠. 김옥결 작사, 김준 작곡의 리랑 가수가 부른 소녀의 범은 실록이 우거지는 어울의 정원, 그곳에서 피어나는 소녀의 첫사랑 같은 설레임을 섬세한 목소리로 담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부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점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

0: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기회를 빌어서 예, 길태둥이 문진부에서 여러 가지 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있는 예,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박창호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중이 출신인데 예, 중이 서이 우리 조선족 의학을 간단히 말해서 조이라 하는데 조이 임상 경험을 예, 40여 년 쌓아온 말이죠. 예, 훌륭한 의사입니다.
0: 네.
1: 예, 임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예,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예, 첫째로 놓고 보게 되면 예, 심뇌혈관 계통의 질병 치료에서 예,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예, 노중풍이라는데 예, 중풍의 후유증에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 예, 이러한 말죠. 예,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아,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러한 대학에는 아, 호흡기 교통 질병 치료에서 예, 많이 소문을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 급성 만성 인후염이라든가 예, 급성 만성 기관지염, 예, 폐염, 예, 그리고 기관지 천식 예, 이러한 말죠. 예, 호흡기 교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예,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예, 소문을 놓고 있는데 예, 오늘은 예, 이 시간을 빌어서 이 박창호 주임이가 예,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다는데 소화계통하고 예, 소화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여해를 해봅시다.
0: 네.
1: 소화계통이라 할 때는 예, 우리 인체 내부에서 영양물질을 말죠. 섭취하고 분해를 하고 예, 흡수라는 이러한 말죠. 예, 계통입니다.
0: 네.
1: 아울러 또 예, 이 소화 과정에서 예, 로폐물이 생기는데 로폐물을 말죠. 예, 배출하는 이런 계통입니다.
0: 네.
1: 여기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소화 계통이. 예. 하나는 상소화도, 하나는 하소화도, 예. 상소화도로 놓고 본다 할 때, 예, 구강이라든가, 인후라든가, 예, 식관이라든가, 일면 또 식도라고도 합니다. 위에, 위, 십이지장, 예. 하소화도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예, 소장, 예, 맹장, 예, 결장, 직장, 예. 항문, 예, 항관, 항문, 예, 이런 것으로 나눠집니다. 이외에 또 소화선이 있습니다. 예, 타약이라 하는데, 일명의 춤, 예, 타약선이 있고, 간장이나 담낭, 예, 이 선에서 또 분비라는 말이죠. 쇼화매라 하는데, 소화효소, 예,
0: 네.
1: 담즙, 예, 이런 말이죠. 소화선이가 이러한 말이죠. 예, 물질을 말이죠. 분비를 해서 예, 식물 중에 말이죠.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예, 탄수화물을 말이죠. 예, 분해를 해가지고 제때제때 흡수하게끔 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0: 네.
1: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예, 상소화도를 놓고 보게 되면 예, 조약에는 예, 구강에 늘상 발생하는 궤양이라든가 예, 구강궤양 예, 그리고 인후염이라든가 예, 식관염 일면도 식도염이라 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예, 발류에 반류 현상이 생기는 또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발류싱 스관염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급성 만성 위염 예, 위궤양 예, 그리고 십이지장 염증이라든가 십이지장에 생기는 궤양 예, 그리고 하소화도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보통 예, 환자분들은 내진 맹장에 걸려

0: 그래서 사실은 그 언어가 좀 틀리거든요.
1: 네.
0: 예, 맹장기에 말이죠. 염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장염, 예, 직장염, 직장암, 예, 그리고 예, 항관에 관계되는 질병. 여기에 또 많습니다. 우리 예, 20여 년 전에 제가 예, 중이외과를 말이죠. 자, 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치질, 에스런 지우스라 하는데, 그러니까 치질 발생률이 높지요. 예, 10명이면 9명이 치질로 고생한다. 예, 치질에 항문 발열증, 항문주에 생기는 농종에, 항루에, 예, 항문 발열에, 이런 말죠. 질병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아주 진단은 내 받지 못했는데, 환자분들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생기게 되면 아, 이 소화교통의 모병이 발생했겠는가. 예, 이래서 제때제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말이죠. 예, 소화불량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소화불량 현상인가. 예, 원인 불명으로 말이죠. 늘상 말이죠. 배가 말이죠. 붓습니다. 후장.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최근에 말이죠. 밥맛이 딱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후장 현상이가 말이죠. 밥을 잡순 다음에 더 말이죠. 심해집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이 소화교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배가 아파납니다. 후통. 근데 환자분들이 증세가 증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심하게 아프진 않은데 은은히 아파난다. 예? 인통.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급하게 심하게 아파난다. 쥐통.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 조통현상이 있습니다. 애이는 것처럼 아프다. 감각이야. 예? 이것은 다 환자들이 말이죠. 예? 예, 자각증세입니다.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
1: 네, 알겠습니다. 예.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0: 말씀하십시오.
2: 그 기타 의견 그쪽에 그 기관지원물로 계속 기침나고 고생했는데 수건장 약 먹고 지금 호도 많이 됐어요.
0: 예, 예.
2: 예약해 주세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네,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예,
3: 저는 그 밑에 주민에 박청 주민한테서 받는 환자입니다.
0: 치료받습니까? 예.
3: 예. 저는 남양도 그렇고 위도 아파가지고 저래 뭡니까 반잔도 바른 비용 못 산다.
0: 예, 예, 예.
3: 예. 그러던 게, 그, 저번에 박청원 수님한테, 뭔가, 전약을 저도 먹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3: 그 입도 쓰고 마르고 하던 것도 많이 좋아지고, 해가지고, 예. 좀 한번 더 예약하려고 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게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3: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여보세요?
1: 네.
0: 예, 예. 말씀 주세요.
4: 아, 저는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데.
0: 예.
4: 머리 지금 계속 휘해서, 어느 이세를 병 좋겠습니까?
0: 당뇨병이 위주입니까?
4: 예.
0: 박창호 주임도 좋지만, 박창호 주임 찾으세요. 예, 됩니다.
4: 박창호로?
0: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4: 예.
1: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아픈 부위를 놓고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윗배가 아프다. 예, 상복부에. 어떤 분들은 또 아랫배 아프다. 하복부에. 어떤 분들은 엉금배가, 예, 상복부도 좋고 하복부도 다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배가 아픈 분들이 또 중에서 어떤 분들은 또 쇠통이라는데 옆구리가 또 개환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화교통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 그리고 소화교통에 문제가 발생할 때 경락이 되면 어떤 분들은 늘상 말죠. 예? 매스꺼운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리고 더 심할 때는 구토 현상이 있습니다. 어투에. 그리고 소화계통 문제가 발생, 계통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떤 분들은 말죠. 예? 하루에 말죠. 예? 대변을 말죠. 여러 번 봅니다. 심지어는 말죠. 예?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또 소화계통 문제가 발생하면 뒤가 굳어서 또 문제입니다. 예?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을 보게 되게 되면 하늘로 판산이라는 데에 식후물이 자꾸만 나와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쏘신 현상이 있습니다. 예? 타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느낍니다. 위가. 예? 그리고 소화계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말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방구를 자주 낍니다. 예? 예, 저도 예, 사회생활을 해서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방구를 여러 번 낀단 말입니다. 예. 이 다 소화계통의 공능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배가 붓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후장이라는데 일명 환자의 말이죠. 자각증세거든요. 그리고 또 일명 또 예, 체증으로 말이죠. 반응됩니다. 그러니까 예,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의사선생님들 말이죠. 배를 말이죠. 두드려본단 말입니다. 예? 우리 말이죠. 뭐, 북을 치는 것처럼 예, 두드려보면 예, 이 후장 현상이 또 아주 명확히 나타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예, 부분적으로 예, 배가 붓는 현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엉근 배가 다 예,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백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다 위장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긴 현상입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0: 안녕하십니까.
1: 말씀하세요.
0: 네, 네, 말씀하세요.
5: 네, 옳습니까?
0: 예, 옳습니다. 예.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나는 예, 뭔가, 신지은이 그런 선생님이 약봐서 약을 예, 많이 가져다 먹었습니다.
0: 예.
5: 그래, 예, 영, 처음에는 나는 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걷지 못하고 예, 그리고 혈압이 높아서, 아니, 뭐, 생각나, 어림지나고 막 이랬습니다. 아, 그래, 좀, 나섰습니다. 나사서 또, 아, 이동안에 와서 다 세체 또, 아이, 안 돼서 그렇고, 토한다. 그래서 막기라고 해서 먹지 못하니, 그래서 이 막 아파나니 이렇습니다.
0: 예.
5: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0: 일단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길태중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오.
5: 예.
0: 예. 박창호 주임의 이름 예. 기억하시오. 예.
5: 예. 예, 박창호.
0: 예, 예. 결태중이 문진부에.
5: 예. 예. 예. 예. 그래,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0: 예, 예.
6: 제 전화 맞으세요?
0: 예, 예. 듣고 있습니다.
6: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0: 말씀하세요.
6: 예, 요지간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박창호 주임 이사가 그리 소화계통을 잘한다 하시는데,
0: 예.
6: 저는 요지간에 무슨 증상이 있는가 하면, 위가 때로는 쓰리고, 또 변비가 조금 있습니다, 요즘.
0: 예, 예.
6: 이래서 예약을 하려고요.
0: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박창호
6: 예,
0: 주임.
6: 박창호 선생님께 예약 드립니다.
0: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6: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7: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7: 예. 우리 그 뭔가 옆에 동네 사는 언니가
8: 박청호 선생님께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올라

0: 나오고 이런 병을 잘 치료한 데서 예약하려고 합니다. 박창화
1: 오세요.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아,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네, 다음 번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김태병원 저기 환자인데요.
1: 어느 분을 보입니까?
3: 원장님 보입니다.
1: 예, 예, 예.
3: 예, 그런데 저는 한 달째 보였는데,
1: 예.
3: 저 발목이 상하고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침 맞고 약도 먹고 이랬는데,
1: 예.
3: 저는 완전히 아이들 좀 많이 허전돼서 하다 그저 하고 싶은 됐어요.
1: 예, 예.
3: 예, 그러니까. 이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저기 전화한 겁니다.
1: 예,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3: 그래가지고, 예.
1: 예, 예. 예.
3: 아니, 여러분들이 나같이 아픈 분들을 많이 홍보해드리고.
1: 예, 예.
3: 어머니가 보시라고 얘기하세요.
1: 알았습니다.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네, 전화가.
1: 아, 예, 맞습니다.
5: 예, 나도 오늘이 길태중이 빈보이 나가자 그랬다.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예, 나는 박창호 선생님 배우겠습니다. 주약에 나 입이 위에서 내 많이 고생했습니다.
1: 예, 예.
5: 어찌인지 밥 먹으면 나 위 쌀쌀쌀쌀 저래나 이게 쓰레나고 그렇다 말입니다.
1: 예, 예.
5: 그래 내 병원에 검사했습니다. 결과에 위 헐었답니다.
1: 아, 미란, 예, 예.
5: 예, 미란 신위엔이라든지 뭐.
1: 예, 예.
5: 이게 보니까 나를 배웠대다. 이게 보니까 난 이래 눈 뜨고 보니까 예, 좀 거기 뻘거뻘건 게 좀 영 그렇더라 말입니다.
1: 예, 그래요? 예, 예. 예,
5: 중하다며 이랬대다. 그래서 예. 내, 거기 가서 내 약을 설 기간에 두 번째다 먹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 어쨌든 이거는 내 보니까 중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5: 그 약을 해결 못 되겠습니다.
1: 예.
5: 그 약을 야, 내 좋다는 약은 전체 연기신에 다 돌아다니며 먹었습니다.
1: 예.
5: 나 중약 먹기 싫어서 아예 먹었는데 그래서 예, 박창호 주임 이사한테가 내 이거 기분 안에 평소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어째 신경으로 그렇다는데 나는 위 나쁜데 위경에 몇 번 일어났댔습니다.
1: 예, 예, 지금 난, 예, 예.
5: 예, 막 위경에 일어나. 네, 이 어찌겠네. 오늘 위경에 일어나면 어찌겠는가 정말 일어난단 말입니다.
1: 예, 예, 예.
5: 예, 그러니까 좀 중했지 뭐. 그래, 그래서 내, 그래, 예, 그래서 약을 먹고 약을 먹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는 게, 그래도 내, 예. 여지간에 좀 음식에서 잘못 먹은 것 같습니다.
1: 예.
5: 그래서 내 오늘 박창호 주임 이사님께가 예, 전면적으로 좀 설사하고 이래 내 좀 배우자고 그랬다. 전번에 많이 났던 게 조금 어떤 겁이 난다. 내 완전히 어제는 막 겁이 질려서 내 오늘 일찍 내려가겠습니다. 내 용서한다 그래.
1: 예. 예.
5: 가서
1: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 예.
5: 오늘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 예약이 다 예. 됐습니다. 예.
5: 알겠습니다. 예.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2: 네.
1: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6: 예, 저희, 뭔가, 저희 친구가 지금 예, 허리와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서 예, 그래서 길태 중요원의 강철수 주님께서 치료를 받으려고 오늘 예약하겠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다 됐습니다.
6: 수고하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0: 안녕하십니까?
1: 예, 저는 오늘 박윤동 교수님과 요약하자고 그럽니다.
0: 어떤 정황입니까?
1: 예, 나는 이전에 연비병원이라 시립병원이라 다니면서 많이 치료했습니다. 심장이 답답하고 가슴이 또 침침하고 이래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우리 손님들과 말했지 나는 지금 영업 얻어 못하겠다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랬다 못 이래지니까 박윤동 교수님이 약 쓴 게 모두 효과 좋다며 고기가 예. 배아파라지니까 그래서 어제 한 네번 약 썼습니다. 경기 지금이 많이 나사졌습니다. 가슴도 침침하지 않고, 예, 좀 이렇게 육맥이나, 맥도 나고, 이렇게 식다가도 막 불신한단 말입니다. 약. 예, 예. 그래서 좀 더 쓰자고 그랬다. 예, 예.
0: 예,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예.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1: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그 견주염 때문에 그 발이 아프고 들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게 그 저번에 그 강철수술만 돼서 그 치료받고 서는 지금 그건 다 좋아졌는데
0: 예.
3: 아 요즘에 또 어제 허리를 볼수록 쓰지 못해갖고 있잖아.
0: 예.
3: 뭐 화장실도 못 가고 움직이지 못한다.
0: 예, 예.
3: 예. 그래서 또 오늘이 혹시 오전에 강철수술님 예약되겠습니까?
0: 예,
3: 또
0: 예.
3: 허리 치료받아야 되겠다.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아, 이 배가 붓는 현상이 다음과 같은 마저 원인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조선족이 저의쇠라고 있는데 조선족 이야기 조약의 말이죠 체질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대하민, 서민, 태양인, 서양인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는데 어째서 체질과 관계된다는가 하게 되면 우리 대하민 체질들 놓고 보게 되면 음식 습관이 좀 독특합니다. 식사라는 것이 천천히 씹어 다시는 것이 아니고 막 말죠. 허망 삼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말씀하세요.
4: 뭡니까? 예, 예. 위추성 위염이 있고 비장이 나빠서 닦고만 뭡니까? 설사해서. 박창호 선생님을 한번 갖다 배웠습니다.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오늘이 가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설명 주시죠.
0: 예, 음식을 잡수는 습관이 너무 빠르고 예,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일명 우리 또 하늘로 툰치증이라는데 예, 대량적인 말죠 기체를 말죠 삼킬 수 있습니다. 예. 이럴 때 말이죠 다른 체질에 비해서 배가 붓는 현상이 말이죠 늘상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종 원인으로 위장도에서 말이죠 생기는 말이죠 기가 너무 많은 분들이 이 후장 현상이 있습니다. 배 붓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호흡기 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보게 되면 폐장에 말이죠 폐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말이죠. 배출하는 이마저 기능이 약화될 때 말이죠. 또 배가 붓는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0: 그리고 또 항문의 말이죠. 기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항문에서 말이죠. 하늘로 파헤치라는데 배기라는 이 기능이 모든 원인으로 의해서 말이죠. 하강되게 되면 이 또 배가 붓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배가 붓는 현상을 말이죠. 많은 분들이 중심을 말이죠. 돌리지 못하는데 제가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순간 말 일시간 내에 배가 붓는 건 괜찮은데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말이죠. 이 현상이 생길 때는 말이죠. 소화기 계통에 말이죠.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설명합니다. 특히 위장도의 공룡물란이가 관계 있습니다. 엄중할 때는 이 배가 붓는 현상이 말이죠.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장경주로 말이죠. 이 배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 배가 붓는 현상을 말이죠. 우리 제때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식욕이 좀 자적으로 감퇴됩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제가 저 저번 날에 위가 아파갖고 박창호 선생님한테 약 먹었습니다. 그래 다 나았는데 요재간에서 또 강이 걸려가지고
0: 예.
5: 한 거의 열흘 됐습니다.
0: 예예. 예.
5: 근데 어째서 가래가 계속 안 떨어집니다.
0: 예예. 예.
5: 그래서 오늘 그 박창호 선생님께 좀 예약 부탁하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아 예. 그 오전에 가면 되겠지.
0: 예, 오전 오후 다 됩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설명 주시죠.
0: 예, 그러면 환자분들이 물어보겠죠. 도대체 어떤 질병들이 늘상 배가 붓는 현상이 생기는가? 하나는 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가 늘상 붓습니다. 급성이나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우리 저희하게 말하게 되면 소민 체질 분들이 이 현상이 많은데 위하수로 고생하는 분들, 외샤추에 그리고 유문에 말이죠. 경도 현상이 생겼을 때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건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 위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상 말이죠. 배가 붓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급성 만성으로 나타나는 장도 감염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말이죠.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 위경 검사를 하게 되면 명확히에 드러나지 않는데 위장도 공동물란이 있을 때 말이죠. 이 배가 붓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외에 말이죠. 간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이선이라든가 이런 장기에 말이죠. 모병이 발생했을 때 배가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가 붓는 현상에 대해서 주의를 불러일으키라고 이렇게 교대를 드리는 겁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6: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1.4분기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3: 훈춘, 경신 습지를 대표로 하는 생태 모델들은 생태적 우위를 발전의 우위로 전환하면서 생태 우선 녹색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2: 제3회 동북도서 교육방담회가 14일 장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 들어 우리주 농림목축업 경제 운행질과 효익이 증가되고 녹색순환 발전 리념이 뿌리를 내리면서 특색현대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되고 특색산업이 왕성한 발전세를 보여 대중의 쌀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의 질을 높이며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독특한 생태자원에 의탁해 특색농업 등 산업의 질 제고 효익 증대를 추진해 성장 핵심 엔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0: 포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안회사 달걀 생산 가공기지 9개 표준진흥형 닭장이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인삼 달걀 제품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안회사 총경리 급창림입니다. 현재 사양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토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병아리 사양장을 증가하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안회사는 지능화 사양과 특색 달걀 가공을 실현해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올렸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1억 2천만 원 올릴 수 있습니다. 목축양식 산업이 가속도를 내는 동시에 인삼 산업도 발전 속도와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도나시 윤덕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는 인삼 산업 재배, 연구개발, 제조, 판매, 전산업 사슬을 연결한 기업으로 길림성 자홍삼 중점연구기지이자 장백산 인삼협회 회장 단위입니다. 단연간 회사에서는 인삼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주력해왔으며 주로 홍삼, 흑삼 원액 및 인삼 꿀편 등 정밀 가공 제품을 생산합니다. 년 초일에 회사에서는 전국 각종 전시 판매회에 적극 참여해 판로를 넓히는 동시에 흑삼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며 인삼 꿀편을 개량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윤덕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 판매 경리 묘군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5개 우수 고객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생산액 약 200만 원 올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의 1사분기 판매액은 100여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근 200만 원에 이릅니다. 1사분기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그중 목축업 생산액이 10억 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7% 증가해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의 87.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조에서는 계속해 식량 안전, 특색 육성, 대상 건설에 초점을 맞춰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농업 종합 효익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농림목축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향촌 진흥에 지속적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1: 근년에 우리 주에서는 녹수청산이 곧 근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깊이 실천하면서 체계적인 보호와 과학적인 복원을 견지하며 습지관리보, 생태치리와 생물다양성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생태바탕색을 수호했습니다. 훈촌 경신습지를 대표로 하는 생태모델들은 생태적 우위를 발전의 우위로 전화하면서 생태우선 녹색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훈촌 경신습지에는 매년 봄철 가을철에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머무르다 날아갑니다. 올해 3월 참수리, 흰꼬리 수리들이 잇따라 도착했고 철새들이 하늘을 날아이는 장관은 연변의 생태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세계 3대 철새 이동 통로 중 하나인 경신습지는 명실상부한 철새의 낙원이자 유명한 조류 관찰, 촬영 명소로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배경에는 우리 주의 끊임없는 생태계 치리와 강력한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습지 복원과 생태 보호를 병행하고 습지 자연 보호구역 관리 보호와 식생 복원 강도를 끊임없이 높여 생태 보호 붉은선 비율이 전성 1위로 상승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루계로 약 5천 헥타르를 림지, 초지, 습지로 복원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철새 5위 일체 보호 연동 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습지 중점 구역에 레이더 감시, 이동 경무실, 무인기 순찰 설비를 배치해 전천후 전면 피복 진흥형 생태 감측 방호망을 구축함으로써 철새의 서식, 번식에 튼튼한 안전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기지를 1층 완선했는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상업보험을 구매하고 신속한 배상 통로를 내와 생태보호와 대중의 생산생활 수요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췄습니다. 이로써 전 사회에서 조류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생태를 지키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신 삼림파출소 민경 장창호입니다. 지금은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인기가 순찰하고 물가에는 이동 경무실 민경들이 근무하며 고공에는 클라우드 감시가 있습니다. 우리 습지의 환경도 점점 좋아져서 이 계절이 되면 많은 철새들이 습지로 이동해 서식하고 번식합니다. 지속적인 생태 보호는 뚜렷한 생물 다양성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훈춘 경신 습지의 조류는 10여 년 전에 수십 종에서 200여 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국가 1급, 2급 보호 조류가 50종을 넘습니다. 좋은 생태 환경은 철새 경제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해 향촌 진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년 습지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촬영 애호가들은 주변의 음식, 민박, 교통 등 관련 산업의 빠른 발전에 조력해 향촌 관광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습지 생태 우세 의탁해 기러기 입살 등 생태 브랜드를 만들고 조류 관광 전용 로선을 개통하며 조류 관찰, 촬영 활동을 펼쳐 생태 우세를 발전 우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이 집 가까이에서 증수를 실현하도록 해 생태 보호와 경제 발전이 쌍방향으로 힘을 내도록 했습니다. 훈춘시 경신진 구사평촌 식당 경영자 량정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생태 재배를 권장하고 조류 관찰 관광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철새가 점점 많아지면서 마을에 사진을 찍고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점점 많아져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철새들이 날아드는 모습에서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모습까지 생태보호에서 산업진흥에 이르기까지 훈춘 경신습지의 변천은 우리 주의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계속해 두계산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 안전 장벽을 공고히 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해 녹색이 고품질 발전의 가장 생동한 바탕색으로 되게 할 방침입니다. 5월 14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5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안도현 1건, 도나시 1건, 훈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소음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기타 오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제3회 동북도서교육박람회가 14일 장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 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에서 주도하고 연변이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길림민족녹음녹화출판사에서 함께 조성한 전국민족문자출판전시구역이 주회장 핵심구역에서 선보였습니다. 260평방미터의 몰입형 공간은 전국 소수민족문자출판의 정수를 응축해 개막 첫날부터 가장 인기를 끈 명소로 됐습니다. 전시구역에 들어서면 높이 3m가 넘는 원주형 도서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등 민족문자판 중점주제 출판물이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몽골어, 장조고, 위그르, 조선어 등 10여 개 어종의 100여 종 정품 도서가 진열됐고 국가 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의 주제출판, 창작정품, 학술연구, 융합출판 등 분야의 최신 성과가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 전시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문자의 운치를 담고 도서로 정감을 전하며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고 함께 화려한 장을 쓰다를 주제로 정품 전시, 문화소통,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몰입형 전경, 소통체험 및 교육을 일체화한 다기능 복합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전시고 안에는 민족문자, 문화창의제품, 무형문화재 파생품, 출판 IP 상품 등이 풍성하게 전시돼 도서 플러스 문화창의 플러스 무형문화재 융합발전의 새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현장에는 상담시설이 갖춰져 도서 구매, 저작권 합작, 대상 연결에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0: 공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전시구역을 참관했습니다. 동북 삼성과 내몽골 자치구에서 손잡고 구축한 대표적인 문화성회로서 이번 동북도서교육박람회는 5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 로정에서 무수한 분투자들이 기층 일선에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고수로 담당을 해석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치 않은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변경에 뿌리 내려 본보기와 함께 특별 보도를 내와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기층 일선 사업열꾼들의 이야기를 알아보게 됩니다. 왕청현에는 주민들로부터 친근하게 좋은 석이라고 불리는 사회구역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18년을 하루와 같이 천문만호를 돌아다니고 여러 민족 대중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전국 로령모범이자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인물인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위석이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입니다. 왕청현 강북사회구역 홍성류 문화관 주민들이 함께 춤추고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아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사회구역의 책임자인 오선아는 민족 단결 시범거리 홍성류 생활관, 홍성류 문화관을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시범거리의 벽화에는 여러 민족 대중이 손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홍성류 생활관의 식당은 노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됐습니다. 홍성류 문화관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정서적 교류를 더욱 깊이 하면서 민족 단결 한가족 리념을 깊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류봉향입니다.
1: 지지.
0: 사회구역에서는 청년, 당원, 공청단원, 제대 군인들을 조직해 노인, 장애인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봐줍니다. 이웃 돕기 활동 때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노인들의 집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오선아 서기와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우리를 아주 관심합니다. 오선아의 사무실 책상에는 17권의 낡은 수첩이 쌓여 있습니다. 수첩에는 복도동이 안 켜져요, 일자리 좀 찾아주세요, 약을 집에 가져다 주세요 등 주민들의 사소한 요구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수첩들은 그녀가 주민들의 일상을 마음에 품고 18년간 헌신해온 로정을 증명해줍니다. 오선아입니다. 저는 2008년에 사회구역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일하던 곳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민위원회 위원으로 1200가구를 맡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가정 방문을 시작해서 방문을 통해 모든 인구 정보를 갱신했습니다. 사업을 한 지 10년 정도 될 때 관할 구역 전체가 고층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오선아는 단연간의 사회구역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300 사업 방법을 혁신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오선아입니다. 사업 경험을 정리해서 300 사업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300 사업 방법은 100가의 모습을 그리고 100가의 걱정을 알며 100가의 정황을 요해하는 것입니다. 300 사업 방법의 하루 두 차례 방문과 같은 경우 각 격자장들은 매일 관할 구역을 돌면서 각 가정의 상황과 요구사항, 급한 고민들을 파악하고 이를 모아 실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300 사업 방법의 인솔하에 지금까지 강북 사회구역에서는 루게로 100여 명의 공동건설 당원을 동원해 물자 10만 원어치를 기부하고 작은 서원 200개를 수령했으며 대중 연 5천여 명에게 봉사하고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큰일 15건을 해결했습니다. 2021년 강북사회구역은 길림성 사회구역 7위 시범 단위로 선정됐고 2024년에 300 사업 방법은 연변주 풍교 경험 전형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18년간 오선아는 루게로 분쟁 500여 건을 조정해 작은 일은 사회구역을 나가지 않고 모순은 싹틀 때 해결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오선아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은 진심과 열정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데로부터 사회구역 주민들의 인정을 받기까지 사회구역의 사업은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리념은 작은 일은 집을 나가지 않고 큰 일은 사회구역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은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선아는 18년간 기층에 뿌리 내려 여러 민족 대중에게 열심히 봉사해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5년 오선아는 전국 노령모범 칭호를 받아 연변주 기층 치리와 민족 단결 사업의 생동한 전형으로 됐습니다.
1: 용암의 재간초리 뉴스입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일전 장촌시 동식물 공원에서 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국의 관련 책임자는 인기 IP 설병 원숭이와 재미있게 교류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5월 13일까지 이 화제는 4일 연속 동성 인기 검사 1위를 차지했으며 조회수가 533만을 넘겼습니다.
0: 초여름 도나의 북상공원과 발해광장은 녹색으로 가득하고 생태적이고 살기 좋은 경관으로 초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휴식 명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다채 연변 유래 수행 2026년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결 관광상품대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브랜드 설계류와 실물 상품류 우수작품을 모집합니다. 접수기한은 5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연변문화관광, 연결관광 위챗 공식 계정에서 상품대회를 검색해 확인하면 됩니다.
0: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이란입니다. 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게이든대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2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2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기상 등급 4급,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안전생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생산, 이는 단순한 규정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매일 출근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고 움직이고 건설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의 바탕에는 반드시 안전이 자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작은 부주의가 되돌릴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작업장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배우자에게는 사랑하는 일을, 자녀에게는 부모님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작은 실수는 거대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철저한 안전수칙과 예방교육은 그 재앙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안전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오늘도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잠시 멈추어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전이 곧 모두의 안전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적잖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 채소는 왜 이렇게 안 먹을까? 잠은 왜 이렇게 안 자고 밤에만 활발해질까? 아이의 건강,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이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잔소리가 늘어가면서 아이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과 불안감이 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연변중리병원 주임중리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아이로 자라도록 돕는 부모의 현실적이고 따뜻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이 아이의 건강 습관은 부모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건강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평생 가는 건강 습관은 대부분 가정에서 어릴 때 형성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좋은 습관을 가르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저도 보면 이 아이의 이런 방면 진짜 처음이라.
0: 네. 네.
1: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이미 애는 다 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또 이랬더라면 얼마 좋았을까
0: 그렇죠.
1: 생각하는데 다시 네. 보면 아이의 건강은 사실 요즘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릴 때 형성된 이런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그런 말도 있잖아요. 3살 때면 뭐 커서 어떤 거 다 안다. 3살.

0: 버릇이가 뭐
1: 이어드는 거지 간다 그런 말이 있죠. 예,
0: 그래서 사실 애들이 세 살 이쯤이면 좀 알고 뭐 이 자기의 생각도 있고 이렇잖아요.
1: 네. 예,
0: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이 애들은 같이. 근데 사실 지금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 부모가 같이 지내잖아요.
1: 네.
0: 애집, 근데 지금은 좀 특수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있는 애들도 많고.
1: 네. 예,
0: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 뭐 유치원 뭐 이런 데 보냈는데, 예, 그래도 우리 부모가 제일 좀 역할 하니까.
1: 네.
0: 예, 사실 배워주기보다 우리 부모들이 자기 행동하고 습관을 잘해야.
1: 그렇죠.
0: 예, 애들도 같이 날아갈. 네. 것 같아요.
1: 네.
0: 왜냐하면 예, 애들도 보는 것이 있으니까. 사실. 네. 우리 지금 애들은 핸드폰 보지 말라 하는데 부모들은 그냥 보잖아요.
1: 네.
0: 예, 그럼 애들은 그렇지 위해서 엄마 아빠는 보는가.
1: 그렇죠.
0: 예, 사실 우리는 그러면 그 자라니 그 어떻게 말할까 그 특권으로 안 된다 우리는 괜찮다.
1: 그렇죠.
0: 이렇게 하는데
1: 나는 어른이다 너는 아이다.
0: 예, 근데. 네. 이것이 다 애들한테는. 네.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예,
1: 네.
0: 그래서 좀 습관 우리 가르친다고 보기라 이런 규칙만 알려주지 말고 우리.
1: 네.
0: 규칙적인 식사, 뭐 수면 이런 위생 습관을 우리 몸에 이렇게 배이게 하려면 우리 부모들부터 먼저 예, 건강한 생활 태도하고 자기 관리 능력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같이 길러주면.
1: 네.
0: 좋을 것 같아요.
1: 예, 잔소리보다는 먼저 부모가 실천하는 것이.
0: 예,
1: 좋다.
0: 예, 같이 그, 해줘야죠.
1: 네네네. 네, 그렇네요. 진짜. 어릴 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애한테 바른 습관 가르치고 또 인생도리 가르친다면 애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식습관 있지 않습니까? 평생 건강의 기초라는 말도 있는데요. 아이가 채소나 특정 음식을 극 도로 싫어할 때 억지로 먹이면 오히려 거부감이 커지죠.
0: 네.
1: 이 편식을 줄이고 다양한 음식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부모의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0: 예, 전략이라면 사실 우리 부모가 많이 뭐 공부하고 어떻게.
1: 네.
0: 애들이 그 좋아하는가 이걸 자기 애를 잘 알고.
1: 네.
0: 해야 되니까 사실 아이가 어떤 음식을 싫어할 때 특히 지금 애들은 고기는 좋아하는데.
1: 네.
0: 야채를 좋아하잖아요.
1: 네.
0: 예, 근데 이럴 때 억지로 먹이면 사실 애들이가 더 거부감이.
1: 네.
0: 왜냐하면 보면 애들도 말고 자란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해라 하면 자기가 원해서 하면 잘하는데.
1: 네.
0: 누가 해라 하면 꼭 그 반발심이 있어서.
1: 네.
0: 하지 않게 되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이럴 때면 애들이 더욱 거부감이 생기면 편식이 심해지기 때문에.
1: 네.
0: 먼저 우리 부모부터 먼저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 네.
0: 예, 어떻게 보면 한 집 식구 같이 식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해서 다 먹고.
1: 네.
0: 예, 그리고 둘째는 이런 싫어하는 채소는 그러면 그냥 억지로 먹이지 말고 우리 뭐 할 때 작게 썰어서 이런 다른 음식과 같이 섞어서 있잖아요.
1: 네.
0: 자연스럽게 먹게 하고.
1: 네. 네.
0: 그리고 셋째는 우리 음식을 강요하지 않고 좀 조금씩 맛보게 한 뒤 그다음에 칭찬해 주는 것이.
1: 네.
0: 제일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하는 게가 약보다 더 좋다. 예.
1: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하지 않습니까?
0: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애들을 칭찬해 주고.
1: 네.
0: 예. 넷째는 우리 음식에 대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 가지고.
1: 네.
0: 애가 거기 거부감을 줄여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어떤 애들은 또 무슨 어릴 때부터 무릇 좋아하는 동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럼 그거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사실 애들도 받아주고 것 같아. 예, 이러면 우리 부모의 나이 신의가 있어야 되죠. 예. 근데 지금.
1: 네.
0: 우리 부모들은 뭐 이렇게 자기 생활도 좀 공정해야 되지 하니까.
1: 네.
0: 그냥 빨리 이렇게 효과 보기로 하니까.
1: 네.
0: 예. 그래서 어떨 땐 어떻게 보면 이전처럼 한 사람은 진짜 애를 이렇게 보는데.
1: 네.
0: 공작도 하지 말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집에서. 예, 그것도 필요하는 것 같아요.
1: 네. 네, 확실히 어릴 때부터 골고루 다 잘 먹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확실히 가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아는 한 분은 그때에는 상해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0: 네.
1: 70년대, 80년대. 그래서 칼치를 상해 칼치라 하니까요.
0: 네.
1: 아마 호기심 갖고 먹더라 이런 말도 하니까요. 부모님이 정말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맞습니다.
0: 예술이가 네. 있어야 그렇죠. 되죠.
1: 그렇죠. 네, 뭐 다른 음식으로 예, 뭐 그 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헤매기는 것도 애한테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 분비, 면역력, 낮 동안의 집중력 등 아이의 건강에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0: 크게 저하됩니다.
1: 네. 네.
0: 그래서 사실 우리 보면 아기 때는 자야 큰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1: 네.
0: 그냥 아기 때는 그냥 자우고 자면 그 큰다는 그게 지금이나 잘 때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매일 일정한 시간에
1: 네.
0: 이 취침 기상 시간을 정해서
1: 네.
0: 이 규칙을 지키게 하고.
1: 네. 네.
0: 그리고 우리 잠자기 한 시간 전에는 사실 이 휴대폰나 텔레비전 이런 거 다 사용을 금지해야 되는데.
1: 네. 네.
0: 이것은 처음 애가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나 이런 데 좀 이렇게 좀 알 때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미 다 지금 보면 어쨌든 아기 때는 모른다고 그래서 뭐 핸드폰도 주고
1: 네.
0: 막 놀게 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그 후부터 우리 애가 뭐 유치원 갈 때부터 어는 보지 말라 하면 잘 되지 않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주지 말고 우리 부모가 헐차고 애들을 핸드폰 주는 게 아니고 그때 다른 무슨 이렇게 놀이감 이런 거 줘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보면 애들이 진짜 아기 때도 그거 주고서 놀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것은 규칙을 지키게 하고
1: 네. 네.
0: 이래자면 부모도 같이 핸드폰
1: 그렇죠.
0: 보지 말고 같이 뭐 네. 이야기 해주든 이런 거 해줘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침실도 좀 조용하고
1: 네.
0: 어둡고 이런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1: 네.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녁에 너무 과식하거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도록
1: 네.
0: 관리해야 숙면을 돕습니다.
1: 네.
0: 사실 우리 어른들도 저녁에 잘 자지 못한 경우가 하나는 우리 저녁에 야식 먹고 저녁에
1: 네.
0: 너무 배불리 먹으면
1: 네.
0: 예, 우리 그 비위가 상하고 하니까
1: 네.
0: 예, 더 자는 데 영향 줘가지고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이런 방면이 사실 부모가 그냥 같이
1: 네.
0: 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예. 근데 이 습관이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린 애들도 포함해서 저녁에 꼭 무언가 먹고 자야 아마
0: 네,
1: 자는 것으로.
0: 사실 지금 또 네. 어떤 집은 애들 자기는 우유를
1: 네네네.
0: 근데 제가 이렇게 본 거는 우유는 이 어떻게 말할까 우리 아기 때는 우유 모든 동물들도 아기 때는 물로 계신 한 가지잖아요. 우유 먹는데 좀 큰 다음에는 우유를 안 먹잖아요.
1: 네.
0: 사실 우리 사람은 적은 점과 우유를 먹는데
1: 네.
0: 이런 동물들은 보면 그냥 그 아기 때만 먹고 그 다음에는 뭐 풀채 먹고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사실 다 물로 두니까
1: 네.
0: 한 가지니까 어느
1: 네.
0: 정도 할 때는 하고 그리고 이 우유는 우리 중의적을 말하면 좀 편한
1: 네. 찬 예. 음식이다
0: 찬 음식이니까
1: 네.
0: 그래 어떤 사람들은 환자들도 제가 차다 하니 그러면 더워서 이렇게 네.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가 근데 제가 그 우유의 성질이 차니까
1: 그렇죠.
0: 온도하고 관계없으니까
1: 네.
0: 예. 그리고 비위가 약한 애들은 이거 먹으면 더 비위가 차니까
1: 네.
0: 예. 안 됐어. 그래서 좋지만 맞는 사람 있고 또 안 맞는 사람 있으니까 우유보다 뭐 콩물 같은 이런 게 좋으니까
1: 그렇네요.
0: 그래서 그걸로 바꿔주고
1: 네.
0: 사실 저녁에 약을 주니까 좋은
1: 네.
0: 것은 다 주니까 너무 너무 차에 있으니까 좀
1: 네.
0: 비워둬야 되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데 좀 주의해서 관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예,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은 손 씻기와 개인 위생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귀찮아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고 이를 닦고 모욕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0: 네. 사실 감염병 예방 기본은 우리 올바른 손 씻기.
1: 네. 네
0: 사실 우리 병원에서는 특히 이 손 씻는 것을 한 가지 이 그리고 이거 우리 아이에게 딱딱하게 명령하기보다
1: 네.
0: 부모가 함께
1: 네.
0: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가장 이것이 효과적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우리 손 씻는 순서
1: 네.
0: 그리고 양치 방법
1: 네. 네.
0: 그리고 우리 목욕도 이런 습관을 어떻게 보면 놀이처럼 알려주고
1: 네. 네. 네.
0: 그냥 매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습관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1: 네. 네. 네.
0: 잘 지켰을 때는 또 이제 말한 것처럼 칭찬도
1: 네.
0: 하고
1: 네.
0: 혹은 이런 작은 보상을
1: 네.
0: 예, 이것은 애하고 아니가 하면 내가 뭐 준다 이 말 하지 말고
1: 네.
0: 그냥 잘하면 애가 기대도 안 할 때 이렇게 뭐 선물나 주면 애가 더 기뻐할 것 같아요.
1: 네. 네.
0: 왜냐 근데 지금은 다들 다 먼저 네가 뭐 하면 뭐 해주겠다. 뭐
1: 네.
0: 시험도 몇 점 맞으면 뭐 해준다 이렇잖아요.
1: 네. 네.
0: 이렇게 하지 말고 애가 그러니까 그 아, 내가 이거 가지자고 한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1: 네.
0: 예 하다 잘하면 이렇게 선물 듣 특수하게 불새로 주면 좋아.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 뭐 위생의 중요성을 자꾸 꼭 그 엄격한 무슨 우리 그 말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렇게.

0: 이끌어줘야 합니다.
1: 네. 부모는 입금이 중요하죠. 네. 아이도 학교 성적, 친구 관계, 가정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부모가 아이의 식욕, 수면, 짜증, 무기력으로 표현되는 일상적인 행동 변화에서 스트레스 신호를 읽고 대화를 여는
0: 있으니까 얘네도 뭐 이런 학업 성적 그리고 이런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네. 특히 가정 이런 분위기에서 또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1: 네. 네.
0: 근데 있잖아. 네. 네. 원래 자주 잘 먹던데 별로 많이 안 먹고
1: 네.
0: 예, 그리고 또 어떨 땐 잠도 잘 못 자고
1: 네.
0: 예, 그리고 사소한 일에 또 짜증을 내고 예,
1: 네.
0: 학교에서나 뭐 무슨 일이 있었냐고
1: 네.
0: 예, 그리고 이럴 때 또 뭐 다그치거나 너무 꾸짖지 않고 예, 네. 좀 부드러운 태도로 예, 뭐 아, 요즘 마음이 뭐 힘든 일이 있나 뭐 이렇게
1: 네.
0: 공감해주고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여기서 이제 저도 이 문제 볼 때 한번 생각하면 제 아이가 사실 그때는 고중 때인데
1: 네.
0: 다 크잖아요.
1: 네.
0: 근데 한번은 그 지금에 와서 그때 고중 때 이런 말하면 애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 자기는 사실 그 일이 자기 틀린 것도 아는데
1: 네.
0: 엄마하고 말해서 엄마가 자기 팬들을 공감해줬으면 하는데 엄마도 역시 다른 제3자의
1: 그렇지.
0: 그 위치로 말하니까 아주 예. 그래서 그럴 때라도 엄마가 무조건 난 네 팬이다 뭐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1: 네.
0: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
1: 네.
0: 내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부모들은 왕왕 내가 같이 그 애가 편 들어주면 별로 애가 더 나쁜 길에 들어서고 잘 되지
1: 네.
0: 않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1: 그런데
0: 그렇죠. 사실 그 나이면 애들도 어느 게 맞다 틀린다 다 아니까. 그런데
1: 네.
0: 어떨 때는 딱 내가 이게 맞다 하고 억지 부리는 게 있으니까. 예.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애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1: 네.
0: 예, 그때 일을 다시 말하면 그때 네가 틀렸잖아 예, 이렇게 해주면 네. 더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부모들이가
1: 네.
0: 이 아이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예, 그리고 그 뒤에 함께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이 부담을 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이렇게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네. 자기 돌봄은
0: 다는 네. 억지로 참게 하지 말고
1: 네.
0: 예, 아 너는 지금 쉬어야 할 시간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1: 네.
0: 스스로 상태를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1: 네.
0: 예, 또한 뭐 같이 산책하거나 그림 그리고 혹은 음악 듣기 이런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함께 알려주고
1: 네.
0: 예,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다고
1: 네.
0: 예, 마음을 표현해도 된다는 이런 것을 알려주어
1: 네.
0: 예, 감정을 건강하게 풀 수 있도록 인도 해야 합니다.
1: 네.
0: 예, 사실 지금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또 그 공부하는 압력이가 사실
1: 그렇죠.
0: 크잖아요.
1: 네. 예,
0: 성적이 뭐 너무 잘해도 스트레스 받고
1: 그렇죠.
0: 너무 못해도 스트레스 받고
1: 맞는 예, 말씀입니다.
0: 어떻게 하든 스트레스 받으니까.
1: 네네.
0: 예, 그리고 요즘 또 보면 애들도 이 고2, 고3 이런 애들은 보면 저녁에 9시, 10시 끝나서 집에 와서 또 공부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사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애가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애가 아주 이 뭐 나 얼굴에도 다 그 뽀드라지 날고
1: 네.
0: 피곤해 보이고
1: 네.
0: 그래서 제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애 몸이가
1: 그렇죠.
0: 중요하니까
1: 건강이
0: 저녁에
1: 첫째.
0: 집에 와서는 또 공부하지 말고 해도
1: 네.
0: 이 상태로 공부해도 안 된다고
1: 네. 네. 들어갈 수 없죠.
0: 예,
1: 네.
0: 그래서 어떨 때는 재활하고 그리고
1: 네.
0: 숙제 못했던 선생님과 부모가 겨해 말아 해주면 되잖아요. 아이들은
1: 네.
0: 숙제 안 하면 학교 가서 선생님 때 또 욕먹는다 하지만 그러면 네. 이럴 때 부모가 선생님한테 전화해도 되잖아요. 애가
1: 네.
0: 진짜 못 잤구나 공부해라. 근데 어떨 때 보면 공부 잘하는 부모든 애가 쉬었음 하는데 좀 못하는 부모든 애가 그저 책 보는 것이 눈에 띄어야 시름 넣고 애가 책 안 보면
1: 네.
0: 아주 부모가 먼저 짜증나고
1: 그렇죠.
0: 이러잖아요. 이러면 애도 같이 또 이 짜증나고 이렇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모든 거 다 받아들이고 사실
1: 네.
0: 공부도 지금 와 보면 뭐 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못하는 것도 있어야 이 세계가 평행되니까
1: 네.
0: 그래서 아 애가 뭐 공부 짜게 못하면 다른 방면이 무조건 이렇게 잘하는 게 있으니까
1: 네. 네.
0: 이렇게 그 어느 유명한 사람 하는 게 애들은 다 자기 능력이 있다.
1: 네.
0: 어떤 방면에 있는가에 따라서
1: 네.
0: 우리 자기 아이의 어떤 방면이 좀 특장이 있는가 알아차리고 그 방면으로 이렇게 인도하면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0: 주소 말씀입니다. 네, 이 장시간 미디어 사용은 시력 저하, 자세 불량, 수면 부족, 비만, 집중력 저하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키죠. 이 아이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내용을 부모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1: 예, 사실 지금 우리 이 미디어 사용, 이 핸드폰 보고 이래가지고 네. 우리 애들이 시력이가 정말 안경 안 끼는 애들이 네. 지금 더 적잖아요.
0: 네. 네.
1: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비만 좀 네. 영실한 애들도 있고 약한 애들 네. 생각엔 그래도 이 어릴 때 이 생활 습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몸에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니까
0: 네. 네.
1: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0: 네. 네.
1: 그리고 우리 시력이 저하되고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이 보는 시간을 명확하게 이렇게 정하고
0: 네. 예,
1: 사실 식사할 때나 잠자기 전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는 이런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0: 네. 예,
1: 어떻게 보면 한 집 식구가 같이 이럴 네. 때는 진짜 아빠 엄마 같이 이거 지켜줘야 네. 예, 되지. 예, 네. 그리고 우리 내용 이런 면에서
0: 네.
1: 좀 이런 요 좀 나쁜 이런 영상 게임 이런 것을 차단하고 아이들을
0: 네.
1: 주는 데는 꼭 그 좋은 교육적이고 이런 건강한 이런 정보만 있는 이런 것을 보여드리고
0: 네. 네.
1: 그리고 부모로부터 우리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여가지고
0: 네.
1: 애들한테 이런 모범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효과적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 사실 이런 미디어 이런 거보다 책 독서
0: 네.
1: 같이 사실 애들을 제 생각 주말에 그 도서관나에 네. 이런 데 가서 같이 어릴 때부터 책 보게 하면 이런 환경에서 이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려면 네. 아이가 좀 자연스럽게 그 건강한 음식과 생활을 네. 선택하게 됩니다.
0: 네. 네.
1: 구체적으로는 우리 뭐 이런 과일이나 견과류 이런 간식을
0: 네.
1: 좀 눈에 잘 뜨는 곳에 배치하고
0: 네. 네. 네.
1: 집에서는 일단 그 음료나 이런 과자 이런 건 좋기는 두지 않고
0: 네. 네.
1: 그리고 이 이제 말한 그 음료보다 그저 생수 이런 차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고
0: 네. 네.
1: 그래
0: 그렇죠.
1: 들어오니까 별난 거 다 먹이는데 근데 우리 중의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사계절 제계절 그의 과일을 먹어야 하니까
0: 네.
1: 사실 요즘 요 봄 여름 요 때는 아직 우리 북방에는 과일이 나온 게 없잖아요.
0: 네네.
1: 사실 그것보다 산나물 야채 이런 것을
0: 네.
1: 먹으니까 예, 이런 것을 이렇게 그것도 많이 먹이는 축을 하고
0: 네.
1: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과가 좋다고 매일매일 사과 먹이는데
0: 네.
1: 근데 예, 이것도 매일매일 같은 거 하지 말고 어떤
0: 네.
1: 사과 내일에는 뭐 다른 거 이렇게
0: 네.
1: 하고 예, 그리고 또 과일 어떤 분들은 즙 해서
0: 네.
1: 먹이는 과일 먹지 않는다.
0: 네네.
1: 근데 즙을 하면 그 당분이가 더 많이 나오고
0: 네.
1: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생외수 뭐 이런 것이 다 파괴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과일은 사실 그래도 그 생과일을 먹이는 것이 예, 좋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애들이 비위가 약하니까.
0: 그렇죠. 네. 예, 아침에 함께하는 스트레칭, 주말에 가족 운동,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등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건강 루틴은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건강을 내재화시킵니다. 바쁜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가족 건강 루틴이 유지 비결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1: 예. 아침 이렇게 함께 스트레칭하고 주말 뭐 가족 운동. 예. 근데 아침에는 사실 지금은 아침 시간이 아주 보기하니까
0: 네.
1: 같이 뭐 운동 이렇게 하자면 좀
0: 그렇죠.
1: 바쁠 것 같아요.
0: 네.
1: 학교 가는 애들은 안 되고. 근데 뭐 집에서 이제 3살, 4살 이런 애들은 뭐 사실 부모도 같이 해도 되고
0: 네.
1: 그리고 지금은 부모들이 많이 봐주잖아요.
0: 네.
1: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보면 부모가 교류해서 애들과 같이 이렇게 해달라 뭐
0: 네.
1: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집에 다 뭐 그 쨍콩 이런 게 있어가지고
0: 네.
1: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보이니까
0: 그렇죠.
1: 예, 그래서
0: 네.
1: 우리 부모가 못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애를 봐주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0: 네.
1: 잘 예. 교대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많이 봐주는데 그러면
0: 네.
1: 이러면 예, 아, 이렇게 하셔 이렇게 명령하지 말고 사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성군들 잘 봐주려 하는데 사실 이 다르잖아요. 세대가 다르니까.
0: 네네.
1: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부모들과 또 잘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부모들한테 또 뭐 선물도 싸드리고 아 이렇게 애를 봐줘서 뭐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제 생각은 다 상호니까 예,
0: 그렇죠.
1: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0: 네.
1: 우리 집에라도 뭐 이 계획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0: 네.
1: 그냥 우리 같이 애를 보는 사람

0: 같이 해서 아 우리 이렇게 하자. 애를 훌륭하게 키운 것이 다 우리한테 좋으니까. 예. 네. 그래서 예, 잡고 갖다 놔 이런 일상부터 실천하고 하루에 사실 10분이라도 그 정도 네. 시간이 함께하고 네. 예, 그리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라도 어떨 때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사실 우리 생일도 애들이 딱 생일날에만 뭐 케이크 해주고 하는데 근데 네. 사실 평시에도 어떨 때 듬듬 케이크 애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 어떻게 말할까 그 이식을 좋아하니까 네. 예, 그 듬듬 애가 아주 잘했을 때는 뭐 케이크도 싸주고 그런 걸 해주고
1: 네. 예,
0: 그리고 우리 모두 가족들이 같이 규칙을 네. 함께 지키면서 예, 그리고 실천한 뒤는 우리 뭐 모여 앉아서 아 나는 뭐 어떻게 해서 좋다 이렇게 네.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말하면 애들도 아 자란들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예, 같이 이렇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운동도 뭐 무슨 이 운동 해야 되지 말고 같이 어떨 때 보면 겨울이나 보면 어떤 아빠든 애들 데리고 그 차 세우는 데서 停车场에서도 쫄대기 네. 운동도 하고 예, 같이 해주고 하니까 네. 아주 보기 좋아요.
1: 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아이의 건강을 챙기느라 정작 부모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죠.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바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자기관리 팁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예. 부모가 자신이 건강을 돌보는 이 모습은 아이에게 사실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1: 네.
0: 예, 어떤 일에 보면 부모가 이렇게 뭐 많이 챙겨 먹잖아요. 예, 네. 이러면 애들도 별로 예, 보면 그런 집 애들도 약은 잘 먹고 뭐 이런 것이 보이니까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부모가 건강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도 사실 자연스럽게 자기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를 배우고
1: 네.
0: 예, 안정된 정서를 갖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지금 부모들 다 바쁘니까
1: 네.
0: 내 바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자기 관리 팁은 사실 짧은 시간이라도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1: 네.
0: 애 앞에서 아내가 운동한다는 것을
1: 네. 보여줘야죠.
0: 예,
1: 네.
0: 그리고 식사를 그러지 않으면 사실 네. 지금 우리 아침에 애를 다 먹이고 우리는 안 먹잖아요.
1: 네.
0: 아니면 애를 다 보낸 다음에 나는 뭐 다니와 먹든지 이러면 애는 그냥 엄마는 안 먹고 다니더라 이런
1: 네.
0: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애가 먹일 때 같이
1: 네.
0: 예, 먹어주고 예,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우리 스마트폰 핸드폰을 내려놓고 휴식하는
1: 네.
0: 같이 누워있고 예.
1: 네.
0: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이 자신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 예,
1: 네.
0: 애하고도 아, 뭐 말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1: 네.
0: 지금 뭐 10분만 엄마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애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 또 이 그 일정을 그렇게 무리하게 잡지 않고
1: 네.
0: 스트레스 줄이는 사실 우리 보면 부모들이 왕왕 애하고 화를 만나잖아요.
1: 네.
0: 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는 못하는데 애하고는
1: 그렇죠.
0: 화를 짜증 뭐 화낸 단계가 아가 막 욕하고 이거 아니고 어쨌든
1: 네.
0: 한마디에 그런 말도 애한테는 상처가 가니까
1: 네. 예,
0: 그래서 애한테 이 보이는 것이가 그 감정 내절로 우리 감정을 이 관할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애들도 그것을 따라 보이니까
1: 네. 네, 아이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지친 부모님들 혹은 이제라도 시작해야 하는데 막막한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 전하고 싶습니까?
0: 예,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애가 있어서 처음 부모님들
1: 그렇죠.
0: 하잖아요. 예,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 보면 아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처음 엄마 해보니까
1: 네.
0: 모르는 면도 많고 뭐 틀리는 면도 많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해야 돼.
1: 네.
0: 예. 그래 공부하려고 하면 그러면 애들 이런 특성 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니까.
1: 네.
0: 예. 사실 우리 보면 지금은 생활 조건도 좋으니까 애들한테 너무 많이 해주고 싶어하는
1: 네.
0: 다 해주고 싶지요.
1: 네.
0: 예. 조건이 뭐 좋든 좀 차하든 그래도
1: 네.
0: 애가 첫 자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보니까.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먼저 첫 자리는 것도 나.
1: 네.
0: 다시 내가
1: 네.
0: 먼저고 그 다음에 애 뭐 우리 남편 혹은 뭐 아내에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이 다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내 건강 관리도 지키고 우리 애들한테도 애 특성을 알지만 우리 애들은 중요로 말하면 우리 중이는 음하고 양이 있잖아요.
1: 네.
0: 음양. 그러면 애하고 자란을 비교할 때 애는 양이고 우리 자란은 음이니까.
1: 네.
0: 그래서 애들은 양이니까 얘네는 그냥 양이가 왕성해요.
1: 네.
0: 자라야 되니까.
1: 네.
0: 이러니까 애 애들은

0: 음이가 자주 부족하니까. 네. 예, 이래서 음이 부족하다는 건 우리 생각하면 음은 물이잖아요.
1: 네. 예,
0: 애들은 수분이가 좀 부족하니까. 네. 우리 이런 뱀을 잘 챙겨서 애들은 그래서 양이가 왕성하길래 우리 뭐 먹일 때도 이런 뭐 기름튀기나 요자덕 이런, 네. 이런 열성이 많은 것을 좀 예, 너무 많이 먹이지 말고.
1: 네.
0: 그리고 또 뭐 거기를 아예 먹이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1: 네.
0: 왜냐하면 애들 커야 되니까 있어야 네. 되는데 이거 그 뚜가 있어야 되고.
1: 네. 예,
0: 그리고 애들은 일단 부모들이 근심하는 것이 병이 나고 열이 나면 무서워하잖아요.
1: 네.
0: 근데 애들은 이 음이가 왕성 양이가 왕성하길래 네. 애들 병은 빨리 오고 또 빨리 나서요.
1: 네.
0: 예, 그래 그렇게 너무 근심하지 말고.
1: 그렇죠.
0: 예, 사실 지금 열이 나면 뭐 38도 안 됐는데 저래 해열제 먹이고 이러잖아요.
1: 네.
0: 이것이 다 틀린 것이니까
1: 네.
0: 애가 열이 38도라도 어떤 애는 38도라도 잘 놀고
1: 네.
0: 손이 따뜻하고 아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물을 좀 많이 마셔서
1: 네.
0: 이제 말했잖아요. 수분이 부족해야 그 열이 나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저래 해열제 먹이지 말고. 그런데 어떤 애들은 뭐 우리 애들도 태어날 때도 센텐 지번이 있으니까
1: 네.
0: 사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좀 못하니까
1: 네.
0: 이럴 때는 그 이렇게 우리 보고 인차 뭐 내가 이거 접수할 수 없으면 병원에 가도 되고
1: 네. 예,
0: 그래서 사실 제 생각이 양육하는 것이 그냥 배우는 과정이에요.
1: 네.
0: 그냥 우리 뭐 이제 공자 뭐 이런 지식만 배우는 것이
1: 그렇죠.
0: 아니고 예, 사실 이 애들 키우는 데도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1: 네.
0: 지금은 많이 그런 애들을 이렇게 하는 학습반도 있어가지고
1: 그렇죠.
0: 예, 예.
1: 네. 네, 연변중이병원 조임중이사 최미혁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아이로 자라도록 돕는 부모의 현실적이고 따뜻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이에게 건강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아프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법,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리기적이 아님을 깨닫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함께 노력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볼 때 아이도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2: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